0: 쇼 시대.
1: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두곽을 구매하시면 한곽을 넣어드리고 네곽을 구매하시면 세곽을 넣어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두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약품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둘러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이 우대 활동마다 이 코엔자임 Q10, 다시 말씀드리면 Q10이라고 간단하게 부르는데 Q10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큰 우대 활동이든 적은 우대 활동이든 Q10을 계속 한각이든 두각이든 계속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Q10이라는 거는 얼핏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가 하는데 나이가 40대 중반 후부터 들어서면서 Q10은 다 보충해주는 게 좋습니다. Q10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아주 긴데 우리 주요 이야기가 건뇌 보신환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 이 방송은 30분이 아니고 20분입니다.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소개드리지 못해 그렇지 사실 이 Q10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입니다. 특히 심장. 심장, 간, 콩팥, 잇몸 이렇게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심장이 끊임없이 박동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를 수여하죠. 그런데 이 에너지가 바로 여러 방면에서 오지만 Q10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심장이 Q10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는 아주 그 동물 실험에서 현저하게 볼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그 의학에서는 대부분 동물 실험하지 않습니까? 예? 동물 실험하면서 그렇다고 생체 실험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 놓고 실험하면 그 큰일이 나죠. 예? 다 동물 실험인데 대부분 그 중에서도 뭐 쥐라든가 개라든가 이 토끼라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Q10 실험에서 우리 그 개구리 실험이 있습니다. 개구리 그 심장을 떼서 그 유리판에다 놓습니다. 이 하얀 유리판.

0: 안에다 넣으면은 첫감에는 팔딱팔딱 뛰는 것 같지만 몇 초 지나지 않으면 서죠. 그 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큐십을 쏟아 넣으면은 큐십을 터지와서 그 큐십이란 게 보통 우리 물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큐십을 완전한을 터지와서 그 선 그 심장에다가 불에 놓으면은 얼마 안 돼서 몇 초 안 돼서 다시 뜁니다. 심장이 이렇게 심장하고 큐십은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박동하는 데서의 주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이런 심장이 뛸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것이 Q10이란 이 영양성분입니다. 예. 효소에 속하면서 심장의 영양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후반부터는 이 Q10이 우리 몸에서 본래는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가 17번의 향화 반응을 걸쳐야 Q10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나이 들면서 특히 40대 중반부터는 모든 생리 기능이 20대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특히 Q10은 더 합니다. 예.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 몸도 욱신욱신 잘 아프고 이 몸이 쑥쑥 내려앉고 또 심장이나 간이나 특히 우리 심장에 와서 Q10이 부족하다 할 때는 심장이 맥이 없습니다. 박동하는데 그래서 보충해 주는 게 좋습니다. 때문에 Q10하고 비타민C, 비타민B군 그 다음에 우리 중약에서는 이 건네보시와 이런 몇 가지 약은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우리가 병이 걸리지 않고 장수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예방이 되는 약입니다. 때문에 이런 우대활동에서 Q10 주는 거 예, 그거 얕잡아 보지 마시오. 왜서 주는가 이거 잘 생각하시오. 예. 저희들 이 프로그램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무병하고 장수하기를 바라는 바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쓰여지는 Q10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다 돈 주고 싸먹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우대활동에서 이렇게 Q10 나는 꼭 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외 주요 약으로는 이 건뇌보신환입니다. 사실 건뇌보신환은 우리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는 바 뇌를 뇌세포를 건전하게 해주고 보신 콩팥을 보호해준다 이 말인데 뇌가 건강해지자면 수소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잡아져야 됩니다. 생리평형이 이루어진다 할 때에는 이장기 저장기 다 병이 걸리면서 마지막에는 뇌세포가 싹 손상 오죠.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자면 수소 먼저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줘야 된다. 이 도리에 근거해서 만든 처방이기 때문에 약이 좀 오장육부를 다 초시우는 약이기 때문에 약종이 많이 들어갔고 많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약에 없는 우리 이런 비싼 약들이 홍삼 녹용이라든가의 우술이라든가 구변이라든가의 그 외에도 이 잔투이라든가의 당귀 뭐 산조인 원지룡골 사인 이런 약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종들이 비싼 약종이면서 많은 약종이 들어갔는가 바로 오장육부를 다 평형 이루어주는 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가병도 좋고 비뇨기계통의 질병도 좋고 심내혈관계통의 질병도 좋고 특히 뇌경색 후유증이 있다거나 예, 우리 MRI 찍거나 CT해서 노바이즈 빙변이 있다거나 혹은 심혈관이 이미 근혈관이 막힌 분들 쓰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 근뇌보신환은 오래 쓰고 보면은 머리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뇌세포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콩팥을 위주로 해서 간이든 심장이든 특히 비위든 예. 비위 같은 거는 요즘 같은 계절에 제일 힘듭니다. 특히 습한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습을 달고 있습니다. 습을 달고 있으면 제일 나타나는 증상이 몸이 천근막은 무겁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2: 예, 저도 지금 건뇌 보상은 지금 쓰고 있는데 나는 항상 어쨌든

0: 연락이 잠깐 들지 못해서 뒤에서 고생하면서 그리고 또 잠이 못 들까 소변이란 게 또 야 어찌 차수 심한지 그래서 이 마치
1: 그런 차수이
0: 예 건네보시에 나온 다음부터 이거 썼는데 아 어제는 한 달에 편하게 썼는데 야 정말 이야기 좋습니다. 첫째 이게 잠에 아이들 된 게 잠 드니까 벌써 이게 소변이 가요 자연스럽게 자니까 음식을 이렇게 참게 됐나면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깨나면 그 다음에 근본 9시 전에는 뭐는 11시 넘고 이렇게 됐나면 그러니까 잠이 헐리 잠이 다 잠온다. 그러면서 소변이 가요 돌아다니는 게 아기 드라마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가 어쨌든지 이 뒤에 소리 나던 것도 지금 그래서 허리가 아프던 게 다리 허리 시고 아파하는데 근데 이것도 예, 소변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니까 이것도 예, 좀 아사진 기억이 남아온다.
1: 맞습니다. 그 방면이 다 효과지.
0: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야기가 여기 내 몸에 맞는 게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가 여러 가지 표현이 지금 나사니까 부담만 합니다.
1: 예.
0: 어쨌든 이런 좋은 양 만났으니 활동을 좋지 이랬지 또 빠지면 의존이 좀 올해 장기를 보게 하여야 되겠습니다. 계속된 네. 고맙다는 사원입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0: 네, 안녕.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제 이분이 말씀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이야기가 고가병이든 비뇨기계통 질병이든 특히 실면증이든이 실면증 방면에서는 이 산조인, 원지, 용골, 그 다음에 사인 이런 약제가 다 들어간 약이 좀 많이 없습니다. 예.
2: 네, 잠시만요.
1: 치료하는 약입니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저도 건립포션을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중풍이 와서 말하면 적절히 알아듣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 정도는 말할 수는 있습니다.
1: 네, 뭐 지금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3: 네,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다 쓰지 못했는데 지금 모든 중대
2: 네.
3: 그리고 정신 비대가 있어요. 소변 다듬어보는 게 지금 소변 다듬어보지 않고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1: 네.
3: 회사님 이렇게 효과가 오니까 예, 바다 더 쓰자고 그랬나.
1: 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3: 네.
2: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3: 아, 2797번.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치료 잘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실면증은 치료를 해야 되지 그냥 수면제만 먹어서는 점점 더 심해지는 길밖에 안 됩니다. 예. 물론 먹자마자 이 약 먹자마자 잠이 오는 그런 수면제 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두 개를 좀 쓰고 보면은 잠이 아주 잘 옵니다.
2: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제가 약을 쓰고 있습니다.
1: 네.
4: 나빠 배양 옆구리 무지감에 아프고 사진이 잘 내가 안타 갔다 왔던데 자주 보고 이랬는데 지금 양옆구리 아프지 않고 사변도 자주 보지 않고 사변이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1: 그렇죠.
4: 네, 또 팔다리 아파서 어제 용구 저희 자식을 내리는 물건도 들지 못하고 용구 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프고 옛날 좋아졌습니다.
1: 네.
4: 요즘 예, 무거운 거에 열고 넘어도 만달 들 수 있고 용 잘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1: 네.
4: 또 병력이 없어서 계속 먹던 컬러의 이름이 생각 안 나지 당장 전화번호 계속 내 지금 번호도 기억이 안 날 때만 없습니다.
1: 예.
4: 병력이 돌아와서 한 번도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1: 네.
4: 그리고 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10년 넘게 한 15년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4: 근데 부서를 먹은데 이전에 그래가지고 잠을 영 잘 잡니다.
1: 예.
4: 그러더니 이 동맥경화 혈진 아팠습니다. 동맥경화 혈진병원에 가서 3개 약순이 병도 와줬습니다.
1: 네, 피가 맑아집니다. 미안해.
4: 네, 그리고 하품을 자꾸 한다. 하품하면 네. 나수사에 온다든지 이 하품하는 게 이렇습니다.
1: 맞습니다. 하품 자꾸 오는 거는 혈액 속에 산소 부족인데 그런 증상이가 중풍 조기 증상에 속합니다. 예, 치료됩니다.
4: 네. 그래서 하품 지나 쓰셨어 이 어른 딸꿈은 책임져서 또

0: 가든지 그 체력이 떨어지고 좀 그랬어요. 계속 아파 하지 않습니다. 안으로 요즘에 좀 아파 많이 납니다. 그 이야기 지역사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남이 어느 딸 우린 둘 다 씁니다.
1: 예.
0: 중심이 왔었는데 영화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딸 많이 나갔다. 우리 둘 다 계속 쓰겠습니다.
1: 예, 쭉 그냥 쓰다 보면 또 다른 효과가 옵니다. 예, 치료.
0: 예, 지금 시도 마찬가지 병이도 하나 사주고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수면증후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뭐 자꾸 수면제 먹었으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치료를 하자 보니까 제대로 된 약이 없단 말입니다. 예. 아마 저도 쭉 이 다른 약들 설명하는 거 들어보면은 산조인, 원지, 용골이, 그 다음에 사인, 당기, 백작, 적작 다 들어간 약이 없습니다. 이런 설명서를 쭉 보면은. 예.
2: 네, 담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3: 언니도 제안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아, 용 좋습니다. 우선이 맥이 나서 용 좋습니다.
1: 예.
3: 이 진달 후두두 하늘설이 다리 허덜허덜 떨리네. 맥이 뚝 떨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몸에 대해서도 냄새도 나고, 거품도 나가고, 아프도 나고 하는데, 많이 깨끗하지고, 예.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가니까 몸이 헷갈아진다.
1: 소변이 단백이 나간다, 백혈구 나간다, 혹은 홍혈구 나간다, 심지어 쇠지간도 높던 사람들 이 약 쑥싹 나사집니다. 오신하는 약이란 말입니다. 곰팡이, 염증, 공농 다 높입니다. 예.
3: 예, 어쨌든지 영 소변이 잘 나가니까 나 몸이 헷갈아지고, 예. 결국 맥이 나서 제일 좋습니다.
1: 그렇죠.
3: 예. 이제 아침에 다 일어나면 그도 영 일어나나 고생하는 게 지금 그런 뜻이 하나도 없이 영생이라니까 뭐 일하기도 영 좋고 영 좋습니다. 어쨌든지
1: 예.
3: 약이 떨어져서 배달 받다 고된다.
1: 요즘에는 이 네곽 싸도 실곽 드리고 이 열곽 싸면 열곽씩 드리고 진짜로 돈이 없는 사람들 내 써보겠다는 사람들 두곽 싸도 한곽 드리고 예. 선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3: 상담하십시오.
1: 예,
3: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우리 중약으로 산조인이라든가 원지라든가 룡골, 이 룡골이라면 안쓴 띵즈하는 약입니다. 신경이라는 게 우리 서의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교감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은 병영 잡아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자꾸 늦게 자고 뭐 핸드폰을 보고 커피 먹고 이러면서 부교감신경은 억제되어 있고 교감신경이 자꾸 흥분되어 있죠. 예? 그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골이라든가 산조인이라든가 사인이라든가 원지라든가 이런 약이 들어가면은 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병영을 잡아줍니다. 신경세포를 건전하게 해준단 말입니다. 때문에 신면증 치료에서 특히 여기에서 큰소리 치면서 이만한 약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꿈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꿈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라 가슴 속에 심어둔 씨앗이죠. 내일을 향한 소망의 꽃잎을 흩날려 가길 바라며 노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연변의 가을은 어느새 어곡백과가 무르익고 마을마다 거리마다 풍요로운 정취가 가득해지고 있네요. 탐스럽게 익어가는 사과배, 곱게 물든 단풍잎, 이 계절이 주는 소중한 선물을 마음에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을만의 깊은 매력에 흠뻑 젖는 행복한 주말 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첫 곡으로 가을 정서와 잘 어우러지는가요? 연변의 가을 준비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고향과 그리운 얼굴이 더 간절해지죠. 이어서 가족을 그리는 마음을 달래주는 비타민 같은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김정권 작사, 백희남 작곡의 님 생각, 집 생각, 한철호 조밀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단풍이죠. 울긋불긋 고운 빛깔로 물든 단풍잎처럼 우리 삶도 다양한 색깔로 가득합니다. 그 다양함이 바로 살맛 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풍잎에 담긴 사랑과 그리움의 편지를 이어지는 노래에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일성 작사 안홍천 작곡의 단풍편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계속하여 김동진 작사, 김경수 작곡의 가을로 이어드립니다. 잔잔한 선율로 된 이 노래와 함께 가을의 정취를 더 깊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최가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낙엽을 주워 책갈피에 꽂아두고 첫사랑에게 전하지 못한 수줍은 고백을 적어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가을이면 그런 순수했던 마음들이 떠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게 될 텐데요. 그러한 따뜻한 추억을 노래에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작사, 윤강철 작곡의 낙엽을 박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을 들판에 은은하게 퍼지는 들꽃 향기. 들꽃이 전하는 가을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면서 박경만 작사 김홍일 작곡의 들꽃을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끝곡으로 주룡 작사 박세성 작곡의 가을의 만남을 한선녀 가수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네 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스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풍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창이 및 저술한 의림 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 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부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사묘가 저술한 천근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대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염,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여주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학병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우리 국경절하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공장 측에서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새로 승급한 혈배강은 두 가지약 조합입니다. 하나는 황진수산 타이고 하나는 혈배강입니다. 그래서 약과학을 본다 할 때 앞뒷면에 황진수산 타이 혈배강 다 써놨습니다. 앞면에는 황진수산 타이 뒷면에는 혈배강. 예,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분별하기 쉬워라고 소리 황진수산 타이 혈배강 달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진수산 타이는 한곽에 698원입니다. 그래서 한곽에 9g짜리 큰 알로 된 겁니다. 예, 왈지. 그래서 모두 30알 들어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6곽 사는 분들 3곽을 더 드립니다. 그럼 135일 복용할 수 있는 량이고 10곽에는 10곽 더 드리고 15곽에는 20곽을 더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15곽 사는 분들부터는 우리 침구료법이 따라갑니다. 침구 8번 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인데는 침 맞는 환자분들을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길에서 사고는 날까봐 그래서 잘로 다 못에다 드립니다. 네, 안전하지요. 예, 그래서 우리 침은 전면적으로 놔드립니다. 제가 고대 침구료법을 개발해내가지고 서리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는 거 제가 몽땅 같이 놔드리기 때문에 예,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외지의 분들도 능히 다닐 수 있습니다. 예, 혈배강은 전문 우리 관심병, 협심증, 심장질환을 치료하는 이런 약이죠. 예, 그래서 10곽에는 10곽 더 드립니다. 한곽에 398원입니다. 그리고 20곽에는 40곽을 더 드리고 30곽에는 70곽을 더 드립니다. 그럼 100곽 가게 되죠. 거기다 침구가 8번 따라가고 지금 이 자문전화에 자문하시고 예, 2880018번에 전화채서 예약하시는 오늘이 딱 결정해서 하겠다. 예, 이런 분들 혈배강은 20곽부터 드린 게 있습니다. 10곽을 공장 측에서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오늘이 딱 결정하는 분들, 예,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0: 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되고, 예, 그리고 원래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를 찾아와도 됩니다. 예? 그래서 무턱대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전화하고 예약해야 됩니다. 288-0018번에 전화 치면 예약도 가능하고 저하고 자문도 가능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황진수산 타에 들어있는 부양황우탕 역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펜토를 거김에서 소개하다시피 부양황우탕이란 거는 우리 그 진구이올리 거김에서 나온 겁니다. 전문 중풍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로부터 중풍 치료하는 처방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부양황우탕 한 가지, 예, 그다음에 그 이짝에 또 한 가지 그런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처방이 또 안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처방 이외에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병을 치료할 때 항상 무식에 있는가 하면 주도적으로 치료하느라 너무 세게 그러게 되면 예, 사람이 기혈도 많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의각도에서는 진짜로 어떤 분들은 이런 첨약이라면 자꾸 써봐도 별로 적가면은 효과 보는 것 같은데 후에 가서는 점점 못해지고 왜서 그런가, 이것이가 그 처방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방에 꼭 전면적으로 고려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 부양황우탕 오래 쓴으로서 기혈이 많이 빠지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걸 우리 생각해서 또 기혈을 보충해주는 이런 처방이 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이 황진수산타이가 좋다는 게 뭔가, 부양황우탕도 있겠지만 쇼슈밍탕 그것도 중풍을 치료한 처방입니다. 그리고 여기면서 그 첸정산이라는 게 또 들어갔습니다. 이 처방이 첸정산이라는 거는 주약이 머리 끝자기 신경 끝작을 수복해주는 작으로 봐야 봅니다. 예, 그리고 빠전탕이란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 대부분 이런 중풍 치료하는 약들이 빠전탕을 보통 거두지 않습니다. 예, 주도적으로 중풍 치료하는 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쓰면 기혈이 많이 상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빠전탕 들어가서 四君子汤, 四物汤 합해서 빠전탕이랍니다. 하나는 기를 보충해주는 네 가지 약, 그 다음 하나는 四物汤이란 건 피를 보충해주는 네 가지 약. 그래서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 예,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쓸 수 있고 병도 치료가 잘 되고, 그리고 우리 이 황진수산타의 본신과 약과에다 직접 명백하게 썼습니다. 편탄 후연와르라고 소리, 편탄 반신을 못 쓰는 거, 예, 그다음에 중풍 탄환, 예, 이런 분들을 후연 회복해 준다, 예, 이런 약이죠. 예. 그럼 부양황우탕 본다 할 때 이거는 청나라 때 유명한 이런 그 위이 있습니다. 위이란 거는 황궁에서 전문 황제를 병받으려는 이사죠. 예, 왕칭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왕칭런이 쓴 책이 이림개초라고 있습니다. 예, 이림개착. 예, 그래서 여김에 아주 유명한 이런 중풍 후유증을 치료한 처방이 있습니다. 그것이가 우리 부양황우탕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양황우탕 이 이름은 어떻게 돼서 왔는가?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첫감부터 반신이 막 절에 나거나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나가서 반신이 말아야 되거나, 이것이가 오른쪽 왼쪽 이것을 우리 중에서는 각기 50% 50%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늘로는 우정 우정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오 같이 합해서 10이다. 그럼 100이죠. 그래서 이것이가 기실은 오른쪽 왼쪽을 병행하자면 예, 그 모자라는 50%를 빨리 회복해줘서 병행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제일 첫째는 부양 양치를 먼저 돌아가셔가줘야 됩니다. 양기가 모자라게 되면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부양 환우란 건 50%를 회복해준다 해서 환우, 그러니까 반신을 못 쓰는 거 그 50%를 회복해준다, 이런 뜻이죠.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나도 예, 이 혈대강 그 무슨 겐가 하고 황진산 따에 같이 어서는 쓰는.

0: 환단다.
1: 네.
0: 예, 나는 이거 옛날에도 써봤습니다. 먼저 2년 전에 예수님다가서 네. 약이 끊겨서
1: 네.
0: 다시 나와 출시를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 약이 영 좋습니다. 혈백항도 좋고요. 그 다음에는 황진산타도 두 개 같이 써놓으니까 종합성적이 약이거나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나는 원래 이 약을 선택하기 전에는 그런 노공사에서 이미 왔다 합대단에 선생님들과 진단 다 받은 게 예.
1: 네.
0: 네, 그리고 신당도 엄청 나빠서리, 항상 가슴이, 아, 가슴이 켜오고, 뒷담들이 고선도 켜오고, 예, 마지막에는 뭐, 이빨 것은 다 아픕대다.
1: 네.
0: 그리고 예, 그 폐에도 나는 결절도 있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예, 그리고 예, 그런, 무슨 얘기일까, 그, 위궤양이도 있고, 그
1: 네.
0: 다음에는 예, 그, 단낭염도 있고, 이랬습니다.
1: 네.
0: 무슨 종합병원이다.
1: 아.
0: 예, 그래도 이게 이 증상이 하나도 나타나는 증상이 없습니다, 지금.
1: 예.
0: 예, 내 선생님 돼서 이 효과는 정말 선생님을 만나서부터 내 이렇게 생명을 구하고서리
1: 예.
0: 이렇게 일어서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1: 예.
0: 예, 지내 맥이 없어서도 이 숨이 차서도 걸기도 바쁘고 이 내 솔로도 어떤 데 내 발자 소리에서 막 놀랄 때도 한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지내.
1: 네.
0: 예, 그런 게 무슨 문소리나 무슨 전화소리나 이런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놀라고 이랬는데 나는 선생님한테서 친구도 하네 그 모습인가 그 밀방약이요 달걀도 하는 밀방약도 쓰고 그러고 한 게 지금 신당도 용 좋아졌길래 한나도 놀라지 않지
1: 맞습니다 예, 기실은 그게 별로 밀방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 잘 몰라 그렇지 예. 이건 예. 우리 그 황제내경에서라면 다 나온 겁니다 특히 예. 이런 그 자꾸 놀라거나 울적거나 예. 이거는 예, 사람 심장 거기에 그 한 방울의 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동맥의 혈하고 정맥의 혈이가 자꾸 심장에서 바뀌지 않습니까
0: 예.
1: 이래 바뀔 때마다 그 한 방울의 피는 항상 거기에 보존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한 방울의 피 안에 사람이 神이란 게 있습니다. 神이란 게 뭔가 기실은 사람 정신 세계를 말하는 게죠. 이것이가 잊어버린다 그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젊었을 때 뭐 큰 일이 생겨서 시기 놀랐댔거나 예, 이럴 때마다 요 한 방울의 피를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서는 이 샹 그러니까 시향 가족설이 그거 병치료한다 이런 걸 통해서 거기에 리로는 뭔가 우리 그 허공에 떠 있는 물체 기실은 우리 생달걀 예, 보게 되면 그 달걀 노란자씨가 중간에 허공에 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통해서 이런 치료하는 게죠. 예, 그러니까 이걸 같이 해주게 되면 예, 특히 이런 우울증이라면 있거나 게다가 정신질환 좀 있거나 게다가 자꾸 이렇게 놀라거나 예, 이런 방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특히 또 어떤 분들은 예, 뇌위축이라면 와서 뇌위축이라는 분들이 좀 치매 끝자락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그런 부류에 속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오게 되면 제가 그걸 또 알려드립니다. 요거 약을 잡을 때 약을 잡을 때 꼭 그 노란 깨거나 그 생달걀 노란자씨를 같이 이래 잡수게 되면 효과 빨리 본다 그 뜻입니다. 예.
0: 예, 내 다른 데서 예, 치료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약이란 약을 다 써봤지.
1: 네.
0: 예, 낫지 못해서 그랬던 게 내 선생님한테서 진단받고 그 방법을 같이 이래 하니 친구도 하니 한 게 야, 이래 좋은 효과 볼 줄 누구 알았겠어.
1: 그렇습니다. 약 먹는 거 다 이게 예. 관건이 있습니다. 예, 그 중점 딱.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집에 부모가 말했는데 아, 어머니 한 장으로는 아, 정말 맛있습니다. 난 어째 아무리 해도 제 그게 아예 맛이 아예 나오는가. 그것이 그 딱 비법이 있지 않습니까?
0: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예, 예, 예.
0: 예, 그래 나는 정말 좋습니다. 나는 해도 몽땅 다 갈라 터졌대니까
1: 그렇죠. 예, 예.
0: 예, 고갯살이 어서는 이롭지. 예, 다시 재발이라고 아야지. 머리에서부터 땀이 탕탕탕탕 떨어져서 딱 머리에서만 떨어집니다.
1: 예, 예, 예.
0: 예, 그래서, 그래고 나면, 영, 이래 불편하다 말입니다. 예, 또, 맥이 떨어지네. 어쨌든, 미숙미숙거리네. 힘들고 이랬던 게, 예.
1: 네.
0: 그런 증상 하나도 없이 올려놓으면은, 지금껏 어떤 가을이 돼도, 예, 딱, 그, 이롭습니다.
1: 네.
0: 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이, 그런, 놀라던 것도 어떤 사람이 이래서 대단해지고, 예.
1: 네.
0: 네, 나도 충격을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1: 맞습니다.
0: 나는 어느 부모에나 예. 가게 되면 신경인 칼라처럼 서고 있는 사람이란다.
1: 네.
0: 네. 그래도 요새는 신경도 다 온정되고, 예.
2: 그렇지.
0: 이롭습니다. 영 이렇게 이 자연스러워지고, 예. 영 사람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
1: 네.
0: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래서리네 항상 선생님한테 영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1: 예,
0: 이래
1: 예.
0: 모든 환자들도 예. 이렇게 선생님들 가서도 그럼 진단 받아보면 좋게 너무 좋아지 나쁘지 않겠습니다.
1: 그렇죠. 그래서 예. 자꾸 강조하지 않습니까? 뭐 약을 사고 먼저 떠나서 먼저 자기
0: 맞습니다.
1: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좋습니다. 예.
0: 맞습니다. 나도 그래. 지지 구분기를 많이 돌다가서 이제라도 내 선생님을 만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래
1: 예.
0: 치료도 잘 보고 건강 탓었으니까 또 이래 이번에도 활동 영 좋습니다. 예.
1: 네. 이번에 활동이 너무 예. 좋습니다. 예.
0: 너무
1: 동당 측에서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0: 맞습니다. 약을 예. 그래 또 살려고 한다. 예.
1: 예. 예. 2880018번 예. 빨리 전화 치시. 예.
0: 예. 예. 전화 이내 하겠습니다.
1: 예. 예. 예.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건강하세요.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네.
1: 네.
4: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네.
4: 네. 수고하십니다.
1: 네. 네.
4: 저는 저기 이 혈배강을 쓰고 있는 이
1: 네.
4: 저기 그 환자입니다.
1: 네.
4: 네. 네. 그래가지고 몇 해 전에 이래 풍습성 이래 심장이
1: 네.
4: 예, 심장이 나쁘다는 이런 진단도 받고, 저한테는, 예, 이 갑상선이라는, 그것도 있어요.
1: 네.
4: 옛날에 어렸을 때, 이 갑상선이라는 이름은 모르지만은, 어차피 이게, 옛날에는 이거 다 예, 돼지병이라 했는데, 그래가지고서, 예, 항상, 좀 맥이 없고, 이래, 이런 증세가 많이 이렇게 생겼댔습니다.
1: 네.
4: 예, 그러면서 약도 이렇게 여러 가지 약을 이렇게 많이 써봤는데
1: 네.
4: 그 약이 효과가 예, 그렇게 잡지 못했습니다.
1: 예.
4: 예. 예. 그다음에 저기 숨이 차고 병이 발작한 다음은 예, 막 어떤 데는 입에서 막 피가 더하고 이런 증세가 있으면서 예, 까무러치는 이런 현상도 있어가지고 예. 정말 안개라 급할 때는 막 열림도 불러보고 기대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예 이런 약도 다 써봤는데 그렇게 효과가 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이래 간이나 이 비상이나 다 커져서 예 복부까지 왔댔습니다. 예.
1: 네.
4: 그러다 보니까네 이래 관절 두 다리가 예, 부끼면서리 아파나고
1: 네.
4: 예 정말 듣고 싶은 생각도 예 어차피 있었다 말인다 너무
1: 네.
4: 고통스러우니까네 예
1: 네.
4: 그러던 밤에 정말 안개라 이 선생님이 강의도 듣고 비록 약을 써봤는데 정말 많이 에 정말 예 영 내가 바쁘고 뭐 그렇던 것이 영 많이 좋아졌단 말입니다.
1: 네.
4: 그러니까 예, 병원에 가서 이래 진단을 확실하게 내고 충족하게 이래 침구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정말 안 선생님이 이 약과 이 침구가 결합돼서 이 혈배강하고 풍습방이 된 것만인가 예.
1: 네.
4: 그거 같이 예, 썼는데 지금은 우선은 쓴지 몇 달 된다. 예.
1: 네.
4: 예. 그래가지고 소리 우리 집이 지금 보면은 예, 영 높습니다. 5층이 되는데 옛날에는 저분 심의 소리 개구 올라가는 정도였습니다.
1: 네.
4: 근데 지금은 약을 쓴 이후에 보면은 예, 자기 모르게 소리 단숨에 이렇게 올라갈 때도 정말 있단 말입니다.
1: 네.
4: 아니, 제 솔로도 어떤 때는 웬일인가 하는 생각도 막 듭니다.
1: 네.
4: 예. 네. 네. 혈압도 또 높고 이래 되는데 혈압도 예, 엄청 돼가지고 혈압약을 어느 예, 몇 달째 끊어봤습니다.
1: 네.
4: 예. 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한 것이 간하고 이 비장이 다 이렇게 예, 좋아졌다는 걸로 결과 나왔단 말입니다.
2: 네.
4: 아, 그러니까니 얼마나

0: 나도 얘 힘이 나고 맥이 없고 그렇던 것이 지금 보면은 진짜 자기 모르게 정말 나와서도 얘 걸음걸이가 아주 좋고 이럴 정도 되다 말입니다.
1: 네.
0: 아니, 정말 야근은 얘 진짜 정말 좋아가지고 이번에도 또 이런 활동이 좋은 게 있다니까네. 그 기술 재미설이.
1: 예. 예, 예.
0: 네, 계속 어떻게 약을 먹을 예산입니다.
1: 좋죠. 예. 예. 이번에 우리 활동 예. 크게 합니다. 예. 예.
0: 그렇습니다.
1: 예, 예.
0: 예.
1: 예.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예. 그래서 우리 핵심적인 이런 그 슬로우를 본다 할 때에 주약이 기를 보충해주는 거 주달로 넣고 그 다음 허쉬하는 걸 보조적을 하고 이런 짝으로 하는데 약 처방을 본다 할 때 단삼 삼칠 홍화 천숑하고 타월 약 처방이 너무 좋죠. 예, 근데 우리 여기서 본다 할 때 준천조시 보게 되면 예, 준여가 주약이 승황치입니다. 황계가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 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계를 대량 쪄올렸습니다. 120g씩 이렇게 넣는 거 대단히 많이 넣죠. 보통 우리 뭐 처방에 한 번에 몇 그램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황계를 대단히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주고 한 방면에는 이런 혈전을 빨리 녹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천여가 땅구입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혈배강하고 근심고를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3: 이 두 가지 약은 정말 효과 좋은 약입니다.
1: 네.
3: 저는 혈배강 약을 먹고서는 새로운 생명을 정말 구한 것 같습니다.
1: 예.
3: 이 혈배강 쓰고 많은 효과를 봤는데
1: 네.
3: 새로운 약이 황진산 타이를 같이 쓰니까 나 더 정신합니다.
1: 예, 그렇지.
3: 예, 저는 이 약 쓰기 전에 척도 있고 항상 혈압도 높고 기억력도 없었습니다.
1: 네.
3: 이 약 쓴 다음부터는 기억력이 많이 돌아오고 이전에 한 일도 전 다 생각은 나고 이렇습니다.
1: 네.
3: 예, 그리고 이 약 쓰기 전에는 혈압이 온정치 못하고 계속 혈압이 높고 했습니다.
1: 네.
3: 그리고 이게 우울증이 심하던 게 불세율이 부위화 됐습니다. 치료도 많이 하고 이거 이별 치료도 하고 약도 뭐 광고 약이고 좋다는 건 다 써봤습니다.
1: 네.
3: 그래도 잘 낫지 않아서 이 혈배강 쓰면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친구를 몇 번 하니까 나 일관은 인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1: 네, 어머님 명품 왔지 않습니까? 여기 네. 황진산 타연이 천정산이라는 처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천정산이가 주약이 얼굴 그 짝으로 약 효과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얼굴 거김에 신경계통 그 주위에 낀 가래들을 빨리 녹여 내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강의할 때 설명드리다 했는데 우리 지금 보통 중풍이란 반신 못 쓰거나 얼굴에 그 마비가 오거나 이게 다 신경이 죽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신경은 통하는데 신경 거김에 이런 가래가 끼어가지고서 신경 전달이가 제대로 안 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중에서는 주요하게 그 신경 수복이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가래를 빨리 녹여 내보내줘야 되죠. 거기면 제일 중요한 약재가 백부자라는 겁니다. 바이푸즈. 여기면 바이푸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정산 이 처방이가 명품 맞은 분들한테 또 특별하게 좋죠. 예.
3: 그래요. 그 약을 쓰면서는 친구를 같이 하니까
1: 네.
3: 친구가 어찌나 효과 빠른지
1: 네, 당연하죠.
3: 그런 걸 빼내서는 선생님 친구를 따로 의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예. 예, 지금 황진산 타이 이게 너무 효과 좋아서 우대에서 올 때 오늘의 약을 좀 많이 써야겠습니다.
1: 예, 예. 이번에 우리 우대 활동 엄청 크게 합니다. 예. 그래서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3: 네. 네, 알겠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땅구이라는 거는 허쉬에 통로하는데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허쉬할 때 이 새로운 피를 상하지 않게끔 하는 게 땅구입니다. 그리고 황치가 결합되거나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주여라는 게 진천조시 주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여가 여기면 치사, 천숑, 타월, 홍화 네 가지 약재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약재가 결합하게 되면 어혈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뜨거운 피를 차갑게 만들어주고, 특히 이런 천궁이란 약재는 싱치호쉬, 기를 잘 통하게 해주고 호쉬해주고, 타오르란 약재하고 홍홍화란 약재가 전문 혈관 안에 이런 혈전들을 녹이는 작용이 있죠. 그 다음에 조시药, 그러니까 시药란 게 있습니다. 시药.

0: 약 효과가 깊은 곳에까지 병의 그 위치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이래 이끌어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지가 감각이 무뎌지거나 이 운동 공능이 잘 안 되거나 이걸 회복해주는 데 엄청 좋은데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띠롱 많이 쓰게 되면 오히려 피가 많이 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감에 말씀드린 경우입니다. 중약 처방이가 잘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면을 다 고려해가지고서 나온 것이가 잘 된 겁니다. 그래서 띠롱이가 피를 많이 상할까나 우리 여기에 빠전탕이 스우탕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스우탕이라는 기실은 네 가지 약재. 이거는 고대로부터 유명한 피를 보충해주는 처방. 이거 대표 처방입니다. 뭐 다른 약 가지고 뭐 이거 뭐 이런 대체하겠다 절대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전방이죠. 그래서 네 가지 이런 약재가 뭔가 당귀, 川芎, 바이설하고 숙지가 들어갑니다. 이것이가 사물탕이라는 겁니다. 기실은 수우탕하게 되면 중이들은 다 압니다. 그럼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것이가 전면적으로 결합됐고 그리고 한 방면에는 대부분 우리 중풍, 반신불수 이런 분들은 심장에서 머리에까지 피를 잘 공급 못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장짝을 또 같이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혈배강에 생맥음이라는 처방이 또 들어갑니다. 혈배강은 전문 심장의 양기를 북돋아주면서 심장을 잘 뛰게 해줍니다. 이래가지고서 머리에 그 다음에 손 발끝에까지 피를 잘 공급되게 해주고 특히 혈배강은 이때까지 우리 여기 연변에서 경영하면서 심장 주자를 해야 된다 이런 분들 주자를 안 할 수 있고 특히 우리 심장이 막 바쁠 때 우리 주심활하고 개체하면 딸선디활 입에다 물지 않습니까? 우리가 500도든 작은 분자를 냈기 때문에 직접 우리 이 약 안에 딴선 37, 川芎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물고 있기 때문에 인차 효과를 볼 수 있죠. 심장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여기 기혈 보충해주는 빠진탕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초를 든든하게 닦아주죠. 그래서 우리 건강을 찾아주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침구려법이가 들어가서 경락이 막힌 거 빨리 열어주면서 약 효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 고배나는 것이죠.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장. 원작 위외 73번째 시간입니다.

월랑산은 노정성 곁에 우뚝 솟아있었는데 가장 높은 봉우리는 해발 3200m가 되었다. 부대는 산을 오르기 시작하였다. 산 중턱에 올라 뒤를 돌아다 보니 깊은 산골짜기를 흐르는 대도하가 가는 뱀처럼 아스라니 멀어 보이었다. 부대는 원시름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그야말로 딴 세상이었다.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나무가 우거져서 좀채로 볕이 들지 않았다. 숲속은 하루 종일 어둠 침침했다. 발밑은 해묵은 나뭇잎들이 두툼하게

0: 달려있어서 푹신푹신했다. 어떤 곳에는 빗물과 썩은 잎이 고여서 매캐한 곰팡이가 풍기였다. 길을 막고 넘어져 있던 구목을 넘는 일이 가장 힘들었는데 채우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었다. 조울래는 호위병들과 함께 대우를 따라 걸었다. 얼굴은 귀조했을 때보다 더 여윈데다가 체력도 많이 떨어졌지만 생기가 도는 큰 눈과 멋진 수염은 그대로였다. 그는 여전히 홍군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었다. 중년일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그의 손을 거쳐야 한다. 결정된 일을 시행을 하고 점검하는 일도 그의 몫이야 한다. 귀조했을 때 말에서 떨어진 뒤에 동지들이 그의 일을 덜어주려고 애를 썼지만은 별로 나아진 것은 없었다. 게다가 누백승이 선두부대 사령을 맡게 되자 총참모장이 해야 할 일이 다시 그의 어깨에 떨어지야 한다. 쉴 시간이라고는 없었다. 조울래는 호위병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우스갯소리도 해가면서 기운을 북돋아주려고 애를 썼다. 일행은 오후에야 비로소 감죽산 꼭대기에 올랐다. 원시림을 벗어나 물에 씻은 듯 맑고 푸른 하늘과 장막처럼 펼쳐진 구름, 그리고 푸른 바다처럼 맑고 푸른 하늘과 장막처럼 펼쳐진 구름, 그리고 푸른 바다처럼 펼쳐진 산을 바라보니 우울하던 마음이 대번에 탁 트였다. 우리 여기에서 숨을 좀 돌립시다. 조울래가 자줏빛 바위에 걸터앉으며 말을 했다. 호위병들도 가까이에 둘러앉았다. 햇빛이 비치자 흰 구름은 유난히 새뜻하고 가벼워 보였다. 서남쪽에 있는 높은 산은 더장관을 이루었다. 구름으로 우뚝 솟은 눈 쌓인 봉우리는 새하얘서 눈이 부시었다. 저 산은 무슨 산이길래 저렇게 높습니까? 홍국이가 산을 가리키며 물었다. 아마 공활산일 거야. 조울래가 대답을 했다. 해발 7,000m가 되는데 우리 중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이지. 우리 중국에는 산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홍국이가 실증난다는 듯 말했다. 우리 강서에도 온통 산인데 나와보니까 더 많을 줄 어찌 알겠습니까? 호남에도 산, 귀조에도 산, 운남에도 산, 사천에도 산. 언제쯤이면 이 산들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벌판은 국민당 놈들이 싹 차지해버렸잖아. 호위병 위동무가 입을 삐죽거리었다. 어서 벌판으로 나가면 좋겠어요. 홍국이는 한숨을 쉬고는 고개를 돌려 물었다. 사방면군과 합류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쯤이 되면 만날 수 있을까요?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조울래가 빙그레 웃으며 말을 했다. 사방면군은 어디에 있습니까? 민강 상류 일대에 있어요. 거긴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강서를 떠날 때랑 비슷할걸? 이야, 정말 멋지네요. 아침에는 10만이 될 테니까 한번 해볼만 하겠어요. 조울래도 웃으며 맞장구를 치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홍국은 신이 나서 손짓 발짓까지 해가며 말을 했다. 먼저 성도평원을 점령을 하고 다음에 사천 전체를 먹어야지요. 이 친구 정말 동의 큰데? 어? 조울래가 흥국이의 어깨를 툭 쳤다. 동지의 말 맞다나 우리 두 방면군이 만나기만 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상황을 열어갈 수 있을 겁니다. 위동무도 눈을 깜빡이며 즐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난 먼저 신부터 갈아 신어야겠어. 당장 신삼을 천조각도 없단 말이야. 위동무는 달아빠진 신발을 쳐들어 보였다. 조부주석 동지 식사부터 하셔야죠. 저기 샘물이 있습니다. 홍국은 미식가루를 꺼낸 다음 벼랑 아래로 가서 물을 떠왔다. 얼마 뒤에 그들은 대우를 따라 산을 내려갔다. 그러다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원시림에 들어섰다. 저녁 무렵 비가 또 내리면서 숲속은 밤처럼 어두워지고 말았다. 산비탈을 따라 흘러내린 흙탕물에 썩은 나뭇잎과 잡초들이 뒤엉켜 걸음마다 푹푹 빠져들어간다. 졸레는 아주 힘겹게 걸었다. 이미 푹 젖은 검정 헝겊신이 진흙에 붙어 자꾸 벗겨지었다. 홍국은 가방에서 끈을 두 오리 꺼내어 신우야의 발에 동여맸다. 그렇게도 한 시간에 2-3리 밖에 갈 수가 없었다. 아직 산 밑에 닿지 못했는데 날이 저물고 말았다. 이제는 더 걸을 수가 없었다. 제자리에서 수경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지 않다. 호위병들이 식량 주머니를 열어보니 미식가루가 다 젖어 죽처럼 풀어져 있었다. 흥국이 걱정스레 말했다. 망할 놈이선 맑은 물도 없고 밥을 먹긴 다 틀린 것 같은데요. 주울레가 고개를 쳐들고 나뭇잎에서 흘러내리는 빗방울을 보더니 웃으면서 말을 했다. 이게 맑은 물 아닙니까? 홍국은 힘없이 웃으며 컵을 꺼내 빗물을 받았다. 조울레와 호위병들은 미식가루를 얼마쯤 먹고 빗물을 마시는 것으로 저녁을 때웠다. 밥은 먹었지만은 이제 잠자리가 걱정이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마른 자리라고는 손바닥만한 곳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자기는커녕 앉을 곳도 없었다. 조부주석 동지가 주무실 자리가 있어야 할 텐데 안 그래? 어제도 밤에 일을 하느라고 잠을 설친 데다가 오늘 종일 걸었으니까 주무셔 하는데 말이야. 이렇게 서서 밤을 새게 할 수 없지 않아? 그래? 응? 홍국은 다른 호위병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다가 거의 울상이 되었다. 동지들 뭘 그렇게 의논하고 있지? 졸레가 나무에 기대어 쉬고 있다가 호위병들이 모여 드론거린 것을 보고 물었다. 지금 조부주석 동지의 잠자리를 어찌하나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졸레가 웃으며 말했다. 동지들이 연구한다고 마른 자리가 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쉬겠습니까? 졸레가 몸을 나무에 더 편안히 기대면서 대답을 했다. 이렇게 자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찌 그렇게 주무신다 말입니까? 왜 안 돼요? 졸레는 땅에 앉거나 나무에 기대선 사람들을 가리키었다. 남들은 다 되는데 나는 왜 안 된단 말입니까? 내 걱정 말고 동지들이나 어서 쉬어요. 졸레는 나무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부대는 이튿날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출발을 했다. 희미한 아침 햇살 속으로 긴 행렬이 푸른 계곡물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지었다. 이 계곡은 강강이라고도 하고 청이강이라고도 하였다. 쪽빛강 물은 바닥에 환히 들여다 보일 만큼 맑았다. 강 양쪽에는 온갖 풀꽃이 우거져 있었다. 가끔 새 우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젯밤 숲속에서 내내 갑갑하게 지낸 터인지라 사람들은 마음이 밝아지는 듯하였다. 조울레와 호위병들이 10리쯤 걸어갔을 때 앞에서 즐겁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가까이 가보니 산후에서 폭포가 쏟아지고 있었다. 폭포는 사람들 머리 위를 지나 문발처럼 골짜기로 쏟아져 내리었다. 청년 전사들이 먹이를 다투는 병아리처럼 컵을 들고 서서 샘물을 받고 있었다. 호위병들도 얼른 컵을 꺼내어 물을 받으러 달려간다. 주울레가 폭포를 지나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있을 때 홍국이 샘물을 떠왔다. 주울레는 단숨에 두 잔이나 마시었다.
1: 아, 예책에 샘물처럼 달다는 말이 있더니 바로 이런 물을 두고 하는 말이로군.
0: 주울레가 떠나려고 하는데 누군가 달려왔다.
2: 보고 드립니다. 조부주석 동지, 문석 동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모태똥이 호위병 심동무였다. 줄내가 물었다.
1: 모두 저분 어디에 계시지? 저기 산비탈에 계십니다.
0: 심동무가 대답했다.
1: 이른 아침부터 기다리셨습니다.
0: 산 우쪽 숲속으로 희뿌옇게 색이 바랜 작은 나무 층집이 보이었다. 줄내와 호위병들은 심호위병을 따라 산비탈을 올랐다. 줄내가 집안에 들어서니 모태똥은 쪽글상에 앉아 무릎 위에 커다란 사천성 지도를 펼쳐놓고 고개를 숙인 채 지도를 들여다보는 중이었다. 얼마나 집중을 했던지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몰랐다.
1: 주부수석 동지가 오셨습니다.
0: 심동무가 말했다. 그제야 모태똥이 지도를 들고 일어섰다. 성큼 다가서는 졸레의 바지가랭이와 신발에 진흙이 잔뜩 휘발려 있었다.
1: 원래 동지 얼마나 기다린지 압니까? 어서 와요, 어서. 오늘 월랑산에서 엄청 고생했나 보군요. 언제나 나를 앞서가더니 이번에는 내가 앞섰네요. 산에 마른 곳이 없어서 조부수석 동지는 밤을 소소 지냈습니다.
0: 홍국이 대답했다.
1: 무척 힘들었겠어요.
0: 모태똥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1: 이 집 조인은 참 마음씨가 좋은 사람인가 봐요. 우리한테 죽 한 가마를 끓여주었거든요. 얼른 들어요.
0: 줄내는 쪽글상에 앉아서 죽을 먹으며 모태똥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1: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사방면군과 합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략 목표지요. 하지만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0: 모태똥은 호주머니에서 형편없이 구겨진 만담배를 꺼내 들더니 곧게 편담 불을 붙이었다.
1: 민강 상류까지 세 갈래 로선이 있어요. 헌데 이 세 갈래 길은 저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요. 어젯밤 그걸 고민하느라고 잠을 설쳤어요. 당신이 얼른 왔으면 하고 얼마나 바라는지 모른다니까요.
0: 졸레는 죽 두 사발을 먹었더니 기운이 났다. 그는 나무 벽에 몸을 기대며 웃음을 띠고 물었다.
1: 세 갈래 로선이라면서요?
0: 모태똥은 손가락으로 지도를 가리키었다.
1: 첫 번째 로선은 부대가 천전을 점령한 다음 안성서부에서 콩내, 대업을 지나 성도평원과 관해를 거쳐 민강상류에 이르는 거지요. 두 번째 로선은 천전에서 로산, 봉을 지나 무공에 이르며 대금천과 소금천 일대를 점령하는 것인데 이 로선은 큰 설산 몇 개를 넘어야 합니다. 만년설이 쌓인 데다가 산소가 모자라서 여태껏 대군이 넘는 일이 없었어요. 세 번째 로선은 머리를 돌려서 강딩, 담바, 대금천과 소금천을 지나 아바 일대로 가는 거지요. 말하자면 인적이 드문 서강을 칠러가야 한단 말이죠.
0: 모태똥은 줄내에게 지도를 건네고는 쭈글쭈글한 만담배를 뚜듯이 입으로 가져갔다. 줄내는 지도를 보면서 한참 생각을 하더니 말했다.
1: 세 번째 로선은 더 생각하지 않은 게 좋겠어요. 우리는 식량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인적이 드물다면 아무래도 부대가 보급을 받기 힘들 테고 길이 너무 멀어서 지나고 나게 되면 사람이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로선도 문제가 많지요. 성도 평원이라면 적들이 많은 군대를 쉽게 보낼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다시 겹겹이 포위당할 수도 있고 귀주에서처럼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귀주에 있을 때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니까요.
0: 졸레는 손가락 두 개를 내밀고 서건거리었다.
1: 최근 통계에 보면은 지금 우리는 2만 명도 안 된다고 해요.
0: 어두운 군인이 보일 듯 말 듯 모태똥의 눈을 스쳐 지나갔다. 담배를 입가에 가져가던 손이 뚝 멈추었다. 졸레가 잠깐 서 있다가 말을 이었다.
1: 설산을 넘는 두 번째 로선은
0: 다른 노선에 견주어 가깝고 안전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적들은 우리가 가는 길을 막기 어렵겠지요. 하지만 지금 동지들은 싸우며 먼 길을 걸어오느라고 몹시 지쳐 있습니다. 게다가 겨울옷도 턱없이 모자라죠. 여태 어떤 대군도 지나간 적이 없는 길이니 절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더 조사를 해보고 나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태똥이 담뱃재를 털면서 고개를 끄덕여야 한다. 그래요. 나도 두 번째 노선에 마음이 썰려요. 세 갈래 노선이 모두 위험하지만은 견주어 보면은 그래도 설산을 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더군요. 누군가 설산을 넘은 사람이 있다는 건 우리도 넘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모두들 서로 돕는다면 넘을 수 있겠지요. 물론이죠. 주울대가 대답했다. 지금 그 지나올 수 없을 거라는 것이 많았지만 우린 모두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본디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다만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된다는 것이다 라고 한 이 로신의 말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모태똥의 눈빛에서 자신감이 흘렀다. 좋아요. 그럼 다시 회의를 열고 토론해봅시다. 이때 심호위병이 들어왔다. 두 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비밀과에서 전보를 갖고 왔습니다. 통신원이 뒤따라 들어와 경례를 붙이고는 주울래에게 전보를 내밀었다. 주울래는 전보문을 보고 나서 모태똥에게 건네며 말을 했다. 선전부대가 천재를 점령했다고 하는데요. 모태똥은 전보문을 보고 난 뒤에 지도를 거두며 대꾸하였다. 을래, 이젠 우리도 떠날 때가 되었군요.
2: 장편 소설 대장정 7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꿈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꿈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다. 가슴 속에 심어둔 씨앗이죠. 내일을 향한 소망의 꽃잎을 흩날려 가길 바라며 노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인강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

0: 3777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42번째 교원제를 맞아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서기인 호가복은 9일 화룡에서 일선 교원들을 위문하고 주당위와 주정부를 대표해 전주호 광범한 교육 일꾼들에게 명절 축복과 문안을 전했습니다. 호가복은 먼저 화룡시 고급 중학교를 찾아 특세 교과 과정, 교실 수업 개혁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육사업 전개 정황에 대한 소개를 참잡게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정신을 고취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사상정치 수업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알아듣기 쉬운 방식으로 큰 주제를 잘 설명하고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 들려줘 학생들이 중화민족을 더 깊이 인식하고 중화문화를 더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그들 마음속에 깊이 불이 내리고 자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교도처와 화학조를 찾아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 교원들과 친절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호가봉은 자신의 학창시절 경험과 결부에 훌륭한

0: 교원이 학생의 일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교육사업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품고 교단에 깊이 뿌리 내리며 인재 양성의 디딤돌이 되고 인재 육성 능력을 끊임없이 제고하며 정성을 다해 지식을 가르치고 의문점을 풀어주어 매 학생이 세심한 가르침과 따뜻한 배려 속에서 인재로 성장하게 함으로써 학부모들의 중탁과 사회 기대를 저버리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화룡시 실험소학교는 1925년에 설립돼 학교 운영 역사가 유구합니다. 호가봉은 학교 역사관을 돌아보고 무용, 서예 수업을 참관했으며 학교의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육사업 전개 정황을 상세히 요했습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소학교 단계는 지혜와 깨달음을 얻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관건 시기이기에 정성어린 인도와 세심한 육성이 필요합니다. 교육 법칙과 손해 나동의 성장 법칙을 지키고 알기 쉬운 언어로 중화민족 역사를 똑똑히 설명하며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해 아이들 마음속에 중화를 사랑하는 씨앗을 심어주고 중화민족 한 가정이라는 리념이 아이들의 성장과 함께 깊이 자리잡게 해야 합니다. 학교 1층 대청에서 호가봉은 교육 일선에서 묵묵히 기여하고 있는 교원들에게 격리를 표하고 즐거운 교원절을 보내기를 축원했습니다. 호가봉은 모두가 교육을 사랑하는 굳은 신념과 명리를 담담히 대하는 지조를 견지하면서 학문으로 학생들의 지혜를 열어주고 인애의 마음으로 학생들의 성장을 보살펴 학생들이 원대한 리상을 수립하고 나라에 보답하려는 정서를 깊이 간직하도록 인도해 덕지 재미로가 전면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로 키워내라고 경고했습니다. 위문시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학교는 인재 육성의 신성한 전당이고 교원은 학생들의 성장을 이끄는 영혼의 공정사입니다. 전주 광범한 교육 일꾼들은 교육사업이 변강민족 지역 지능 발전에 가지는 특수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습금형 총석에 간곡한 당부를 명기하며 덕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초심을 지키고 고상한 도덕 기품을 함양하며 전문 자질과 능력을 높여 학생들의
1: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는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에 관한 습금평 총서기 중요 지시 정신과 중앙 당건설 사업 지도 소조 회의, 성당의 당건설 사업 지도 소조 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우리주 학습 교양 전개 정황과 다음 단계 사업 배치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 당에서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을 전개하는 것은 당중앙이 당내 20기 4종전의 정신을 깊이 관철 실시하고 당에 대한 전면 엄격관리를 꾸준히 추진하는 데 착안해 내린 중대포치이자 올해 당건설사업 중요 임무입니다. 학습교양을 전개한 이래 전주각급 당조직은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실속있게 학습, 조사, 시정, 재반 임무를 일체적으로 추진해 정확한 실적관이 인심에 깊이 자리잡고 문제 조사, 시정에서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당성 수양이 단련되고 정무 행위가 지속적으로 규범화됐으며 대국을 위해 봉사하는 성과가 뚜렷해 학습 교양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예기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전주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수금평 총서기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당 중앙과 성당의 결책 포치를 참답게 실시하며 학습교양 성과를 부단히 공고히 하고 확장하며 시정 분발 진취하는 정신 자세를 유지하면서 정확한 실적관으로 담당 자귀하고 책임을 다해 인민을 위해 실적을 내고 실무로 실적을 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정신을 고취하고 근본을 다지는 것을 견지해 사상 토대를 튼튼히 하는데 지속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리론 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꾸준히 견지하면서 습금평 당 건설 사상, 당내 자아혁명에 관한 습금평 총서기 중요 사상,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습금평 총서기 중요 론술, 당 작품 건설을 강화할 때 관한 습금평 총서기 중요 론술 등 내용을 깊이 학습 터득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연구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핵심 여의, 정신실질, 풍부한 내포와 실천요구를 터득하고 사상의 탄계를 부단히 조이며 가치의 총좌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강한 당성을 련마해야 합니다. 자각적으로 당성의 높이에서 차이를 검시하고 근원을 깊이 파헤치며 왜 입당했는지, 간부가 되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남길 것인지를 늘 생각하고 공과 사의 경계를 명확히

0: 하며 자심과 잡념을 버리고 공산당원의 정치 본색을 영원히 간직해야 합니다. 정무 도덕을 함양해야 합니다. 시종 마음을 바로잡고 도리를 밝히며 덕을 품고 자중하며 작은 일과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자기 단속을 강화하는 데 중시를 돌리고 일상에서 자신을 부단히 완선하며 고상한 정절을 추구하고 저속한 취미를 멀리하며 그릇된 풍조와 기풍을 배격해 정직하고 소박한 도덕과 인품으로 인심을 얻고 힘을 모으며 사업을 성취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일상적으로 틀어지는 것을 견지해 실적관 편차 문제를 조사 시정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조짐성 문제를 상시적으로 검시해야 합니다. 규를 검사 감찰, 순시순찰, 심계감독, 회계감독, 통계감독 등에서 반영된 문제와 결부하고 독촉검사, 조사연구, 대중반영 등 경로를 잘 활용해 조짐성, 경향성 문제를 제때에 발견해 미리 방지해야 합니다. 기존 문제를 힘써 해결해야 합니다. 학습 교양 기간, 아직 철저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끝까지 주시하고 추적하며 상황이 복잡하고 관련면이 넓은 난제는 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합심해 난관을 돌파해야 하며 이미 시정한 문제는 제때에 되돌아보기를 전개해 시정 성과를 공고히 하고 제고해야 합니다. 중점 문제를 깊이 해결해야 합니다. 새 간부가 옛 장부를 외면하는 문제에 대한 시정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각급 지도 간부들이 단지 자원 유효, 미완공 대상, 신서 현안 등 중점 난제를 주시하며 분류별로 시책하고 목적성 있게 해결하도록 교양 인도해 난제를 해결한 실제 성과로 기업이 혜택을 보고 대중이 실감하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표본 동치화 상시화, 장기 효과화를 견지해 장기 효과 기제를 건전히 구축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제도 체계를 완성해야 합니다. 학습교양 과정에서 얻은 성숙한 경험과 효과적인 조치를 총화하고 제도상의 부족점과 기재상의 허점을 깊이 정리하며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는 보류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은 수정하며 시의에 맞지 않는 규정은 폐지해 체계적이고 완비된 제도적 틀을 구축함으로써 실적권 편차를 바로잡는 사업에 따라야 할 규정과 근거가 있게 해야 합니다.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확한 실적권 수립 및 실천 정황을 간부 감독관리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간부 일상관리 감독체계를 지속적으로 완선하며 권력 운행의 관건고리를 조시해 간부들이 형식과 흔적을 중시하고 실적을 홀시하거나 단기를 중시하고 장기를 홀시하며 눈에 보이는 실적을 중시하고 잠재적인 실적을 홀시하는 등 문제를 제때에 발견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제때에 귀띔하고 주의를 주며 편차를 바로잡고 시정해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번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엄격히 심사하고 효과를 따져야 합니다. 정확한 실적권 수립 및 실천 정황을 각급 순찰, 실적평가, 직무보고, 정견보고 등 중요한 내용에 포함시키고 실적권이 바르고 근면 성실하며 책임감 있게 일하는 간부는 선진평이 승진 임용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제대로 일하지 않거나 함부로 일하며 거짓으로 일하는 간부는 제때의 면담에 주의를 주고 통보 비평함으로써 실무와 실적을 중시하는 선명한 인재 등용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일꾼, 주당위 당건설 사업 지도소조 성원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이 9일 화룡에서 대상건설 산업발전 등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시한 중요연설 정신과 중앙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확고부동하게 대상건설을 선차적 위치에 놓고 시간과 정력을 대상건설 투자 확대 산업발전에 집중해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성을 유지하고 경제발전 질과 효율을 힘써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먼저 화룡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대상 진척 정황을 살펴보고 중국 남수북쪽 집단 신에너지투자위원회사 당위석이며 리 사장의 후사종과 깊이 교류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화룡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는 동북지역에서 처음이고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주관 조절 능력을 갖춘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로서 준공되면 지역 전력망의 탄력성과 안전신뢰성을 뚜렷이 높이게 됩니다.

0: 기업에서 시간대를 주시하고 주체공사 입찰 진척을 다그쳐 대상 건설을 빨리 추진하고 더 많은 실물 사업량을 형성하기 바랍니다. 주시 양급 정부는 일선회가 현장에서 사물을 보면서 대상 추진을 제약하는 각종 난제에 초점을 맞춰 일일이 명세서를 작성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기한을 한정해야 합니다. 주시 양급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처리하고 상급의 협조로 해결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상급과 연계하며 전담 인원을 배치해 끝까지 따라가면서 대상이 정해진 시간에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이어 호태의 생물의학 중간지 제강 생물과학기술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기업 책임자들과 깊이 교류하면서 설비 설치와 시험 조정, 조업 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생물의학 산업은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유망 산업이며 신질 생산력을 육성하는 관건 경주로입니다. 이러한 대상들이 준공대 조업하면 생물의학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경제 발전의 새 엔진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강 생물과학기술 대상은 설비 설치와 시험 조정을 다그쳐 완수하고 표준에 엄격히 따라 시험 생산을 해 대상이 하루빨리 대량 생산을 실현하고 효익을 창출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호태의 생물의학 중간체 대상은 당면 시공에 유리한 시기를 다잡고 시공 역량을 통과하며 기계 설비를 충분히 도입해 실외 도감망 부설, 실내 바닥 시공 작업을 다그치는 한편 설비 구매, 설치와 시험 조정을 동시에 추진해 대상이 하루빨리 준공돼 조업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시 양급 정부는 기업의 일을 자기 일처럼 처리하면서 한 걸음 더 다가가 주동적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상황 정밀 가공 산업 대상은 주로 상황 동결 건조편, 상황 자작나무 음료, 상황 초콜릿 등 제품을 생산하는데 현재 정화 작업장 내부 장식과 설비 설치, 시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올해 9월 말에 정식 조업한다는 것을 노양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 설비 설치와 시험 조정을 다그쳐 완수하고 하루빨리 조업하길 바랍니다. 최종 시장을 지속적으로 깊이 개척하고 판매 경로를 적극 확장하며 제품이 더 많은 유명 체인점, 음식 기업,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진입하기 추진해 제품 판매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기업 효익의 안정장성을 이끌어야 합니다. 마무 리마삼 천톤 시경균 순환경제 발전 대상은 주로 균류 배양 공장, 인삼 정밀 가공 공장 등 부분을 건설해 꽃잎 버섯, 인삼 펩타이드 고체 음료 등 제품을 생산합니다. 호가봉은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시공 진척 정황을 살펴보고 공사 기일 배치, 조업 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요했습니다. 호가봉은 기업에서 공장 건물 건설을 다그치는 동시에 설비 구매 사업을 잘 들어주어 일기 대상이 연말 전에 준공돼 조업하도록 확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봉은 화룡시 대상 건설과 투자유치 사업 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발전의 기초는 산업에 있고 산업의 지탱은 대상에 있습니다. 중대 대상을 단단히 들어주어 대상이 하루빨리 운행되고 조속히 효익을 내게 해야만 산업 근간이 더 튼튼해지고 발전 기반이 더 안정되며 도약 추월의 후속 동력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화룡시는 실물 경제가 취약하고 투자 유치 분위기가 짙지 못한 등 두드러진 문제를 깊이 인식하면서 사상적으로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존재하고 압력 전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투자 유치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등 부족점과 취약점을 큰 힘을 들여 해결함으로써 더 많은 큰 대상과 좋은 대상이 락착돼 건설을 다그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담반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실시하고 자금, 인력, 에너지 사용 등 요소 보장을 강화하며 대상 건설을 제약하는 난제를 백방으로 해소해 아직 통계에 납입되지 않은 대상은 하루빨리 납입시키고 미착공 대상은 되도록 모두 착공하며 진도가 뒤처진 대상은 건설을 다그치고 계속 건설 대상은 준공돼 효익을 내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대상 기획을 통괄적으로 다잡아야 합니다. 국가와 성의 각종 정책 기회를 다잡고 흥변부민 6가지만 건설, 민생개선과 도시갱신 등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대상 보장을 정밀하게 하며 요소 조건을 구전하게 갖추고 신청 시간대를 정확히 파악해 더 많은 대상의 정책 지원과 자금 투입 범위에 들어가도록 추진함으로써 정책 혜택을 최대한 효과적인 투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투자 유치 열조를 일으켜야 합니다. 서기와 시장이 앞장서는 것을 견제하고 책임 사슬을 단단히 조이며 각급 지도 간부들이 서둘러 움직여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신흥 에너지 비축, 중약재, 문화관광, 자동차 부속품 등 산업 발전을 둘러싸고 목표 기업을 자주 방문하며 기업의 투자 의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경영 실력을 똑똑히 료해야 합니다. 의향 있는 기업은 반복적으로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공략하며 의향이 강렬한 기업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속히 추진해 대상이 일찍 계약되고 락착하도록 추진함으로써 현역 경제 발전을 다그치는 데 동력을 비축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조장인 류신강, 주직속 관련 부문과 화룡시 4개 지도부 주요 책임자들이 각각 상기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가을과 겨울철 류행성 감기 예방통제 장벽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자 목전 우리주 류행성 감기 백신 예약 사업이 전면 가동됐습니다. 6개월 및 그 이상 연령대에 접종 금기 사항이 없는 주민들은 현지 예방접종 부문에서 자문 예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접종 시간은 외래 진료 통지를 기준합니다. 더문시 수무집단유한회사는 9일 계획성 단수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단수 원인은 2차 물공급 펌프소 청소입니다. 광범한 물 사용호들이 사전에 물을 비축하기를 바랍니다.
0: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금이 신금철이었습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상.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몽소통은 전련자 방해, 해금사 침략, 필발 육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중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치매를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 주위 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이 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및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육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몽석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을 사시면 두 곽을 더 드리고 열 곽을 사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네 곽을 사시면 두 곽을 더 드리고 여덟 곽을 사시면 일곱 곽을 더 드립니다. 장수로방 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열 곽을 사시면 다섯 곽을 더 드리고 스무 곽을 사시면 열다섯 곽을 더 드립니다. 천이박사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우대활동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두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몽석통 새약 이름에 속하는데 아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수로방, 명서방 이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있는데요.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여전히 가격 인상 498원으로부터 오늘부터 한 가게 가격 인상 100원이 된다 했으니까 598원씩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대 정책은 여전히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천이박사를 쓰던

0: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가운데서 몽석통 그리고 장수로방 그 외에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 자체는 오늘부터 진행하는 특수한 우대활동이 있습니다. 이번 우대활동의 특점은 적게 써도 퍼센트를 많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적게 써서 우대정책을 이용하기 싶은데 그 너무 한꺼번에 많이 써야 또 많이 주게 되어 있으니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오늘 9월 11일부터 진행하는 특수한 우대활동 내용은 여러분들이 사기 편리한 이런 우대활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듣고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몽석통이라는 것은 몽고약에 속하는데 빨리 막힌 걸 통하게 해주는 제품이다. 다시 말해서 중풍 후유증이라든지 혹은 경락이 막혀서 관절통이 생긴다든지 혹은 중풍은 완전히 오지 않았지만 해도 중풍 증상이 나타나는 이런 분들한테는 특수한 치료 국약에 속하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498원인데요.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이라지만 해도 기본 시초에는 한 번만 복용하시면 완전히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인데요. 10각을 싸면 8각을 드립니다.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27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는 장수 처방입니다. 이래서 20각 싸면 15각을 물어라 드리는데요.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0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성분 자체는 특히 콩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감기를 열어주는 이런 차원에서 모든 건강 장수의 비결은 이 처방에 담겨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루에 한 번만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에 딱 따뜻한 물 혹은 연한 소금물 넣어 드시게 되면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러후 탱이란 말이 범한테 날개를 달아준 격으로서 힘이 날 겁니다. 그리고 명사방 눈병 치료 약품은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과정에서 눈병은 명사방이다. 이 정도까지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한 가게 598원인데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야득각을 싸면 7각을 드립니다.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300원 좌밖에 되지 않으니까 눈병 치료에서는 명사방이다 이렇게 결론 줘도 거의 될 정도로서 많은 분들이 보온 제품을 드시고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심망막, 색소변성, 당망증 이런 분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수술을 해도 얼마 지나가지 않으면 원래대로 돌아오던데 이런 분들이 한테는 큰 기회니까 이번 기회를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502-7766에 전화 넣으세요.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선두부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예, 제 장수로방 쓰는 환자입니다.
0: 아, 잘 선택된 거죠. 어떻습니까?
2: 예. 예. 얼마 안 먹었습니다. 이제 예. 한 두 달, 그죠. 먹었는데 하루에 한 번 먹으니까 진짜 이거 너무 좋습니다.
0: 그렇죠.
2: 예, 예 그리고 효과도 영 좋습니다. 예. 그냥 이게 손발이 영 시리했단 말입니다.
0: 예.
2: 손발이 차고, 이 가슴이 그냥 더그룩하고, 이, 그 다음에 이 머리란 이게 그냥 이래 시원하게 정시하이 나고, 예. 그래,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0: 예.
2: 이 소화도 잘 아이 되는 것 같고, 계속 이 가슴이 더그룩했단 말입니다.
0: 예.
2: 이 지그티 계속 이 아픔이 그랬던 게, 이거 얼마 안 먹으니까 이 증상이 나사질게.
0: 아, 이 장수로방은, 뭐, 모든 음양 평형을 조절해주면서 우위가 뜨겁고 아래가 차고 혹은 또 어떤 때는 손바닥 발바닥 중앙이 따가워나면서 여러 가지 병을 불러오는 이런 과정은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상태가 평형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28가지 특수한 성분이 여기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2: 예, 예. 소변도 작고 예, 소변이 거품도 나가고 예, 그다음에 이래 대변도 형태 없는 거 보고 이 골관절도 계속 시큼시큼거리고 아픔에 예, 몸이 딱 묵어봐가지고 나가 활동하자면 좀 몸이 그래서 천근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2: 게, 예, 이거 먹고서 지금 몸이 가벼워지고, 예, 밥 맛있고, 잠은 잘 자고, 어쨌든 여러모로 이게 영 좋습니다, 지금.
0: 그렇죠.
2: 예, 또 하루에 한번 복용하지, 먹기도 편리하지. 하도 너무 좋으니까.

0: 그러니까 얘, 처음에는 얘 많이 아쉽다했습니다. 약 너무 이거 저거 먹어보다가 말 아이들이니까 얘 이번에 좀 사서 조금 이래 좀 처음에서 먹어보자고 그랬었는데 진짜 이거 먹은 게 여러모로 영 좋다 말입니다.
1: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는 제품인데 그것도 저녁에 잘 때 다니고 이거는 아침에 일어나 식전 한 시간 전에 드시게 되면 온 하루 동안 충분한 그 약을 흡수하고 기본으로서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전달되는 사이에 좋은 효과를 보는 좋은 그 과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0: 예, 그래서 이 활동이 좋을 때 좀 더 배달받았어요. 이거 조금 한참 더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1: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활동도 좋으니까 이번에 많이 싸지 않아도 퍼센트를 많이 주게 되었으니까 가격적으로 우세를 많이 점하는 기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에 전화 넣으세요.
0: 501-776.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네, 저는 장수 로반 이렇게 복용하는 거예요.
1: 장수 로반. 예, 예, 예. 네. 좋은 제품이죠.
3: 어째, 예, 어째 이거 복용했는가 하면 이제 복용한 지는 오래지 않다. 이제 예. 한, 예, 가수부터 했는데.
1: 그렇죠.
3: 확실히 이게 뭐인가 하면 골관절이 영 좋습니다.
1: 그럼요. 예, 예.
3: 네, 그리고 이.
1: 막힌 걸 풀어주니까 골관절이 좋을 수밖에. 예, 예.
3: 예. 그 다음에 이 소화 아이디고의 위 계속 그랬는데 더부룩하고 이러던 게 이거 그래 복용한 다음에 소화 잘 됩니다.
1: 그렇죠. 여기 소화 공능을 도와주는 텍사, 복령, 석고프란 이런 성분이 들어가서 우리가 노린 게 들어서서 소화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네. 면역력이 올라가지 면역력이 올라갈 길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3: 네. 소화에 대해서 계속 낯이 붓기고서 영 답답하던 게 이거 먹은 다음에 소화 잘 되고 밥을 영 잘 먹어 밤 잘 잡는다.
1: 그렇죠. 예, 원지라 성분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3: 밤에 잠다 요고 그랬던 게 잠이 잘 오지. 그 다음에 감기 자주 걸리던 게 감기 다 걸리지.
1: 9번 폐위엔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본을 처세우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으니까. 예.
3: 예, 계산 수로봐 어찌도 좋은지 확실히 우리 친구들도 내 이렇게 좋다가 자기네도 사겠다고 그럽니다.
1: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 자기네도 먹어보겠다면 이제 그럽니다.
1: 장수의 비결이 바로 이 처방에 담겨 있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예, 예 확실히 이 장수로봐 여러 가지 병에
1: 종합으로 좋아지는 거죠. 예.
3: 예, 종합적으로 다 좋아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1: 예.
3: 그래서 예, 나도 이제 그 맹감에 처음에는 많이 아이스 됐다 말입니다. 예. 나도 먹어보느라 여러 가지 예. 약을 쓸까.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또 할 때도 좋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더 많이 좀 더 많이 사자 그랬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번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사지 않아도 퍼센트를 네. 높게 주게 되어 있으니까 한각은 6일 동안만 복용할 수 있는 양인데 순각이라도 121밖에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 15각이게 되면은 뭐 한 200일 좌우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200일만 견제해 복용해 보세요. 그러게 되면 맥이 나고 모든 공능이 젊었을 때 그런 제가 이야기하죠. 로후텐이라고 범한테 달걀을 달아준 그 기억으로 내가 씩씩해질 겁니다. 예.
3: 예.
1: 건강하세요. 예.
3: 좋은 약을 소개해줘서 고맙습니다.
1: 늘 건강하세요.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몽소통은 전견자 방해, 해금사 침협, 딜바의 육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 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중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침혈을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태 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 이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 위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5: 예, 제 장수로방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5: 야, 이 약이 도마도 없습니다.
1: 예.
5: 그래도 예, 하루에 한 번 먹었는데, 다른 약을 세 번 먹는 것만 효과가
1: 없다. 아, 온다. 효과가. 예. 빨리 나고
5: 특수합니다. 예. 예. 나는 자꾸 손발이 시리다 말인다. 결국 무릎도 시리고, 예. 그래서 밤에 잘 때 그냥 양말을 신고 잤댔습니다.
1: 아,
5: 발이 시려서. 예. 그래야 또 이 아이 시리고 이렇다 말인다. 예. 근데 이 장수로방, 내고도 한 달 반을 썼습니다.
1: 예.
5: 한 달 반을 썼는데, 이게 예, 다리 시리던 것도 좋아지고, 내 양말을 아이 신고 잔다. 우선은. 예. 예. 따뜻해진단 말입니다. 손과
1: 아,
5: 발이.
1: 아, 그렇죠. 예, 예,
5: 예. 예. 그리고 소리, 그 다음에 밤에 잠에 아이 왔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 아, 나면 밤에 2시 만에 깨나, 뭐, 잠에 아이와 영애나 했습니다.
1: 예.
5: 한 2시간씩.
1: 예.
5: 근데, 이거는 잠이 잘 와서 좋습니다.
1: 아, 이렇게 잠이 잘 오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수면제가 아닌 수면 이런 역할을 도와주는 역할하는 중약제 성분이 들어가게 돼서 보통 수면제는 치매가 빨리 옵니다. 주의해야 돼요. 수면제를 길게 드는 그 방법이 아닙니다. 예.
5: 예. 그래서 예, 잠이 잘 올까 이튿날 아침에 일어난 만날 부디 사고에 잔 것 같지 않고 피곤했는데 걔도 예, 아침에 눈을 뜨면 정신하고 영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 또 밥도 맛있습니다. 예.
1: 그렇죠.
5: 나는 원래 위주성 위험이 돼 위 나쁩니다.
1: 예.
5: 그래놓고 어딘가나 약 먹으면 잘 말아야 들었는데 밥이 맛있으니까 밥을 잘 먹을까 예. 오고 가는 감기를 빼 아이 났는데 감기도 아이하고 하고 정신하고 어쨌든 이게 영 좋습니다. 이게 장수로바에
1: 예.
5: 그래서 한 번만 먹어 편리하지 위도 도와주지 잠이 잘 오지 이 관절도
1: 관절도 좋아지고
5: 예. 예, 좋아지지 그리고 또 소변 차수도 잡았는데 그것도 그래서 밤에 두 번밖에 안 입을까 예, 걔도 살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5: 어쨌든 예, 그래서 예, 아, 네, 이거 너무 좋다 하니까 우리 친구도 예, 이 장수로방 싸겠다 한다. 나도 예. 손발이 자꾸 시리고 그 다음에 위도 나쁘고 밤에 잠도 잘 아이 오고 맥이 없고 이랬단다.
1: 예.
5: 그래서 이번에 우대할 때 좋대구먼가.
1: 그렇죠.
5: 이 값도 싸고
1: 예. 예.
5: 그럴 때에 우리 친구하고 내 다 오늘이 배달 갔다고 전화한 게
1: 예. 이 제품 자체는 가격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좀 쉬운 가격입니다. 한 가게 198원인데 6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데 이분이 숨각삼에 15각을 주니까 한 가게 가격이 1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5: 예.
1: 바랍니다.
5: 값도 싸고 효과도 좋을
1: 효과성에 대해서는 모두 황제의 예. 대우를 받는 겁니다. 황실의 황제의 예. 대우를 받는 겁니다. 예.
5: 선생님 선의하고 소개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1: 늘 예. 건강하고 장수하세요.
5: 예.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부선 쫑양하는 일신에서 곰팥이 모든 오장을 관리하고 심장을 관리한다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여기에 곰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기타 기관을 골고루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갔는데 특히 곰팥을 든든하게 부선 쫑양해주는 성분 가운데서 보통 여러분들은 해구신이라고 들어보셨죠. 물개 그 곰팥을 말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구신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곰팥이 든든해지는 직접 오늘 드시면 오늘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지텐 들어갔고 우슬이 들어갔고 이렇기 때문에 곰팥이 양을 돌아줘 여성들은 정신이 납니다. 곰팥이 든든해지니까 요실금 단백뇨가 생기던 게 줄어들게 되어 있고 남성들은 직접적으로 뭐 전열선 때문에 힘들던 분들이 단순하게 우습게 생각해서 이거 뭐 부선쩡양 현재 준다 해서 남성들이 성공능 그 개선을 가져 이거는 물론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모로 곰팥이 좋아지게 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이 우수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견제서 복용하시게 되면 모두 정신이 나고 맥이 나고 소화가 잘 되고 간 담낭에서 이전에는 흡수가 잘 되지 않고 뭐 어려지지 않은 그 기름진 거 먹기 힘들어지던 게 이 제품을 드시니까 모든 소화 공능이 떠나가게 되어 있고 변이 잘 통하는 장 통변해주는 백자인이라든지 이런 성분 육종용이라든지 이런 성분도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이 제품 자체는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장수로방은 알아주는 장수 처방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래에 새 상품으로 분류는 몽석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몽석통이라는 건 뭘 말하게 되는가 하면 몽약에 속하는데 이름 자체가 빨리 통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몽약에 속하는 빨리 통하게 하는 제품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해석하면 되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모두 29가지 진귀한 약재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진귀 약재는 기본으로 빨리 막자에도 막을 수 없게 빨리 수통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물소 뿌리 농축뿐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아주 희귀약재에 속합니다. 안신 역할을 하면서 경기를 막아주게 되고 해독을 하게 되고 피를 식혀주면서 청열량쇄하는 이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중풍 자체는 피가 뜨거우면서 중풍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그리고 인공우황이라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가래를 싹 해주고 그리고 정열해독을 하는 역할은 인공사양이 들어갔습니다. 중풍이 오는 걸 경락을 수통시켜주면서 중풍을 막아주고 부중을 빼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기 결국 진주란... 다른 데서 모두 중약으로서 값이 비싸서 엮기 힘들어하는 이런 희귀약재가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몽석통이라는 얘기는 이래 진주라는 이 성분 자체는 눈의 여러 가지 질병을 막아주고 눈을 밝게 해주고 새로운 세포가 빨리 나오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며 모든 안정을 찾게 하면서 순환장애를 풀어주는 데는 한몫을 하는 이런 우수한 성분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모든 성분들 자체를 모두서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많게 범하는 문제를 하게 되면 혈관성 문제 때문에 내 혈관에 문제 생기거나 심장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겨서 통하지 못하니까 자연적으로서 혈관이 굳어져서 그리고 혈액의 죽성경화가 형성되면서 머리에 올라가서 뇌출혈이 생기거나 뇌혈전으로 쓰러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의 전반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크게 말하면 두 가지로 하나는 중풍 오기 전의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서 중풍이 오지 않게끔 치료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이미 중풍에 걸린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중풍 후유증으로 인해서 손발이 마비가 되고 혀가 얼얼하고 자기 전후 생활을 자립하기 화장실 출입이 힘들고 밤잠 자기 힘들어지고 자기 전후 밥 먹기 힘들어지고 이런 분들 그리고 화장실 가기 여가에 사람이 없으면 자기 전후 자립하기 힘든 이런 분들한테 몽석통 이 제품 자체를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몽석통 여기에서 지금 몽이 설법 가운데서 백맥병을 해결해주고 세루 우수 협일 오소를 해결해주는 이런 제품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공농수체에서 나오는데요. 백맥병이라는 것은 일종 장이 서장 서장이란 장 이사란 이 장이 일종 설법인데 신경계통의 질병을 치료해주는 이런 신경계통의 질병을 말하게 되었는데 본 제품은 신경계통의 질병을 해결해주는 데는 특수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서 중풍 후유증 환자들이 여기에 이게 그 텔레비 그 각본이 나왔는데 그거 처음부터 한 50페이지 되는 거 제가 다 열어봤는데 그걸 보니까 기본으로서 중풍 후유증으로서 생활 자립이 힘든 분들이 본 제품을 드시고 벌써 첫 곽부터 시작해서 효과를 보시기 시작했다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큰 한 곽 안에는 열 작은 곽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작은 한 곽 안에는 모두 또 여기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30알이 들어있습니다. 이래서 하루에 20알 내지 30알씩 하루에 한 번 드시면 되는데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중풍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의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중풍으로서 이미 반신불수가 된 분들이 빨리 정신을 차리고 진정 내가 옛날의 사람에 접근하게끔 돌아오는 이런 능력을 키워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몽속통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력에서 살면서 집이 거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0: 분들이 그 중풍 후유증 환자들이 걷는 거 보게 되면 발을 완전히 방아지 힘이 없어서 발을 딛는 것이라 발을 내뿌립니다. 여간에 사람의 어깨를 짚고 이렇게 가지만 해도 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통하지 않으니까 자연주 생활이 모든 생활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게 되었는데 중풍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쉽게 넘어지거나 말씀이 똑똑하지 못하거나 입술이 마비가 오거나 머리가 갑자기 깨지는 것처럼 아파나거나 현인증이 나거나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는 쉽게 깨낍니다. 창한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 이미 중풍이 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몽석통 한번 시도해보는 게 아주 현저한 치료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좋은 제품 자체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드시면 됩니다. 어느 때 드시는가? 이것은 아침, 점심, 저녁 가운데서 보통 아침에 드셔도 되고 저녁에 드셔도 됩니다. 하루에 한 번만, 한 번 내지 두 번이라는 두 번 드신다면 20알씩 하루에 두 번 드셔보시고 만약에 30알씩 드신다면 하루에 한 번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제품 자체 몽석통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심장과 뇌혈관의 모병을 치료해주는 데서는 특수한 제품이고 황차 관절통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여기에서 관절통은 보통 해빌오소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요. 해빌오소라는 것은 이것은 몽이설법이고 그리고 장이설법은 백맥병 이렇게 말하게 백맥병은 심장과 뇌혈관을 위주로 말하게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관절통을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래서 해빌오소까지 포함해서 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보안 제품을 시도해보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단오근혜라는 제목과 모루동굴이라는 제목의 수필 두 편 준비했습니다.

수필 단오 근혜. 초여름 푸른 기운이 온 세상에 가득 퍼지는 단오절이 되면 언제나 어릴 적 마을 공원에 걸려있던 나무 근혜가 떠오른다. 봄에 연한 꽃잎이 지고 푸른잎이 무성하게 살아나는 음력 5월. 단오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우리 고유의 명절이다. 예로부터 어른들은 단오가 되면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수리쥐떡을 만들어 나눠 먹으며 마을 광장에 근혜를 걸고 널뛰기를 하며 여름을 맞이했고 그 풍속이 오늘까지 전해진다. 수많은 단오 풍속 중에서도 나에게 가장 깊은 기억과 감정을 남긴 것은 단오 근혜이다. 바람을 가르며 높이 솟아오르는 근혜의 움직임은 어릴 적의 설렘과 행복을 담고 있으며 세월이 흐른 지금은 순수한 추억과 삶의 여유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풍경으로 남아있다. 어린 시절 시골 마을에서 보낸 단오는 언제나 활기차고 따뜻했다. 마을 어르신들은 단오 며칠 전부터 큰 소나무 가지와 튼튼한 밧줄을 준비해 넓은 마을 광장에 근혜를 걸었다. 키가 큰 나무 두 그루 사이에 굵은 밧줄을 단단히 묶고 평평한 나무 판자를 걸어 만든 투박한 근혜는 현대적인 기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즈넉한 매력을 지녔다. 햇살이 푸른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근혜 위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고 초여름의 싱그러운 바람이 근혜를 살랑살랑 흔들어주면 단오의 분위기가 한층 깊어졌다. 단오 당일이 되면 마을 아이들은 아침 일찍부터 옷을 깔끔하게 입고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어른들은

마을 곳곳에서 창포꽃을 꺾고 떡을 지며 분주한 모습이었고 아이들은 오직 그네를 타는 것만 생각하며 설렘을 안고 기다렸다. 나도 친구들과 함께 줄을 서며 앞사람이 그네 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높이 솟아올랐다가 다시 부드럽게 내려앉는 그네의 모습.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환호소리가 마을 곳곳에 울려 퍼지며 단호의 활기를 더했다. 드디어 차례가 되어 그네 반자에 앉아 밧줄을 꽉 쥐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설렘이 가득했다. 두 발로 땅을 밀어 힘차게 몸을 움직이면 그네는 점점 더 높이 올라갔다. 낮은 곳에 있을 땐 보이지 않던 마을의 풍경이 그네가 높이 솟을 때마다 눈에 들어왔다. 푸른 들판, 지붕을 떠인 기와집들, 멀리 보이는 산줄기와 맑은 하늘이 한눈에 펼쳐졌다. 초여름의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릴 적 나는 그네를 타며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느꼈다. 높이 올라갈 때는 하늘에 닿을 듯한 기분에 가슴이 탁 트이고 다시 내려올 때는 부드러운 바람에 힘을 느끼며 안정감을 얻었다. 친구들과 서로 번갈아가며 그네를 타며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는지 겨루기도 하고 바람소리와 함께 웃음을 터뜨리며 하루를 보냈다. 그때 시간은 느리고 평화로웠으며 단호 그녀와 함께한 순수한 행복은 그 어떤 화려한 놀이보다 소중했다. 단호 그녀는 단순한 어린 시절의 놀이를 넘어서 우리 선조들의 삶의 지혜와 여유가 담긴 풍속이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모던 여름이 시작되는 단호의 그네를 타며 몸의 기운을 북돋우고 여름의 질병과 애구를 쫓아내려 했다. 땅에만 머무르던 몸이 바람을 타고 높이 솟으며 답답한 기운을 털어내고 맑은 하늘과 푸른 자연과 어우러져 정신을 맑게 하는 것이다. 또한 힘차게 그네를 타는 모습은 건강한 여름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으며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즐기는 놀이를 통해서 공동체성을 나누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예전엔 단호 그네를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주로 즐겼다고 한다. 바쁜 농산일을 잠시 내려놓고 함께 그네를 타며 일상의 피로를 풀고 서로의 정을 나누던 시간이었다. 투박한 나무 그네 하나로 온 마을이 웃음으로 가득 차고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따뜻한 공동체 분위기를 만들었다. 지금은 도시화가 진행되며 마을 단위의 단호 그네 풍경은 점차 사라져가지만 그네 담긴 선조들의 여유와 긍정적인 삶의 태도는 여전히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 세월이 흘러 도시에 살게 된 지금 예전처럼 마을 광장에 걸린 나무 그네를 보기 어려워졌다. 공원에는 정비된 현대식 그네가 있지만 어릴 적 단호의 햇살과 바람, 마을 사람들의 웃음이 담긴 그네와는 느낌이 전혀 다르다. 가끔 초여름 단호절이 되면 예전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사라져가는 전통 풍속에 대한 아쉬움이 든다. 빠르고 바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언제나 시간에 쫓기며 살아간다. 하루하루가 바쁘게 지나가며 잠시 멈춰 바람을 느끼고 순수한 행복을 누리는 여유를 잊어버리기가 쉽다. 하지만 단호 그네의 추억은 바쁜 일상 속에서 나에게 작은 여유를 알려준다. 그네는 높이 올라갔다가 반드시 다시 내려오는 반복적인 움직임을 한다. 이는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닮아있다. 삶에는 성공과 행복으로 높이 솟아오르는 순간도 있고 좌절과 지침으로 아래로 내려앉는 순간도 존재한다. 하지만 그네처럼 모든 순간은 반복되고 이어지며 내려온 뒤에는 다시 힘차게 올라갈 기회가 찾아온다. 단호 그네를 타며 배운 삶의 태도는 바로 끈기와 긍정이다. 그네를 높이 올리려면 단순히 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리듬을 맞춰야 한다. 몸의 움직임과 바람의 흐름을 조화롭게 맞춰야 비로소 높은 곳까지 솟아오를 수 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무작정 열심히 살기보다 삶의 리듬을 찾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숨은 단순히 옛 풍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마음과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다. 단어의 그네를 단 봉석은 여름의 시작을 기념하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고 서로의 정을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다. 비록 지금은 예전처럼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네를 즐기는 풍경을 보기 어렵지만 그 속에 담긴 긍정적인 정신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힘을 준다. 올해 단오에도 싱그러운 초여름 바람이 불어온다. 나는 가끔 공원에 그네 앉아 조용히 바람을 느껴본다. 어릴 적의 설렘은 조금 줄었지만 그네가 흔들리는 순간마다 마음이 차분하고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는다. 높이 올라가며 세상을 넓게 바라보고 내려오며 마음을 가다듬는 과정을 통해서 삶의 균형을 배운다. 기쁜 순간을 누리고 힘든 순간을 견디며 다시 나아가는 삶의 자세를 단오 그네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다. 단오 그네는 나의 어린 시절 추억이자 우리의 소중한 전통이며 삶의 작은 지혜를 알려주는 스승이다. 푸른 초여름 하늘 아래 흔들리는 그녀의 모습은 언제나 맑고 깨끗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매년 단오가 찾아올 때마다 그녀의 추억을 떠올리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순수한 여유를 잃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싶다. 바람을 가르며 힘차게 흔들리는 단오 그네처럼 나의 삶도 언제나 가벼운 마음으로 높이 날아가고 싶다.

소피, 머루 덩굴. 여름이 깊어 산골 마을 곳곳에 푸른 견이 짙게 깔릴 때면 담장 너머 무성하게 뻗어나가는 머루 덩굴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다. 별다른 손길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땅에 뿌리 내리고 벽과 나무 울타리를 타고 끝없이 퍼져나가는 머루 덩굴은 시골 여름의 가장 진솔한 풍경이다. 어릴 적 고향에서 보낸 여름날의 기억은 언제나 푸른 머루 덩굴과 함께한다. 뜨거운 햇살 아래 짙푸른 잎을 펼치고 가을이 되면 까만 알알이 맺히는 머루는 단순한 야생 식물을 넘어서 내 어린 시절의 추억이자 소박하고 끈질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연의 선물이다. 고향 마을 뒷담가에는 해마다 머루 덩굴이 자라났다. 사람들이 일부러 심은 것이 아니다. 바람이 실어 나른 씨앗이 땅에 떨어지어 비와 햇살을 받고 스스로 싹을 틔운 것이다. 봄이 되면 연한 초록색 새잎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여름이 되면 하루가 다르게 줄기를 뻗어 담장을 가득 덮는다. 가는 덩굴소는 주변의 모든 것에 감겨 스스로의 자리를 만들어 나간다. 울퉁불퉁한 돌담도 낮은 나뭇가지도 빈 공터의 풀들도 머루 덩굴의 푸른 그늘 아래 감싸앉는다. 어릴 적 나는 여름 방학이 되면 고향에 내려와 늘 머루 덩굴을 찾았다. 한낮에 뜨거운 햇살이 마을을 내리쬐면 아이들은 시원한 그늘을 찾아 헤매는데 머루 덩굴이 만든 그늘은 그 어떤 인공 그늘보다 시원하고 포근했다. 빽빽한 잎사귀가 햇살을 가려주고 덩굴 사이로 스치는 바람은 서늘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머루 덩굴 그늘에 앉아 더위를 피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보냈다. 여름 한철 머루 덩굴은 쉬지 않고 자라난다. 가는 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잎은 더욱 푸르고 두툼해지며 작은 덩굴손이 사방으로 뻗어나가 공간을 채운다. 가끔 비가 내린 뒤에는 더욱 생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한다. 빗물에 씻긴 잎사귀는 맑은 푸른 빛을 띠고 덩굴 줄기에는 물방울이 맺혀 반짝인다. 그 모습은 투박하면서도 생명력이 넘쳐 보는 이의 마음을 맑게 해준다. 머루 덩굴의 진짜 매력은 가을에 드러난다. 모성난 푸른 잎 사이로 작은 머루 열매가 알알이 맺히기 시작한 것이다. 초가을에는 연한 보랏빛을 내다가 가을이 깊어질수록 짙은 까만색으로 익어간다. 햇살을 충분히 받고 바람을 맞으며 자란 머루 열매는 새콤달콤한 맛을 품고 있다. 나는 익은 머루를 따서 입에 넣으며 가을의 맛을 느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상큼한 맛은 어릴 적 여름과 가을의 설렘을 가득 담고 있었다. 마을 어르신들은 익은 머리를 따서 머루줄을 담글고 머루청을 만들어 겨울을 나곤 하셨다. 별다른 필요나 관리 없이 자란 야생머루는 영양이 풍부하고 맛이 깊었다. 손쉽게 얻은 자연의 열매지만 그 속에는 땅과 바람, 햇살이 준 정성이 가득 담겨있다. 어르신들은 머루 동굴을 보며 억척스럽게 사는 것이 사람 삶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리 잡아 푸른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머루 덩굴의 모습은 소박한 삶의 교훈을 담고 있었다. 머루 덩굴은 정말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식물이다. 가을이 지고 겨울이 오면 잎이 모두 지고 앙상한 줄기만 남는다. 초이와 눈비를 맞으며 쓸쓸한 모습으로 겨울을 나지만 봄이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새싹을 틔운다. 죽은 듯 보이는 줄기 속에 숨겨진 생명의 힘은 정말 놀랍다.

아무리 거친 환경에서도 스스로 살아남고 다시 푸른 모습으로 돌아오는 모루 동굴의 모습은 강인한 삶의 의지를 보여준다. 세월이 흘러 도시로 나와 살게 된 지금 나는 더 이상 고향의 모루 동굴을 매일 볼 수 없다. 도시는 정돈된 가로수와 화단의 꽃들로 가득하지만 거친 땅에서 스스로 자라나는 모루 동굴의 생동감은 찾아볼 수 없다. 바쁜 도시 생활에 쫓기며 살다 보면 가끔 고향 담장가의 모루 동굴이 떠오르며 마음이 차분해지는 순간이 있다. 인위적인 관리 없이 자연의 흐름에 맞춰 자라는 모루 동굴의 모습은 바쁜 현대인에게 잊혀진 삶의 여유를 알려준다. 모루 동굴은 화려하지 않다. 꽃이 크거나 향기가 진하지도 않고 특별한 모양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지도 않는다. 그저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땅에 뿌리 내리고 계절에 따라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뿐이다. 하지만 그 소박한 모습 속에 진정한 삶의 힘이 담겨 있다. 요즘 사람들은 화려한 것, 빠르게 성공하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작은 노력과 꾸준한 성장을 소홀히 여기고 조금의 어려움에도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루 동굴은 느리지만 꾸준하게 자란다. 하루아침에 크게 변하진 않지만 매일 조금씩 줄기를 뻗고 잎을 키워 결국 넓은 공간을 자신의 푸른 빛으로 채운다. 그 모습은 꾸준함의 소중함을 가르쳐준다. 삶의 성장도 이와 같다. 눈에 띄는 빠른 변화가 아닐지라도 매일 조금씩 노력하고 쌓아간다면 언젠가는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모루 동굴은 주변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다. 비옥한 땅이 아니어도 돌담 틈의 작은 공간에서도 스스로 생명을 이어간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이유로 좌절하거나 멈추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 맞춰 최선을 다해 자란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언제나 좋은 여건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려운 환경, 부족한 조건 속에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자리를 잡고 성장해 나가는 모루 동굴의 모습은 우리에게 강인한 의지를 심어준다. 가을이 지고 겨울을 지나는 과정은 모루 동굴의 또 다른 매력이다. 모든 잎이 지고 앙상한 솔기만 남은 모습은 쓸쓸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다음 봄을 위한 기다림이 담겨있다. 겨울이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내면의 생명력을 키워나가는 모습은 인내의 미학을 보여준다. 우리의 삶에도 겨울 같은 힘든 시기가 찾아온다. 좌절과 지침으로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순간도 있지만 그 순간 또한 다음 성장을 위한 과정임을 모루 동굴은 알려준다. 가끔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여전히 담장가에 자란 모루 동굴을 만난다. 어릴 적 보던 모습 그대로 해마다 푸른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동굴을 보며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자연의 힘을 느낀다. 나는 나이가 들고 삶의 모습이 바뀌었지만 모루 동굴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계절을 지키고 있다. 모루 동굴은 나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진솔한 지혜를 가르쳐 주었다. 화려하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소중함, 느리지만 꾸준한 성장의 힘, 거친 환경을 견디는 강인한 인내, 계절을 기다리는 여유로운 마음을 모두 배웠다. 자연의 작은 식물 하나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생각보다 깊고 넓다. 앞으로도 나는 모루 동굴의 삶의 자세를 기억하며 살고 싶다. 눈에 띄는 화려함보다는 진솔한 내면의 힘을 키우고 빠른 성공보다는 꾸준한 노력으로 삶을 채워나가며 어떤 어려운 환경이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의 생명력을 이어가고 싶다. 여름이면 푸른 잎으로 구내를 만들고 가을이면 알찬 열매로 결실을 맺는 모루 동굴처럼 나의 삶도 계절마다 알맞은 모습으로 성장하며 소중한 결실을 만들어낼 것이다. 돌담가에 무성하게 펼쳐진 모루 동굴의 푸른 모습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고향의 온기와 자연의 힘으로 남아있습니다.

것이다. 소박하지만 강인한 머루 덩굴의 삶은 바쁜 세상 속에서 나를 잃지 않게 지켜주는 소중한 힘이 될 것이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효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삼은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네,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 지금 추석 명절하고 국경절 이 기쁜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전제없던 특별우대 활동을 지금 진행합니다. 예, 이번 그 이 장약 심리방 이번 기회에 기회를 놓친다면 1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예,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0: 예, 예,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아홉 과를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위 현금 500원도 드리고 장약 심리방 본약 한 과도 증송해 드리고 예. 예, 독일 기술로 된 1980원짜리 나미 능량 락타털 이불 한 채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17 과를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위 현금 1610원도 드리고 장약 심리방 본약 4곽도 증송해 드리고 또 독일 기술로 된 여러 가지 공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열도 할 수 있는 믹스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36곽을 사신다 할 때 13개월 하고도 5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위 현금 4752원도 드리고 장약 심리방 본약 6곽도 증송해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거에 양스산타에서 추천하는 그 브랜드 상품인데 예, 사용이 아주 편리하고 간편하면서도 고급적인 예, 이런 개카노 공기청정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 241-7979번에 전화하시거나 혹은 생방송에 참가해서 문의하시고 지금 약을 선택하시는 분들한테는 남경 동림당 용이 유기농 양이젖에서 추출했습니다. 예, 이런 단백질분 900g짜리 예, 이걸 한 통하고 또 유기농 고칼슘 단백질분이 이것도 900g짜리인데 요 두 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해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국제의학이 거부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국제 유명한 의학 잡지 버들잎칼이라는 간행물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전문 보도를 했습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에 대해서 예. 중국 전통 장약이 심리혈관 질병을 근치하는 기적을 나타냈다라는 내용을 실었고 이 프랑스 세계보에서는 한알이 장약이 전 세계에 명성을 떨쳐 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또한 법신사에서는 서장이 가장 성스러운 분이 징계한 장약 처방을 다시 세상에 나타나게 했다고 보도해서 세계의 주목을 끈 이야기입니다. 예. 국제의학이 거부들도 대표를 파견해가지고 정주 장약 그룹하고 양도상담을 특허권 양도상담을 했는데 스위스 라시 집단 그룹에서는 9천만 달러를 내걸고 상담했습니다. 예. 프랑스 소노피 집단 그룹에서는 더 높은 가격 9,800만 달러를 내걸고 상담했고 스위스 낙화 집단 그룹에서는 또 더 높은 가격 1억 달러까지 내걸고 상담한 아주 깊은 유례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장량 신인방 먹은 한자입니다.
0: 예.
2: 예, 저는 신가에 나빠서 이 약을 썼는데 예. 2년 전에 썼는데 어릴 때부터 신장이 나빠서 오래 못 산다 합디다. 그래 요즘 나는 지금 76인데 이 나 먹들어 살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신장이 나빠서 이 약 먹었는데 야 어제 먹는 감이 신장 막 떨김에 후두두함에 떨긴 것처럼 그래 무슨 소리도 놀라고 자칫 소리도 놀라고 또 이 눈이 까딱해도 놀랍다. 그래서 예. 야 밤에 살 때도 예 가슴에 이불도 원래 못 놓고서 맨날 내려놓고 이러고 잔디라 또 후에 점점 더 하이가나 또 예.
0: 예.
2: 아, 누구 잘 때문에 원래 숨이 올라와 와서
0: 아 예.
2: 예 앉았다 누웠다고서 하루 동안 서너 번씩 용 고생했습니다. 걔 다른 데 약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하나도 효과가 없을 때다.
0: 아 예.
2: 근데 하루니 선생님이 이 어느 약이든 어떤 약에 대한 광고라는 것도 없고 내 병에 맞는 것 같아 내가 선택했었는데
0: 예.
2: 야, 효과를 어찌 잘 봤는데 그거 먹고서 모든 데도 가고 그 신장도 안 놀라고 예 그런 눈살이 없어지고 예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을까.
0: 좋죠. 예.
2: 예 그래 나 이 약이 수당약이 되고 그런데 어찌 뭐 이렇게 효과 잘 봐서 내
0: 해발이 그렇게 높은 것이 야생약젤로 만든 약이래 그렇습니다. 그렇게 효과 좋은 게
2: 예. 나는 모르겠는데 서당에 그렇게 좋다고 그랬잖아. 예. 야 모르겠는데 이렇게 효과적으로 보니까 내 사람마다 보고 내 서당에 그렇게 좋다고 나도 손절 많이 한다.
0: 아, 많이 소개했지 그 모임까 그래서
2: 예.
0: 원래.
2: 예. 내 소개하는 사람들이 이 주위 사람들이 약속이 다 효과적으로

0: 다 좋다고.
1: 이 약은 이 누구를 소개를 해서도 예. 욕 안 먹는 약입니다.
0: 예. 예. 그래 나도 예 그저 약 예 광고 할 때마다.
2: 여보세요.
0: 예.
2: 여보세요.
1: 그래, 약. 듣깁니다. 예. 말씀하시오 계속 예 들립니다. 예. 예.
0: 그 나는 이 활동할 때마다 나는 그냥 주문해서 삽니다.
1: 예.
0: 그 우리 언니 또 내 소개돼서 이 약이 쏘는데 딩동하게 반칼 입고 오줌지 나고 예.
1: 예.
0: 그리고 아래 딸을 시리고 계속 아프다고 이래고 이래된 게 이 약을 먹고 효과 있을까 이번에 활동 소유관에 더 싸겠다 합니다.
1: 예, 경동맥 빵콸도 지금이 보면은 어떤 분들은 넉 달 반 드시고 어떤 분들은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여덟 달 이렇게 드시고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본 게 지금 그 정말 이 보고단을 보고 없어져 가지고 좋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모른다. 지금 저희가 예, 지금 오랫동안
0: 예,
1: 이거
0: 너무 좋아서 또 주문하겠다. 예,
1: 241-7979번으로 그 언니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3: 저 장약 신방 먹는 환자입니다.
1: 예.
3: 예, 어떤 약을 딱 먹었는데 신장이 뾰족히 따가봤습니다.
1: 예.
3: 따가봐서 집에 와도다 오금도 거품도 안고 또 바깥을 나가고 또 바깥을 나가고 이랬습니다.
1: 바쁜다 그게 원래.
3: 예, 예. 예. 그러던 게 이 저기 장약 신방을 먹고서 심장이 어찌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장이
1: 따가봐지는 게 일 없어졌죠. 예.
3: 예, 따가봐지는 게 일 없어져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지.
3: 예. 예, 예, 그리고 얘가 다 봤었는데, 여기서 항상 머리 어지럽고, 예. 머리 어지럽으면서 그냥 계속 소리 나는 듯, 그냥 소리 나서 밤을 자지 못했습니다.
1: 예.
3: 그런데 이 장약 심방 먹고서 예, 잠은 잘 자, 어찌 좋은지 모르겠어요.
1: 잠도 잘 잘 수 있고, 예. 이 다발성 뇌경색이 있는 사람들은 꼭 주의해야 합니다. 대뇌의 머리 혈관이 세 곳부터 막히면은 다발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다발성 뇌경색이 와서, 처음에 뭐 병원에 입원했거나 또 약을 쓰고 이롭다 해서 아 난 어선 이롭구나 그래서 저기 그 뭐 이렇게 약을 크게 쓰지도 않고 중시를 아예 하는 날에는 이게 예, 인지 기능하고 유관된 요 구역에 또 다발성 이 경색이 오거나 그다음 또 그 우리 감각 신호를 전달하는 중심이 치우노 있습니다. 거기 또 이 그 경색이 오거나 혹은 또 그 금방 한 일을 기억할 수 있는 하이마 방후이라고 있는데 거기 경색이 오는 날에는 바로 치매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발성 뇌경색이 있는 분들 정말 중시를 하고 예, 약을 바짝 써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 어머님 이것도 지금 이렇게 어지럼지 세근하고 귀에람 소리 나고 아, 그 이래 그러던 증상도 지금 좋아지는 게입니다. 그게.
3: 예.
1: 예.
3: 예. 예.
1: 네 동맥경화람이 예. 있어서 그렇습니다.
3: 예. 예. 예. 예. 예. 동편이에요. 어지는 심장병이 심합니다.
1: 예.
3: 숨이 탁 올라오죠. 그게. 숨쉬기 바쁘다며 이랬는데
1: 예.
3: 밤이 깊고 깨시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아 심장이 나쁜 사람 예. 그렇죠. 예.
3: 심내 혈관 지방이 있어서 많이 고생합니다.
1: 예.
3: 오늘이 이게 저기 내 동생 오늘이 36가고 배달 받겠다.
1: 예. 예. 제일 이 심리 혈관 질병에서는 정말 치료가 제일 잘 되는 약입니다. 예. 예. 이래 36과 배달 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241-7979번.
1: 예, 맞습니다.
3: 예, 선생님 좋은 약 알려주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도 장약 신해방을 먼저 환자입니다.
1: 예.
4: 저는 어쩌면가 뭐 이 먹기 전에 예, 신경에서 신단을 받았고 또 예, 뇌경색 두 번 나왔습니다.
1: 예.
4: 이 장약을 쓰기 전에 예. 정말 이 알링이 생겼어 1년에서 두 번 몇 번씩 입원하는데 이 병이 심할 때는 그냥 어지럼증이 세게 납니다.
1: 아 예.
4: 그 신장이 나쁘니까 신장이 통쇠나고 쥐땅증이 아파나고 숨이 어떻게 사는지 헐떡거리는 소리 그리고 그래서 이 땀이 떠올리면 빨빨해서 얼마나 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럴 때면 정말 에, 너무 바빠서 땀 흘리지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여 뭐 관을 넘지 못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소리 이 장약신 예방을 먹었는데 이 약을 먹은 다음에 지금 병원은 모르고 병원에 입원하여 합니다.
1: 예, 이 심근경색이 온 분들은 꼭 후기 치료를 예, 해줘야 됩니다. 계속 한번 이 심근경색이 와서 병원에 입원했대나 야, 아니야 어서 완전 이럽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후기 치료를 계속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게 우리 장약신 예방이 그렇게 후기 치료를 하는 면에서 아주 그렇게 그

0: 치료작용이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름도.
1: 병원에 입원, 시험은 그래서 병원은 모르고 살았고, 병원 입원하니까, 얼마 돈도 많이 쓸라 해야지.
0: 그렇죠.
1: 하는 건 그렇지. 용 편안한 게 좋습니다. 아픈 데 없으니까네.
0: 예.
1: 그리고 저는 고혈압 환자입니다. 고혈압 환자 되놨어요. 예, 그거 1년에, 그거 30년 동안 그거 소약을 먹었다 말인다.
0: 그렇지.
1: 그렇다. 신내박을 먹은 다음에, 몇 달 먹은 후에, 선생님이 지도한 대로 먹었는데, 이 선생님이 어떻게 지도하는 겁니다.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다섯에 한 번씩 이렇게 이 장약을, 먹으면서 먹고.
0: 어디, 그거 장약은 계속 잡수고, 혈압약은 그렇게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다시 한 번 적게 잡수라고 권장하지 않을까? 뭐, 까꿀로 예. 그렇게 말한 거.
1: 예, 옳습니다. 예. 혈압약을, 그러면서 감량, 혈압약을 감량하면서 먹으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선생님이 또, 예, 한 가지 방법, 녹색 료포, 녹색
0: 미소 료포.
1: 이 방법 때문에 먹은 게, 야, 9달 만부터, 예, 장약 신내방만 먹은 것도 혈압조절에 그런 사람이 되지 않냐?
0: 그렇죠.
1: 야, 얼마나 신기하고, 이런 혈압조절을 시키겠다고, 야, 여러 가지 방법을 했어야 되는 게, 이 선생님 시도한 대로 이렇게 먹으니까 혈압조절이,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냐? 이
0: 그렇습니다.
1: 장약이 유명한 것, 혈압조절을 살 때는. 벌써부터 혈압부터 혈압부터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0: 예.
1: 우리는, 우리 아바이가 둘이서 이거 그냥 먹고 있는데, 우리 아바이도 신체질병이 있고, 머리 여러 가지 마치고, 또 심장도 나쁘고 혈압부터 그냥 아저씨 형 고생하는 게 내 먹고 좋으거나, 우리 아바이도 처음에는 알삭시켜다니 내 먹고 좋으니까 효과 좋으거나, 잘 수준 게 지금은 아픈 데 없답니다, 지금.
0: 아, 그렇죠. 좋습니다.
1: 머리가 그냥 아파 어지럼증이 나는 게 없고, 심장도 영 좋아지고, 혈압도 절대 영 잘 됩니다, 지금.
0: 원래 잘 되지 않을까, 예.
1: 예, 이하고 우리는, 우리들은 떨구지 못한다.
0: 예. 계속 잡으면 좋습니다. 그, 우선 연세 있으니까.
1: 그래서 예. 반복이 올까봐 예방도 하고 반복을 재예방하길래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 건강을 지키길래 이번도 활동이 특수 활동이 얼마나 좋을까
0: 이번에 우리 활동 놓치면 1년 더 기다려야 됩니다.
1: 그렇지.
0: 제일 큰 우리 활동입니다. 1년 중.
1: 그래서 그렇고
0: 예.
1: 돈도 더 주지 약을 주지 돈을 감해 주지 얼마나 좋을까
0: 그렇지.
1: 경기 장애수금을 많이 부담 들고지. 그래서 우리는 이번 활동에 장애수금 여수가 받아왔습니다.
0: 잘하셨습니다.
1: 그런데 우리 활동실에 동물을 하나 이제 소개해서 지금 먹고 있는데 이 동물은 있는 게 생각도 시험에 나왔지. 기억력이 없었어요. 항상 얼빤해서 만 한 말도 자꾸 이거 먹고 자꾸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약을 먹고 있는데 지금요 효과 용 좋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약이 있는 건 언제 먹었겠는 거 그러다면서 그랬는데 야 이렇게 좋은 약을 내일 처방했으니 막 감사하다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기로 활동 돌 때 이런 활동 돌 때 용 얼마나 좋은 거
0: 하면 그분이 계속 잡으면 좋습니다.
1: 예. 예.
0: 예, 2417979번으로 9번 보고 전화하라고 알려주십시오.
1: 예, 2417979번.
0: 맞습니다. 예.
1: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고혈압 환자입니다.
0: 예.
3: 이 당약을 먹기 전에는 예, 서약인 고혈압하고 예, 22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0: 예.
3: 2년자로 이 당약 신내방 먹고 있는데 지금 야다 딸자고 이약 먹으니까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게 알리지니까.
0: 하, 알리지였고, 예.
3: 예, 그래서 선생님이 문의한 다음에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다섯에 한 번, 7일, 10일 이렇게 한 번씩 혈압약 감량하고 예,
0: 예,
3: 선생님이 또 알려주는 또 한 가지 력세요법을 사용했는데
0: 예,
3: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0: 예, 잘 됩니다. 고.
3: 지금은 예, 장약 신내박만 먹고 있습니다.
0: 예.
3: 신경성으로 귀에서 소리 나서 12년간 고생했는데 예, 반년 먹고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0: 아, 예. 신경성 치료를 예, 하는데도 어느 만큼 그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기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신경치료를 해주는 게입니다.
3: 예. 그리고 예, 병원에가 검사한 것이 예, 다발성 뇌경색이라 합대다.
0: 예.
3: 그래서 그런지 예, 머리가 어지럽고 예, 머리 안에 안개 낀 것 같고 예,
0: 예.
3: 가만히 누워있어도 예,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정신이 아예 납대다.
0: 아, 예.
3: 그런데 예, 이 약을 먹으면서 예, 어지럼증이 인차 일 없었대다.
0: 아.

0: 지금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바짝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런 효과를 봐야 됩니다, 또, 이야기.
0: 예, 저는 이 약을 먹으면서의 이 약에 대한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1: 아, 예.
0: 우리 남편도 예, 내가 먹고 예, 효과 좋으니까 예, 지금 이 약 같이 쓰고 있는데, 예, 우리 남편도 혈압도 영 높단 말입니다.
1: 아, 예.
0: 그리고 예, 머리 여러 군데 막혀가지고 예, 항상 얼빠내하고 예, 경력도 영 없고 예, 전도설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 약 쓰고 있는데, 소변이 잦던 것도 영 좋아지고,
1: 좋아지고,
0: 예, 예. 머리 경력도 여러 달 쓰니까 경력이 영 좋아지는 게 알리고, 예, 머리가 예. 영 급분하다 합니다.
1: 옳습니다. 이 약을 잡으면 거서 예, 머리가 거서 그렇게 그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거서 바닥 난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0: 예.
1: 예.
0: 그래서 항상 정신 난다면서 예, 영 좋아합니다.
1: 예, 그렇습니다.
0: 신장도 영 좋아졌다고 좋아합니다.
1: 예, 그렇습니다.
0: 우리 두 사람은 정 딱 찍어놓고 예, 이 약만 쓰고 건강 찾고 있습니다.
1: 아, 그래도 됩니다, 원래.
0: 예, 예. 이 약에 대한 칭찬에 아끼고 싶지 않는데, 이번에 우대 활동이 정말 큰 우대 활동이니까.
1: 대다, 예. 이번에 이 우대 활동 놓치면 1년 기다려야 됩니다, 예.
0: 예. 이때까지 이런 우대 활동 있어 본 적이 없대요.
1: 맞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우리는 둘은 이번에 서진여수 공패를 받아왔습니다.
1: 예. 잘하셨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예, 내 우리 시에게한테 전화했습니다.
1: 예.
0: 내 소개해서 쓰는 사람도 영 많단 말입니다.
1: 예.
0: 쓰는 사람이 다 효과 좋다고 대비 내가 칭찬받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 약이 이 약을 누구 소개를 해서도 절대 요구 아이 먹습니다. 이 약을.
0: 예, 예. 그래서 예, 우리 시에게한테 전화했는데 지금 안쪽에 있단 말입니다. 난방에 있습니다.
1: 아, 예.
0: 내 소개해서 지금 먹고 있는데 두자도 세 개 하고 예, 머리도 떨고 손도 떨고.
1: 아, 예. 그게 파키슨 베이라는 게입니다.
0: 예, 위궤양도 있어가지고 예, 항상 식후물이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이랬는데 내 소개로 이거 먹고 예, 영 효과 보이는 게 알린다면서 예,
1: 예.
0: 이번 우대 활동 영 좋다고 말하니까 예,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해서 예, 서른여수가 배달 받겠답니다.
1: 아, 예. 배달 받으시려면은 전화를 하시라 하십시오. 예. 2417979번입니다.
0: 예, 인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오늘 수고 많으신다. 우리 심내방에 오늘 이 시간하고 오후 3시 반 시간에 잘 듣고 있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3: 예, 이 심내방은 어제는 나는 방송 세게 듣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정말 부부 맞아서 숱한 고생을 하고 나니까 예, 정말 그렇지. 우리 아직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다 이러면 이야기 제일 좋습니다, 선생님.
1: 아,
3: 네. 사람이 그렇지. 목숨을 구한 이야기, 진짜 이야기, 이야기입니다. 민낙심이 예. 민낙입니다. 그럼 어찌 그런가, 예. 그래, 어찌 나면 중풍 세게 맞았지. 그러나, 어서 나는 죽은 길밖에 없다. 그것도 말도 어불거리고, 남이 알아 못 듣고, 집에서나 알아듣게 하고, 그런 게 기다리면 그렇게 수탕이하고, 병원 세번이라고 비행과 혈압이 아니라 사실 이게 이런 약이 없단 말입니다, 선생님.
1: 예. 예.
3: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건 소장약이고 정말 해발이 4,500m 이상 홍길천도 5,400m 이상 정말 소장에서 이런 한국에서 뛰는 약재가 네 가지가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어떤 약을 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있었는데
1: 예.
3: 확실히 정말 효과 있어가지고 예. 정말 그 혈압 내린다는 게 정말 예.
1: 효과 없으면은 이렇게 오래 원래 강의 드릴 수가 없습니다. 효과 그 많이 나길래 이렇게 오래 강의 드리지.
3: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이 좋으니까 선생님이 예. 어서 5년 반은 6년 채워서는 강의라고 한 사람도 선생님이 바꾸질 않았대고 보니까. 예. 예. 그래서 약 쓰기
1: 이제 열흘만 있으면 5년 6개월입니다. 딱.
3: 그거
1: 드린 지 조선말 방송에서.
3: 오늘 6개월은 너무 한 약은 예. 나서라 못 나서 됐고, 뭐니까. 예. 그럼 네 가지 맨 한국으로 된 약이 나서라 또 못 나서고, 어서 살을 때 있어 홍경천 그런 높은 약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런 약이 나서라 나설 약이 금방 없앴고, 뭐니까. 그러니까 이 약이 연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1: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거.
3: 아, 예, 이 약은. 약은 정말, 어쨌든, 심리혈관 지방은 이 약이 정말, 으뜸입니다. 이제 위인 앞에 처음에 이제 참가한 그 내사분도 보세요. 아, 때부터 침답해가 지고 요즘 오래 못 산다는 얘기. 그래.
1: 아, 그분이 그래.
3: 근데 이 약을 잡수고 살아난 게 이제 그러니까 기지 말이에요.
1: 예, 이 그분이 홍조화합니다.
3: 예. 예, 이분이 딱 남편도 딱 그렇게 약 써서 자기 좋으니까 남편이 소개한 게 이제 그만.
1: 그렇죠. 여기 자기 예. 그렇게 효과를 보니까 그래. 나 소개라지.
3: 그렇지. 예. 그거는 정말 항상 무슨 여기 뭐 어느 여기 좋다 해서 쓴 게 이제 그만이니까.
1: 아, 그 사람은 정말이 선생님 정말 이 약 때문에 나는 산 사람입니다. 이랍니다. 계속 전기다 전화 오는. 예.
3: 그래. 아 때부터 그게 몇 년 나빴다는 이야기는 그 오래 사니까 이 약 제가 계속 잡수는 거니 좋고 그렇지 그만이니까. 예. 그래. 그거 두 번째 장담분도 보세요. 심장이 따가워서 계속 바깥이 나온다. 그것도 달아다니고 햇빛도 나고 해 넘어가야 어두워야 돌아왔다. 그러니까
1: 그분이 약을 얼마나 있었는지 모른다. 그랬는데 해결 못 받는데 딱 우리 약 쓰고 심장이 그래서 따가만 하는 거 이거 해결했단 말입니다.
3: 그래가 그 이분도 보세요. 또 생일 또 이런 거 했대. 그러면 백신 치는게 오래 안 가야 되지.
1: 그렇죠. 예.
3: 그래 우리 남편이 이거 쓰고 꽃내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러면 금수인가 방수인가 넣어놨다고 이런 거 같아. 이롭다고.
1: 좋죠.
3: 이순간에 예. 또 예. 나가서 예. 활동한다 말도 활동하고
1: 얼마나 좋습니까.
3: 약은 어쨌든 정말 명약품이냐고 예수함에 선생님 강의하실 때도 정말 이렇게 이런 딸라도 정말 아이 바다라
1: 나라에서 이거는 정말 완전히 객관화 세계의 그 거부들도 지금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3: 그러니까 예. 이 약자가 어떻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예. 이야기 그 다음에 보세요. 바다라 나라들이 그렇게 해서 막 항상 이런 딸라도 상담을 했다지 그러니까 이 약만한 게 없단 말인가 다 누구 우리는 다 안다 먹어볼까 또 쓸지 그렇지 또 약자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와서 막, 와서 막, 죽음에서 또 막, 생명을 지금 부화됐구만. 그래서 맨날이, 나중에 쌓았습니다, 우리.
1: 아유, 선생님. 잘하셨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 할도에 얼마 줬습니까? 예.
3: 앞집에 55세 남성이 어제 거리 자기의 어제 이런 데 혈관 막혔다 하는데, 내 여기에 방파를 생겼다. 그 후에 이거 쓰고. 게 많이 아홉 가 싸도 네임 가 선생님.
1: 아이고 그 마음대로입니다. 자기 경쟁해 오늘만 하면 오늘만 싸면 되지.
3: 조금 싸 먹어보겠답니다. 걔는 먹어보고 예. 계속 있어요. 그거 다 하고 있대. 있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 예, 그렇게 그분 보고 예, 뇌동맥 그 경동맥이 빵활이라 하면 있으면은 예, 이 약을 쓰는 게 아주 그분한테 맞는 약이니까 나 예, 예 꼭 쓰라 하십시오. 2417979번으로 네, 전화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우리 아빠가 30년 예수, 그, 약 먹었는데, 끝내나 중풍이 걸려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1: 예,
4: 갔습니다. 예. 근데, 저기, 나 중풍이 걸린 다음에도 예, 약이랑 약은 다 좋은 거 쓰고, 예, 저 탐주산 다 먹고, 용화단 이산 다 배웠는데, 예, 끝내 치료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풍 치료는 못하는 법인가, 이래 됐습니다. 중풍이 걸리면 그것은 모서리 되는가, 반부실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1: 그렇죠, 예.
4: 예. 그래다가서, 예, 어느 때 광고 듣고, 선생님이, 저기나 방송 광고 듣고, 저기, 딱, 저기나, 공룡 수채 씌여 있는 거 중풍 딱 치료한다는 게 서장약 쓰니까나, 예. 그게 예, 쓰기 시작해서부터, 예, 한 야, 8달 되니까나, 해라. 조절이 온정되고, 그 어간에 선생님 가르치는 또, 저기나, 아, 그, 어떻게 약 먹으라고, 먹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녹색 요법 쓰고, 이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 되는지, 지금.
1: 맞습니다, 예. 예.
4: 빠르고, 예. 예. 딱딱 고대로 하니까, 나 정말 실수 없이, 예. 지금 예.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예. 정말,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예. 그리고 밤은 못 자고, 심장이 나빠, 그러고, 밤에 예. 소리치고, 떨고, 바로, 이거, 자리도 못 하던 게, 지금은 왕왕 그러 댕깁니다.
1: 아, 좋죠.
4: 그래서 얼마나 예. 좋는데, 예. 그거는 더 말할 데 없습니다. 좋은 거는, 예. 선생님이 예. 이런, 정약으로 이렇게 소개되어서 우리를 쓰게 했길래 우리 남편이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1: 아, 예.
4: 예. 그리고 나도 심장이 나쁘고, 그 다음에 신경질이 많고, 맥이 없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구리를 빤하고, 이렇게 무슨 걸 때깔때깔 이해를 못하고 그러던 게, 지금 그 약 같이 쓰니까 나 지금 똘똘해졌습니다.
1: 예, 똘똘해집니다.
4: 또 한 여자로 변했습니다. 예.
1: 아, 예.
4: 예, 그러잖아. 예. 이 약이 정말 똑똑한 약이고 정말 사람이 모조리 똑똑하게 만드는 약이 없습니다. 예, 죽을 때까지 먹겠습니다.
1: 그렇게 예, 하십시오. 예.
4: 예. 예. 그리고 우리 이모가 있는데 예, 우리 사는 이모가 있는데 지름기 나고 아래 차고 우유 덮고 예, 빤하고 이래서 노공이 걸려서 이 약 전문의 선생님과 물어보고 썼는데 예, 지금 많이 좋아졌답니다. 그래 오늘 이 활동이 특별한 활동이 좋으니까 나 더 싸겠답니다.
1: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4: 예, 2417979번.
1: 건강하십시오.
2: 네, 계십시오. 예.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이 서장이 홍경천이 예, 서홍화 이게 아주 그, 예, 그 해발이 그렇게 높은 곳이 야생약재입니다. 예, 홍경천은 5,400m 이상, 서홍화는 4,500m 이상. 이게 예, 서장에서 연황금으로 불리는 이 약재인데 이 두 가지 약이 후세에 전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기원전 1762년에 51세의 건륭 황제가 세 번째로 남하로 시차를

0: 갔다가 갑자기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마음이 초조해지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얼굴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참기 어려운 이런 동통이 있었답니다. 예, 이 좌측 신체 부위가 꽉꽉 태나면서 마비가 오기 시작했고 사실을 그 이 아주 참기 어려운 이런 동통이 있었다죠. 예, 그래서 좌측 신체 부위가 깍깍하고 마비가 오고 사지를 마음대로 또 움직일 수 없고 정서가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이런 증상이 나타났답니다. 예, 숱한 명의들이 많은 방법하고 대책을 강구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답니다. 예, 때마침 서장이사의 제마가 고을에 왔다가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황제의 병을 진찰한 후 홍경천하고 서홍화 이 두 가지 약을 주요 원료로 약을 처방했는데 건륭 황제가 이 약을 복용한 후 빠른 시일 내에 병이 완쾌되었다 합니다. 예, 기원전 1840년에 만든 유명한 정주본 초책에 이 약도 이 처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번호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42번째 교원절을 맞아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서기 호가복은 9일 화룡에서 일선 교원들을 위문하고 주당위와 주정부를 대표해 전주호 광범한 교육 일꾼들에게 명절 축복과 문안을 전했습니다. 호가복은 먼저 화룡시 고급중학교를 찾아 특색 교과 과정, 교실 수업 개혁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육사업 전개 정황에 대한 소개를 참잡게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정신을 고취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사상정치 수업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알아듣기 쉬운 방식으로 큰 주제를 잘 설명하고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 들려줘 학생들이 중화민족을 더 깊이 인식하고 중화문화를 더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그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자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교도처와 화학조를 찾아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 교원들과 친절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호가봉은 자신의 학창시절 경험과 결부에 훌륭한 교원이 학생의 일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교육사업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품고 교단에 깊이 뿌리 내리며 인재 양성의 디딤돌이 되고 인재 육성 능력을 끊임없이 제고하며 정성을 다해 지식을 가르치고 의문점을 풀어주어 매 학생이 세심한 가르침과 따뜻한 배려 속에서 인재로 성장하게 함으로써 학부모들의 중탁과 사회 기대를 저버리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화룡시 실험소학교는 1925년에 설립돼 학교 운영 역사가 유구합니다. 호가봉은 학교 역사관을 돌아보고 무용, 서예 수업을 참관했으며 학교의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육사업 전개 정황을 상시에 료했습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소학교 단계는 지혜와 깨달음을 얻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관건 시기이기에 정성어린 인도와 세심한 육성이 필요합니다. 교육 법칙과 손해 나동의 성장 법칙을 지키고 알기 쉬운 언어로 중화민족 역사를 똑똑히 설명하며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해 아이들 마음속에 중화를 사랑하는 씨앗을 심어주고 중화민족 한 가정이라는 리념이 아이들의 성장과 함께 깊이 자리잡게 해야 합니다. 학교 1층 대청에서 호가봉은 교육 일선에서 묵묵히 기여하고 있는 교원들에게 격리를 표하고 즐거운 교원절을 보내기를 축원했습니다. 호가봉은 모두가 교육을 사랑하는 굳은 신념과 명리를 담담히 대하는 지조를 견지하면서 학문으로 학생들의 지혜를 열어주고 인애의 마음으로 학생들의 성장을 보살펴 학생들이 원대한 리상을 수립하고 나라에 보답하려는 정서를 깊이 간직하도록 인도해 덕지 재미로가 전면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로 키워내라고 경고했습니다. 위문시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학교는 인재 육성의 신성한 전당이고 교원은 학생들의 성장을 이끄는 영혼의 공정사입니다. 전주 광범한 교육 일꾼들은 교육사업이 변강민족 지역 지능 발전에 가지는 특수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습금형 총석의 간곡한 당부를 명기하며 덕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초심을 지키고 고상한 도덕 기풍을 함양하며 전문 자질과 능력을 높여 학생들의 성장을 이끌어주는 길잡이와 꿈을 키워주는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시종 교육을 우선 발전의 전략적 위치에 놓고 교육사업에 대한 투입을 지속적으로 늘리며 높은 자질의 전문화 교원대우 건설을 강화하고 기층일선 교원들을 관심 배려하며 교원들의 직업 영예감, 성취감, 행복감을 끊임없이 높여 광범한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직에 종사하면서 훌륭한 인재를 많이 키워내게 해야 합니다. 부조정 정권, 주직속 관련 부문과 화룡시 당위, 정부 주요 책임자들의 상기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성당이 상무위원이고 주당이 서기이며 주당이 당건설사업 지도소조 조장인 호가복의 조제하에 9일 주당이 당건설사업 지도소조 확대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의 주임 최영성, 주정엽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는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과 중앙 당건설 사업 지도 소조 회의, 성당의 당건설 사업 지도 소조 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우리 주 학습 교양 전개 정황과 다음 단계 사업 배치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 당에서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을 전개하는 것은 당 중앙이 당의 20기 사정전의 정신을 깊이 관철 실시하고 당에 대한 전면 엄격 관리를 꾸준히 추진하는 데 착안해 내린 중대 포치이자 올해 당 건설 사업 중요 임무입니다. 학습교양을 전개한 이래 전주각급 당 조직은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실속 있게 학습, 조사, 시정, 재반 임무를 일체적으로 추진해 정확한 실적관이 인심에 깊이 자리 잡고 문제 조사, 시정에서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당성 수양이 단련되고 정무 행위가 지속적으로 규범화됐으며 대국을 위해 봉사하는 성과가 뚜렷해 학습 교양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예기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전주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수금평 총서기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당 중앙과 성당의 결책 포치를 참답게 실시하며 학습 교양 성과를 부단히 공고히 하고 확장하며 시정 분발 진취하는 정신 자세를 유지하면서 정확한 실적관으로 담당 자귀하고 책임을 다해 인민을 위해 실적을 내고 실무로 실적을 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정신을 고취하고 근본을 다지는 것을 견지해 사상 토대를 튼튼히 하는데 지속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리론 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습금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꾸준히 견지하면서 습금평 당 건설 사상, 당내 자아혁명에 관한 습금평 총서기 중요 사상,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습금평 총서기 중요 론술, 당 작품 건설을 강화할 때 관한 습금평 총서기 중요 론술 등 내용을 깊이 학습 터득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연구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핵심 여의, 정신실질, 풍부한 내포와 실천 요구를 터득하고 사상의 탄계를 부단히 조이며 가치의 총좌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강한 당성을 련마해야 합니다. 자각적으로 당성의 높이에서 차이를 검시하고 근원을 깊이 파헤치며 왜 입당했는지, 간부가 되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남길 것인지를 늘 생각하고 공과 사의 경계를 명확히 하며 사심과 잡념을 버리고 공산당원의 정치 본색을 영원히 간직해야 합니다. 정무 도덕을 함양해야 합니다. 시종 마음을 바로잡고 도리를 밝히며 덕을 품고 자중하며 작은 일과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자기 단속을 강화하는 데 중시를 돌리고 일상에서 자신을 부단히 완선하며 고상한 정절을 추구하고 저속한 취미를 멀리하며 그릇된 풍조와 기풍을 배격해 정직하고 소박한 도덕과 인품으로 인심을 얻고 힘을 모으며 사업을 성취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일상적으로 틀어지는 것을 견지해

0: 실적관 편차 문제를 조사 시정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조짐성 문제를 상시적으로 검시해야 합니다. 규를 검사 감찰, 순시순찰, 심계감독, 회계감독, 통계감독 등에서 반영된 문제와 결부하고 독촉검사, 조사연구, 대중반영 등 경로를 잘 활용해 조짐성, 경향성 문제를 제때 발견해 미리 방지해야 합니다. 기존 문제를 힘써 해결해야 합니다. 학습 교양 기간 아직 철저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끝까지 주시하고 추적하며 상황이 복잡하고 관련변이 넓은 난제는 통괄 협조를 강화하고 합심해 난관을 돌파해야 하며 이미 시정한 문제는 제때에 되돌아보기를 전개해 시정 성과를 공고히 하고 제고해야 합니다. 중점 문제를 깊이 해결해야 합니다. 새 간부가 옛 장부를 외면하는 문제에 대한 시정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각급 지도 간부들이 단지 자원 유효, 미완공 대상, 신서 현안 등 중점 난제를 주시하며 분류별로 시책하고 목적성 있게 해결하도록 교양 인도해 난제를 해결한 실제 성과로 기업이 혜택을 보고 대중이 실감하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표본 동치화 상시화, 장기 효과화를 견지해 장기 효과 기제를 건전히 구축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제도 체계를 완성해야 합니다. 학습교양 과정에서 얻은 성숙한 경험과 효과적인 조치를 총화하고 제도상의 부족점과 기재상의 허점을 깊이 정리하며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는 보류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은 수정하며 시의에 맞지 않는 규정은 폐지해 체계적이고 완비된 제도적 틀을 구축함으로써 실적권 편차를 바로잡는 사업에 따라야 할 규정과 근거가 있게 해야 합니다.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확한 실적권 수립 및 실천 정황을 간부 감독관리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간부 일상관리 감독 체계를 지속적으로 완성하며 권력 운행의 관건고리를 조시해 간부들이 형식과 흔적을 중시하고 실적을 홀시하거나 단기를 중시하고 장기를 홀시하며 눈에 보이는 실적을 중시하고 잠재적인 실적을 홀시하는 등 문제를 제때에 발견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제때에 귀띔하고 주의를 주며 편차를 바로잡고 시정해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번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엄격히 심사하고 효과를 따져야 합니다. 정확한 실적권 수립 및 실천 정황을 각급 순찰, 실적평가, 직무보고, 정견보고 등 중요한 내용에 포함시키고 실적권이 바르고 근면 성실하며 책임감 있게 일하는 간부는 선진평이 승진 임용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제대로 일하지 않거나 함부로 일하며 거짓으로 일하는 간부는 제때에 면담에 주의를 주고 통보 비평함으로써 실무와 실적을 중시하는 선명한 인재 등용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일꾼, 주당위 당건설사업 지도소조 성원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이 9일 화룡에서 대상건설 산업발전 등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시한 중요연설 정신과 중앙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확고부동하게 대상건설을 선차적 위치에 놓고 시간과 정력을 대상건설 투자 확대 산업발전에 집중해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상을 유지하고 경제발전 질과 효율을 힘써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먼저 화룡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대상 진척 정황을 살펴보고 중국 남수북쪽 집단 신에너지투자위원회사 당위석이며 리 사장인 후사종과 깊이 교류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화룡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는 동북지역에서 처음이고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주관 조절 능력을 갖춘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로서 준공되면 지역 전력망의 탄력성과 안전신뢰성을 뚜렷이 높이게 됩니다. 기업에서 시간대를 주시하고 주체공사 입찰 진척을 다그쳐 대상건설을 빨리 추진하고 더 많은 실물 사업량을 형성하기 바랍니다. 추후시 량급 정부는 일선회가 현장에서 사물을 보면서 대상 추진을 지약하는 각종 난제에 초점을 맞춰 일일이 명세서를 작성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기한을 한정해야 합니다. 추후시 량급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처리하고 상급의 협조로 해결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상급과 연계하며 전담 인원을 배치해 끝까지 따라가면서 대상이 정해진 시간에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이어 호태의 생물의학 중간지 제강 생물과학기술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기업 책임자들과 깊이 교류하면서 설비 설치와 시험 조정, 조업 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생물의학 산업은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유망 산업이며 신질 생산력을 육성하는 관건 경주로입니다. 이러한 대상들이 준공대 조업하며 생물의학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경제 발전의 새 엔진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강 생물과학기술 대상은 설비 설치와 시험 조정을 다같이 완수하고 표준에 엄격히 따라 시험 생산을 해 대상이 하루빨리 대량 생산을 실현하고 효익을 창출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호태의 생물의학 중간체 대상은 당면 시공에 유리한 시기를 다잡고 시공 역량을 통과하며 기계 설비를 충분히 도입해 실외 도감망 부설, 실내 바닥 시공 작업을 다그치는 한편 설비 구매, 설치와 시험 조정을 동시에 추진해 대상이 하루빨리 준공돼 조업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시량급 정부는 기업의 일을 자기 일처럼 처리하면서 한 걸음 더 다가가 주동적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상황 정밀 가공 산업 대상은 주로 상황 동결 건조편, 상황 자작나무 음료, 상황 초콜릿 등 제품을 생산하는데 현재 정화 작업장 내부 장식과 설비 설치, 시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올해 9월 말에 정식 조업한다는 것을 요약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 설비 설치와 시험 조정을 다그치 완수하고 하루빨리 조업하길 바랍니다. 최종 시장을 지속적으로 깊이 개척하고 판매 경로를 적극 확장하며 제품이 더 많은 유명 체인점, 음식 기업,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진입하기 추진해 제품 판매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기업 효익의 안정장성을 이끌어야 합니다. 만무 리마삼 천톤 식용균 순환경제 발전 대상은 주로 균류 배양 공장, 인삼 정밀 가공 공장 등 부분을 건설해 꽃잎 버섯, 인삼 펩타이드 고체 음료 등 제품을 생산합니다. 호가봉은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시공 진척 정황을 살펴보고 공사 기일 배치, 조업 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했습니다. 호가봉은 기업에서 공장 건물 건설을 다그치는 동시에 설비 구매 사업을 잘 들여지어 일기 대상이 연말 전에 준공돼 조업하도록 확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봉은 화룡시 대상 건설과 투자유치 사업 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발전의 기초는 산업에 있고 산업의 지탱은 대상에 있습니다. 중대 대상을 단단히 들여쥐어 대상이 하루빨리 운행되고 조속히 효익을 내게 해야만 산업 근간이 더 튼튼해지고 발전 기반이 더 안정되며 도약 주월의 후속 동력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화룡시는 실물 경제가 취약하고 투자 유치 분위기가 짙지 못한 등 두드러진 문제를 깊이 인식하면서 사상적으로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존재하고 압력 전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투자 유치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등 부족점과 취약점을 큰 힘을 들여 해결함으로써 더 많은 큰 대상과 좋은 대상이 락착돼 건설을 다그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담반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실시하고 자금, 인력, 에너지 사용 등 요소 보장을 강화하며 대상 건설을 제약하는 난제를 백방으로 해소해 아직 통계에 납입되지 않은 대상은 하루빨리 납입시키고 미착공 대상은 되도록 모두 착공하며 진도가 뒤처진 대상은 건설을 다그치고 계속 건설 대상은 준공돼 효익을 내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대상 기획을 통괄적으로 다잡아야 합니다. 국가와 성의 각종 정책 기회를 다잡고 흥변부민 6가지만 건설, 민생개선과 도시갱신 등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대상 보장을 정밀하게 하며 요소 조건을 구전하게 갖추고 신청 시간대를 정확히 파악해 더 많은 대상의 정책 지원과 자금 투입 범위에 들어가도록 추진함으로써 정책 혜택을 최대한 효과적인 투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투자 유치 열조를 일으켜야 합니다. 서기와 시장이 앞장서는 것을 견제하고 책임 사슬을 단단히 조이며 각급 지도 간부들이 서둘러 움직여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신흥 에너지 비축, 중약재, 문화관광, 자동차 부속품 등 산업 발전을 둘러싸고 목표 기업을 자주 방문하며 기업의 투자 의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경영 실력을 똑똑히 료해야 합니다. 의향 있는 기업은 반복적으로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공략하며 의향이 강렬한 기업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속히 추진해 대상이 일찍 계약되고 락착하도록 추진함으로써 현역 경제 발전을 다그치는 데 동력을 비축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조장인 류신강, 주직속 관련 부문과 화룡시 4개 지도부 주요 책임자들이 각각 상기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0: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가을과 겨울철 류행성 감기 예방 통제 장벽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자 목전 우리 주 류행

0: 대량성 감기 백신 예약 사업이 전면 가동됐습니다. 6개월 및 그 이상 연령대에 접종 금기 사항이 없는 주민들은 현지 예방접종 부문에서 자문 예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접종 시간은 외래 진료 통지를 기준합니다. 더문시 수무집단유한회사는 9일 계획성 단수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단수 원인은 2차 물공급 펌프소 청소입니다. 광범한 물 사용호들이 사전에 물을 비축하기를 바랍니다.
1: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금이 신금철이었습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꿈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꿈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다. 가슴 속에 심어둔 씨앗이죠. 내일을 향한 소망의 꽃잎을 흩날려 가길 바라며 노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복병 동인당 특별처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2: 연결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부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수인은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연변의 가을은 어느새 어곡백과가 무르익고 마을마다 거리마다 풍요로운 정취가 가득해지고 있네요. 탐스럽게 익어가는 사과배, 곱게 물든 단풍잎, 이 계절이 주는 소중한 선물을 마음에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을만의 깊은 매력에 흠뻑 젖는 행복한 주말 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첫 곡으로 가을 정서와 잘 어우러지는가요? 연변의 가을 준비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고향과 그리운 얼굴이 더욱 간절해지죠. 이어서 가족을 그리는 마음을 달래주는 비타민 같은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김정권 작사, 백희남 작곡의 님 생각, 집 생각, 한철호 조밀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단풍이죠. 울긋불긋 고운 빛깔로 물든 단풍잎처럼 우리 삶도 다양한 색깔로 가득합니다. 그 다양함이 바로 살맛 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풍잎에 담긴 사랑과 그리움의 편지를 이어지는 노래에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일성 작사 안홍천 작곡의 단풍편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계속하여 김동진 작사, 김경수 작곡의 가을로 이어드립니다. 잔잔한 선율로 된 이 노래와 함께 가을의 정취를 더 깊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낙엽을 주워 책갈피에 꽂아두고 첫사랑에게 전하지 못한 수줍은 고백을 적어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가을이면 그런 순수했던 마음들이 떠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게 될 텐데요. 그러한 따뜻한 추억을 노래에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작사

가을 들판에 은은하게 퍼지는 들꽃 향기, 들꽃이 전하는 가을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면서 박경만 작사 김홍일 작곡의 들꽃을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끝곡으로 주룡 작사 박세성 작곡의 가을의 만남을 한선녀 가수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강중의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두대의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추석과 국경절 더블 명절 캐시백 특별 행사 소개해드립니다. 추석과 국경절 두 명절을 맞아 풍성한 혜택과 함께 건강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충하초 구매 시 푸짐한 선물은 물론 구매 금액에 따라 현금 혜택까지 돌려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시는 수량에 따라 푸짐한 추가 혜택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3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200원 현금 상품권

0: 과 약초 건강 베개 하나 드립니다. 6박스 사시면 1박스 드리고 300원 현금 상품권과 러시아산 자연산 해삼 선물 세트 또 드립니다. 9박스 구매하시면 11박스 드리고 500원 현금 상품권과 건강 영양 전기밥솥 하나 드리고요. 18박스 구매하시면 23박스 드리고 1000원 현금 상품권과 3000원 가격의 명절 특별 선물 세트까지 드립니다. 매일 전화로 신청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198원 가격에 코엔자임 Q10 캡슐 2박스를 드립니다. 네, 이번 명절 특별 행사는 1년에 한 번뿐인 기회인데요. 놓치지 마시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불로당생인 명약 발효동충하초균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발효동충하초균분 추석하고 국경절 맞으면서 본약도 더 드리면서 현금 상품권도 드리고 명절 선물이 또 아주 푸짐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부터는 예, 새롭게 주문한 이 발효동충하초균분이 오늘이 오전에 지금 또 도착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선물 부분이가 예, 좀 모자라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먼저 예약하셔야 됩니다. 예, 283-0666번에 예약하시면은 예, 예약한 순서대로 또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중의학적으로는 폐하고 신장을 보호하고 정기를 보유하는 이런 대표적인 명약입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예. 에, 우리 내외는 예, 선생님이 강의를 귀담아 듣고서를 예, 이 동충하초 발효분을 선택해서 예, 3년 먹고 있습니다.
1: 네.
2: 예, 이 약은 예, 먹으면 먹을수록 좋습니다.
1: 네.
2: 예, 먹어봐야 합니다. 이 약을 먹어보니까 예, 이 약은 음량을 예, 조절해가지고 예, 예, 병을 예, 저 치료하기 하는 예, 좋은 에, 약된 것 같습니다.
1: 네.
2: 예, 그리고 발효해서 한 약이라 더욱더 효과가 좋습니다.
1: 네.
2: 예, 그래 이 약은 예, 오래 먹을수록 신체가 건강해지고 예, 병이가 예, 예, 치료되고 하니까 예, 정말 예,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1: 네.
2: 그래서 우리는 예, 이미 건강을 찾고 예, 예, 정말 예, 계속 예, 운동하려 다니고 예, 행복한 나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3년 동안 예, 한 번도 예, 병원에 간 적이 없습니다.
1: 네.
2: 그래 오늘 예, 얘기할 거는 우리 여동생이 예, 동충하초로 먹고 있습니다. 원래 혈압이 높고 예, 에, 그다음에 그 부위 와가지고서 예, 예, 입이 예, 삐뚤고 또 팔다리를 예, 제대로 쓰지 못하고 했는데 예, 뭐 침도 맞고 많은 약을 썼지만은 예, 그게 완전하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동충하초 발효분 후에 예, 먹기 시작했는데 예, 두 달 먹으니까 예, 입이 제대로 돌아오고
1: 네.
2: 팔다리도 예, 지금 제대로 쓰고 있습니다.
1: 네.
2: 예, 그리고 예, 손이 나쁘던 게 손도 좋아지고, 예,
1: 네.
2: 위가 나쁘던 게 위도 좋아졌답니다.
1: 네.
2: 예, 그래서 예, 앞으로 예, 이 약을 예, 자기는 장기적으로 먹어야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1: 네.
2: 그리고 남동생은 예, 또, 아프니까 술을 자꾸 자시겠지. 그래서 예, 내 가서 이야기를 했지. 술을 딱 끊고서로 동충하초로 먹어라. 그래서 예, 동충하초로 시작했는데, 예, 석 달 반을 자시니까 예, 예, 손이 무슨 물건 쥐자 뭐 부들부들 떨리고 하던 게 예, 그게 나아졌답니다.
1: 네.
2: 예, 그리고 얼굴이 푸틀푸틀하던 것도 예, 나아지고 예.
1: 네.
2: 야, 그래, 예, 이게 정말 이게 저, 이 약은 이거 확실히 좋은 약이라고 소리, 그러면서 용 좋아합니다. 그리고
1: 네.
2: 예, 전류선 비대에 있어서 예, 용 고생을 했는데 예, 그것도 지금 나아졌답니다.
1: 네. 맞습니다.
2: 예, 그러니까 예. 이 약이 얼마나 좋은 겁니다.
1: 예.
2: 아프던 곳을 예, 치료해서 예, 원 상태로 만드는 약인 것 같습니다.
1: 예,
2: 예 나이로 먹으면 예, 안 아픈 게 없지 않습니까?
1: 예.
2: 다 아프지요. 그런데 예, 아프던

0: 청고수의 기로라더니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1: 네.
0: 그래서 예, 앞으로의 우리는 예, 계속 예, 이 약을 먹을 예사입니다. 그리고 이번 우대할도 예, 하도 좋으니까 예, 네. 우리 여동생은 아홉 가구 사겠다 하고 예, 우리 남동생은 열한 가구 사겠답니다.
1: 네. 지금이 예. 새로 주문한 약이 오늘이 지금 도착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또 이 선물 부분이 많이 딸립니다. 그래서 예, 먼저 예약하십시오. 2832-0666번에 그러면 순서대로 또 드립니다.
0: 예, 좋은 약을 알선해줘서 두 분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애들합니까?
1: 맞습니다.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선생님 나는 동청 하철순 비어서 나도 한 2년 거의 됩니다. 영도 쓴다. 난 수술 먼저 예, 혈압이 정사에 대해서 영도 쓴다. 이전엔 혈압이 높고가 어떨 때는 예, 좀 위험한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1: 그런데
3: 예. 지금은 혈압이 정사에 대해 놓고 마음이 훈훈해 심장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1: 예.
3: 안전하고 그리고 선생님 지금 얻어놓은 가을 서류가 변화했기 때문에 빼방면에서도 얼마나 예, 고통스럽습니까?
1: 예.
3: 그런데 이전에는 예, 뼈 아파서 영 좋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지금은 예, 이렇게 날이 변서되고 춥고 덥고 아침도는 이래도 꽃도 이렇답니까?
1: 예.
3: 우리 집이 욕조라도 내 싱싱 올라간다.
1: 예. 예. 맞습니다.
3: 그리고 선생님, 이 예, 소화 잘 돼서 예, 이전에 내 선생님과 부끄럽습니다. 혹시 올라갔다도 앞에가 섰다도 왔댔습니다. 야, 내 이거 먹으면 이 좋텐데 참사 이래고서 아이 먹고 지금은 옥지라고도 마음대로 먹겠습니까?
1: 예.
3: 그래는 난 용 좋습니다. 어쨌든 이 동충하소에 내 몸을 야금야금 요렇게 비어 없애되진다.
1: 예.
3: 난 이 동충하소를 더여서 많이 못하지만 계속 그도 이 활동마다 여섯 통 자꾸 쌀 예사입니다.
1: 예.
3: 예. 선생님 좋은 약을 소개를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우리 중의학적으로 이 동충하초는 피하고 신장을 보호하면서 정기를 보행하는 이런 대표적인 명약입니다. 예, 그리고 계절적으로 보면은 예, 폐는 가을이 장기고 신장은 겨울에 장기죠.
2: 네.
1: 예, 때문에 지금부터 예, 우리 폐하고 신장이 관리만 잘한다 해도 예, 우리 몸을 1년 내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중이 고대 본초 서적에서는 예, 인삼하고 로경과 함께 동충하초를 상약으로 취급합니다.
2: 잠시만요. 문의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이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전 동충하초를 오래 썼습니다.
1: 예.
4: 이전에 이 동충하초를 쓰기 전에 저는 몇 해 동안 이 신장하고 폐가 안 좋아가지고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아프고 마른 기침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우몸에 또 허혈이 항상 나고 이래가지고 진단받은 게가 그 폐를 수술하라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1: 네.
4: 내가 나이도 많고 그 건강 상태도 안 좋고 한데 수술까지 하면서까지는 싫어가지고 그냥 약으로 치료해보려고 한동안 병원 약도 많이 썼고 또 안 되니까 중의원에 중약도 많이 썼고 그래도 또 안 되니까 그 다음엔 이 광고약 한동안 쓰다 안 되면 또 다른 약 좋다는 걸로 바꿔서 이래서 많이 썼습니다. 여러 번. 그런데 근데 뭐 치료는 아이들이다. 이러다 많은 약 썼지만 효과를 못 봐가지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영 편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계속 이건 놀래야 놀 수 없는 약으로 돼가지고 계속 열심히 쓰려고 생각한다.
1: 맞습니다. 그래서 불로장생이 명약이라 한다.
4: 예,
1: 그리고
4: 맞습니다.
1: 이제 소화제보다도 이 지금 동충하초가 더 중요한 이 성분은 우리 소화 효소로 만드는 데 필요한 이런 성분들이 다 이 동충하초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먼저 소화 기능이 회복이 되면서 관절도 좋아지고 심내혈관 질환도 좋아지고 또 기분까지 다 좋아집니다.
4: 네,
1: 예, 우리 소화 효소랑은 태어날 때 그만큼 어느 만큼이란 게 정리해서 태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이렇게

0: 개정약 로보 총해줘야만이 소화 기능이 퇴화되지 않으면서 소화 이 소화 이 기능이가 또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예, 장기적으로 꾸준히 쓰셔. 또 지금이 활동도 좋을 때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예. 밥 먹다니 항상 위가 불편하니까 소화제 먹어도 그렇게 기분 좋지는 않았습니다.
0: 그저 소화제하고 이거는 다릅니다.
1: 예. 예.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위 장이가 편하고 그렇죠. 기분이 좋습니다.
0: 예.
1: 정말 사람이 기분이 중요하니까.
0: 그렇죠.
1: 그리고, 예. 그리고 제가 살아보니까 나, 아이, 약을 먹든, 아니면 밥을 먹든 위장이가 좋아야 그렇죠. 잘 먹자니까.
0: 맞습니다.
1: 근데, 예, 근데 이전에는, 아,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위장도 편하고 하니까, 나 정말, 예, 기분이 좋습니다.
0: 예, 이런 동충하초 같은 약은, 예, 지금 예. 이 약재 중에서도 중약이나, 이 우리 고산약재라 하는데, 다 포함해서 우리 동충하초가 그 최고의 약재입니다. 예.
1: 맞습니다.
0: 그래서 예. 그저 예. 꾸준히 장복하셔. 그러면 됩니다.
1: 예.
0: 예. 예.
1: 알겠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3: 저도 동충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0: 네. 예.
3: 그래서 위염이 그 미라서 위염이 있어요. 예. 밥을 잘 먹지 못했는데 지금 위 아프지 않아서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0: 네. 예.
3: 뭐, 예, 위임 아프면 좌천변을 보고, 혹시 먹어도 좌천변을 보고, 등기 지우면, 혹시 먹어도 이렇고, 그때 위 아프지 않아서, 계속 좌천변을 하루에 한 번만 봅니다.
0: 네.
3: 혈압이 높은 게 등살됐고, 맥이 없던 게 맥이 남죠.
0: 네.
3: 심장이 나빴어요. 가슴이 침침하던 게 침침하지 않고, 숨이 차던 게 숨이 차지 않고, 얼리 숨이 잘 올라오지 않던 게 지금 얼리 숨이 잘 올라옵니다.
0: 네.
3: 그리고 얘 또, 이, 동통을 하트로 쓰기 전에는, 그래서 감기랑 감기는 약속 자주 한다.
0: 네.
3: 하던 게, 또, 이, 목에 가래 많고, 이, 기침 자꾸 해서, 이, 매일 본인에 가까이 배로 두셔야 합니다.
0: 네.
3: 네, 배염증 같답니다.
0: 네.
3: 네, 그래서 준 약 아이 가지고 내 동통 하트를 잘 먹었습니다.
0: 네.
3: 병원에 가서 두시한 게, 그 후에 두시한 게, 배염증이 다 사라졌습니다.
0: 네.
3: 하던 게, 그래서 애들이 감기를 아야 합니다.
0: 네. 백혈의 흉막염 이거 다 쓴다. 예.
3: 어, 그 폐염증이 있다는 게 선생님 나도 백혈약이 어째입니까?
0: 그 결핵균하고 거저염증은 성질적으로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그 염증 계속 제거하지 않으면은 확산되면은 이 흉막염이라 이런 게 옵니다. 예.
3: 어, 그래 이 약 쓴 게 이 폐에 썼다가 내 그 약 알가 됐다고 하면 그 약 먹은 게 까딱이 좀 갑니다. 그 폐염증은. 며칠 전에가 두시아방에 갑자기 폐염증이 싹 없어졌다.
0: 그렇죠. 만성염증이라는 건 면역력이 떨어지면 오기 때문에 세균성 염증하고 다른다. 그래서 이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이 호흡기 기능이 회복되면서 그런 좋은 효과를 본다. 예.
3: 약이 진짜 좋습니다.
0: 맞습니다.
3: 예, 사료 자주 받는 게 자주 받는 것과 찬바를 시키는 거니 그리 어려워서도 선생님 인사나서 하실게요.
0: 맞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이 약은 하루에 한 번씩 먹을 선생님 좋습니다.
0: 예.
3: 예. 그리고 예, 이 약은 처음부터 동충하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름 바꾸지 않고 계속 동충하초를 하고 예, 가격도 처음부터 계속 그 가격을 판매하거나 믿음이 가서 예, 우리 식구들 여러 사람 쓴다, 형제들이.
0: 네, 동충하초 예. 이 좋은 이름은 무슨 바꾸겠습니까? 아이 바꾸겠다.
3: 예. 예. 그러니까 이 동충하초 벌써 겨울에는 벌리고 여름에는 풀로 이름부터 그렇지 않겠나요?
0: 예.
3: 예. 딴 약에서 효과 없는 병이 숨은 술술 한 가지 다 나사집니다.
0: 예.
3: 예. 선생님이 이래 따사거나 없던 게 오늘이 왔습니다.
0: 예. 오늘이 왔습니다. 예. 근데 지금 선물이 지금 이번에 또 많이 나가갖고 예. 예약하시면 다 드립니다.
3: 예, 오늘도 다들
0: 연락을
3: 받아서 저는 계속 쓰겠습니다.
0: 예, 28360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선생님 좋은 약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하나 물어보셨겠네요. 저는 좀 간이 많이 안 좋거든요.
0: 예.
4: 초기 간경 화해 지방간이 그리고 몸 안에 낭종들도 있고 심장 등 아이 좋습니다.
0: 네.
4: 그리고 아래 다리 무릎 아래 항상 시리에서 벌써 그랬는데 이야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0: 네, 좋습니다. 지금의

0: 요 한계 간입니까?
1: 간입니다.
0: 예, 우리
1: 오래 하라는데 결국은 또 이런 신장도 많이 안 좋고 이것도 안 좋고
0: 이 동충 하철 효능에서 간에 특별히 좋다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우리 책에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우리 간에 좋은 성분이라 할 때에는 이 폴리사카리아라는 이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간염에 특별한 효과가 있고 면역 기능도 높여주고 간질환, 이 B형 간염하고 바이러스 간염에도 면역력을 높여서 간염을 회복시킵니다.
1: 아, 예. 지금 없어졌으니 빈간 오래미 10년 알았어요.
0: 그렇죠. 그런 게 했던
1: 없어졌는데 예. 간경화는 그냥 진행되고 지방간이고 반상 계속 못 써.
0: 간세포 그 손상 본 게 지금 수복이 되지 않아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이야기.
1: 지금 장기 보영함 복용하면은
0: 간은 보양하지요.
1: 그러니까 예. 장약, 그 떡강약, 빵장약하고 이 둘 중에서 지금 선택하겠는데 어느 게 내게 더 함께하겠는가 지금 고려 좀 이왕저왕 합니다.
0: 그거는 그 저기 나 이 직접 이 전화에다 물어보십시오. 예, 예 전화해서 예.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예.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도 동천 하차를 먹고 있습니다.
0: 예.
3: 그때 먹는가 하면, 예, 혈압 떠서리 잘 안 돼가지고, 예, 혈압이 올라라, 내려라 하면서, 예, 골이 띵하고, 정신, 그리 멍청하면서, 예, 머리 갖고 아파서 먹었는데, 예, 확실히 약은 좋은 약입니다.
0: 예.
3: 겨울에는 풀로, 여름에는 볼렐로, 예, 그리고, 저리, 예, 30배 농축해서 만든 발효균균이 돼서 그런지 확실히 썼습니다. 혈압이 하고 많이 먹어봤는데 계속 혈압이 온정 아이들 중에 이거 먹은 다음부터 지금 혈압이 온정돼서 정신이 맑은 게 영 좋습니다.
0: 네.
3: 그리고 신장이 안 좋던 게 신장이 좋아졌습니다.
0: 네.
3: 속이 두근두근하고 어지럽고 침침하고 답답하고 어떤 때는 저녁에 자다지 숨이 아예 올라와서 잡아 두드리고 이랬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장이 좋아지니까 나의 영 마음이 편안한 게 기분도 좋고 맥도 나고 영 좋습니다. 그러면 잠도 잘 자고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깨나면 정신이 나고 맥이 나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유축성 위험이 있어가지고 밥을 먹어도 좋고 아이 먹어도 좋고 이랬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거 먹은 다음부터 밥맛이 돌아와가지고 밥을 잘 먹습니다. 밥을 잘 먹으니까 영맥이 나고 힘이 나는 게 영 좋습니다. 그래 이렇게 그리고 그래 발효균균이 돼가지고 30배를 농축한 약이 돼가지고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좋지 않고 그러니까 약 먹는 것도 영 부담스럽다니까 한 날에 두 번 세 번 먹으면 먹었든지 아이 먹었든지 이랬댔는데 이거는 그저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그저 영 효과 좋은 게 영 좋습니다.
0: 네.
3: 이번 추석하고 국경절 저기 활동에서 받은 게 영 약이 좋은 게 많으니까 되나 이 활동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0: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0: 예.
3: 수고하세요.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동충 하초로 보면은 예, 기와 정을 함께 보양하기 때문에 예, 이런 약물은 동충 하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로장생이 명약이라고 합니다. 예, 특별히 좀 허로증이 있는 분들, 허로증이라 할 때에는 다양한 만성 쇠약 질환을 다 포함합니다. 예, 나이가 들면서 장부, 오장육부의 기능이 퇴화되면서 기혈이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을 다 말합니다. 예, 증상을 보면은 정신적으로 좀 피로감, 예, 피로한 게 아니라 좀 마음도 피로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로하거나 기침이 나거나 혹은 호흡곤란이 있거나 심계항진, 예, 대부분 심계항진을 노인 분들을 가슴이 후들후들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거나 허리하고 무릎이 약하면서 좀 뻐근한 느낌도 들고 주요하게는 지금 추위를 많이 싫어하면서 또 몸에는 열감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만성쇠약증 증상에서 이 동충하초가 아주 큰 작용합니다. 예, 그리고 특히 우리 동충하초를 보면은 옛날부터 사람이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약이기 때문에 노화를 늦춰주고 기력을 오래 유지하게 하는 이런 약입니다. 예, 실제로 우리 90세 이상이 유명인들이 장수 비결 중에 하나가 동충하초 섭취라는 이런 임상 인증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성질이 너무 지나치게 차지도 않고 지나치게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음양을 함께 보호합니다. 예, 우리 중의에서는 동충하초가 폐를 보호하고 특히 신정하고 신양을 보호하는 약이기 때문에 양위증에도 많이 처방합니다. 그리고 본초학 서적에서는 동충하초의 효능이가 신장을 보이고 정을 보호하면서 양위를 치료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가 좀 심하거나 허리하고 무릎이 좀 시큰거리고 추위도 잘 타면서 기력이 많이 감소되는 이런 증상 개선에서는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정기도 보호하고 허로를 회복시키면서 병 후에 좀 큰 병을 앓은 후에 몸이 쇠약한 분들이 이런 개선에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충하초는 항암 치료 후에 보조적인 역할을 해서 좀 큰 병을 앓고 난 후에 환자분들이 같이 겸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의 가장 중요한 효능은 보폐익신입니다. 예, 폐도 좋게 하고 신장을 좋게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런 효능입니다. 예, 그래서 계절적으로 보면은 지금 가을에 들어섰기 때문에 폐를 보호해야 되는 가장 좋은 이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또 추워져서 겨울에 들어서면은 우리 신장이가 손상 많이 받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면서. 그렇기 때문에 동충하초를 지금부터 좀 쓴다 할 때에는 우리 가을하고 겨울을 또 쉽게 넘으면서 1년 내내 또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단순히 원기만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춰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킵니다. 예, 그리고 단순히 힘만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워서 질병을 예방도 합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를 꾸준히 섭취하면은 기초 체력이 끌어올리면서 체질을 또 개선시킵니다. 야, 나는 몸이 영 허약했는데 이 동충하초로 좀 2, 3년 쓰고 보니까 어제는 많이 건강해졌다 이런 체질로 또 만듭니다. 때문에 우리 동충하초로 보면은 냄새가 있거나 항상 무기력하고 자꾸 아프신 분들, 나는 여기저기 아예 아픈데 없다 이런 분들이 쓰시면은 아주 적합하고 귀중한 이런 약품입니다.
2: 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주령 작사 정근포 작곡의 도라지 처녀 보내드립니다. 박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매수하면은 늘 한 곳에 앉아서 매수를 쓰는 할머니의 모습이 생각나기도 하죠. 자식들한테 주려고 정성으로 사랑으로 매수를 쓰시는 모습이 아련한데요. 박장길 작사 김문철 작곡의 매수 최성종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자신한테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람찬 인생입니다. 삶의 즐거움을 소박하게 표현한 가요. 김철학 작사, 안국민 작곡이 요렇게 살면 좋지 보내드립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배려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모여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함께해준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룡 작사 림봉어 작곡의 함께하는 이 세상 보내드립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행복을 찾아가는 마음이 바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어서 최현 작사 성홍매 작곡의 나는요 행복세 보내드립니다.

일터에서 피운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리철령 작사, 최창규 작곡의 일터에서 피어난 사랑의 꽃 보내드립니다. 조경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영대한 가요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0: 라디오 시대.
1: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두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네 곽을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두 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약품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둘러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이 우대 활동마다 이 코엔자임 Q10, 다시 말씀드리면 Q10이라고 간단하게 부르는데 Q10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큰 우대 활동이든 적은 우대 활동이든 Q10을 계속 한 각이든 두 각이든 계속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Q10이라는 거는 얼핏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가 하는데, 나이가 40대 중반 후부터 들어서면서 Q10은 다 보충해주는 게 좋습니다. Q10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아주 긴데, 우리 주요 이야기가 건뇌 보신환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 이 방송은 30분이 아니고 20분입니다.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소개드리지 못해 그렇지, 사실 이 Q10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입니다. 특히 심장, 간, 콩팥, 잇몸 이렇게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심장이 끊임없이 박동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를 수여하죠. 그런데 이 에너지가 바로 여러 방면에서 오지만 Q10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심장이 Q10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는 아주 동물 실험에서 현저하게 볼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의학에서는 대부분 동물 실험하지 않습니까? 예? 동물 실험하면서 그렇다고 생체 실험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 놓고 실험하면 그 큰일이 나죠. 예? 다 동물 실험인데 대부분 그중 에서도 뭐 쥐라든가 개라든가 이 토끼라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Q10 실험에서 우리 개구리 실험이 있습니다. 개구리 심장을 떼서 유리판에다 놓습니다. 하얀 유리판.

0: 안에다 넣으면은 처음에는 팔딱팔딱 뛰는 것 같지만 몇 초 지나지 않으면 서죠. 그 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큐십을 쏟아 넣으면은 큐십을 터지와서 그 큐십이란 게 보통 우리 물량으로 되었습니다. 예. 큐십을 완전한 걸 터지와서 그 선 그 심장에다가 불에 넣으면은 얼마 안 돼서 몇 초 안 돼서 다시 뜁니다. 심장이. 이렇게 심장하고 큐십은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박동하는 데서의 주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이런 심장이 뛸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것이 큐십이란 이 영양 성분입니다. 예. 효소에 속하면서 심장의 영양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후반부터는 이 큐십이 우리 몸에서 본래는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가 17번의 향화 반응을 걸쳐야 큐십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나이 들면서 특히 40대 중반부터는 모든 생리 기능이 20대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특히 큐십은 더 합니다. 예.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 몸도 욱신욱신 잘 아프고 이 몸이 쑥쑥 내려앉고 또 심장이나 간이나 특히 우리 심장에 와서 큐십이 부족하다 할 때는 심장이 맥이 없습니다. 박동하는데 그래서 보충해 주는 게 좋습니다. 때문에 큐십 하고 비타민C, 비타민B군 그 다음에 우리 중약에서는 이 건네보시와 이름에까지 약은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우리가 병이 걸리지 않고 장수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예방이 되는 약입니다. 때문에 이런 우대 활동에서 큐십 주는 거, 예, 그거 얕잡아 보지 마시오. 왜서 주는가? 이거 잘 생각하시오. 예. 저희들 이, 프로그램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무병하고 장수하기를 바라는 바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쓰여지는 큐십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다 돈 주고 싸먹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우대 활동에서 이렇게 90만은 꼭 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외 주요 약으로는 이 건뇌보신환입니다. 사실 건뇌보신환은 우리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는 바 뇌를 뇌세포를 건전하게 해주고 보신 콩팥을 보호해준다 이 말인데 뇌가 건강해지자면 수소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잡아져야 됩니다. 생리평형이 이루어진다 할 때에는 이장기 저장기 다 병이 걸리면서 마지막에는 뇌세포가 싹 손상 오죠. 이?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자면 수소 먼저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줘야 된다. 이 도리에 근거해서 만든 처방이기 때문에 약이 좀 오장육부를 다 초시우는 약이기 때문에 약종이 많이 들어갔고 많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약에 없는 우리 이런 비싼 약들이 홍삼 녹용이라든가의 우술이라든가 구변이라든가의 그 외에도 이 잔투이라든가의 당귀 뭐 산조인 원지룡골 사인 이런 약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종들이 비싼 약종이면서 많은 약종이 들어갔는가 바로 오장육부를 다 평형 이루어주는 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가병도 좋고 비뇨기계통의 질병도 좋고 심내혈관계통의 질병도 좋고 특히 뇌경색 후유증이 있다거나 예, 우리 MRI 찍거나 CT해서 노바이즈 빙변이 있다거나 혹은 이 혈관이 이미 근혈관이 막힌 분들 쓰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 근뇌보신환은 오래 쓰고 보면은 머리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뇌세포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콩팥을 위주로 해서 간이든 심장이든 특히 비위든 예. 비위 같은 거는 요즘 같은 계절에 제일 힘듭니다. 특히 습한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습을 달고 있습니다. 습을 달고 있으면 제일 나타나는 증상이 몸이 천근막은 무겁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0: 네.
2: 예, 저도 지금 건뇌보신환 지금 쓰고 있는데 나는 항상 어제

0: 연암이 밤같이네 뜨지 못해서 피해서 고생하면서 그리고 또 밤이 못되니까 소변이란 게 또 야 어찌 차수 심한지 그래서 이
1: 맞지 그런 차수만
0: 예 건네보세 나온 다음부터 이거 썼는데 아 어디는 한 달에 편하게 썼는데 야 정말 이야기 좋습니다. 첫째 이게 잠에 아이들은 게 잠이 되니까 벌써 이게 소변이가 자연스럽게 자니까 음식이 이렇게 참게 됐나면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깨나면 그 다음에 근본 9시 전에는 뭐는 11시 넘고 이렇게 됐나면 그러니까 잠이 허리 잠이 잘 온다. 그러면서 소변이가 이 돌아다니는 이야기 들어갑니다. 나는 이 이야기가 어쨌든지 이 뒤에 소리 나던 것도 지금 어렵고 허리가 아프던 게 다리 허리 시끌시끌 아파하는데 근데 이것도 예, 소변이 정상적으로 또 돌아오니까 이것도 예, 좀 나사진 기억이 남아온다.
1: 맞습니다. 그 방면이 다 효과지.
0: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야기가 여기 내 몸에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가 등기 여러 가지 병이가 지금 나가니까 부담만
1: 네. 그래서
0: 어쨌든 이런 좋은 약 만났으니 활동을 좋지 이렇게 또 빠지면 꾸준히 좀 오래 장기를 보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네. 고맙다는 사원입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0: 네. 안녕.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제 이분이 말씀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이야기가 고가병이든 비뇨기계통 질병이든 특히 실면증이든이 실면증 방면에서는 이 산조인, 원지, 용골, 그 다음에 사인 이런 약제가 다 들어간 약이 좀 많이 없습니다. 예?
2: 네, 잠시만요.
1: 치료하는 약입니다.
2: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저도 건립포션을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중풍이 와서 말하면 적절히 말하듯이 못하는데 지금은 이 정도는 말할 수는 있습니다.
1: 네, 뭐 지금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3: 네,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다 쓰지 못하는데 지금은 근데
2: 네.
3: 그리고 정수기대가에서 소변 자주 보던 게 지금 소변 자주 보지 않고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1: 네.
3: 회사님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배달받아 적수다고 그랬나?
1: 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3: 네.
2: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아, 2797번.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치료 잘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실면증은 치료를 해야 되지 그냥 수면제만 먹어서는 점점 더 심해지는 길밖에 안 됩니다. 물론 먹자마자 이 약 먹자마자 잠이 오는 그런 수면제 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두 개로 좀 쓰고 보면은 잠이 아주 잘 옵니다.
2: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무조건 대박이 안을 쓰고 있습니다.
1: 네.
4: 나빠 대양 옆구리 무지감에 아프고 사진이 잘 내가 안타깝다 어떤데 자주 보고 이랬는데 지금 이 양력 꼬리 아프지 않고 서변도 자주 보지 않고 서변 시원하게 잘 나간다.
1: 그렇죠.
4: 네. 또 이 팔다리 아파서 어저께 연구소에 바스크빌이 물건들 들지 못하고 연구 기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파서 정말 좋아졌습니다.
1: 네.
4: 요즘에 네. 무거운 거에 열고 넘어지면 한 달 줄 수 있고 영잘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1: 네.
4: 또 동력이 없었지 계속 먹던 콜라의 이름이 생각 안 나지 당장 전화번호 계속 내 지금 번호도 기억이 안 날 때 많았습니다.
1: 예.
4: 병원에 들어와서 한 번도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1: 예.
4: 그리고 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10년 넘게 한 15년 되는 것 같습니다.
1: 예.
4: 근데 부서를 먹은데 이전에 그날 먼저 잠을 영 잘 잡니다.
1: 예.
4: 그러니 이 동맥경화 혈진 아팠습니다. 그때 동맥경화 혈진 병원에 가끔 산기 약순이 병 좋아졌습니다.
1: 네, 피가 맑아집니다. 네,
4: 그리고 하품을 자꾸 한다. 하품하면서 나수사에 온다든지 이 하품하는 게 이렇습니다.
1: 맞습니다. 하품 자꾸 오는 거는 혈액 속에 산소 부족인데 그런 증상이가 중풍 조기 증상에 속합니다. 예, 치료됩니다.
4: 지금 하품 지나 쓰셨어. 이 어제 딸 꿈을 책임져서 또

0: 하던 게 그 탈기 떨어지고 좀 그랬어요. 계속 왔다 하지 않습니다. 안으로. 요즘 이 시간 하도 많이 합니다. 저는 이야기 진짜 하고 가져왔습니다. 그래 나는 어느덧 우린 둘 다 씁니다.
1: 예.
0: 중풍이야 썼는데 영화 가져왔습니다. 어느덧 많이 나갔습니다. 우리 둘 다 계속 쓰겠습니다.
1: 예, 저 그냥 쓰다 보면 또 다른 효과 봅니다. 예. 치료.
0: 예, 지금 시도 마찬가지 됩니다. 하나 사주고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수면증후군은 치료를 해야 됩니다. 뭐 자꾸 수면제 먹었으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치료를 하자 보니까 제대로 된 약이 없단 말입니다. 예. 아마 저도 쭉 이 다른 약들 설명하는 거 들어보면은 산조인, 원지, 용골이 그다음에 사인 당기 백작 적작 다 들어간 약이 없습니다. 이 약이 이런 설명서를 쭉 보면은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언니가 제안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아, 영 좋습니다. 우선이 맥이 나서 영 좋습니다.
1: 예.
3: 이 진달 후두두 하늘설이 다리 호도호도 떨리네. 맥이 뚝 떨어지고, 그리고 땀에 이 몸에 대해서도 냄새도 나고, 거품도 나가고, 햇빛도 나고 하는 게, 많이 깨끗하지고, 예.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가니까 몸이 헷갑아진다.
1: 소변이 단백이 나간다, 백혈구 나간다, 혹은 홍혈구 나간다, 심지어 쇠지간도 높은 사람들 이 약 쑥싹 나사진다. 오신 하는 약이란 말입니다. 곰팡이 염증, 공농 다 높입니다. 예.
3: 어쨌든지 소변이 잘 나가니까 나 몸이 헷갑아지고 결국 맥이 나서 제일 좋습니다.
1: 그렇죠.
3: 예. 네. 아침에 다 일어나면 그도 영 일어나고 사는 게 지금 그런 정신 하나도 없이 영생이 네. 나니까 뭐 일하기도 영 좋고 영 좋습니다. 어쨌든지
1: 네.
3: 양이 떨어져서 배달 받자 그런다.
1: 요즘에는 예, 네곽싸도 실곽 드리고 예, 예, 열곽 싸면 열곽씩 드리고 진짜로 돈이 없는 사람들 내 써보겠다는 사람들 두곽 싸도 한곽 드리고 예. 선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가하십시오.
3: 예, 예,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우리 중약으로 산조인이라든가 원지라든가 룡골이 이 룡골이라함에 안쓴 띵즈 하는 약입니다. 신경이라는 게 우리 서의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교감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은 병영 잡아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자꾸 늦게 자고 뭐 핸드폰을 보고 커피 먹고 이러면서 부교감신경은 억제되어 있고 교감신경이 자꾸 흥분되어 있죠. 예? 그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룡골이라든가 산조인이라든가 사인이라든가 원지라든가 이런 약이 들어가면은 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 신경이 병영을 잡아줍니다. 신경세포를 건전하게 해준단 말입니다. 때문에 실면증 치료에서 특히 여기에선 큰 소리 치면서 이만한 약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0: 5012797번입니다.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사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 깡구복액은 천년 어색용지가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일반적인 적지 같은 우리 시중에서 보는 이런 용지는 얼마든지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지라든가 우리 백지라든가 흑지라든가 이런 천년 용지들은 그 재배가 안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꼭 자연에서 나오는 천연용지구야 우리 그 어색용지에 속한단 말입니다. 적지는 재배가 되나 이런 흑지, 황지, 백지, 이런 청지, 이런 어색용지가 재배가 아직 되는 기술이 없습니다. 이래서 아주 이 천연 어색용지가 들어간 약으로서 좀 귀한 약이다 하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이걸 신선초라고 불렀습니다. 불로초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우리 귀하디 귀한 약인데 또 중요한 거는 우리 발달한 제약 기술을 이용해서 용지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내는 이런 고도로 발달한 제약 기술이 도입된 약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액체나 물약이라 해서 다 똑같은 물약이 아닙니다. 700돌돈이라는 제일 작은 원자로 만들어졌고 또 국가에서부터 이 기준 번호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용지는 중약제입니다. 중약제라 할 때는 국약 비준번호 하면은 그 뒤에 반드시 Z가 붙어야 되는데, 우리 연기 깡구복액은 B가 붙었습니다. B가 붙고, 또 국약 비준번호 있고, OTC 약이고, 이러다 할 때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쓸 수 있고 또 병을 예방 오래 쓰면은 예방할 수 있는 약을 국약 비준번호 B로 줍니다. 그 다음 B20이란 말을 자꾸 합니다. 20이라는 거는 우리 아랍어야 숫자가 약이라 할 때는 고여 준조할 그 다음에 영어 자문 하나 있고 뒤에 8자리 아랍어야 숫자가 있습니다. 그 앞에 두 자리가 아주 중요한데 19하고 20만이 우리 국가위생부에서 비준한 약이다 하면은 19하고 20을 줍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수고하신다.
1: 네.
2: 저는 연지 깡구복액을 먹는 사람입니다. 꽃에 먹는 감옥이 만성간염에다가 간경화까지 있습니다. 그래 놓을까드나이 항상 오른쪽 옆구리 아프고 뒷산도 들이켜오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먹기 싫고 음식을 먹으면 하와이 되고 속이 더부르가 매설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밥 먹기 싫고 입에서 자꾸 냄새도 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저기 냄비가 심해가지고 하루 사흘에 나흘에 한 번씩 변을 보고 이랬댔습니다. 그리고 잠도 못 자고 이래 할 날이 뭐 두세 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이랬는데 영지 깡구박에 그래서는 한 반년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은 게 영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저기 속이 더부룩하고 밥 먹기 싫어 밥 못 먹던 게 인전에 밥을 좀 먹을 수 있습니다. 밥 먹으니까 나이 맥도 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냄비가 심해서 변을 이렇게 보지 못하던 게 지금은 매일 변을 보니까 나이 속이 개운하고 저기 속이 수고합니다. 그리고 밤에도 속이 편안하니까 나이 잘 잡니다. 그래 이 정지 광고보 얘기가 B20으로 된 약이고 국가 기준번호가 있는 약이고 거부에 대고 이제 영이 효과가 빠르지 않을까?
1: 네.
2: 예, 효과가 좋고 그리고 이 관절이 아파가지고 소리, 무릎 관절이 아파서 무릎에서 딱딱 소리 나면서 등기를 오르내리기도 바빴댔습니다. 그런 게 이게 해결되지 않

0: 맞습니까? 관절 연골이 좀 재생되고 유연해지면 그 딱딱 소리가 나고 아프던 게 없어집니다.
1: 글쎄 말인다.
0: 치료 가능합니다.
1: 예, 글쎄 말인다. 이렇게 이래가거나 효과가 어떻게 좋고 빠르고 효과가 좋은지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각약은 좀 있지만 오늘이 배달 받으려고 합니다.
0: 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1: 2797이?
2: 네.
1: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약을 선택할 때 어떻게 우리 고요준지 그다음에 그 뒤에 숫자 영어 자모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 명들인데 B20이란 말 20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비준한 국가위생부에서 비준한 약만이 20을 붙입니다.
2: 잠시만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좋은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2: 네.
0: 네.
3: 예, 선생님, 우리 남편도 이 용기, 깡구복에 그 용어를 동안 다 쌌는데, 약이 정말 참 좋습니다. 선택도 잘 안 갔습니다. 우리 남편 항상 치세란다. 나는 약 쓰면서 이렇게 자꾸 반복이 와서 고생하고 병원 가고 하던 게, 이 약 다 쓰면서 지금 병원 모르고 산다. 이거 쓰기 전에는 소화진이 안 돼가지고, 우는 덥고 아래는 타고 해서, 몸이 수위도 타고 이래미, 고생했는데 이거 잡더니 고증상도 없어지고 돈을 쓰니 용심해가지고 반 이렇게 위생실을 가기 때문에 소변 통하지 않아가지고 따둥내면서 반반 모시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던 게 지금은 이 소변 순통하게 잘 나가고 수량이 많고 할까 용식을 배출 잘 돼가지고 용도 와야 돼 그만까 그리고 이 간도 지방간이 있어가지고 용 고생했는데 이 지난 가슬이 이 약을 잡더니 가서 검사를 하니까 아니 지방간도 없어 됐답니다.
0: 네.
3: 그리고 예, 눈도 예, 홍깔깔해하면서 형 불편해 했는데 이 약 쓰면서 옛날에는 붙이는 거에 떨고요 놓은 거에 무슨 아예 그 바르는 약이 별난 거 다 써봐도 안 되던 게 지금은 이 약 쓰면서 고증상이 다 사라졌습니다. 많이 어두는 눈이 편안해져가지고 네. 어두는 옛날에 눈은 못 뜨고 있던 게 어두는 무슨 안대를 뜨고 있고 이러면 용도가 합니다. 그리고 이 가병도 무릎이 텐성 관절이 있어서 계단이 내리거나 길을 걸다도 어떨 때는 막 이 아래 위에 막 비틀어지면서 그래서 흩어지는 것 같아. 다음에 길을 걸다도 막 조질이 매우 주물고 이랬는데 지금은 까딱 이 약 쓰니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약을 써보니까 이게 어찌 그런 비료된 약이고 안정성 있고 그거 해결해서 요 흡수가 빠르고 효과도 다 나린다.
0: 예.
3: 지금은 한두 달 치고 모든 것이 좋아져서
0: 예.
3: 그래가지고 올라갈 때 한 10통도 싸서 장기를 계속 쓰려고 합니다. 본인도 지금 모두 그것이 다 도와지고 하니까 나 기뻐하니까 계속 쓰겠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0: 예.
3: 대답하다 예, 오, 예. 좋구나.
0: 지금 전화하십시오.
3: 예. 어, 그러니까. 그 책이 예. 얼마 뒀습니까?
0: 예, 예 알았습니다.
3: 예.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22 고여준주 20이 아니고 20이라 할 때는 우리 길림성 위생부에서 비준한 약이고 흥정광성은 23, 뭐 상면은 31, 북경은 11 이런 우리 그 암호가 다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42번째 교원절을 맞아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은 9일 화룡에서 일선 교원들을 위문하고 주당위와 주정부를 대표해 전주호 광범한 교육 일꾼들에게 명절 축복과 문안을 전했습니다. 호가복은 먼저 화룡시 고급 중학교를 찾아 특세 교과 과정, 교실 수업 개혁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육사업 전개 정황에 대한 소개를 참잡게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정신을 고취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사상정치 수업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알아듣기 쉬운 방식으로 큰 주제를 잘 설명하고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 들려줘 학생들이 중화민족을 더 깊이 인식하고 중화문화를 더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그들 마음속에 깊이 불이 내리고 자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교도처와 화학조를 찾아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 교원들과 친절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호가봉은 자신의 학창시절 경험과 결부에 훌륭한 교원이 학생의 일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교육사업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품고 교단에 깊이 뿌리 내리며 인재 양성의 디딤돌이 되고 인재 육성 능력을 끊임없이 제고하며 정성을 다해 지식을 가르치고 의문점을 풀어주어 매 학생이 세심한 가르침과 따뜻한 배려 속에서 인재로 성장하게 함으로써 학부모들의 중탁과 사회 기대를 저버리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화룡시 실험소학교는 1925년에 설립돼 학교 운영 역사가 유구합니다. 호가봉은 학교 역사관을 돌아보고 무용, 서예 수업을 참관했으며 학교의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육사업 전개 정황을 상세히 요약했습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소학교 단계는 지혜와 깨달음을 얻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관건 시기이기에 정성어린 인도와 세심한 육성이 필요합니다. 교육 법칙과 손해 나동의 성장 법칙을 지키고 알기 쉬운 언어로 중화민족 역사를 똑똑히 설명하며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해 아이들 마음속에 중화를 사랑하는 씨앗을 심어주고 중화민족 한 가정이라는 리념이 아이들의 성장과 함께 깊이 자리잡게 해야 합니다. 학교 1층 대청에서 호가봉은 교육 일선에서 묵묵히 기여하고 있는 교원들에게 격리를 표하고 즐거운 교원절을 보내기를 축원했습니다. 호가봉은 모두가 교육을 사랑하는 굳은 신념과 명리를 담담히 대하는 지조를 견지하면서 학문으로 학생들의 지혜를 열어주고 인애의 마음으로 학생들의 성장을 보살펴 학생들이 원대한 리상을 수립하고 나라에 보답하려는 정서를 깊이 간직하도록 인도해 덕지 재미로가 전면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로 키워내라고 경고했습니다. 위문시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학교는 인재 육성의 신성한 전당이고 교원은 학생들의 성장을 이끄는 영혼의 공정사입니다. 전주 광범한 교육 일꾼들은 교육사업이 변강민족 지역 지능 발전에 가지는 특수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습금형 총석에 간곡한 당부를 명기하며 덕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초심을 지키고 고상한 도덕 기품을 함양하며 전문 자질과 능력을 높여 학생들의 성장을 이끌어주는 길잡이와 꿈을 키워주는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시종 교육을 우선 발전의 전략적 위치에 놓고 교육사업에 대한 투입을 지속적으로 늘리며 높은 자질의 전문화 교원대우 건설을 강화하고 기층일선 교원들을 관심 배려하며 교원들의 직업 영예감, 성취감, 행복감을 끊임없이 높여 광범한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직에 종사하면서 훌륭한 인재를 많이 키워내게 해야 합니다. 부조정 정권, 주직소 관련 부문과 화룡시 당위, 정부 주요 책임자들의 상기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성당위 상무위원이고 주당위 서기이며 주당위 당건설사업 지도소조 조장인 호가복의 조제하에 9일 주당위 당건설사업 지도소조 확대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의 주임 최홍성, 주정엽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는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에 관한 습금평 총서기 중요 지시 정신과 중앙 당건설 사업 지도 소조 회의, 성당의 당건설 사업 지도 소조 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우리 주 학습 교양 전개 정황과 다음 단계 사업 배치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고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 당에서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을 전개하는 것은 당 중앙이 당내 20기 사정전의 정신을 깊이 관철 실시하고 당에 대한 전면 엄격 관리를 꾸준히 추진하는 데 착안해 내린 중대 퍼치이자 올해 당 건설 사업 중요 임무입니다. 학습교양을 전개한 이래 전주각급 당 조직은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실속 있게 학습, 조사, 시정, 재반 임무를 일체적으로 추진해 정확한 실적관이 인심에 깊이 자리잡고 문제 조사, 시정에서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당성 수양이 단련되고 정무 행위가 지속적으로 규범화됐으며 대국을 위해 봉사하는 성과가 뚜렷해 학습 교양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예기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전주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수금평 총서기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당 중앙과 성당의 결착 포치를 참답게 실시하며 학습 교양 성과를 부단히 공고히 하고 확장하며 시정 분발 진취하는 정신 자세를 유지하면서 정확한 실적관으로 담당 자귀하고 책임을 다해 인민을 위해 실적을 내고 실무로 실적을 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정신을 고취하고 근본을 다지는 것을 견지해 사상 토대를 튼튼히 하는데 지속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리론 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꾸준히 견지하면서 습금평 당 건설 사상, 당의 자아혁명에 관한 습금평 총서기 중요 사상,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습금평 총서기 중요 론술, 당 작품 건설을 강화할 때 관한 습금평 총서기 중요 론술 등 내용을 깊이 학습 터득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연구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핵심 여의, 정신실질, 풍부한 내포와 실천 요구를 터득하고 사상의 탄계를 부단히 조이며 가치의 총좌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강한 당성을 련마해야 합니다. 자각적으로 당성의 높이에서 차이를 검시하고 근원을 깊이 파헤치며 왜 입당했는지, 간부가 되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남길 것인지를 늘 생각하고 공과 사의 경계를 명확히 하며 사심과 잡념을 버리고 공산당원의 정치 본색을 영원히 간직해야 합니다. 정무 도덕을 함양해야 합니다. 시종 마음을 바로잡고 도리를 밝히며 덕을 품고 자중하며 작은 일과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자기 단속을 강화하는 데 중시를 돌리고 일상에서 자신을 부단히 완선하며 고상한 정절을 추구하고 저속한 취미를 멀리하며 그릇된 풍조와 기풍을 배격해 정직하고 소박한 도덕과 인품으로 인심을 얻고 힘을 모으며 사업을 성취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일상적으로 틀어지는 것을 견지해 실적관 편차 문제를 조사 시정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조짐성 문제를 상시적으로 검시해야 합니다. 규를 검사 감찰, 순시순찰, 심계 감독, 회계 감독, 통계 감독 등에서 반영된 문제와 결부하고 독촉 검사, 조사 연구, 대중 반영 등 경로를 잘 활용해 조짐성, 경향성 문제를 제때에 발견해 미리 방지해야 합니다. 기존 문제를 힘써 해결해야 합니다. 학습 교양 기간, 아직 철저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끝까지 주시하고 추적하며 상황이 복잡하고 관련면이 넓은 난제는 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합심해 난관을 돌파해야 하며 이미 시정한 문제는 제때에 되돌아보기를 전개해 시정 성과를 공고히 하고 제고해야 합니다. 중점 문제를 깊이 해결해야 합니다. 새 간부가 옛 장부를 외면하는 문제에 대한 시정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각급 지도 간부들이 단지 자원 유효, 미완공 대상, 신서 현안 등 중점 난제를 주시하며 분류별로 시책하고 목적성 있게 해결하도록 교양 인도해 난제를 해결한 실제 성과로 기업이 혜택을 보고 대중이 실감하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표본 동치화 상시화, 장기 효과화를 견지해 장기 효과 기제를 건전히 구축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제도 체계를 완성해야 합니다. 학습교양 과정에서 얻은 성숙한 경험과 효과적인 조치를 총화하고 제도상의 부족점과 기재상의 허점을 깊이 정리하며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는 보류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은 수정하며 시의에 맞지 않는 규정은 폐지해 체계적이고 완비된 제도적

0: 리더십을 구축함으로써 실적권 편차를 바로잡는 사업에 따라야 할 규정과 근거가 있게 해야 합니다.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확한 실적권 수립 및 실천 정황을 간부 감독관리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간부 일상관리 감독체계를 지속적으로 완선하며 권력 운행의 관건고리를 조시해 간부들이 형식과 흔적을 중시하고 실적을 홀시하거나 단기를 중시하고 장기를 홀시하며 눈에 보이는 실적을 중시하고 잠재적인 실적을 홀시하는 등 문제를 제때에 발견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제때에 귀띔하고 주의를 주며 편차를 바로잡고 시정해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번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엄격히 심사하고 효과를 따져야 합니다. 정확한 실적권 수립 및 실천 정황을 각급 순찰, 실적평가, 직무보고, 정견보고 등 중요한 내용에 포함시키고 실적권이 바르고 근면 성실하며 책임감 있게 일하는 간부는 선진평이 승진 임용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제대로 일하지 않거나 함부로 일하며 거짓으로 일하는 간부는 제때의 면담에 주의를 주고 통보 비평함으로써 실무와 실적을 중시하는 선명한 인재 등용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일꾼, 주당위 당건설 사업 지도소조 성원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이 9일 화룡에서 대상건설 산업발전 등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시한 중요연설 정신과 중앙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확고부동하게 대상건설을 선차적 위치에 놓고 시간과 정력을 대상건설 투자 확대 산업발전에 집중해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성을 유지하고 경제발전 질과 효율을 힘써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먼저 화룡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대상 진척 정황을 살펴보고 중국 남수북쪽 집단 신에너지투자위원회사 당위석이며 리 사장의 후사종과 깊이 교류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화룡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는 동북지역에서 처음이고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주관 조절 능력을 갖춘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로서 준공되면 지역 전력망의 탄력성과 안전신뢰성을 뚜렷이 높이게 됩니다. 기업에서 시간대를 주시하고 주체공사 입찰 진척을 다그쳐 대상건설을 빨리 추진하고 더 많은 실물 사업량을 형성하기 바랍니다. 추후시 량급 정부는 일선회가 현장에서 사물을 보면서 대상 추진을 지약하는 각종 난제에 초점을 맞춰 일일이 명세서를 작성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기한을 한정해야 합니다. 추후시 량급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처리하고 상급의 협조로 해결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상급과 연계하며 전담 인원을 배치해 끝까지 따라가면서 대상이 정해진 시간에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이어 호태 생물의학 중간체 제강 생물과학기술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기업 책임자들과 깊이 교류하면서 설비 설치와 시험 조정, 조업 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생물의학 산업은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유망 산업이며 신질 생산력을 육성하는 관건 경주로입니다. 이러한 대상들이 준공돼 조업하면 생물의학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경제 발전의 새 엔진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강 생물과학기술 대상은 설비 설치와 시험 조정을 다그쳐 완수하고 표준에 엄격히 따라 시험 생산을 해 대상이 하루빨리 대량 생산을 실현하고 효익을 창출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호태 생물의학 중간체 대상은 당면 시공에 유리한 시기를 다잡고 시공 역량을 통과하며 기계 설비를 충분히 도입해 실외 도감망 부설, 실내 바닥 시공 작업을 다그치는 한편 설비 구매, 설치와 시험 조정을 동시에 추진해 대상이 하루빨리 준공돼 조업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시 예량급 정부는 기업의 일을 자기 일처럼 처리하면서 한 걸음 더 다가가 주동적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상황 정밀가공산업 대상은 주로 상황 동결건조편, 상황 자작나무 음료, 상황 초콜릿 등 제품을 생산하는데 현재 정화작업장 내부 장식과 설비 설치, 시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올해 9월 말에 정식 조업한다는 것을 노예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 설비 설치와 시험 조정을 다그쳐 완수하고 하루빨리 조업하길 바랍니다. 최종 시장을 지속적으로 깊이 개척하고 판매 경로를 적극 확장하며 제품이 더 많은 유명 체인점, 음식 기업,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진입하기 추진해 제품 판매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기업 효익의 안정장성을 이끌어야 합니다. 만무, 리마삼, 천톤, 시경균, 순환경제 발전 대상은 주로 균류, 배양공장, 인삼, 정밀가공공장 등 부분을 건설해 꽃잎, 버섯, 인삼, 펩타이드, 고체 음료 등 제품을 생산합니다. 호가봉은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시공 진척 정황을 살펴보고 공사 기일 배치, 조업 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요했습니다. 호가봉은 기업에서 공장 건물 건설을 다그치는 동시에 설비 구매 사업을 잘 들어주어 일기 대상이 연말 전에 준공돼 조업하도록 확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봉은 화룡시 대상 건설과 투자유치 사업 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발전의 기초는 산업에 있고 산업의 지탱은 대상에 있습니다. 중대 대상을 단단히 들어주어 대상이 하루빨리 운행되고 조속히 효익을 내게 해야만 산업 근간이 더 튼튼해지고 발전 기반이 더 안정되며 도약 추월의 후속 동력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화룡시는 실물 경제가 취약하고 투자 유치 분위기가 짙지 못한 등 두드러진 문제를 깊이 인식하면서 사상적으로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존재하고 압력 전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투자 유치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등 부족점과 취약점을 큰 힘을 들여 해결함으로써 더 많은 큰 대상과 좋은 대상이 락착돼 건설을 다그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담반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실시하고 자금, 인력, 에너지 사용 등 요소 보장을 강화하며 대상 건설을 제약하는 난제를 백방으로 해소해 아직 통계에 납입되지 않은 대상은 하루빨리 납입시키고 미착공 대상은 되도록 모두 착공하며 진도가 뒤처진 대상은 건설을 다그치고 계속 건설 대상은 준공돼 효익을 내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대상 기획을 통괄적으로 다잡아야 합니다. 국가와 성의 각종 정책 기회를 다잡고 흥변부민 6가지만 건설, 민생개선과 도시갱신 등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대상 보장을 정밀하게 하며 요소 조건을 구전하게 갖추고 신청 시간대를 정확히 파악해 더 많은 대상이 정책 지원과 자금 투입 범위에 들어가도록 추진함으로써 정책 혜택을 최대한 효과적인 투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투자 유치 열조를 일으켜야 합니다. 서기와 시장이 앞장서는 것을 견제하고 책임 사슬을 단단히 조이며 각급 지도 간부들이 서둘러 움직여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실용 에너지 비축, 중약재, 문화관광, 자동차 부속품 등 산업 발전을 둘러싸고 목표 기업을 자주 방문하며 기업의 투자 의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경영 실력을 똑똑히 료해야 합니다. 의향 있는 기업은 반복적으로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공략하며 의향이 강렬한 기업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속히 추진해 대상이 일찍 계약되고 락착하도록 추진함으로써 현역 경제 발전을 다그치는 데 동력을 비축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 부조장인 유신강, 주 직속 관련 부문과 화룡시 4개 지도부 주요 책임자들이 각각 상기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0: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가을과 겨울철 류행성 감기 예방통제 장벽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자 목전 우리주 류행성 감기 백신 예약 사업이 전면 가동됐습니다. 6개월 및 그 이상 연령대의 접종 금기 사항이 없는 주민들은 현지 예방접종 부문에서 자문 예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접종 시간은 외래 진료 통지를 기준합니다. 더문시 수무집단유한회사는 9일 계획성 단소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단수 원인은 2차 물공급 펌프서 청소입니다. 광범한 물 사용호들이 사전에 물을 비축하기를 바랍니다.
1: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금이 신금철이었습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고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1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제공한 정보를 재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연길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럽 2층의 영업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

0: 1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길시 중관천사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조입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농촌에 있는 백도집 합니다.
0: 네.
1: 집점은 도문시 령성 과수농장 가속사택이고 네. 둘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1: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네. 양철기와 세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0: 네.
1: 백돌 토성도 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1: 채소 심을 밭은 양대평 넘어 있습니다. 넘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1: 산나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0: 네.
1: 구유 토지여서 냉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0: 네.
1: 받을 가격은 3만원 좌우 받겠습니다.
0: 네.
1: 연락번호 알려드립니다. 네. 138-9433-3616번입니다.
0: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수고하세요.
0: 네.
2: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맘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달립니다.
0: 네, 연변일중과 북쪽으로 500m가량 떨어진 위치에 있는 네, 시부화원 아파트의 6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1층에는 대형 슈퍼도 있고 네, 버스 선로가 많아서 교통이 또 아주 편리하다고 합니다. 한 달에 50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94430-9670번 1594430-9670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연길시 제10중학교 부근에 있는 부관소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네, 주변에 중소학교와 시장이 있습니다. 생활하기에 참 편리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네, 가스레인지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33063-6609번 1533063-6609번입니다. 연길시 제2고급중학교 맞은편에 있는 네, 5층 엘리베이터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65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990433-8663번 1990433-8663번입니다. 네, 연변병원 서쪽현에 위치한 65평방미터 되는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집안에는 가전기물이 고존하고요. 이외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저렴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2: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당원이 당기를 향해 서약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3: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가 공무원의 업무상 중요한 직책입니다.
2: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방 안전과 직결되며 군인의 사명과 책임감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3: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모든 시민이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2: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을 위함이고
3: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에 의지합니다.
2: 우리 함께 국가 비밀 보호 방어선을 구축합시다.

0: 전화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원연결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75007번, 1566275007번입니다. 연결시 기아 자동차 운전학교 부근에 위치한 6층 집에 5층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125평방미터이고 침실 3칸, 거실 1칸, 위생실 2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439279번, 1384439279번입니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 네.
1: 이제는 뭐 하나호환이 피사시장 근처였습니다.
0: 네.
1: 7층 집에 5층이고 네. 면적은 70평입니다.
0: 네.
1: 연락처는 188
0: 네.
1: 4473
0: 네.
1: 3898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여 고맙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2: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면적은 40평방미터 조금 안 된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68970-0955번, 1368970-0955번입니다. 연길시 당교 서쪽편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 집입니다. 연락번호 1884430-0061번, 1884430-0061번입니다. 1599-4333-7790번, 1599-4333-7790번입니다. 네, 반자립 가능한 할머니를 돌봐줄 수 있는 가사 도우미를 구합니다. 네, 오셔서 숙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24335-8227번, 1824335-8227번입니다. 모양로원에서 주방일꾼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80433-5311번, 1580433-5311번입니다. 한남성분이 중고 자전거 한 대를 사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60433-5071번, 1560433-5071번입니다.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스폰, 북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린다고 합니다. 기초가 없어도 괜찮고요. 남녀 제한 없습니다. 이외 중고 선풍금을 팔려고 합니다. 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침해 행위 및 교역상방치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주에서 독감 예방 백신 접종 사업을 가동했습니다. 출생한 지 6개월 이상이고 접종 금기 사항이 없는 주민들은 현지 예방접종 문진을 찾아 문의한 후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주질병예방통제중심 면역계획과 사업일권에 의하면 가을과 겨울철은 독감 유행 다발기인데 독감은 일반 감기와 달리 열, 두통, 근육통 및 온몸의

0: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며 심각할 경우 폐렴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로인, 영유아, 만성질병 환자, 임산부 등은 감염 후 중증화 위험이 더 높은데 해마다 독감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질병 예방 및 중증화 위험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쉽게 변이가 발생하고 백신의 예방 효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약해지므로 해마다 적절한 시기에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독감 예방에 보다 효과적입니다. 9월부터 10월 사이 접종을 마치고 독감 유행기가 시작되기 전 최적의 예방 효과를 누리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기간 내 접종하지 못한 경우에도 독감 유행기 동안 추가 접종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후 2주 내지 4주 정도 경과하면 보호 수준의 항체가 형성됩니다. 같은 독감 유행기 동안 접종 일정에 따라 전과정 접종을 마쳤을 경우 중복으로 접종할 필요는 없으며 아동의 접종 횟수는 연령, 과거 접종 기록과 백신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에 접종 문진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대중들은 관할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 향진위생원 등 예방접종 문진을 찾아 백신 공급 상황, 예약 방식, 접종 시간 등을 문의하고 접종 전 건강 상황, 알레르기 병력, 과거 접종 경험 등에 따라 의사의 평가를 받은 후 적당한 백신을 선택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키기 바랍니다.
1: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말하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3: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4: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최근 퇴역 시즌을 맞아 귀향한 퇴역군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연결시 퇴역군인 사무국은 꼼꼼한 사전 준비와 알뜰 봉사로 퇴역군인들의 귀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귀향 퇴역군인들을 위한 보고 등록 사업의 능률을 향상하기 위해 연결시 퇴역군인 사무국은 주동적으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등 직능 부문과 연결해 봉사대청에 전문 창구를 설치하고 퇴역군인들에게 일터 추천, 기능 양성, 취업 부축 등 관련 정책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어 퇴역군인들의 창업, 취업에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이 밖에 연결시 퇴역군인 봉사 중심은 퇴역군인 봉사의 한 가지 일 통합 개혁에 의탁해 퇴역군인 등록, 자조적 취업 시 1차적으로 경제보조금 지급, 교육 양성 지도, 취업과 창업 부축, 예비역 등록 등 11가지 업무를 통합해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취급하고 한 번에 취급하는 것을 실현했습니다. 귀향한 퇴역군인은 퇴역군인 봉사중심 원스톱 봉사대청에서 관련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일꾼들은 온라인 봉사 플랫폼을 통해 서류를 일괄 업로드하고 관련 부문의 서류, 수치들을 정확하게 전송해 업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처리 기간을 단축해 능률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연결시 퇴역군인 사무국 관련 사업일꾼은 앞으로 계속하여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문, 의료보험부문 등 여러 직능부문과의 협력을 심화해 퇴역군인들을 위한 봉사에서의 어려운 점, 난점에 초점을 맞춰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봉사 정밀도를 높여 원스톱 집중화 봉사보장 체계를 부단히 보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종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0: 장춘시 아동병원 및 연변보유보건원 의료연합체 합작협의 체결식이 일전에 연변보유보건원에서 있었습니다. 이 활동은 두 병원 간의 학과 건설, 인재 양성, 림상진료, 원격회진, 쌍방향 전원진료, 과학연구와 건강지식보급 등에서 깊이 있는 협력을 통해 연변의 아동의료서비스 동질화 수준을 끌어올리고 우리 지역 환아 및 가정들이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량질의 의료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장춘시 아동병원은 1957년에 설립되었으며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의료, 교수, 과학연구, 예방보건, 재활 등 업무를 일체화한 3급, 갑등급 종합성 아동병원이자 길림성 아동의료중심이며 국가급 림상중점전문학과 1개, 성급 중점전문학과 4개, 장춘시 14호 중점전문학과 12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변보유보건원과 합작협의를 체결한 것은 장춘시 아동병원이 국가정책에 호응해 량질의 의료자원을 확충하고 기층에 편중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체결식을 계기로 연변보유보건원은 장춘시 아동병원 전문가 2명을 장기적으로 조빙해 진료에 나서며 학과 건설, 인재 양성, 기술 난관 공략 등 면에서 상급 표준을 도입하고 위중증 아동 환자 구급을 위한 녹색 통로를 원활히 하는 등 전주 부녀 아동 건강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이바지할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우리 양로호입니다.
0: 네.
1: 네, 주방 모집 합시다.
0: 네.
1: 예.
0: 주방 일꾼을 구하세요.
1: 예, 예.
0: 네.
1: 몇 개 전화는 네. 158.
0: 네.
1: 0433.
0: 네.
1: 5311.
0: 연길입니까?
1: 연길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잘 적었습니다.
1: 예, 예.
2: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3: 덕분에 행복합니다.
2: 덕분에 잘 됐습니다.
3: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2: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3: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

여름철에는 고온 습도와 생활 패턴 변화가 겹치면서 면역 기능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염에 취약해지고 회복이 늦어집니다. 낮아진 면역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면역 시스템을 튼튼하게 만드는 생활 방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비타민 D는 면역 체계의 균형을 잡습니다. 염증성 장 질환이나 다발성 경화증, 류머티즘 관절염 등 자가 면역 질환을 막는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또 면역 세포가 해로운 균을 죽이는 것을 돕기 때문에 독감 등 감염성 질환에 대한 면역력이 강하고 칼슘 흡수를 높여 뼈를 건강하게 하며 암을 예방한다는 사실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만 잘 쬐어도 하루 필요량의

0: 80%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햇빛이 강한 시기에는 하루 30분 정도 햇빛을 쬐면 충분합니다. 꾸준한 운동도 필수입니다. 심장과 근육을 단련하고 몸매를 보기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면역 시스템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특히 나이 먹은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감염을 발견했을 때 경보를 울리는 T세포는 나이를 먹으면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하는 55세부터 79세 성인들은 젊은이들 못지않게 T세포를 생성했습니다. 그 밖에도 운동이 감기를 비롯한 상부 호흡기 감염을 줄인다는 연구도 이뤄집니다. 잠을 잘 자야 합니다. 65세 이상인데 자는 시간이 6시간 미만이라면 백혈구가 병원균의 침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감기, 독감에도 걸리기 쉽습니다. 소화관에는 면역 시스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수한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지방은 적게, 섬유소는 풍부하게 섭취하면 장내 유익한 균의 비율이 늘어납니다. 유익균을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거트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는 항생제를 복용할 때 발생하는 감염성 설사를 예방하며 궤양성 대장염 수술 후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술과 담배를 피해야 합니다. 취하도록 마시고 나면 몸에는 숙취 이상의 것이 남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보드카를 4-5잔 마신 사람은 암과 싸우는 백혈구 수치가 낮았습니다. 이 상태는 술 마시고 5시간이 지나서야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술을 마시면 박테리아를 무찌르는 면역세포의 힘도 약해집니다. 담배를 피우는 이들은 독감이나 폐렴, 염증성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니코틴이 해로운 미생물을 죽이는 호중성 백혈구의 능력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흡연자들의 비인강, 즉 코 뒤쪽에서 목의 상부로 이어지는 인두부에는 유익한 박테리아가 적고 병원균은 많습니다. 또 피부 감염과 구강 질환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의 수치가 높습니다.
1: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2: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0: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2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성보폐 응답본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성보폐 응답본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성보폐 응답본 우대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한 구하기 가격은 128원이며 20곽을 사시면 20곽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60곽을 더 드립니다. 네, 이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성보폐 응답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매일 오후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성보폐 응답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번에 성보폐 응답본은 오늘부터 진행하는 특수한 우대활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교대해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성보폐 응답본은 적게서도 퍼센트를 높게 주는 우대활동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아직 그렇게 너무 많이 준비되지 못한 분들 가운데서는 퍼센트를 높게 주는 이거 많이 싸면 더 높게 주는 이런 우대활동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많이 싸지 않아도 퍼센트를 높게 주는 우대활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시게 되면 충분하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제품인데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든 분들한테는 조언을 내주게 되었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보폐 응답본 한 가게 가격은 128원인데요. 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5병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40각을 싸면 60각을 드립니다. 이전에는 그보다 썩 많이 60각을 싸면 80각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40각을 싸면 60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적당하게 되면 역시 이 선택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20각에 20각을 드릴 수도 있는 이런 두 가지 우대할때 있는데요. 20각에 20각을 떼게 되면 한 그 각의 평균 가격이 60원 좌우가 되고 40각에 60각이게 되면 한 각의 평균 가격이 5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보폐 응답본은 특수한 응답본에 속하는 바 만약 무료 배달이 필요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기회가 좋을 때 잘 갖춰놓게 되면 어느 때 수요될 때 그때 가서 망설이지 말고 미리 전부터 이 제품을 사놓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족에서 많은 분들이 널리 사용하는 데 편리를 조성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

0: 배웅단분,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완전히 시름 넣고 쓸 수 있는 OTC 순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중약 문자가 Z문자가 붙은 비보건품에 속하는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법배웅단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그 효과성에 깊은 감동을 느낄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배웅단분은 보통 응단분이 아닙니다. 출처가 특수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 저명한 만성질병 방치 전문가이고 4대 중리 가족사에서 계승인으로 되어 있으면서 세 번째는 해방군 총병원 신경질병연구소 줄기세포 간시범 말합니다. 이학연구중심의 주임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연변대학 농학원 고음항업연구소 고급연구원으로 불리우는 황야진 주임이 단두이를 이끌고 연구에 성공해 나온 상품이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답분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응답분을 쓰고 있습니다.
0: 아, 예, 그래요? 예.
2: 예, 빈가리고 지방간이 있었습니다.
0: 예.
2: 그래서 어른쪽 요구리 무지하고 예, 아이 사라지는 것 같고 예, 밥이 마셨고 이랬었는데 이웃은이 예, 지금 예, 어른쪽 요구리 무지가지고 사라지고 밥이 영 맛있어서 잘 먹고 있습니다.
0: 어, 그렇죠. 간단시장처럼 말 있지 않습니까? 간에 좋고 담낭에 좋고 담낭이 좋으니까 간에 좋고 간이 좋으니까 담낭에 좋은 제품이 이 제품 자체는 특수합니다. 예.
2: 예, 그리고 예, 이 땀에서나 크게 성사 됐습니다.
0: 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네요. 예, 예.
2: 이게 당나님이 있었다, 입이 쓰고, 그에 다자를 한 개도만 먹었는데, 지금 예, 입이 쓰고, 제가 다자를 매일 먹을 수 있습니다.
0: 어, 그렇죠. 예, 예.
2: 예, 그리고 선생님, 예, 허리 다리 아파서, 그저 용서 그랬던 게 허리 다리 아프지 않습니다.
0: 아, 모두 골격 통리에 좋은 효과를 보신다고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예, 예.
2: 예, 딴 곳에 파는 예, 이 응답문만 써봤습니다. 효과, 이거 틈이 나지 않습니다.
0: 예.
2: 이 응답문이 예, 특별한 응답문입니다.
0: 그렇죠. 예, 예.
2: 예, 우연히 예, 딴 곳에 근무는 그네, 전화 좀 말했습니다. 이 응답문 써서. 우연히 오늘 예, 많이 받아보겠답니다. 선생님, 60각 받아보면 되죠, 예?
0: 그렇죠. 이번 내 우대 활동은 40각을 싸면 60각을 줍니다. 40각 싸면 60각 줍니다.
2: 크게. 아, 잠깐 예. 가겠습니다.
0: 예. 혹은 또, 먼저 번에 우대 활동은 60각을 싸면 80각을 주고 1000원 빼줬는데 이번에는 적게 싸도 많이 주는 우대 활동입니다. 40각 싸면 60각을 줍니다. 예, 예.
2: 어, 나는 전번에 60각 싸면 지금 40각 싸도 60각 줍니다.
0: 예, 예, 그렇습니다.
2: 예, 우연히 40각 싸겠습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501-7766번에 전화 넣으세요.
2: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언니가 예, 어, 간경화 복수가 왔습니다.
0: 아,
3: 그래서
0: 예.
3: 참 힘들게 좀아 이제 살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도 그저 그냥 그렇게 다른 방법도 없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 간경화 복수 뭐니까 이 그리고 그다음에 이 소화도 안 된다. 소화도 잘 안 된다.
0: 예.
3: 그러면 이게 이게 단낭도 다 안 좋고요,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이렇다는데 그래요. 이 하여튼
0: 보배급 상품에 속합니다. 전반 웅담분 가운데서 0.5%밖에 차지 않는 금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성이 돌출합니다. 효과가 전면적이고 빠르고 진실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어떤 효과를 보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간의 간경화 복수 혹은 뭐 간구이 너무 높거나 혹은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담낭의 결석이 있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 본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간에 좋고 담낭에 좋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특히 우리 그 출처가 특수하고 많은 그 확실한 그 연구를 거쳐서 나온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0: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팽간맥목의 효과를 보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간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알코올간이 있거나 지방간이 있거나 혹은 약물간이 있거나 많은 그 항균사 같은 걸 쓰게 되면 간에 이상이 생기면서 깡구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담낭의 결석이 있어서 소위적으로 가게 되면 담낭관을 그거 채취하는 그런 그 치료를 받게 되어 있을 겁니다. 본 제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웅담분을 쓰시게 되면 이 니달 룽스 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담낭에 좋으면서 그 결석을 용해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법회 웅담분은 아주 특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특히 웅담분 가운데서도 백곰한테서 분리 추출한 웅담분하고 그리고 흑곰한테서 분리 추출한 웅담분의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흑곰은 동면하고 백곰은 동면하지 않습니다. 동면하는 곰한테서 분리 추출한 이 웅담분이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본 제품 그 흑곰한테서 분리 추출한 웅담분을 쓰게 되면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리단 룽스 담낭에 좋고 그 담낭 결석을 용해시켜주면서 소화 공동의 문제가 있는 분들 오징간한 뭐 기름이 약간 들어간 것도 드시게 되면 힘들곤 계란 노란자이 같은 걸 먹기 힘들어지고 이런 분들 가운데 소화공동이 너무 좋고 소화가 잘 된다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청열 해독의 역할을 합니다.
1: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웅담분 쓰는 환자입니다. 우리 예. 가족에서 형제들이고 다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진 것도 못 먹고 그래서 예. 사적이 그래서 아프고 몸이 그저 찌부러지고 그저 아픈 데라고는 좀 어떨 적엔 돌아도 못 놓고 예, 그 식은땀 흘리면서 아무 약을 먹어도 안 되고요. 그런 다리 아픈 데다 자골신경 턴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이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전 약을 먹어도 안 되고 하던지 그래도 이 응담분은 아이 그래 먹고서리 엮어서 먹을까 어째 그리 빠른가 효과도 빠르고 다른 약만 영 바른다. 그래고도 예, 어림지 나고, 그런 것도 이렇고, 그리고 계란이고, 무슨 기름진 것도 먹지 못했어.
0: 그랬겠죠.
2: 이 예, 쪼개남 나가지, 계란 먹으면 또 좋아야 되지, 당나이 아프지 해서. 그러던지 이거 먹고 그랬까.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
0: 아, 그럼요.
2: 그리고 이 예, 소화가 잘 되놓거나, 예, 밥 잘 들대라 하고.
0: 예.
2: 그리고 아픈 데 없으니까, 많이 좋아지고 있어. 돌아누 볼 때나 몸도 헷갈아지고 아까. 그 활동도 하고 아까 엄마 좋습니까? 그래, 이 장기적으로 쓰자고 저리 배달받자 그랬나.
0: 아,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나오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예. 저희 남편분이 이갈 입고에 더 단나이 나쁩니다.
0: 아, 예.
3: 우리가 얘 계속 키우고, 계속 땅땅한 게 무슨 게 뭉치는 것 같고,
0: 예.
3: 또 손마다 아이디고, 예. 계속 저기 뭔가 식후물이 올라오고, 또 투림하고, 계속 뭐 이렇게 맥혀서 내려아이고, 이랬단 말입니다.
0: 예.
3: 그래서 이 웅담 부분을 썼는데 지금 영 좋아지는 기색이 보입니다.
0: 모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3: 예. 제 수소문도 이렇게 소화해야 되는 게 소화되면서 예. 그 뭔가 내리 깬단 말입니다. 계속 그 뭉쳐서 똥 맥힌 것 같고 트림하고 예. 자꾸 뭐 껄껄이 하던 게 그 증상이 많이 줄어들고 예.
0: 아, 그럼요.
3: 예. 예, 물집을 찬 것처럼 무거웠답니다. 옆구리가 통쇄나고. 걔네 그 통증이 많이 경감되고, 또 무겁던 것도 많이 경감되고, 용 그래서 식사도 잘하고, 예, 용 좋아졌습니다.
0: 예.
3: 걔 이번에 또 활동 있잼가?
0: 이번에 활동 특수합니다. 응담분은 40각을 싸면 60각을 줍니다. 먼저 번에는 좀 많이 싸야 많이 줬는데, 이번에는 40각을 싸면 60각을 주는 특수한 우대할도 이제는 됩니다.
3: 완전
0: 예. 예, 많이 싸지 않아도 한 각에 한 5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해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를 시장에서 두 번 만나기 힘들 겁니다. 예.
3: 그렇죠. 우리 남편도 관둘다 해서 제가 이야기용 효과 좋다란 말.

0: 그렇죠.
1: 장가에서 네. 계속 이렇게 복용시키자 그랬는데.
0: 그렇게 하셔. 전화번호 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셔.
1: 5017766
0: 배달했습니다.
1: 했습니다. 예.
0: 예,
1: 배달했습니다.
2: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답부는 다각도로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혈전이 생성되는 걸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전을 풀어줍니다. 무엇 때문에? 이, 그, 동맥하는 흙검은 자가 지방을 분해해서 재흡수하는 걸 통해서 뭐, 석 달 내지 다섯 달 동맥하는 것 간에 네. 생존을 유지하거든요.
2: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농당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어째 썼는가 하면 단량도 나쁘고 이 옆구리 항상 오른쪽이 겨우면서 영 아프고 한 번 더 번들어서서 척추 끊어진 일도 있어요.
0: 예.
3: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농당분을 쓴 게 이전의 농당은 뭔가 확실히
0: 완전히 성질적으로 다릅니다. 예.
3: 예, 영 효과가 빠릅니다.
0: 그렇죠. 예.
3: 조금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0: 예.
3: 그래서, 예, 저기, 뭘까, 이 척도 끊어지고 그런 것도 이게, 어쨌든 좀 장기적으로 써야 되겠죠.
0: 그렇죠. 예. 그게 나이 들면서 다시 재발하는 거, 그거 치료해주는 데는 이 제품 자체가 늘러리 쓰게 되면 그게 아주 완미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3: 그리고 오른쪽에 이게 옆구리 겨도 이거는 확실히 많이 났었대.
0: 예. 겨운다는 게 그게, 예, 담낭에 이상이 생겼다는 걸 말합니다. 예.
3: 예, 그러니까. 이전 밥 먹고 이게 술로 담나에 그렇게 아프게 할까 밥도 잘 먹고 이래놓고 기운이 난다 그래요.
0: 그렇죠.
3: 어디나 아픈 데 없습니다.
0: 예.
3: 농담 먹을까.
0: 예. 예.
3: 그래 이번 활동이 좋을 거예요. 저도 싸서 그랍니다.
0: 그렇게 하세요.
3: 전화에 배달밖에 안
0: 돼요.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피부 습진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도 이 제품이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황단이 있어 눈이 노랗게 되거나 얼굴이 노랗게 되거나 이런 분들한테 애들이 좀 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좋습니다. 징펑 저쉬하는데 이런 데도 좋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병에도 좋고 이 제품 자체는 기침을 담아두고 하는 이 황계절에 기침을 담아두고 하는 분들 있죠. 여기에도 좋습니다.
2: 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4: 성보폐 응담부는 길림성 성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응담부는 금담, 철담, 체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응담즙에는 75%의 체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보폐 응담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 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그림없이 이어지는 시간.

0: 약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어느덧 하늘이 높아지고 바람이 시원해졌죠. 오늘도 내 가족의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주부들의 든든한 친구, 가족 건강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 밥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 그리고 우리 몸을 든든하게 채워줄 제철 식재료가 가장 풍성한 때입니다. 오늘은 가을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보물, 바로 배와 대추를 준비했는데요. 아삭한 배의 청량함과 달콤한 대추의 포근함이 만나면 온 가족의 건강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오늘 시간에는 배와 대추의 놀라운 효능부터 신선하게 고르는 방법, 그리고 다양한 레시피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배추 그리고 배, 그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볼까요?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가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시원하고 아삭한 식감, 그리고 달콤한 과즙이죠. 배는 수분 함량이 약 80% 이상으로 갈증 해소에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배의 진가는 여기에서 끝이 아닌데요. 배 껍질에는 과육보다 최대 25배 많은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어서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의 부위별 항산화 활성은 과피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과심, 과육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배에 드실 때에는 껍질을 깎지 마시고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훨씬 건강에 좋겠죠. 배는 특히 호흡기 건강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데요.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는 루테올린 성분이 항염작용을 합니다. 환절기라 환기가 잘 안 되는 요즘 배 한 개면 온 가족의 호흡기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렇다면 배의 혈당 지수는 얼마일까요? 바로 35.7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 배에는 당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안심하게 드실 수 있어요. 물론 적당량을 드시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 대추입니다. 대추는 예로부터 보약이라 불리며 귀하게 여겨져온 식재료입니다. 중약에서는 대추가 위를 튼튼히 하고 비장을 보호하며 부족한 기운을 낫게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특히 환절기에 걸리기 쉬운 소화기와 호흡기 질환에 효험이 있다고 하니 지금 딱 필요한 식재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추에는 칼슘, 칼륨, 린 등의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C 함량이 높아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데요. 대추에 들어있는 트리테르페노이드 배당체, 플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들은 항산화, 항염증, 항균, 위장보호, 심혈관보호, 신경보호, 진정 및 항불안작용 등이 보고될 정도로 그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됐어요.

자가 대추는 베타카로틴 성분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항산화 효과는 물론 피로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가을철 나른해지기 쉬운 우리 몸, 대추 한 알이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배와 대추는 함께 먹으면 궁합이 정말 좋습니다. 배의 청량함과

대추의 단맛이 어우러져서 차로서도 요리로서도 활용도가 무궁무진한데요. 특히 환절기 면역력 강화에는 이 조합만 한 게 없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효능을 알았으니 장 보러 가볼까요? 아래 배와 대추 똑똑하게 고르고 오래 싱싱하게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배 고르는 방법입니다. 우선 색을 보세요. 황갈색 빛이 도는 배가 품질이 좋습니다. 너무 푸르거나 색이 탁한 건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둘째는 꼭지를 확인합니다. 배 꼭지가 싱싱하고 마르지 않은 것이 좋은데요. 꼭지가 시들면 오래된 배입니다. 세 번째는 무게를 한번 느껴보세요. 같은 크기라면 더 무거운 게 과즙이 풍부하고 신선한 배입니다. 가볍게 느껴지면 수분이 빠져나간 거예요. 넷째는 껍질을 살펴보세요. 껍질에 상처나 흠집이 없고 매끈한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배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배는 수분이 많은 과일이라 수분이 빠지지 않게 보관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온 보관은 약 1, 2주 정도 가능하고요. 냉장 보관은 약 2, 3주까지 가능합니다. 배를 오래 보관하려면 키친타월로 감싸서 이 비닐봉지에 넣어서 묶은 후 냉장고에 보관하면 6개월까지도 아삭한 맛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 명절 선물로 받은 배는 이 방법으로 보관해보세요.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배는 사과와 함께 보관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배 로화를 촉진하고 부패를 앞당기기 때문인데

아래 대추 고르는 방법입니다. 대추는 크게 생대추와 건대추로 나뉘는데요. 고르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생대추는 윤기가 나고 흠이 없으며 붉은색이 많이 도는 것을 고릅니다. 껍질이 팽팽하고 단단한 것이 신선하다고 하네요. 건대추, 즉 마른 대추는 연한 황갈색으로 선명하고 윤기가 나며 껍질이 깨끗한 걸 고르면 되는데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 너무 딱딱하지 않고 적당한 탄력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대추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생대추는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건대추는 종이봉투에 담아 자연 통풍이 되는 것을 보관하는 게 바람입니다.

기온이 높을 때에는 건대추가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키친타월에 감싸서 보관해주세요. 냉장고에 그냥 넣어두면 이 습기를 빨아들여서 딱딱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딱딱해진 대추는 물에 미리 불려서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더요. 대추는 깨끗하게 씻은 뒤 물기를 잘 말리고 대추씨를 제거해 비닐봉지에 넣어서 냉동 보관하면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차나 요리에 언제든지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답니다.

이제부터는 배와 대추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시피입니다. 가을 감기 예방에 좋은 배, 대추 그리고 생강차인데요. 환절기 감기 예방

이보다 좋을 순 없어요. 배의 청량함과 대추의 단맛, 생강의 톡 쏘는 맛이 어우러져서 목도 따뜻하게 그리고 몸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재료로 배 1개, 대추 대 6개, 생강 30g, 꿀 또는 설탕 적당량, 그리고 물 4컵 준비하시고요. 배는 깨끗하게 씻어 껍질째 얇게 썰어줍니다. 그리고 대추는 깨끗하게 씻어서 칼집을 내거나 반으로 잘라주세요. 생강은 얇게 썰어줍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배, 대추, 생강을 넣고 중불에서 20-30분 동안 푹 끓여줍니다. 우러난 차를 체에 걸러내고 꿀이나 설탕으로 간을 맞춰서 마무리합니다. 만약 차를 더 진하게 드시고 싶다면 약불로 줄이고 4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끓여보세요. 향이 더 깊어지고 영양성분이 더 잘 우러나올 겁니다.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차갑게 마셔도 시원하고 맛있어요.

두 번째 레시피입니다. 전통의 맛 배숙인데요. 이 배숙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 음료로 감기나 기침이 날 때 특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드러워진 배를 함께 먹으면 속까지 든든해지죠. 배에 한 개, 대추 서너 개, 생강 30g, 통후추 대여섯 알, 그리고 흑설탕 또는 꿀을 적당량 준비해 주세요. 배는 껍질을 벗기고 꼭지 부분을 잘라낸 다음 속을 파내고 씨를 제거해 줍니다. 파낸 배 속에 대추, 생강, 통후추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냄비에 배를 담고 물을 배가 잠길 정도로 부은 뒤 흑설탕을 넣어줍니다. 중불에서 40분에서 1시간 정도 푹 끓여주세요. 배가 부드러워지면 건져내고 국물은 따로 걸러서 함께 즐기면 됩니다. 통후추는 뱃속에 꼭꼭 눌러 넣으면 빠지지 않거든요. 배숙은 뜨겁게 마셔도 좋고 차갑게 식혀서 마셔도 일품입니다. 남은 배숙 국물은 얼음틀에 넣어 얼려두면 배숙 아이스티로도 즐길 수 있어요.

세 번째 레시피는 새콤 달콤 배 겉절이입니다. 배를 샐러드처럼 즐기고 싶다면 새콤 달콤한 드레싱과 함께하면 배의 아삭함이 더 돋보이죠. 고기 요리와 함께 곁들이면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합니다. 재료로 배 1/2개, 양배추 약간, 당근 약간, 쪽파 약간, 그리고 식초 2큰술, 올리브 오일 1큰술, 꿀 1큰술, 소금 약간, 후추 약간 준비해주세요.

배는 껍질째 얇게 채 썰어줍니다. 식초나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갈변을 막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당근도 얇게 채 썰고 쪽파는 송송 썰어줍니다. 볼에 식초, 올리브 오일, 꿀, 소금, 후추를 넣고 드레싱을 만들어주세요. 모든 채소를 볼에 담고 드레싱을 부어 살짝 버무려주면 완성입니다. 배의 겉절이에 호두나 잣 같은 견과류를 함께 넣으면 고소함이 더해져서 더 맛있습니다. 고기 구울 때 곁들여 먹으면 느끼함이 확 잡힌답니다.

계속해서 달콤 쫀득 대추절임 만들어볼까요? 대추를 달콤하게 절이면 쫀득한 식감이 일품인 간식이 완성돼요. 아이들 간식으로 혹은 차와 함께 즐기는 디저트로 딱 좋은데요. 재료로 대추 20개, 설탕 2큰술, 물 1/2 컵, 꿀 1큰술, 계피가루 약간, 잣 약간 준비해주세요. 대추는 깨끗하게 씻어서 한쪽만 갈라 씨를 발라내줍니다. 냄비에 설탕, 물, 꿀을 넣고 끓이다가 대추를 넣어 약불에서 졸여줍니다. 대추가 통통하게 부풀어 익으면 계피가루를 뿌리고 불을 꺼주세요. 식힌 후에 대추 꼭지 쪽에 잣을 하나씩 박아 마무리합니다. 대추 절임은 냉장고에 보관하면 1-2주 정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요구르트에 얹어 먹어도 고급스러운 디저트가 된답니다. 계피가루 대신에 코코넛 가루를 뿌려도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 배와 대추로 만든 건강한 음식 한 가지씩 만들어서 가족들의 면역력도 입맛도 확실하게 살려주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주부클럽 가족의 건강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밥상이었습니다. 불어 편집의 최춘희 그리고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100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

0: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테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테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백자방 구복액 우대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한 구악의 가격은 398원이며 다섯 구악을 사시면 세 구악 더 드리고 열 구악을 사시면 열 구악 더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두 구악 더 드립니다. 투골테 우대활동 알려드립니다. 한 구악의 가격은 490원이며 네 구악 사시면 두 구악 더 드리고 여덟 곽 사시면 여덟 곽 더 드리며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두 곽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사무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선생님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테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반 사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노년기에 들어서서 관절통으로서 아주 힘든 분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주는 투골테,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한 곽의 가격이 398원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잠자기 직전에 딱 한 번만 빨대로 빨아들이면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고 기억이 잘 되고 뭐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정신이 아주 밝아지는 좋은 제품 백자방 구복액. 한 곽은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좋은 우대 정책이 진행되는데요. 이번 우대 활동의 특점은 적게 싸도 퍼센트를 많이 줍니다. 경제적으로서 국한성이 있는 분들한테 귀한데요. 열 곽을 싸면 열 곽을 드립니다. 이전에는

0: 15각을 쌓아야 그만큼 많이 들게 됐는데 이번에는 10각을 싸면 10각을 들이게 되어 있으니까 절반 가격으로 뚝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용만 하신다면 이번 이 백조반 구박의 노인성 질병 해결함에 있어서 100근을 농축해서 1근으로 만들어진 우수한 제품은 이번 기회가 확실한 기회라고 인정합니다.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한 곽의 가격이 490원인데요. 구봉약 한 각이 외용약 한 각이 무료로 따라갑니다. 이래서 한 각은 24일간 복용할 수 있고 외용약도 24일간 쓸 수 있는 약이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여덟각을 싸면 여덟각을 드립니다. 큰 우대 활동이죠. 이전에 비해서 12각 싸지 않아도 이번에는 여덟각을 싸면 여덟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활동에 아주 흡인력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때 한 각의 가격은 240원 자밖에 되지 않으니까 기회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배달이 필요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501-775번에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1: 네, 전화 받습니다.
0: 가능합니다.
1: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선생님, 이 백가방에 내 지금 쓰고 있는데 용 좋으니까, 예. 우리 친구가 지금 무슨 데 있는가 뭐, 예. 이 간염이라 말인다.
0: 예.
2: 예, 간염인데 어제 맥도 떨어지고, 이발 자꾸 이 구차에 나고, 예.
0: 예.
2: 이제 그때 술도 덥고, 이 껌도 불어나네. 영 입이 식사하기 힘들단다. 그게 식사를 못할까 그런도 어지럼증도 나지. 그래서 맥이 딱 떨어져 제일 바쁜 게 그게라면서.
0: 예.
2: 근데 나는 이 백가방 쓰니까 영 맥도 나고 어지럽는 것도 이러는데 이 간염에도 이롭습니까?
0: 이 제품 자체가 너무 잘 모르셨는데요.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입구창도 나고 혓바닥도 늘 쓰리 돋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간열이 심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쓰시게 되면 지금 간염은 B형 간염, C형 간염을 위주로 놓고 말하게 되는데 이 제품 자체 제일 전형적인 게 간과 콩팥을 도와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시름 놓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콩팥에도 많이 유사하게 되어 있어서 콩팥이 좋아지고 그리고 여기 또 황정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이런 성분도 들어갔고 특수한 성분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분한테 이 제품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2: 예, 예. 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도 딱 약 20분 뒤에 간이 어떻게 하는가 그래 난 또 거기 대해서 또
0: 그렇죠.
2: 어디 얘기를 안 하고 예. 그러면 맥이 나고 어지럼증 금방 이렵다고 그랬더만요. 수지씨 파는데 그러면 내일 배달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이번에 기회입니다. 10곽 싸면 10곽 예. 주지 않습니까? 절반 값으로 예. 뚝 떨어지는데 얼마나 우수한 제품인데 저녁 주무시기 전에 예. 한 번만 딱 드시면
2: 좋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3: 예, 투골테 좀 자문하자고 합니다.
0: 말씀하세요.
3: 동생아 한 분인데 꽃 차다 어제 넘어진 게 의대 꿈이 있었답니다.
0: 예.
3: 투골테 좀 어떻게 하는가 다음 내분.
0: 지금 그 치료를 이미 받고 계시는 중입니까? 그렇다면 이미 받았는데 두 해 후과를 고려하는 겁니까?
3: 예, 지금 바뀐 바뀐 나왔는데 그
0: 아 그렇죠. 또 예, 계속 문제가 그게 구미 갔다 하게 되면 족구 선수들 가운데서 족구하다 그랬다 하게 되면 타박사에 심각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는 약입니다. 이게 투골테가 복용하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게 되면 구미 같은 게 빨리 아물어붙습니다. 후유증이 없습니다. 결국 이게 위를 상하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흑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복합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를 빨리 봅니다. 그런 분한테 너무 잘 어울립니다. 잘 물었습니다.
3: 내일 이제 미약하게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투골 때는 이번에 우대 활동이 특수한데요. 야드각을 싸면 야드각을 줍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이번에 이 투골테 우대 활동은 야득각을 싸면 야득각을 드리게 됐는데 이전에는 10각 이상 12각 이상 싸면 따라가는 제품

0: 그 비례도 좀 높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야드각을 싸면 야드각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24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한 가게. 특히 구봉약과 외용약이 구봉약 한 가게, 외용약 한 가게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관절 통통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은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겠다며 어지간한 통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펜털에서 앞에 제일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이라 하겠다면 손가락 마디가 부어나는 분들 있죠. 그래서 칼지기, 숟가락지기, 심지어 힘들고 일하기도 힘들어졌는데 이 제품을 드시고 그런 부종이 쭉 빠졌다 하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면서 마디가 부어놨던 게 그게 원자국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이것은 보통 관절통을 치료해주는 약품으로는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이 두골태가 특수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두골태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관절통 경추에 결국 견주에
1: 예.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제 지금 두골패를 쓰고 있습니다.
0: 그래요?
2: 아,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이게 국가 특허를 받아 그러는지 효과 좋습니다. 먹고 바르고 하무에 정말 이게 효과 좋습니다. 나는 한 10년 전에 차 사고를 당했는데 허리도 여기만 탈출이 되고 무릎이도 삐상하고 이래 됐습니다.
0: 크게 상했죠.
2: 네. 예, 그래서 그때 치료를 많이 할까 그 당시에는 괜찮아졌는데 언전에 조금 남았구나 할까에 그게 더신다 말입니다.
0: 아, 그래요?
2: 그래놓까에 자골신경통으로 인해서 걸음에 한 수음에다 가다는 아,
0: 내리 다 저리죠.
2: 예,
0: 그렇죠.
2: 또 가다는 한참 쉰다. 예. 앉아서. 그 다음에 또 다리를 두드려서는 또 20m 가고.
0: 쉬고 두드려주고.
2: 아, 정말, 예. 예. 아, 정말 애 나서 예, 죽을 뻔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예, 이거 허리에다도 바르고, 이 무릎에다도 바르고, 이래고 또 약을 먹고 이랬는데, 내 어전에 그 석달을 먹었습니다.
0: 예.
2: 근데 어전에 완전히 나는 허리도 아이꼬부랐다고 모두 이랬다. 예.
0: 와, 대단하죠. 이
2: 허리랑 아프다는 예. 게 어째 허리도 아니 그거 약 많이 써서 그런지 두골패라는 거 썼는데 그게 야 허리랑 자꾸 정말 아프게 되면 제대로 모르게 조금 아플로 꼬부라지지 않을까. 근데 그렇죠. 이거 쓴 다음에는 허리도 꼬부라지게 되고 예.
0: 예,
2: 나를 언제 상해, 예. 상한 건 알지 친구들이.
0: 예.
2: 그래 야 어째 니 그러기도 허리랑 꼬꼬단 게 거기서 다 이랬나 말입니다.
0: 예.
2: 그게 무슨 약 좋은 거 썼는가 이랬다. 걔네 두골패를 썼는데 이렇게 효과 좋다고. 아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니까 사람이 걸어 다니는 애구야 인생이구 뭔가.
0: 아 그렇죠. 걸린 데까지 그러면, 인생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2: 예. 예. 죽은 사람과 한 가지 애구 뭔가. 집에서 예. 예, 바깥에도 못 나가고. 그래서 제 친구 지금이 연애만 탈출이 돼 수술을 했는데 어제 그게 어제 지금 수술하는 게
0: 아, 예, 예.
2: 그런 뭔가 그런 무슨 이렇게 어제 말을 잘 안 해주는 단다.
0: 여자가 한번 달려서 어머니
2: 통신한단다.
0: 예, 여초에 그래서, 수술해서 예예 예, 효과가 이상적인 효과를 거둔다는 분은 퍼센트가 써 그 단위 자리 숫자 하나 대나만 할 겁니다.
2: 정말 불쌍한다. 예. 오래 안 봐도 뭐 있겠단다.
0: 예.
2: 그리고 이 전세 이랜단다. 한 야둘 달 지나면 괜찮겠는도 한단다. 그러니까 네. 그게 공예의 네. 수술했단다. 걔네
0: 그렇죠.
2: 수술하지 말게지 좀 더 라디오 방송이라면 들으면 약이 좋은 게 두골패랑 나왔는데 그랬다며.
0: 이 제품 속이지 못합니다. 국가 발명 네. 특허를 받은 거 안 받은 거 받았다. 안 좋은 거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예.
2: 예, 이거는 정말 내 써보니까 너무 좋으니까나.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거 써봐라며 그랬다. 그래서 예, 우리 친구 이번에 우리 활동도 좋다 하니까 예, 내 두골패 너무 좋다니까 그러면 아요 좀 앉아 오래 앉아만 있어도 좋단다.
0: 앉아있기도 바빠서
2: 그래서 비출을 했는지 가동수술을 한 것도 잘 모른다.
0: 그렇죠.
2: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예, 지금 이번에 이 두골패 지내 좋다 하니까나 그러면 이게 통실함제 하고 바르고 국가 특허를 받았다 할까에 우리 친구도 싸겠단다. 그래서
0: 그렇죠.
2: 예, 나도 이거 이번에 이렇게 할 때 좋을 때 배달받고 우리

0: 친구도 이 조월패로 배달 받다고 전화 한 겁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대 활동 대응하기 편리합니다. 야득가게 야득가고 주게 돼 있으니까 많이 싸지 않아도 작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얼마라도 많이 향수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0: 그러니까.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예, 이번에 쉽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0: 예. 예. 제일 큰 우대 활동. 예. 그래, 예, 배달 받으려 합니다. 예. 선생님 좋은 약속 해서 감사합니다.
1: 네.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해서 말씀 주실까요?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액은 이름 그대로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제품 자체는 백근을 농축해서 항근으로 만들어진 고온 처리한 이런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2: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전문가 우리 친척이 이 백사방 지금 한번 백사방 쓰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 어떤 증상이 있었는가 하면 이거 한쪽 얼굴이가 자꾸 부들거리고 눈도 부들거리면서
1: 예.
4: 영 알 좋은 게
1: 경련이 일으키는 겁니다.
4: 뻣뻣하면 예. 뻣뻣하면 남의 살 갖고 예. 이래서 그다음 병원에 가보니 뭐 면포이라는가 뭐 예. 그런 게 왔다.
1: 그렇습니다.
4: 아 예. 그래 영 입도 조금 별로
1: 그렇습니다. 예. 그게 삐뚤어갑니다. 예. 점차 나도게다.
4: 예. 그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병 걸릴까 또 딱 두고 건망증이 생겨서 신경질도 피우고요. 자꾸 일한다 말입니다. 예. 애나게 그렇지. 또 어떤 때는 또 뭐 거기다가 지내까지 왔는데 뭐 밥 먹어도 뭐 아침 먹어도 아침 많이 먹었다 이러면서 자꾸만
1: 예.
4: 옆에 사람 못 살겠군다 말입니다.
1: 그렇죠.
4: 아무리 말해도 쓸데없습니다. 자꾸 밥 먹겠다 허망심이 자꾸 먹는 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고 이게 이미 면포에 왔으니까 이거 백사방 써야 되겠다고 써. 그럼 백사방을 한 숟갈 쓴 게 그 다음에 조금 이제만 많이 나왔답니다.
1: 예.
4: 혈압 수치도 이렇게 좀 이렇게 혈압도 조금 안정되고 그 다음에 심장도 이전에 좀 안 좋고 이러던 게 그 심장도 좀 많이 나왔고
1: 그렇죠.
4: 예. 어쨌든 예. 밤이라면 밤잠이라 편히 잘 잔답니다.
1: 예.
4: 이런 사람은 그만큼도 좀 사라지고 예. 그렇답니다.
1: 예.
4: 그래서 예. 이렇게 계속 그런 바에 내가 계속 쓰라고 내가 권장한다.
1: 예.
4: 놓치지 말고 이제 예. 날씨도 춥고 추워오니까 이런 병은 잠에 잘 수도 더 이렇게
1: 그렇죠.
4: 엄중하게
1: 예. 혈관이 수축하면서 더 빨리
4: 그렇죠.
1: 예. 병을 예. 더 불러오게 예. 되겠죠.
4: 예. 그렇죠. 혈압순환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백사방 것도 쓰게 되면, 이게 혈압순환도 잘 되고, 이 면피라 이런 온 게, 이름만 많이 났던가, 이게 여기 이렇게 따스해 난다, 만다, 면피가,
1: 예.
4: 남이살 같은 게 참, 그래서 따스한 감이 나고, 이러니까, 계속 눌러주고도 쓰라고, 이렇게 동삼토라는 것도, 저기, 치료도 되고, 예방도 되고, 이러니까, 쓰라고, 이런 게 많이 났습니다.
1: 예.
4: 예. 그래서 이번에 좀 이렇게 활동이 참 잘했답니다.
1: 이번에 활동 이용하기 편리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가게 10가게를 무료로 줍니다. 이번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한 그분이 만약 면

0: 일하며 와서 늘 부들 얼굴이 부들부들 이렇게 네. 한 데서 서약으로 신경 억제제를 많이 쓰게 되실 겁니다. 이러면 치매가 더 빨리 옵니다. 뭐 밥 먹고도 아이 먹었다 한다는 그게 치매 일종 증상에 속합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걸 빨리 재우치지 않게 되면 어느 순간에 가서 자기절로 자기를 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서 치매 증상이 점점 더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약의 일회보다도 이 100% 중약으로 조성된 백년 장수 제품 가운데 혈관 관리가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상처 중처 하처를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을 믿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문제 백입니다. 어쨌든 이야기가 예. 예. 중풍한
2: 가게는
1: 계속 선생님 쓰겠습니다. 저희
2: 환장에
1: 참여해서.
0: 예.
2: 감사합니다.
0: 예.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의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황정이라는 성분이 제가 특수하다 했죠. 바이초지성이라 했죠. 백초의 제일 신성한 그 약초에 속한다. 이 뜻에 속하는 걸로 인정되고 있는데요. 주약에는 그 상처는 폐하고 심장 뇌혈관까지 포함합니다. 이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중초로서는 건비이귀 역할을 합니다. 소화계통을 도와주고 흡수가 잘되게 하고 하초로서는 부선이징해주는 역할을 정신이 나게 하고 콩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초 중초 하초를 도와주는 이런 황정이라는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며 황차, 제하소라는 성분 자체는 우리 많은 약을 쓰는 과정에서 간에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에 부담이 많이 가서 약물간으로 해서 간구이 높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간구이 정상 간구는 40자호로 되어 있는데 몇 천에 올라가는 100 그 이상은 기본으로서 간구이 높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물간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제하소라는 성분 자체가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여러모로서 좋은 이런 근육과 골격도 든든하게 해주고 머리나 수염이 빨리 휘는 것도 막아주고 검은 머리가 나게끔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인양화라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일신에서 콩팥이 어디에서나 뭐 노화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노화 과정에서 병변을 일으키는 데는 이 콩팥이 허하게 되면 또 빨리 병변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양화란 성분이 콩팥이 양을 돋아주면서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고 한습을 몰아내는 역할이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과 골격도 든든해지게 되어 있겠습니다. 황차 여기 구기자란 성분이 처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처방에 들어가야만이 이짝 저짝 위 아래 이거 조절하는 차원에서 구기자라 성분의 역에서 간과 콩팥을 도와주면서 정신이 나고 눈을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완전히 백내장, 녹내장, 뭐 황반변성, 그외 여러 가지 암까지 당망증이라든지 심황막 색소변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이 증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큼직큼직한 암과 질병이 이름을 띈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여기서 구기자라는 성분이 간과 콩팥을 도와주면서 이런 또한 황계란 성분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붙이 구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하면 이 그 환절기에 들어서서 감기에 자주 걸리고 이모저모로서 쉽게 추위를 타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보는 분들이 좋은 해결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2: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는 심장이 나빠서 백자방 구복약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3: 그래 이거 이전에는 심장이 나빠서 술집이 우리 집에 한 7층 내리던 내려갈 때는 길 한 서너 번씩 딱 올라갈 때는 한 7층마다 올라오시고
0: 숨이 차서 예예
3: 네, 숨이 차서 그래 이거 쓴 다음에는 지금에 어제는 한 번씩 올라올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백자방 구방에게 그런 역할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이거 쓰니까 본래 맥이었고 피곤하는 게 지금에 맥이 있고 피곤한 줄 모르겠습니다.
0: 이거 호시에 표징해주는 역할을 경락이 잘 소통되게 하는 이런 역할, 오해를 풀어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3: 예. 아니, 내게는 이용 맞는 것 같습니다.

0: 나 그래서
1: 그렇죠.
0: 더 싸서 쓰라고 그랬나?
1: 이번에 우대할 때 특수한 기회니까 잘 이용하시고 10각 싸면 10각 줍니다.
0: 아,
1: 예, 5027755번 대응하세요.
0: 네, 알았습니다.
1: 예,
0: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반 구박액은 노년기에 들어서서 여러 가지 약을 쓰겠다며 간에 콩팥이 부담이 가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여러 가지 약을 쓰는 몇 배의 효과를 볼수 있어서 특히 밤에 눕겠다며 불면증이 해결받으셔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대만 딱 빨아들이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는데 한 3, 40분 후에 되면 눈이 졸르르 내려와서 밤에 여러 번 일어나서 화장실 나들이 하던 게 지금 화장실 드나드는 이런 차수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고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고 기억이 잘 된다고 이게 바로 뭐 노화 과정에서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기억이 잘 되지 못하고 이런 증상을 많이 동반하는데 이런 점이 해결받게 되어 있거든요. 귀가 잘 들리고 어떤 때는 완전히 내가 귀안 들리는 것도 아는데 귀가 덧맞히면서 웅웅 소리가 나면서 남의 이야기를 제때 받아들이기 바빠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눈앞이 아물거리거나 건망증이 심각하거나 불면증이 있거나 정신이 나지 않고 노인 여러 가지 그 신체 허약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개선해 주는 데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이용할 가치가 높은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이번에 우대 활동이 특수하게 되어 있으니까 10각에 10각을 줍니다. 많이 싸지 않아도 퍼센트를 100% 물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기 바라면서 특히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적정으로서 보온 제품을 쓰신 분들 가운데서는 어제까지 관절통이 수술까지 받은 이 관절통이 척추까지 수술 받았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다서 다시 서의적으로 손댈 나이가 없는 이런 지금 지경에까지 달했는데 보온 제품 자체가 필요합니다. 바르고 드시고 마사지 해주겠다며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을 때는 산자병원이 심지어 어떤 그 발명 특허를 받을 때는 300집이 산자병원, 그리고 몇만 명이 그 림상 경험을 총화해서 나와야만이 발명 특허를 받는 제품 자체에 속한데 투골테가 바로 그런 제품이니까 어지간한 관절통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2: 네, 백자반 구버객과 투골테의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상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가 있는 것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료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료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동료와 함께 맛도 좋고 영양물질도 풍부한 과일, 포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인휘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진호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풍년가을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모습은 마치 보석 고수를 한 곳에 모아놓은 것처럼 예쁘지요. 포도는 품종마다 서로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데요. 고봉포도는 자색이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예쁘며 알이 굵고 단단해서 씹는 맛이 아주 좋답니다. 리명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항림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포도나무를 보내드립니다.

장미향포도란 품종도 있습니다. 짙은 꽃향기가 특징인데요. 열매는 비교적 작고 껍질은 짙은 자홍색이나 흑자색을 띱니다. 과육은 달콤하고 부드러우며 수분이 가득한데요. 장미향포도를 먹고 나면 입안의 향기가 오랫동안 남는다고 합니다. 김학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철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료 호수아비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친구들, 샤인머스켓이라는 포도를 먹어본 적이 있나요? 이 품종은 황녹색이며 은은한 장미 향기를 내보냅니다. 아삭한 과육에는 맑고 달콤한 즙이 가득한데요. 모양이 예쁘고 열매가 쉽게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근년에 우리나라에서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리광재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경애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햇살을 보내드립니다.

포도는 영양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과일이랍니다. 비타민C와 섬유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고 안토시안과 레스베라트롤이란 물질도 있는데요. 레스베라트롤은 포도 껍질과 씨에 들어있으며 항산화, 항염의 효과가 있습니다. 때문에 포도를 깨끗이 씻은 후 껍질까지 같이 먹는 것이 좋은데요. 포도에는 또 여러 가지 유기산도 들어있습니다. 유기산은 소화를 돕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포도를 적당히 먹으면 비위에 좋답니다. 윤영민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성철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료 평화의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가을에 포도를 적당히 챙겨 먹으면 피로를 풀고 위장을 보호할 수 있어 건강에 아주 유익한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포도를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포도를 고를 때 포도알의 밀집도와 색깔을 확인해야 합니다. 포도알이 꽉 차고 색이 고르며 껍질에 하얀 가루가 묻어있는 포도가 신선한 편인데요. 포도 껍질에 묻은 하얀 가루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이 하얀 가루는 포도가 스스로 분비한 당알콜류 물질로 우리 몸에 전혀 해롭지 않은데요. 이 가루는 포도 표면의 수분 증발을 예방하고 병균의 침입 및 번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포도를 고를 때 포도의 진한 과일향도 느껴진다면 좋은 품질의 포도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리은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지혜선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이스라기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에는 가을의 대표 과일 포도에 대해 많이 알아봤는데요. 포도는 당 함량이 높은 과일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은 과식하지 말고 적당히 먹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건조한 가을철 맛 좋은 포도로 수분도 보충하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김욱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상준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우리마을 과일밭을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이번 주에는 꿈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꿈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라 가슴 속에 심어둔 씨앗이죠. 내일을 향한 소망의 꽃잎을 흩날려 가기를 바라며 노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

0: 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73번째 시간입니다.

월랑산은 노정성 곁에 우뚝 솟아 있었는데 가장 높은 봉우리는 해발 3200m가 되었다. 부대는 산을 오르기 시작하였다. 산 중턱에 올라 뒤를 돌아다 보니 깊은 산골짜기를 흐르는 대도하가 가는 뱀처럼 아스라니 멀어 보이었다. 부대는 원시름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그야말로 딴 세상이었다.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나무가 우거져서 좀채로 볕이 들지 않았다. 숲속은 하루 종일 어둠침침했다. 발밑은 해묵은 나뭇잎들이 두두

강하게 갈려 있어서 푹신푹신했다. 어떤 곳에는 빗물과 썩은 잎이 고여서 매캐한 곰팡이가 풍기였다. 길을 막고 넘어져 있던 구목을 넘는 일이 가장 힘들었는데 채우지 않으면 너무 갈 수가 없었다. 초울레는 호위병들과 함께 대우를 따라 걸었다. 얼굴은 귀조했을 때보다 더 여윈데다가 체력도 많이 떨어졌지만 생기가 도는 큰 눈과 멋진 수염은 그대로였다. 그는 여전히 홍군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그의 손을 거쳐야 한다. 결정된 일을 시행을 하고 점검하는 일도 그의 몫이야 한다. 귀주했을 때 말에서 떨어진 뒤에 동지들이 그의 일을 덜어주려고 애를 썼지만은 별로 나아진 것은 없었다. 게다가 류백승이 선두부대 사령을 맡게 되자 총참모장이 해야 할 일이 다시 그의 어깨에 떨어지야 한다. 쉴 시간이라고는 없었다. 조울레는 호위병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우스갯소리도 해가면서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애를 썼다. 일행은 오후에야 비로소 감죽산 꼭대기에 올랐다. 원시림을 벗어나 물에 씻은 듯 맑고 푸른 하늘과 장막처럼 펼쳐진 구름 그리고 푸른 바다처럼 맑고 푸른 하늘과 장막처럼 펼쳐진 구름 그리고 푸른 바다처럼 펼쳐진 산을 바라보니 우울하던 마음이 대번에 탁 트였다. 우리 역에서 숨을 좀 돌립시다. 조울레가 자줏빛 바위에 걸터앉으며 말을 했다. 호위병들도 가까이에 둘러앉았다. 햇빛이 비치자 흰 구름은 유난히 새뜻하고 가벼워 보였다. 서남쪽에 있는 높은 산은 더장관을 이루었다. 구름으로 우뚝 솟은 눈 쌓인 봉우리는 새하얘서 눈이 부시었다. 저 산은 무슨 산이길래 저렇게 높습니까? 홍구기가 산을 가리키며 물었다. 아마 공활산일 거야. 조울레가 대답을 했다. 해발 7,000m가 되는데 우리 중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이지. 우리 중국에는 산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홍구기가 실증 난다는 듯 말했다. 우리 강서에도 온통 산인데 나와보니까 더 많을 줄 어찌 알겠습니까? 호남의도산, 귀조의도산, 운남의도산, 사천의도산. 언제쯤이면 이 산들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벌판은 국민당 놈들이 싹 차지해버렸잖아. 호위병 위동무가 입을 삐죽거리었다. 어서 벌판으로 나가면 좋겠어요. 홍국이는 한숨을 쉬고는 고개를 돌려 물었다. 사방면군과 합류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쯤이 되면 만날 수 있을까요?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조울레가 빙그레 웃으며 말을 했다. 사방면군은 어디 있습니까? 민강 상류 일대 있어요. 거긴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강서를 떠날 때랑 비슷할걸? 이야, 정말 멋지네요. 아침에는 10만이 될 테니까 한번 해봐만 하겠어요. 졸래도 웃으며 맞장구를 치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홍국은 신이 나서 손짓 발짓까지 해가며 말을 했다. 먼저 성도 평원을 점령을 하고 다음에 사천 전체를 먹어야지요. 이 친구 정말 동의 큰데? 어? 조울레가 흥국이의 어깨를 툭 쳤다. 동지의 말 맞다나 우리 두 방면군이 만나기만 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상황을 열어갈 수 있을 겁니다. 위동부도 눈을 깜빡이며 즐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난 먼저 신부터 갈아 신어야겠어. 당장 신삼을 천 조각도 없단 말이야. 위동무는 달아빠진 신발을 쳐들어 보였다. 조부주석 동지 식사부터 하셔야죠. 저기 샘물이 있습니다. 홍국은 미식가루를 꺼낸 다음 벼락 아래로 가서 물을 떠왔다. 얼마 뒤에 그들은 대우를 따라 산을 내려갔다. 그러다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원시림에 들어섰다. 저녁 무렵 비가 또 내리면서 숲속은 밤처럼 어두워지고 말았다.

0: 산비탈을 따라 흘러내린 흙탕물에 썩은 나뭇잎과 잡초들이 뒤엉켜 걸음마다 푹푹 빠져들어간다. 졸레는 아주 힘겹게 걸었다. 이미 푹 젖은 검정 헝겊신이 진흙에 붙어 자꾸 벗겨지었다. 홍국은 가방에서 끈을 두 오리 꺼내어 신우야의 발에 동여맸다. 그렇게 해도 한 시간에 2, 3리밖에 갈 수가 없었다. 아직 산 밑에 닿지 못했는데 날이 저물고 말았다. 이제는 더 걸을 수가 없었다. 제자리에서 수령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었다. 호위병들이 식량 주머니를 열어보니 미식가루가 다 젖어 죽처럼 풀어져 있었다. 흥국이 걱정스레 말했다.
1: 망할 놈이 산 맑은 물도 없고 밥을 먹긴 다 틀린 것 같은데요.
0: 주울레가 고개를 쳐들고 나뭇잎에서 흘러내리는 빗방울을 보더니 웃으면서 말을 했다.
1: 이게 맑은 물 아닙니까?
0: 홍국은 힘없이 웃으며 컵을 꺼내 빗물을 받았다. 조울레와 호위병들은 미식가루를 얼마쯤 먹고 빗물을 마시는 것으로 저녁을 때웠다. 밥은 먹었지만은 이제 잠자리가 걱정이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마른 자리라고는 손바닥만한 곳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자기는커녕 앉을 곳도 없었다.
1: 조부주석 동지가 주무실 자리가 있어야 할 텐데. 안 그래? 어제도 밤에 일을 하느라고 잠을 설친 데다가 오늘 종일 걸었으니까 주무셔야 하는데 말이야. 이렇게 서서 밤을 새게 할 수 없지 않나? 그래? 응?
0: 홍국은 다른 호위병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다가 거의 울상이 되었다.
1: 동지들, 뭘 그렇게 의논하고 있지?
0: 졸레가 나무에 기대어 쉬고 있다가 호위병들이 모여 드론거린 것을 보고 물었다.
1: 지금 조부주석 동지의 잠자리를 어찌하나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0: 졸레가 웃으며 말했다.
1: 동지들이 연구한다고 마른 자리가 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쉬겠습니까?
0: 졸레가 몸을 나무에 더 편안히 기대면서 대답을 했다.
1: 이렇게 자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찌 그렇게 주무신다 말입니까? 왜 안 돼요?
0: 졸레는 땅에 앉거나 나무에 기대선 사람들을 가리키었다.
1: 남들은 다 되는데 나는 왜 안 된단 말입니까?
0: 내 걱정 말고 동지들이나 어서 쉬어요. 졸레는 나무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부대는 이튿날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출발을 했다. 희미한 아침 햇살 속으로 긴 행렬이 푸른 계곡물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지었다. 이 계곡은 강강이라고도 하고 청이강이라고도 하였다. 쪽빛강 물은 바닥에 환히 들여다 보일 만큼 맑았다. 강 양쪽에는 온갖 풀꽃이 우거져 있었다. 가끔 새 우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젯밤 숲속에서 내내 갑갑하게 지낸 터인지라 사람들은 마음이 밝아지는 듯하였다. 조울레와 호위병들이 10리쯤 걸어갔을 때 앞에서 즐겁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가까이 가보니 산후에서 폭포가 쏟아지고 있었다. 폭포는 사람들 머리 위를 지나 문발처럼 골짜기로 쏟아져 내리었다. 청년 전사들이 모기를 다투는 병아리처럼 컵을 들고 서서 샘물을 받고 있었다. 호위병들도 얼른 컵을 꺼내어 물을 받으러 달려간다. 졸레가 폭포를 지나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있을 때 홍국이 샘물을 떠왔다. 졸레는 단숨에 두 잔이나 마시었다.
2: 아, 예책에 샘물처럼 달다는 말이 있더니 바로 이런 물을 두고 하는 말이로군.
0: 졸레가 떠나려고 하는데 누군가 달려왔다.
1: 보고 드립니다. 조부주석 동지, 모두석 동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0: 오태똥의 호위병 심동무였다. 졸레가 물었다.
1: 모두 저건 어디에 계시지?
0: 저기 산비탈에 계십니다. 심동무가 대답했다. 이른 아침부터 기다리셨습니다. 산 우쪽 숲속으로 희뿌옇게 색이 바랜 작은 나무 층집이 보이었다. 졸레와 호위병들은 심호위병을 따라 산비탈을 올랐다. 졸레가 집안에 들어서니 모태똥은 쪽글상에 앉아 무릎 위에 커다란 사천성 지도를 펼쳐놓고 고개를 숙인 채 지도를 들여다보는 중이었다. 얼마나 집중을 했던지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몰랐다.
1: 주부수석 동지가 오셨습니다.
0: 심동무가 말했다. 그제야 모태똥이 지도를 들고 일어섰다. 성큼 다가서는 졸레의 바지 가랭이와 신발에 진흙이 잔뜩 휘발려 있었다.
1: 원래 동지 얼마나 기다린지 압니까? 어서 와요, 어서. 오늘 얼랑산에서 엄청 고생했나 보군요. 언제나 나를 앞서가더니 이번에는 내가 앞섰네요. 산에 마른 곳이 없어서 조부수석 동지는 밤을 소소 지냈습니다.
0: 홍국이 대답했다.
1: 무척 힘들었겠어요.
0: 모태똥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1: 이 집 주인은 참 마음씨가 좋은 사람인가 봐요. 우리한테 죽 한 가마를 끓여주었거든요. 얼른 들어요.
0: 졸레는 쪽글상에 앉아서 죽을 먹으며 모태똥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1: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사방맹군과 합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략 목표지요. 하지만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0: 모태똥은 호주머니에서 형편없이 구겨진 만담배를 꺼내들더니 곧게 편담 불을 붙이었다.
1: 민강 상류까지 세 갈래 로선이 있어요. 헌데 이 세 갈래 길은 저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요. 어젯밤 그걸 고민하느라고 잠을 설쳤어요. 당신이 얼른 왔으면 하고 얼마나 바라는지 모른다니까요.
0: 졸레는 죽 두 사발을 먹었더니 기운이 났다. 그는 나무 벽에 몸을 기대며 웃음을 띠고 물었다.
1: 세 갈래 로선이라면서요?
0: 모태똥은 손가락으로 지도를 가리키었다.
1: 첫 번째 로선은 부대가 천전을 점령한 다음 안성서부에서 공내, 대업을 지나 성도평원과 관해를 거쳐 민강 상류에 이르는 거지요. 두 번째 로선은 천전에서 로산, 봉을 지나 무공에 이르며 대금천과 소금천 일대를 점령하는 것인데 이 로선은 큰 설산 몇 개를 넘어야 합니다. 만년설이 쌓인 데다가 산소가 모자라서 여태껏 대군이 넘는 일이 없었어요. 세 번째 로선은 머리를 돌려서 강딩, 담바, 대금천과 소금천을 지나 아바 일대로 가는 거지요. 말하자면 인적이 드문 서강을 칠러 가야 한단 말이죠.
0: 모태똥은 졸레에게 지도를 건네고는 쭈글쭈글한 만담배를 뚜듯이 입으로 가져갔다. 졸레는 지도를 보면서 한참 생각을 하더니 말했다.
1: 세 번째 로선은 더 생각하지 않은 게 좋겠어요. 우리는 식량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인적이 드물다면 아무래도 부대가 보급을 받기 힘들 테고 길이 너무 멀어서 지나고 나게 되면 사람이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로선도 문제가 많지요. 성도 평원이라면 적들이 많은 군대를 쉽게 보낼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다시 겹겹이 포위당할 수도 있고 귀주에서처럼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귀주에 있을 때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니까요.
0: 졸레는 손가락 두 개를 내밀고 서건거리었다.
1: 최근 통계에 보면은 지금 우리는 2만 명도 안 된다고 해요.
0: 어두운 그늘이 보일 듯 말 듯 모태똥의 눈을 스쳐 지나갔다. 담배를 입가에 가져가던 손이 뚝 멈추었다. 졸레가 잠깐 서 있다가 말을 이었다. 설사를 넘는 두 번째 로선은 다른 로선에 견주어 가깝고 안전하다.

0: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적들은 우리가 가는 길을 막기 어렵겠지요. 하지만 지금 동지들은 싸우며 먼 길을 걸어오느라고 몹시 지쳐 있습니다. 게다가 겨울옷도 턱없이 모자라죠. 여태 어떤 대군도 지나간 적이 없는 길이니 절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더 조사를 해보고 나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태똥이 담뱃재를 털면서 고개를 끄덕여야 한다. 그래요. 나도 두 번째 로선에 마음이 썰려요. 세 갈래 로선이 모두 위험하지만은 견주어 보면은 그래도 설산을 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더군요. 누군가 설산을 넘은 사람이 있다는 건 우리도 넘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모두들 서로 돕는다면 넘을 수 있겠지요? 물론이죠. 졸대가 대답했다. 지금껏 지나올 수 없을 거라는 것이 많았지만 우린 모두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본디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다만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된다는 것이다 라고 한 이 로신의 말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모태똥의 눈빛에서 자신감이 흘렀다. 좋아요. 그럼 다시 회의를 열고 토론해봅시다. 이때 심호위병이 들어왔다. 두 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비밀과에서 첨부를 갖고 왔습니다. 통신원이 뒤따라 들어와 경례를 붙이고는 주울렉에 전부를 내밀었다. 주울렉은 전보문을 보고 나서 모태똥에게 건네며 말을 했다. 선전부대가 천재를 점령했다고 하는데요. 모태똥은 전보문을 보고 난 뒤에 지도를 거두며 대꾸하였다. 원래 이젠 우리도 떠날 때가 되었군요.
1: 장편 소설 대장정 이런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니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단오근혜라는 제목과 모루동굴이라는 제목의 수필 두 편 준비했습니다.

소필 단오 그네 초여름 푸른 기운이 온 세상에 가득 퍼지는 단오절이 되면 언제나 어릴 적 마을 공원에 걸려있던 나무 그네가 떠오른다. 봄에 연한 꽃잎이 지고 푸른잎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음력 5월. 단오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우리 고유의 명절이다. 예로부터 어른들은 단오가 되면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수리취덕을 만들어 나눠 먹으며 마을 광장에 그네를 걸고 널뛰기를 하며 여름을 맞이했고 그 풍속이 오늘까지 전해진다. 수많은 단오 풍속 중에서도 나에게 가장 깊은 기억과 감정을 남긴 것은 단오 그네이다. 바람을 가르며 높이 솟아오르는 그네의 움직임은 어릴 적의 설렘과 행복을 담고 있으며 세월이 흐른 지금은 순수한 추억과 삶의 여유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풍경으로 남아있다. 어린 시절

시골 마을에서 보낸 단오는 언제나 활기차고 따뜻했다. 마을 어르신들은 단오 며칠 전부터 큰 소나무 가지와 튼튼한 밧줄을 준비해 넓은 마을 광장에 그네를 걸었다. 키가 큰 나무 두 그루 사이에 굵은 밧줄을 단단히 묶고 평평한 나무 판자를 걸어 만든 투박한 그네는 현대적인 기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즈넉한 매력을 지녔다. 햇살이 푸른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그네 위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고 초여름의 싱그러운 바람이 그네를 살랑살랑 흔들어주면 단오의 분위기가 한층 깊어졌다. 단오 당일이 되면 마을 아이들은 아침 일찍부터 옷을 깔끔하게 입고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어른들은 마을 곳곳에서 창포꽃을 꺾고 떡을 지며 분주한 모습이었고 아이들은 오직 그네를 타는 것만 생각하며 설렘을 안고 기다렸다. 나도 친구들과 함께 줄을 서며 앞사람이 그네 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높이 솟아올랐다가 다시 부드럽게 내려앉는 그네의 모습.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환호소리가 마을 곳곳에 울려 퍼지며 단오의 활기를 더했다. 드디어 차례가 되어 그네 판자에 앉아 밧줄을 꽉 쥐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설렘이 가득했다. 두 발로 땅을 밀어 힘차게 몸을 움직이면 그네는 점점 더 높이 올라갔다. 낮은 곳에 있을 땐 보이지 않던 마을의 풍경이 그네가 높이 솟을 때마다 눈에 들어왔다. 푸른 들판, 지붕을 떠인 기와집들, 멀리 보이는 산줄기와 맑은 하늘이 한눈에 펼쳐졌다. 초여름의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릴 적 나는 그네를 타며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느꼈다. 높이 올라갈 때는 하늘에 닿을 듯한 기분에 가슴이 탁 트이고 다시 내려올 때는 부드러운 바람의 힘을 느끼며 안정감을 얻었다. 친구들과 서로 번갈아가며 그네를 타며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는지 겨루기도 하고 바람소리와 함께 웃음을 터뜨리며 하루를 보냈다. 그때 시간은 느리고 평화로웠으며 단오 그네와 함께한 순수한 행복은 그 어떤 화려한 놀이보다 소중했다. 단오 그네는 단순한 어린 시절의 놀이를 넘어서 우리 선조들의 삶의 지혜와 여유가 담긴 풍속이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단오의 그네를 타며 몸의 기운을 북돋우고 여름의 질병과 애구를 쫓아내려 했다. 땅에만 머무르던 몸이 바람을 타고 높이 솟으며 답답한 기운을 털어내고 맑은 하늘과 푸른 자연과 어우러져 정신을 맑게 하는 것이다. 또한 힘차게 그네를 타는 모습은 건강한 여름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으며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즐기는 놀이를 통해서 공동체성을 나누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예전엔 단오 그네를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주로 즐겼다고 한다. 바쁜 농산일을 잠시 내려놓고 함께 그네를 타며 일상의 피로를 풀고 서로의 정을 나누던 시간이었다. 투박한 나무 그네 하나로 온 마을이 웃음으로 가득 차고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따뜻한 공동체 분위기를 만들었다. 지금은 도시화가 진행되며 마을 단위의 단오 그네 풍경은 점차 사라져가지만 그네 담긴 선조들의 여유와 긍정적인 삶의 태도는 여전히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 세월이 흘러 도시에 살게 된 지금 예전처럼 마을 광장에 걸린 나무 그네를 보기 어려워졌다. 공원에는 정비된 현대식 그네가 있지만 어릴 적 단오의 햇살과 바람, 마을 사람들의 웃음이 담긴 그네와는 느낌이 전혀 다르다. 가끔 초여름 단오절이 되면 예전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사라져가는 전통 풍속에 대한 아쉬움이 든다. 빠르고 바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언제나 시간에 쫓기며 살아간다. 하루하루가 바쁘게 지나가며 잠시 멈춰 바람을 느끼고 순수한 행복을 누리는 여유를 잊어버리기가 쉽다. 하지만 단오 그네의 추억은 바쁜 일상 속에서 나에게 작은 여유를 알려준다. 그네는 높이 올라갔다가 반드시 다시 내려오는 반복적인 움직임

한다. 이는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닮아있다. 삶에는 성공과 행복으로 높이 솟아오르는 순간도 있고 좌절과 지침으로 아래로 내려앉는 순간도 존재한다. 하지만 그네처럼 모든 순간은

그네를 높이 올리려면 단순히 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리듬을 맞춰야 한다. 몸의 움직임과 바람의 흐름을 조화롭게 맞춰야 비로소 높은 곳까지 솟아오를 수 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무작정 열심히 살기보다 삶의 리듬을 찾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삶을 이끌어가는 여유가 바로 다노 그네가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이다. 매년 단오절이 되면 나는 조용히 창밖의 초여름 풍경을 바라본다. 푸른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어릴 적 그네 타던 순간을 떠올린다. 그때의 순수하고 가벼운 마음, 아무 걱정 없이 바람을 즐기던 여유를 기억하며 지금의 삶을 돌아본다.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것을 갖추고 바쁘게 살아가지만 정작 작은 행복을 놓치기가 쉽다. 단오 그네는 작은 놀이이자 전통 풍속이지만 우리에게 잊혀진 행복과 여유를 다시 상기시켜준다. 전통은 단순히 옛 풍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마음과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다. 단오의 그네를 단 풍속은 여름의 시작을 기념하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고 서로의 정을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다. 비록 지금은 예전처럼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네를 즐기는 풍경을 보기 어렵지만 그 속에 담긴 긍정적인 정신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힘을 준다. 올해 단오에도 싱그러운 초여름 바람이 불어온다. 나는 가끔 공원에 그네 앉아 조용히 바람을 느껴본다. 어릴 적의 설렘은 조금 줄었지만 그네가 흔들리는 순간마다 마음이 차분하고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는다. 높이 올라가며 세상을 넓게 바라보고 내려오며 마음을 가다듬는 과정을 통해서 삶의 균형을 배운다. 기쁜 순간을 누리고 힘든 순간을 견디며 다시 나아가는 삶의 자세를 단오 그네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다. 단오 그네는 나의 어린 시절 추억이자 우리의 소중한 전통이며 삶의 작은 지혜를 알려주는 스승이다. 푸른 초여름 하늘 아래 흔들리는 그네의 모습은 언제나 맑고 깨끗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매년 단오가 찾아올 때마다 그네의 추억을 떠올리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순수한 여유를 잃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싶다. 바람을 가르며 힘차게 흔들리는 단오 그네처럼 나의 삶도 언제나 가벼운 마음으로 높이 날아가고 싶다.

소피, 머루 덩굴. 여름이 깊어 산골 마을 곳곳에 푸른 견이 짙게 깔릴 때면 담장 너머 무성하게 뻗어나가는 머루 덩굴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다. 별다른 손길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땅에 뿌리 내리고 벽과 나무 울타리를 타고 끝없이 퍼져나가는 머루 덩굴은 시골 여름의 가장 진솔한 풍경이다. 어릴 적 고향에서 보낸 여름날의 기억은 언제나 푸른 머루 덩굴과 함께한다. 뜨거운 햇살 아래 짙푸른 잎을 펼치고 가을이 되면 까만 알알이 맺히는 머루는 단순한 야생 식물을 넘어서 내 어린 시절의 추억이자 소박하고 끈질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연의 선물이다. 고향 마을 뒷담가에는 해마다 머루 덩굴이 자라났다. 사람들이 일부러 심은 것이 아니다. 바람이 실어 나른 씨앗이 땅에 떨어지어 비와 햇살을 받고 스스로 싹을 틔운 것이다. 봄이 되면 연한 초록색 새잎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여름이 되면 하루가 다르게 줄기를 뻗어 담장을 가득 덮는다. 가는 덩굴소는 주변의 모든 것에 감겨 스스로의 자리를 만들어 나간다. 울퉁불퉁한 돌담도 낮은 나뭇가지도 빈 공터의 풀들도 머루 덩굴의 푸른 그늘 아래 감싸앉는다. 어릴 적 나는 여름 방학이 되면 고향에 내려와 늘 머루 덩굴을 찾았다. 한낮에 뜨거운 햇살이 마을을 내리쬐면 아이들은 시원한 그늘을 찾아 헤매는데 머루 덩굴이 만든 그늘은 그 어떤 인공 그늘보다 시원하고 포근했다. 빽빽한 잎사귀가 햇살을 가려주고 덩굴 사이로 스치는 바람은 서늘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머루 덩굴 그늘에 앉아 더위를 피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보냈다. 여름 한철 머루 덩굴은 쉬지 않고 자라난다. 가는 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잎은 더욱 푸르고 두툼해지며 작은 덩굴손이 사방으로 뻗어나가 공간을 채운다. 가끔 비가 내린 뒤에는 더욱 생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한다. 빗물에 씻긴 잎사귀는 맑은 푸른빛을 띠고 덩굴 줄기에는 물방울이 맺혀 반짝인다. 그 모습은 투박하면서도 생명력이 넘쳐 보는 이의 마음을 맑게 해준다. 머루 덩굴의 진짜 매력은 가을에 드러난다. 무성한 푸른 잎 사이로 작은 머루 열매가 알알이 맺히기 시작한 것이다. 초가을에는 연한 보랏빛을 내다가 가을이 깊어질수록 짙은 까만색으로 익어간다. 햇살을 충분히 받고 바람을 맞으며 자란 머루 열매는 새콤달콤한 맛을 품고 있다. 나는 익은 머루를 따서 입에 넣으며 가을의 맛을 느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상큼한 맛은 어릴 적 여름과 가을의 설렘을 가득 담고 있었다. 마을 어르신들은 익은 머리를 따서 머루줄을 담글고 머루청을 만들어 겨울을 나곤 하셨다. 별다른 필요나 관리 없이 자란 야생머루는 영양이 풍부하고 맛이 깊었다. 손쉽게 얻은 자연의 열매지만 그 속에는 땅과 바람, 햇살이 준 정성이 가득 담겨 있다. 어르신들은 머루 동굴을 보며 억척스럽게 사는 것이 사람 삶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리 잡아 푸른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머루 덩굴의 모습은 소박한 삶의 교훈을 담고 있었다. 머루 덩굴은 정말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식물이다. 가을이 지고 겨울이 오면 잎이 모두 지고 앙상한 줄기만 남는다. 초이와 눈비를 맞으며 쓸쓸한 모습으로 겨울을 나지만 봄이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새싹을 틔운다. 죽은 듯 보이는 줄기 속에 숨겨진 생명의 힘은 정말 놀랍다. 아무리 거친 환경에서도 스스로 살아남고 다시 푸른 모습으로 돌아오는 머루 덩굴의 모습은 강인한 삶의 의지를 보여준다. 세월이 흘러 도시로 나와 살게 된 지금 나는 더 이상 고향의 머루 덩굴을 매일 볼 수 없다. 도시는 정돈된 가로수와 화단의 꽃들로 가득하지만 거친 땅에서 스스로 자라나는 머루 덩굴의 생동감은 찾아볼 수 없다.
바쁜 도시 생활에 쫓기며 살다 보면 가끔 고향 담장가에 모루 덩굴이 떠오르며 마음이 차분해지는 순간이 있다. 인위적인 관리 없이 자연의 흐름에 맞춰 자라는 모루 덩굴의 모습은 바쁜 현대인에게 잊혀진 삶의 여유를 알려준다. 모루 덩굴은 화려하지 않다. 꽃이 크거나 향기가 진하지도 않고 특별한 모양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지도 않는다. 그저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땅에 뿌리 내리고 계절에 따라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뿐이다. 하지만 그 소박한 모습 속에 진정한 삶의 힘이 담겨 있다. 요즘 사람들은 화려한 것, 빠르게 성공하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작은 노력과 꾸준한 성장을 소홀히 여기고 조금의 어려움에도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루 덩굴은 느리지만 꾸준하게 자란다. 하루아침에 크게 변하진 않지만 매일 조금씩 줄기를 뻗고 잎을 기워 결국 넓은 공간을 자신의 푸른 빛으로 채운다. 그 모습은 꾸준함의 소중함을 가르쳐준다. 삶의 성장도 이와 같다. 눈에 띄는 빠른 변화가 아닐지라도 매일 조금씩 노력하고 쌓아간다면 언젠가는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모루 덩굴은 주변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다. 비옥한 땅이 아니어도 돌담 틈의 작은 공간에서도 스스로 생명을 이어간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이유로 좌절하거나 멈추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 맞춰 최선을 다해 자란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언제나 좋은 여건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려운 환경, 부족한 조건 속에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자리를 잡고 성장해 나가는 모루 덩굴의 모습은 우리에게 강인한 의지를 심어준다. 가을이 지고 겨울을 지나는 과정은 모루 덩굴의 또 다른 매력이다. 모든 잎이 지고 앙상한 슬기만 남은 모습은 쓸쓸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다음 봄을 위한 기다림이 담겨 있다. 겨울이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내면의 생명력을 키워나가는 모습은 인내의 미학을 보여준다. 우리의 삶에도 겨울 같은 힘든 시기가 찾아온다. 좌절과 지침으로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순간도 있지만 그 순간 또한 다음 성장을 위한 과정임을 모루 덩굴은 알려준다. 가끔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여전히 담장가에 자란 모루 덩굴을 만난다. 어릴 적 보던 모습 그대로 해마다 푸른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덩굴을 보며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자연의 힘을 느낀다. 나는 나이가 들고 삶의 모습이 바뀌었지만 모루 덩굴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계절을 지키고 있다. 모루 덩굴은 나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진솔한 지혜를 가르쳐 주었다. 화려하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소중함, 느리지만 꾸준한 성장의 힘, 거친 환경을 견디는 강인한 인내, 계절을 기다리는 여유로운 마음을 모두 배웠다. 자연의 작은 식물 하나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생각보다 깊고 넓다. 앞으로도 나는 모루 덩굴의 삶의 자세를 기억하며 살고 싶다. 눈에 띄는 화려함보다는 진솔한 내면의 힘을 키우고 빠른 성공보다는 꾸준한 노력으로 삶을 채워나가며 어떤 어려운 환경이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의 생명력을 이어가고 싶다. 여름이면 푸른 잎으로 고뇌를 만들고 가을이면 알찬 열매로 결실을 맺는 모루 덩굴처럼 나의 삶도 계절마다 알맞은 모습으로 성장하며 소중한 결실을 만들어낼 것이다. 돌담가에 무성하게 펼쳐진 모루 덩굴의 푸른 모습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고향의 온기와 자연의 힘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소박하지만 강인한 모루 덩굴의 삶은 바쁜 세상 속에서 나를 잃지 않게 지켜주는 소중한 힘이 될 것이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우리 수에서는 자체 개혁으로 난점을 해결하고 질적 향상과 효익 증가, 본업 회복에 초점을 맞춰 개발구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내려놓고 내생 동력을 충분히 활성화하도록 주동해 전주 고품질 발전 동력을 축적했습니다. 일전 연길국제공항경제개발구에 위치한 연변선도식품연회사 생산작업장에서 설비가 효율적으로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4톤 용량의 대형 무균 탱크 20여 개가 가지런히 늘어서 있고 밀균기, 균질기, 전자동 주입기 등 지능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종횡으로 교차된 밀폐관이 전반 생산 흐름선을 연결시켜 무접촉식 작업을 실현했습니다. 회사는 16년간 감주 생산에 주력하면서 5차례의 갱신, 승격을 거쳐 현대화, 표준화 작업장을 건설하고 현재 8갈래 선진적인 전자동 생산 흐름선을 갖췄으며 45가지 특색 맛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출시하는데 년간 매출액이 1,000만 원을 웃돕니다. 현재 회사 제품은 동북 삼성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에서는 북경, 천진, 하북시장을 중점 개척하고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시장 개척에도 공을 들일 계획입니다. 연변선도식품위원회사는 연길국제공항경제개발구에 입주한 후 정책 신청, 발로 확장 등 면에서 개발구의 맞춤형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바로 개발구에서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본업에 발붙여 기업에 봉사한 생동한 축도입니다. 현재 개발구에서는 금융봉사, 시장 확대, 살뜰 보장 등 세 가지 면에서 기업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은행과 기업의 연결 플랫폼을 구축해 7개 우수 기업의 은행 신용 한도 2천만 원을 쟁취해주고 장려 보조금 150만 원을 신청 지급해 기업의 융자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업의 고속 성장은 개혁의 실천 성과를 보여줍니다.

계획 전 전주 각급 각류형 개발구와 기능구는 14개로 그중 국가급, 성급 개발구 12개, 국가급 기능구 2개를 포함했습니다. 일부 개발구 배치가 분산되고 직능이 범위를 초과하고 효능이 부족한 등 단점에 비춰 우리주에서는 기구 간소화, 직능 재정립, 산업 승격, 요소 보장 등 면에 초점을 두고 정돈 개선을 추진하고 사업 중심을 산업 발전이라는 주업으로 회복시켰는데 개혁 정돈 성과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합 및 최적화를 추진하고 산만한 발전 모식을 단호히 배제했으며 개발구의 질적 향상과 기구 간소화를 추진했습니다. 연령도 신구, 길림 연령도, 문화관광구,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를 개발구 관리 목록에서 퇴출시켜 전조 개발구를 12개로 줄였는데 감축률이 14.3%였습니다. 유효자산 활성화를 유형별로 추진해 국유자산 배치와 사용 능률을 높였습니다. 사회 사무 분리 임무 또한 순차적으로 실행했습니다. 활용 변경 경제 합작구, 연결 고신기술 산업개발구의 위생건강 봉사 직능 분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권리와 책임 경계를 일층 명확히 하고 직능 위치를 분명히 함으로써 여러 개발구에서 산업 대상에 주력하고 봉사를 최적화하게 했습니다. 이번 기구 간소화와 통합은 단지 기구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고품질 발전에 효능을 더해줬습니다. 기구 편제 총량을 엄격히 통제하고 개발구 주요 책임과 주업에 초점을 두고 내부 기구 설치를 최적화하고 2급 내부 기구를 전면 폐지해 관리 등급을 간소화했으며 인원 배치를 최적화했습니다. 한편 체계적 계획을 거쳐 전주 개발구 관리 기구를 11개에서 10개로 줄여 경제류 내부 기구 비율을 88%에 도달시켰습니다. 또 인사 보수 제도 체계를 보완하고 전문 개혁 방안과 근무지 설치, 성과 평가, 보수 분배 등 다섯 가지 보조 세칙을 내와 고착된 모식을 타파하고 간부 대우의 사업 열의와 창업 활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산업질을 높이고 요소 능률과 봉사 수준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주에서는 개발구 산업 총적 배치 지침을 과학적으로 편성하고 각 개발구 주도 산업과 보조 산업을 다시 확정해 산업 구도와 발전 방향을 일층 명확히 했습니다. 요소 보장을 꾸준히 강화했습니다. 개발구의 재정, 토지, 자산, 재무 상황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토지 양도금 관리 방법과 공업 용지 표준지 개혁 방안을 내오는 등 요소 보장 강화를 통해 개발구 혁신 발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권한 이양 개혁 또한 정밀하게 실행했습니다. 여러 개발구 기능 위치와 산업 특색에 따라 개발구마다 한 가지 정책에 차별화된 권리, 책임 배당을 실시하고 보류, 반환, 이양할 경제 직능 사항을 과학적으로 정리해 경영 환경을 꾸준히 최적화하고 산업 발전 옥토를 다졌습니다. 고질적 배단을 타파해야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고 주업에 발붙여야 산업을 흥기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주에서는 기업의 어려움 해소부터 산업 군집 육성까지 기존 자원 활성화부터 신규 대상 집결까지 개혁이 내놓은 성과가 끊임없이 실제 생산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홀가분하게 출발한 여러 개발구는 낡은 것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수립하는 분진의 기세로 목표를 향해 확고하게 나아가고 있으며 따라서 지능 발전의 길도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9월은 연변주 74번째 민족단결 진보 선전월입니다. 9월 11일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은 도문에서 책임촌 건설 민족단결 진보 선전월 활동 전개 정황을 조사 연구하고 현향 량급 인대 임기 교체 선거 사업을 잘할 때 대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도문시 량수진 량수촌에서 최홍성은 책임촌을 살펴보고 촌주재사업팀 사업 전개 정황, 방조부축 책임 락착, 방조부축 조치 실시 및 이룩한 실제 성과 정황을 상세히 료했으며 초민과 촌 간부들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했습니다. 최홍성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이래 량수촌의 간부 대중은 예의 진취하고 실속 있게 일해 마을 환경을 부단히 최적화하고 민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켰으며 촌급 집체 경영성 수입을 뚜렷이 증가시켜 향촌 진흥에서 단계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촌주재 사업팀은 흥변 부민, 변강 안정 공고 재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초민들의 생산 생활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여러민족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부단히 증강해야 합니다. 량수촌 조사 연구를 마친 후 재홍...

0: 성은 도문시 향상가도 흥안사회구역을 찾아 민족단결 진보건설사업 정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흥안사회구역에는 한족, 조선족, 만족, 회족, 몽골족, 묘족, 시보족 등 여러 민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단일간 사회구역에서는 당건설 인솔을 견지하면서 당건설 플러스 민족단결 사회구역 브랜드를 구축했으며 네 가지 들어주기, 네 가지 촉진 사업법으로 문예 공연, 자원봉사, 리론, 선전, 강연 등 활동을 120여 차례 전개했습니다. 흥안 사회구역은 손으로 길림성, 선진기층 당조직, 도문시 민족단결 진보 선진 집단 등 여러 영예 칭호를 받았습니다. 최홍성은 사회구역의 민족단결 진보 건설 사업을 긍정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사회구역은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생활하는 삶의 터전입니다. 민족단결 진보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활동 단체를 풍부히 하며 여러 민족 대중의 광범한 왕래, 전면 교류, 심층 융합을 촉진해 중화민족은 한 가정이라는 리념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이어 최홍성 일행은 도문시 무형문화재 전시관을 찾아 중국 조선족 무형문화재 전람을 살펴봤습니다. 해당 전시관은 2010년에 건설됐고 전시청 면적은 1300평방미터인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둘러싸고 전통무용, 음악, 의학, 미술 등 7가지 류형 119개의 각급 각 류형 무형문화재 종목을 전시했습니다. 이곳은 우리주에서 유일한 중국 조선족 무형문화재 전시관이자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우리주 시범기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홍성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시관의 플랫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문화관광 융합 발전을 추진하며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 이야기를 잘 들려줘야 합니다. 무형문화재의 문화적 함의를 깊이 발굴하고 전시 방식을 혁신하며 소통 체험을 강화해 무형문화재가 활성화되고 대대로 전승되도록 해 여러 민족이 서로 료해하고 존중하며 서로 돕고 배우는 중요한 유대로 되게 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최홍성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향촌 지능을 착실히 추진하며 민족단결 진보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여러 민족 대중이 성규씨마냥 단단히 뭉치도록 추진함으로써 연변의 도약 주월에 힘을 기여해야 합니다. 최홍성은 또 현향 량급 인대 임기 교체 선거 사업을 잘할 때 대해 포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정 절차에 엄격히 맞추고 시간대를 단단히 주시하며 재반고리의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임기 교체 규율을 엄격히 지켜 인대 임기 교체 선거 사업이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진행되고 깨끗한 기풍이 형성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1: 올해 9월은 연변주 74번째 민족단결진보 선전월입니다. 9월 10일 조정엽 추석 주금성이 용정에서 민족단결진보 선전월 활동 전개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주금성은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조선을 단단히 들어시며 형식이 다양하고 내용이 풍부한 민족단결진보 선전 교양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해 여러 민족 대중이 네 가지 함께 공동체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인도함으로써 단결 분토에 강대한 합력을 모아 연변 도약 주월이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도록 다그쳐 추동하는 데 힘을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정시 용정실험수학교에서 주금성은 교정 민족단결진보 문화회랑, 독서코너, 선전단 건설 등 정황을 살펴보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수립 교육선행학교 건설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이날은 마침 42번째 교원절이었습니다. 주금성은 교원들과 친절하게 교류하고 명절의 축복과 문안을 전하면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일상교수 전 과정에 융합시키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 들려줘 청소년들의 가국 정감을 육성하며 학생들이 중화민족은 한 가정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인도해 민족 단결의 전파자와 실천자가 되라고 경려했습니다. 안민가도 길명사회구역에서 주금성은 사회구역 당군중 봉사중심을 찾아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 사업 회보를 참답게 총취하고 진지 건설, 기층 치리, 변민 봉사 등 사업 전개 정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주금성은 해당 사회구역이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에서 거둔 성과를 충분히 긍정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사회구역은 대중을 위해 봉사하고 대중과 연계하는 중요한 진지입니다. 대중들이 걱정하는 문제를 조시하고 대중들의 생산 생활 수요에 초점을 맞춰 마음을 다해 편민 봉사를 잘하고 정성을 다해 모순 분쟁을 해소하며 힘을 다해 대중들의 실제 곤란을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 민족 대중의 광범한 왕래, 전면 교류, 심층 융합을 추진해 민족 단결의 꽃이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게 해야 합니다. 이어 주금성은 계산 둔진 교양 실천 기지를 찾아 현장 해설을 참답게 청취하고 전시 구축, 견학 활동 및 선전 교양 전개 정황을 상세히 요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교양 실천 기지라는 중요 선전 담체를 충분히 이용하고 역사 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하며 전시 내용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견학 체험 형식을 풍부히 하며 진지의 파급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더욱 많은 간부와 대중, 청소년들이 기지를 찾아 교양을 받도록 해 홍색 자원을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양 실천으로 확실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주금성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을 활동 전개를 계기로 중화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학습 선전과 관철 실시를 착실히 추진하고 기층 진지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며 선전 형식과 담체를 부단히 혁신해야 합니다. 디지털화와 뉴미디어 기술을 적극 활용해 대중이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의 핵심 요의와 주요 내용을 직관적으로 요해하도록 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전주 각급 정협 조직은 전문 협상 기구라는 위치에 입각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위원 기층행 활동을 지속적으로 깊이 전개해야 합니다. 위원들을 조직해 일선에 내려가 민정을 살피고 민의를 청취하며 대중의 걱정을 덜어줘야 합니다. 제안, 소형 건의, 사회 정황과 민의 정보 등 형식으로 적극 건언 헌책함으로써 우리 주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이 새로운 단계에 오르도록 인심과 공감대, 지혜와 역량을 광범위하게 모아야 합니다. 조정엽 부주석이며 비서장인 전경로, 용정시 당위와 용정시 정협 책임자, 주정엽 관련 부서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전성 적십자 계통 공신력 건설 강습반이 9일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성 적십자회 당조석이며 상무부회장인 리덕부,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조정부 당조성원인 리시가가 개강식에 출석했습니다. 리덕부는 개강 동원 연설에서 우리조 적십자회 사업, 특히 적십자 투명도 지수 사업을 충분히 긍정했습니다. 리시가는 개강식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단연 내 전조 각급 적십자회에서는 중심을 둘러싸고 대국을 위해 봉사하면서 현급 적십자회 임기 교체와 감사회 건설, 기층조직 보급, 인도주의 구조 봉사 등 면에서 적극적인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전주 각급 적십자회에서 이번 학습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각지 좋은 경험과 방법을 제대로 배워 실제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우리조 적십자 사업의 질과 효율을 1층 제고하기 바랍니다. 이번 전성 적십자 계통 공신력 건설 강습반은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강습은 적십자 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지시, 회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공신력 건설에 관한 중국 적십자회 총회의 새로운 포지 요구를 실시하며 적십자 투명도 지수 건설, 시와 현 적십자회 임기 교체, 의식 형태 및 하반기 중점 임무를 재차 포치하고 추진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강습에서는 업무 강의, 실천, 조사 연구 등 형식을 통해 전성 적십자 계통 사업일꾼들의 업무 수준과 종합 자질을 1층 향상시켰습니다. 주 적십자회 당조 성원이고 부회장인 동양양입니다. 이번 강습반에는 업무 강의도 있고 여론 상황 실천도 있어 목적성이 아주 강합니다. 공신력 건설은 적십자회의 생명선이고

0: 적십자 투명도 지수는 사업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향후 우리는 적십자 투명도 지수에 비춰 차이를 찾고 부족점을 보완하면서 재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시에 사랑과 선의를 실제적인 곳에 구현해 대중이 신뢰하고 사회가 만족하는 햇빛 적십자회를 건설하겠습니다.
1: 9월 12일 중국축구협회 각급 리그와 동북축구연맹전 경기가 펼쳐집니다. 연맹방송 전 매체 행렬에서는 두 축구 경기를 동시에 전 과정 실황 중계합니다. 저녁 7시 30분 중국축구협회 각급 리그 제23라운드에서 연맹 용정 거시안팀은 원정에서 광서 항신팀과 맞붙습니다. 저녁 7시 25분부터 연맹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어 종합채널 공식 사이트 및 연변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전 과정을 실황 중계합니다. 저녁 7시 40분에는 동북축구연맹전 준결승 2차전이 펼쳐지는데 연변 대표팀이 원정에서 대련 대표팀과 맞붙습니다. 저녁 7시 10분부터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방송 애플리케이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 계정과 위챗 공식 계정에서 경기 전 공연과 경기 전 과정을 실황 중계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용거리였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생활 플러스.
1: 생활 플러스.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김이란입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네, 지난 8월 15일부터 조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이 정식으로 시행됐습니다. 이 법전은 흔히 하늘을 관장하고 땅을 관장하며 그 사이의 공기도 관장한다고 표현될 만큼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데요.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미세먼지와 악취의 주범, 음식점 매연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바로 아래층에 있는 음식점에서 올라오는 기름 냄새와 연기 때문에 창문도 열지 못한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네, 이제 법전이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법전은 주거용 건물, 전용 굴뚝이 설치되지 않은 상업 주거 복합 건물, 그리고 복합 건물 내에 주거층과 인접한 상업층에서 새로 기름 냄새, 악취, 폐가스를 발생하는 음식점을 짓거나 개조 보수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이는 사후 처벌보다는 먼지의 근원을 차단하는 예방 위주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음식점 운영자도 반드시 매연 정화 시설을 설치합니다.

0: 현대인이 수여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새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0: 네, 행복한 아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나요? 아마 활짝 웃는 얼굴, 반짝이는 눈빛, 자유롭게 뛰노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그 너머에 있다고 합니다. 아이의 행복이란 단순히 즐거운 감정이 아닌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입니다. 아이 행복을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에게 행복한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행복을 찾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네, 오늘 생활플러스에서는 행복한 아이로 키움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에 대해 얘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함께 할 분은 연변대학 외국어학원의 권미화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0: 많은 부모님들이 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행복이란 단순히 즐거운 감정이나 물질적 만족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던데요. 네. 부모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과 아이가 실제로 느끼는 행복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해 얘기 주시겠습니까?
1: 예, 우리 행복이란 마음이 충만되고 만족될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부모님들은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뭐 좋은 장난감을 사주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이거나 네.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0: 네.
1: 예, 그것 역시 부모가 생각하는 중요한 행복의 모습이죠.
0: 네.
1: 예, 물론 아이들도 맛있는 것을 먹고 갖고 싶던 장난감을 받으면 기뻐합니다.
0: 네.
1: 네, 하지만 아이가 실제로 느끼는 행복은 물질적인 만족만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것이 있죠.
0: 네.
1: 예, 예전에 제가 저희 아이한테 언제 사랑을 받는 느낌이 드는가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가 책을 읽어줄 때
0: 네.
1: 함께 놀아줄 때 그리고 내가 슬플 때 엄마가 안아주고 위로해줄 때라고 대답했습니다.
0: 네.
1: 예, 그러니까 아이가 말한 행복과 사랑은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0: 네.
1: 자기만 바라봐주고
0: 네.
1: 예, 그리고 감정에 공감해주고
0: 네.
1: 예,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을 했을 때 행복과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0: 네.
1: 예, 아이들은 물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보다도
0: 네.
1: 부모와 정서적으로 어느 만큼 연결되어 있는가 그 따뜻한 느낌이 바로 아이가 느끼는 행복 그러니까
0: 네.
1: 함께 해주는 경험 속에서 아이는 더 깊은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0: 그렇네요.
1: 네.
0: 아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바라봐주고
1: 네.
0: 공감하는 것 참 중요할 것 같네요.
1: 네.
0: 우리 행복한 아이는 자존감이 높고 현대 이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어려움을 이겨내는 회복 탄력성도 강하다고 하던데요. 우리 부모가 행복을 위해 양육의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 얘기 주시겠습니까?
1: 네. 행복은 아이의 마음이 안정되고 충만된 상태라고 볼 수 있기에
0: 네.
1: 아이가 자신을 네. 행복한 아이는 자신을 아주 가치 있는 존재로 느낍니다.
0: 네.
1: 그러면 자존감이 스스로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타인과도 보다 건강하고 원만한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큽니다.
0: 네.
1: 또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는 혼자가 아니고
0: 네.
1: 또 다시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내면의 힘이 있기 때문에
0: 네.
1: 회복 탄력성도 당연히 자라게 되죠.
0: 네.
1: 네, 행복한 아이는 대개 부모로부터 배려 깊은 사랑을 경험한 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네, 여기서 배려 깊은 사랑이란 바로 앞에서 말한

0: 아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네. 아이의 말을 경청해 듣고 네. 아이의 눈빛을 따라가서 아이의 감정에 공감해주면서 네. 예,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아이한테 정서적 안정감을 충분히 느끼게 해주죠.
1: 네.
0: 예,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아이는 하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
1: 네.
0: 예, 내 마음은 아주 소중하구나. 네. 이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1: 네.
0: 그 믿음이 바로 자존감과 관계의 힘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내면의 힘으로 이어지죠.
1: 네.
0: 예, 그래서 부모가 양육에서 행복을 핵심 목표로 삼는 것은 아이를 늘 즐겁게 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1: 네.
0: 아이가 부모와의 안정적인 관계 안에서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고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죠.
1: 네. 예,
0: 이러한 정서적 연결을 바탕으로 자란 아이는 자신만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또 도전정신에 있어서 자꾸 도전하게 되고
1: 네.
0: 또 건강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주변에 사랑을 베풀기도 하면서 네.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우리 부모로서 이 행복을 양육의 핵심 목표로 삼아야 된다.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정서 상태가 안정적이고 일상이 여유로울수록 아이의 행복감 점수가 높아진다고 하던데요. 부모가 자신의 정서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구체 방법 무엇인지요?
0: 네. 부모가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려면 먼저 부모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잘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1: 네. 네.
0: 부모의 정서가 안정되고 일상에 여유가 있을 때 아이의 감정도 더 빨리 감지하게 되고
1: 네.
0: 또 따뜻하게 바라보고
1: 네.
0: 충분히 공감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0: 내 감정이 꼴뚝 차면 사실 주변에 그 아이마저도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1: 예.
0: 네. 예. 또 그렇다고 부모가 늘 완벽하고 늘 밝아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1: 네.
0: 부모도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1: 네.
0: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을 억누르거나
1: 네.
0: 아이한테 쏟아내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제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1: 예. 네.
0: 아, 만약에 내가 육체적으로 피곤하다면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구나
1: 네.
0: 혹은 마음이 불안하고 예민하구나
1: 네.
0: 이러한 것을 빨리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감정적으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육체적으로 힘들 때는 충분히 쉬어야 하고
1: 네.
0: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수면과 식사를 챙기며 혼자 숨 돌릴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네.
0: 정서적으로 지쳤을 때는 뭐 명상이나
1: 네.
0: 음악 감상이나
1: 네.
0: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그리고 친구와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나를 잠시라도 회복시키는 방법을 스스로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1: 네.
0: 그 방법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아이를 위해 무조건 희생해야 한다는 그 마음도 조금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네.
0: 부모의 삶과 마음이 모두 소진된 상태에서는 아이에게도 지속적으로 사랑을 주기 힘듭니다.
1: 네.
0: 그래서 아이를 위한 육아와 나 자신의 일 그리고 개인적인 삶 이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중요하죠.
1: 네. 네.
0: 그래서 아이를 육아하면서 그것을 희생이 아니라 사랑을 바탕으로 한 헌신으로 바라볼 때 부모도 덜 지치고 오래 건강하게 아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힘들 때는 혼자 버티지 말고 또 제때 주변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1: 네.
0: 그리고 배우자나 부모님 가까운 친구에게 육아의 어려움을 나누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그 힘듦을 또 주변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1: 네.
0: 예, 부모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돌보는 모습은 사실 아이에게도 큰 배움이 됩니다.
1: 네.
0: 예,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필요할 때 쉬고 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부모의 모습 속에서 아이도 역시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방법을 배우게 되죠.
1: 그렇네요. 사실 도리는 아는데
0: 네.
1: 이 정서 조절이 잘 안 되면
0: 네.
1: 그것이 잘 안 되는데요.
0: 네.
1: 부모로서 우선 자신이 정서를
0: 그렇죠.
1: 잘 조절해야겠습니다.
0: 네.
1: 먼저 돌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것 같네요. 이 아이에게 부모와 가정은 절대적이고 유일한 보금자리라고 하던데요. 부모 자녀 관계가 아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 원칙 무엇인지요?
0: 네. 아이가 어릴 때 부모와 가정은 세상을 처음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울타리입니다.
1: 네. 네,
0: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아이가 세상

0: 재판과 관계를 맺는 기본 틀을 만들어주죠.
1: 네.
0: 부모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경험을 한 아이는 세상은 안전하다. 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1: 네.
0: 그리고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1: 네.
0: 이것이 자존감과 정서적 안정

0: 네. 대한 사람으로서 대하는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아이의 말이 서툴고 어리게 느껴지더라도 아 그랬구나 네 마음은 그렇게 느끼는구나 하고 아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고 충분히 들어주는 태도가 필요하죠.
1: 네.
0: 예, 여성 부모들은 또 이런 거 잘 하더라고요. 예.
1: 네.
0: 그리고 부모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1: 네.
0: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이 존중의 시작이죠.
1: 네.
0: 예. 그리고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해볼 기회를 주고
1: 네.
0: 선택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주는 것도 존중입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인데 네. 사랑이라면 아이가 잘했을 때만 칭찬하거나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1: 네.
0: 아이를 하자는 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아이가 실수하거나 때를 쓰고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할 때도 그 행동은 잘못될 수 있지만 그 아이의 그 행동을 위한 할 때의 그 욕구나 그 아이의 그 본래 존재 자체는 여전히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아이한테 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그래서 아이의 마음은 받아주되 행동은 제지시키는 것. 예, 이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때로는 분명한 기준과 훈육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훈육은 하지만 모욕적인 말이나
1: 네.
0: 또 다른 아이와의 비교나 위협하거나 이러한 것을 하지 말고
1: 네.
0: 따뜻하고 또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아이에게 사랑은 말로 사랑한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 네.
0: 예, 앞에서 말했듯이 항상 눈을 봐주고 안아주고 함께 놀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근데 그 이 눈을 맞춘다는 것도 그냥 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이 아이의 그때 그 순간의 감정은 어떤 것인지
1: 네.
0: 아이가 뭘 원하는지 그것을 네. 금방 이렇게 캐치하는 것을 바로 눈을 맞추는 것이라고 할 수
1: 네.
0: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믿음입니다.
1: 네.
0: 예, 믿음은 아이가 자신의 삶을 살아갈 힘과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1: 네.
0: 부모가 불안한 마음에 아이의 선택을 모두 대신해 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아이가 슬퍼할 때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이런 것은 아이가 스스로 해낼 기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1: 네.
0: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려주고
1: 네.
0: 맡겨보기도 하고 실패할 기회도 주고 또 실패했을 때도 괜찮아 또 다시 해보자 이러면서 지지해주는 것이 믿음이죠.
1: 네.
0: 예, 아이의 행복은 완벽한 가정 환경보다도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아 나는 존중받고 사랑받고
1: 네.
0: 믿어지는 존재라고 느끼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네요.
0: 네.
1: 종합해보면 존중, 사랑, 믿음.
0: 네.
1: 네. 참으로 우리 부모로서는 이러한 면에 사실 작은 일에서도 이런 존중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한 거죠.
0: 네.
1: 그러면서 애들이 홀로서기에 도움 줄 것 같습니다.
0: 네.
1: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양육 행동도 아이의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높이기 위한 실천적 조언 무엇인지요?
0: 네. 요즘에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하는 분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1: 예.
0: 네.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아이의 행복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1: 네.
0: 예. 벌써 아버지와 엄마는 완전히 다른 입장입니다.
1: 네.
0: 예. 앞에서 말했듯이 아버지는 아이한테 엄마는 사랑을 좀 더 많이 주죠. 예.
1: 네.
0: 아버지도 사랑을 주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좀 더 믿음과 존중 그쪽으로 방향이 많이 흘러갑니다.
1: 네.
0: 예. 특히 아버지는 아이한테 새로운 도전을 격려해주고
1: 네.
0: 예,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길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아버지가 아이와 몸으로 더 많이 놀아주지 않습니까? 예.
1: 네.
0: 그러면서 조금 위험해서 어떨 때는 엄마들이 걱정을 하지만 이렇게 몸으로 놀아주고
1: 네.
0: 또 함께 막 뛰고 공을
1: 네.
0: 차고 자전거를 네. 타거나 이러한 새로운 활동에 도전해보는 경험을 통해서
1: 네.
0: 아이는 큰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스릴을 느끼게 되죠.
1: 네.
0: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잠재력을 조금 더 뛰어넘게 됩니다.
1: 네.
0: 예, 이런 놀이를 통해 아이는 단순히 체력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배우고 실패해도 다시 해보는 그러한 도전 정신 경험을 하고 그리고 자신감과 또 자신감을 갖게 되죠.
1: 네.
0: 예, 예를 들어 아이가 높은 미끄럼 틀이나
1: 네.
0: 새로운 놀이기구를 망설일 때 엄마들은 조심해 위험하니까 타지 마 이런데
1: 네.
0: 아빠들은 어떻습니까? 곁에서 무서우면 천천히 해도 된다.
1: 네.
0: 예, 해보자
1: 맞네요.
0: 이렇게 예, 이렇게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예?
1: 네.
0: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 말고 해봐라 이럽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아이 아빠가 곁에 있음으로써 아이에게 안정감과 용기를 함께 해주죠.
1: 네.
0: 예, 아이는 그 순간에 보호받는 느낌을 받

0: 하면서 또 새로운 것이 도전하게 됩니다.
1: 그러네요. 네.
0: 또 아버지와의 놀이는 비교적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네.
0: 씨름놀 하거나 또 공놀이를 하거나 그리고 캠핑을 하거나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는 자기 몸을 마음껏 움직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네.
0: 무엇보다 아버지가 진심으로 함께 웃고 반응해주는 경험은 아이에게 나는 아빠에게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행복감을 받게 되죠.
1: 네. 네.
0: 다만 아버지의 역할을 꼭 한 가지 방식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1: 네. 네.
0: 어떤 아빠들은 또 섬세하게 네. 또 작은 놀이도 하고 또 집에서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하는 아빠들도 많지 않습니까?
1: 네. 네.
0: 중요한 것은 매 아이의 그 아빠만의 특유한 방식으로 아이와 충분히 연결되고 아이가 안전한 관계 안에서 도전과 성장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1: 예. 그렇네요. 네. 네, 엄마 홀로 아이를 그 교육하기보다는 아빠의 그 특장에 맞는 네. 그런 개성 있는 이런 교육이면 애한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방면으로 훌륭하게 네.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 부모가 아이 일상생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양육할수록 아이의 행복감은 높아집니다. 반대로 무관심하거나 소홀한 양육은 아이의 행복감을 저하시킵니다. 바쁜 현대인이 아이의 일상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현실적인 방법 무엇이라고 교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0: 네, 저도 워킹맘이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제 일도 많고 일상이 네. 아주 바쁩니다.
1: 네.
0: 근데 이렇게 또 바쁜 부모 오면 아이를 키우는데 좀 시간이 좀 적게 드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런데 생각을 좀 바꾸면 좋겠죠.
1: 네.
0: 바쁜 부모일수록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따로 많이 확보하기보다도
1: 네.
0: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자연스럽게 잠깐의 놀이 시간을 가지고
1: 네.
0: 혹은 같이 독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잠깐 짤막짤막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예, 식사 시간이나 잠들기 전 잠깐이라도 아이와 대화를 하면 좋죠.
1: 네.
0: 그러면 뭐 오늘 뭐 했어? 라고 묻는 데서 그치지 않고
1: 네.
0: 예, 뭐 아이의 감정을 많이 물어보면 좋겠죠.
1: 네.
0: 가장 재미있던 일은 어떤 거였나? 오늘은 뭐 반급에서 재미있는 일이 없었나?
1: 네.
0: 그리고 기분 상했던 일은 없었나? 이런 것을 저는 잘 물어봅니다. 예.
1: 네.
0: 그러면
1: 네.
0: 아이는 하루 일과에서 아주 재미있던 경험들을 많이 말하죠.
1: 네.
0: 그러면 그걸 듣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순간에 아이의 감정 변화를 많이 말해줍니다.
1: 네.
0: 그러면 아이도 자기도 캐치 못 그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엄마하고 나누면서 자기 그 순간의 즐거움이나 뭐 기분 상한 것이나 말하면서 많이 해소되더라고요.
1: 예. 네.
0: 그리고 잠들기 전에 어렸을 때는 책을 읽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네.
0: 그리고 컸을 때는 같은 문장을 읽고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예, 이런 시간도 보내고 있습니다. 예.
1: 네.
0: 예, 책 속의 인물 표정과 행동을 살펴보면서 아, 이 친구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 이런
1: 네.
0: 대화를 저는 많이 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한 방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주인공의 감정을 말하지만 아 사실 나도 이런 일을 겪었던 적이 있는데 하면서 자기 이야기도 나누더라고요. 예,
1: 네.
0: 유치원 때 보니까. 네. 예, 그리고 부모가 또 자기의 감정을 일상적으로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1: 네.
0: 아이의 말만 들어주는 것이 그치지 않고
1: 네.
0: 예, 부모가 자기의 일을 말하고 그리고 그 순간의 감정을 말하고
1: 네.
0: 네, 엄마도 여러 감정을 느끼며 그것을 스스로 건강하게 돌보고 해결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죠.
1: 네. 네.
0: 중요한 것은 그때 아이에게 내 엄마의 그 감정을 책임을 주어주면 안 됩니다.
1: 예. 네.
0: 그러면 어떤 엄마도 또 말하면 아이들은 딸 애들은 어떻습니까? 엄마가 슬퍼하는 것이 걱정되고
1: 네.
0: 그래서 아까워하고 그렇죠. 이런 것이 아니라 엄마가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그것을 엄마 나름대로 어떤 건강한 대처 방법으로서 대처했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 아 이렇게 자기 감정을 해소할 수 있구나
1: 네.
0: 예, 해결할 수 있구나 방법을 배우겠죠.
1: 네. 예.
0: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간의 양보다도 그 시간 동안 부모가 휴대전화를 완전히 내려놓고
1: 네.
0: 아이의 눈빛과 표정을 바라보며 온전히 함께하는 태도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그냥 얼렁뚱땅 말로만 아 그랬구나 속상했겠구나 하는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아이와 진짜 마음을 연결하면서 예, 그리고 아이의 일상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특별한 행동을 많이 해준 것이 아니죠. 네. 같이 그냥 밥 먹고 책 읽고 잠자리에 들고 이러한 평범한 순간에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0: 이런 과정이 사실 또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죠. 네. 그래서 바쁜 엄마일수록 짬짬이 시간을 내면서 아이와 마음의 정서적 연결을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1: 네. 네. 네, 이 부모의 궁극적인 역할 중 하나는 자녀의 꿈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그 꿈이 무엇이든 진지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는 것이라고 하던데요. 아이의 꿈과 의견을 존중하는 대화 방법과 아이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도록 돕는 부모의 태도는 무엇인지요?
0: 네, 아이의 꿈과 의견을 존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역시 믿음과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0: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만의 가능성과 소명이 있다고 믿고
1: 네.
0: 부모의 기준이나 기대에 맞추기보다도
1: 네.
0: 아이만의 개성과 강점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1: 네. 네.
0: 아이의 꿈이 현실적으로 보이든 그렇지 않든 먼저 판단하거나 평가하기보다도
1: 네.
0: 아, 너는 왜 이런 꿈을 갖게 되었지? 네, 또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점이 좋아?
1: 네.
0: 라고 물으면서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1: 네. 네.
0: 부모가 아이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들어줄 때 아이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면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1: 네. 네.
0: 그리고 꿈을 무조건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기보다도 아이의 생각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함께 찾아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지면 좋겠죠.
1: 네.
0: 예, 필요한 노력은 무엇인지
1: 네.
0: 어떤 경험을 해보면 좋은지
1: 네.
0: 어려움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계획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1: 네.
0: 예, 또한 아이가 선택하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부모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1: 네.
0: 예, 실패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해주고
1: 네.
0: 또 실패하지 말도록 보호해주고 이런 네. 것보다도 아이가 안전한 범위 안에서 직접 시도하고 시행착오를 겪을 기회를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1: 네. 네.
0: 실패했을 때도 아, 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지 라고 나무라기보다도 무엇을 배웠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1: 네.
0: 함께 돌아보는 것이 그 되짚어보죠.
1: 네.
0: 그것이 중요합니다.
1: 네. 네,
0: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아이의 인생을 대신 정해주거나 아이 대신 보호해주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1: 네.
0: 아이가 자신의 정체성과 가능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믿고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1: 네. 네,
0: 아이한테 가장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는 너는 소중한 존재고 내 안에는 너만의 힘이 있고 부모는 내 선택을 존중하며 필요할 때 함께 방법을 찾아주겠다.
1: 네.
0: 이러한 부모의 자세를 아이한테 보여준달 때 아이는 기백이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그 믿음을 갖고 자신을 믿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1: 이 부모와 충분히 대화할수록 아이는 더 높은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던데요. 예, 하지만 최근 부모 자녀 간의 대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가정들이 좀 많죠?
0: 네.
1: 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이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구체 방법 무엇인지요?
0: 네, 요즘에 이 휴대폰이 하도 발달하고
1: 네.
0: 여러 가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정말 일상에서 이렇게 대화가 줄어든 것이 좀 알립니다.
1: 네.
0: 저는 그래도 우리 아이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지만
1: 네.
0: 예전에는 매일 대화를 했다면
1: 네.
0: 요즘엔 좀 비축했다가 한 며칠에 한 번씩 깊은
1: 네.
0: 대화를 예,
1: 네.
0: 좀 몇 시간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1: 네.
0: 각자 자기가 보는 컨텐츠가 다르다 보니까
1: 네.
0: 예, 예. 그래서 부모와 아이의 대화는 또 반드시 긴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만 가능한 것이 또 아닙니다.
1: 네.
0: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짧지만 꾸준하고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예, 예를 든다면 뭐 밥 먹을 때나
1: 네.
0: 그리고 요즘에 차로 많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1: 네.
0: 예,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나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한 5분, 10분 대화 시간을 정해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제가 바로 이렇게 밥 먹을 때나 이동할 때나 특히 잠들기 전에는 한 5분, 예, 10분 대화를 합니다. 예.
1: 네.
0: 예, 이럴 때 엄마가 먼저 자신의 일상을 나누거나
1: 네.
0: 또 자연스럽게 어떤 화제를 이끌어내는 것도 좋습니다. 예.
1: 네.
0: 예. 그리고 아이에게 오늘 일과를 물어보는데 그치지 말고
1: 네.
0: 또 뭐 어떤 감정 변화를 느꼈는가
1: 네.
0: 그리고 아이의 뭐 저희는 아이가 중학생이다 보니까 아이의 좀 공부를 좀 많이 나누거나 그리고
1: 네.
0: 학교에서 재밌는 일을 많이 나눕니다.
1: 네.
0: 아이가 어릴 때는 사실 아주 쉽습니다.
1: 네.
0: 책을 이렇게 저희는 아이가 어릴 때 많이 봤으니까
1: 네.
0: 책을 읽고 그리고

0: 감정 표현을 하고. 네. 근데 아이가 클수록 대화가 내용이 짧아집니다.
1: 네.
0: 그렇지만 그럴 때 아이가 흥미 있어 하는 부분에서 대화를 하면 좋겠죠.
1: 네.
0: 특히 휴대폰을 많이 보는 요즘에는
1: 네.
0: 엄마가 보는 컨텐츠랑 아이가 보는 컨텐츠가 다릅니다.
1: 네.
0: 그럼 서로 공상합니다.
1: 네.
0: 그리고 엄마가 보는 그 유머스러운 장면을 나누면서 엄마는 이런 게서 어떤 것이 재밌다는 것을 말하면 아이는 아 엄마는 그런 옛날의 이야기 재미없답니다.
1: 네.
0: 그러면 아이는 또 자기가 재밌어하는 것을 나누죠.
1: 네.
0: 그렇다 보면 요즘 아이들이 어떤 면에 관심을 가지는지
1: 네.
0: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많이 배우다 보니까 제가 좀 우리 아이들을 말을 이렇게 인용한다면 좀 저울요한
1: 네.
0: 요즘에 그 우스갯소리도 잘 알아듣는
1: 네.
0: 그러한 예, 유행을 따르는 엄마라고 예, 우리 아이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1: 네,
0: 예,
1: 네.
0: 그리고 아이가 어떤 말을 할 때 엄마 판단에 그쳐서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으면서 아 그런 말을 하지 말라
1: 네.
0: 이렇게 지시하기보다도
1: 네.
0: 예, 아이의 말을 많이 들어주고
1: 네.
0: 아이가 왜서 그런 면에 관심을 가지는지 예, 어떤 면에서 뭐 어떤 감정 변화를 느꼈는지 아이의 말을 많이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의미 있는 대화는 특별한 주제나 긴 시간보다도 또 짤막짤막한 시간에 아이의 관심사에 관심을 하고 그리고 엄마의 관심사도 나누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그냥 아이와 엄마 사이 정서적 유대감을 예, 꼭 가지자 이것이죠.
1: 네. 네. 네.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은 종종 놀이와 함께합니다. 특히 하고 싶은 일에 몰입하고 어려운 과제를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이루었을 때 아이들은 큰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낍니다. 놀이가 아이의 행복이 주는 의미와 부모가 아이와 함께 놀이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무엇인지요?
0: 네. 아이들에게 놀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아닙니다.
1: 네.
0: 예, 놀이를 통해 아이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고
1: 네.
0: 마음속에 긴장이나 속상함을 자연스럽게 풀어내기도 하고
1: 네.
0: 또한 하고 싶은 일에 몰입하고 과제를 끝까지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잠재력과 성취감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또 친구나 가족과 함께 놀면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하면서 다양한 관계의 방식도 배우게 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부모가 아이와 함께 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놀이를 이끌어가지 말고 예, 아이가 함께 아이하고 함께 노는 그 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 네.
0: 그런데 이 부모들이 함께 노는 그 놀이에 몰입하는 것이 아주 어렵죠. 예.
1: 네.
0: 예, 어렸을 때 많이 놀아본 부모들은 또 괜찮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그 놀이를 잘 못해본 부모들은 아이와 함께 노는 것이 그렇게 지루하고 힘들어할 경우가
1: 네.
0: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아이하고 부모가 다 놀이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뭐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이렇게 해보자 하는 것보다도 아이한테 따라가면 좋습니다.
1: 네. 네,
0: 아이의 눈빛과 아이의 관심을 따라가 주면 엄마도 발견 못했던 그러한 동년의 재미를 다시 발견할 수 있죠.
1: 네. 네,
0: 아이가 만든 것을 평가하거나 뭐 그러기보다도 바로잡기보다도 이건 어떤 이야기야 뭘 만들었어 아 정말 재미있겠다 라고 하면서 반응해주면서
1: 네.
0: 아이의 상상과 표현을 존중해준 것이 좋겠죠.
1: 네.
0: 예, 물론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은 지켜야 하지만 그 외에는 놀이의 방향과 속도를 꼭 아이에게 맡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예, 부모가 또 아이한테 그 놀이를 통해 어떤 뭐 그 배우거나 새로운 것을 뭐 터득하거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가지지 말고
1: 네.
0: 그냥 즐겁게 그 순간 몰입해서 아이와 함께 놀자.
1: 네.
0: 예, 그러면 아이는 바로 행복감을 느끼면서 잘 자랄 수 있겠죠.
1: 네.
0: 네.
1: 네, 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행복한 대인관계의 핵심입니다.
0: 네.
1: 부모가 아이의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 방법 무엇인지요?
0: 아이의 공감 능력은 바로 부모한테서 충분히 공감받으면 되겠죠.
1: 네.
0: 예,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받고 존중받아본 아이는 자연스럽게 타인의 감정을 잘 헤아릴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아이가 작은 일에도 울거나 화를 낼 때 아, 뭐 이 정도 일 갖고 이래 판단하기보다도
1: 네. 네.
0: 아, 아이가 정말 많이 속상하겠구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났구나
1: 네.
0: 이렇게 아이의 감정을 먼저 공감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예, 다만 감정에 공감하는 것이 모든 행동을 허용해라는 말은 아닙니다.
1: 네.
0: 예, 화가 난 마음은 이해하지만 예를 들어 친구를 때렸거나 하면 이런 행동은 안 돼 라고 단호하게 예, 그 경계를 지어줘야

0: 그리고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1: 네.
0: 부모가 번복이가 되어서 가족이나 이웃이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그분은 많이 힘드셨겠다.
1: 네.
0: 예,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을까라고 말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죠.
1: 네.
0: 예, 부모가 아이에게 실수했을 때도 엄마가 아까 너무 급하게 말해서 내 마음이 상했겠다. 미안해라고 제때제때 사과하고
1: 네.
0: 또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도 아이한테 본보기 역할을 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일상에서도 아까 말했듯이 뭐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볼 때 등장인물의 마음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과정을 통해서도
1: 네.
0: 아이는 그 친구의 기분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1: 네.
0: 아이가 자기의 감정을 또 표현하는 방식을 배우게 되죠.
1: 네.
0: 사실 또 이렇게 공감은 배워줘서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1: 네.
0: 가정 안에서 서로의 감정을 듣고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과정에서 경험이 반복되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1: 네.
0: 아이는 자연스럽게 체득해가게 되죠.
1: 네.
0: 네.
1: 인생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 즉 회복 탄력성에서 비롯된다고 하던데요. 아이의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부모의 구체적인 양육 전략 무엇인지요?
0: 네. 회복 탄력성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1: 네.
0: 나는 다시 해볼 수 있고
1: 네.
0: 나는 도움받을 수 있다. 이런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자랍니다.
1: 네.
0: 또 역시 경험이죠.
1: 네. 네,
0: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0: 실패한 경험 속에서 교훈을 받고 많이 성장하게 되죠.
1: 네.
0: 예, 그래서 아이가 실패하거나 속상해할 때 부모가 감정을 충분히 받아주면서
1: 네.
0: 예, 공감을 많이 받으면 그 다음에 방법이 생각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부모가 함께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겠죠.
1: 네.
0: 그리고 부모가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기보다도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1: 네.
0: 직접 시도하고 실패할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1: 네.
0: 예, 어떤 방법을 먼저 해보고 싶은지 아이가 해볼 수 있도록 괜찮아 엄마가 뒤에 있으니까 해봐 하고 기회를 주는 것이죠.
1: 네.
0: 그리고 어떤 결과만 칭찬하기보다도
1: 네.
0: 그 과정에서 보인 노력과 태도를 구체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잘했어 하는 것보다도 어려웠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방법을 찾아봤구나.
1: 네.
0: 그리고 실수한 뒤에도 다시 해보려고 한 용기가 너무 멋있다.
1: 네.
0: 라고 말해주면 아이는 실패를 배움과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1: 네.
0: 예, 무엇보다도 아이에게는 실패해도 돌아와 쉴 수 있는 안전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1: 네.
0: 그것이 바로 부모겠죠.
1: 네.
0: 예, 실패했다고 사랑을 잃거나 혼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언제나 자신의 편에서 함께 방법을 찾아준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1: 네.
0: 아이는 다시 도전할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1: 네. 예. 단순히 즐거운 아이가 아닌 인생의 기쁨과 의미를 스스로 찾을 줄 아는 진정한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 것, 그 여정에서 부모가 가져야 할 가장 큰 마음가짐 무엇인지요? 네.
0: 그 마음가짐은 바로 아이가 자신의 삶을 살아갈 힘을 갖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1: 네.
0: 예, 진정한 행복은 슬픔이나 실패가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1: 네.
0: 깊은 순간도 힘든 순간도 지나오며
1: 네.
0: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1: 네.
0: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싶은지를 스스로 알아가는 과정에 만들어집니다.
1: 네.
0: 부모는 그 답을 대신 정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1: 네.
0: 아이가 자기만의 답을 찾아갈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1: 네.
0: 그래서 아이가 부모의 기대와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항상 아이를 믿고 지지해주고 기다려주고 아이의 마음과 속도를 존중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아이가 실수하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늘 그 자리에서 아이를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고 지지해주는 그러한 부모가 바로 진정으로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 부모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네. 네. 연변대학 외국어학원 권미화 교수님을 모시고 행복한 아이로 키움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 여정에서 부모는 아이가 걸어갈 길을 환히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보다 행동을, 부모의 가르침보다 태도를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아이는 자연스럽게 행복의 방식을 배웁니다. 아이의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네, 오늘 생활 플러스

0: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과

0: 삶의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랑.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민요 아리랑. 우수한 중화 전통 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미란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홍관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아우,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0: 네, 우리가 또 본조 아리랑을 네. 2절까지 다 배워냈죠.
1: 그렇죠.
0: 네. 네.
1: 뭐 너무, 3절도 있긴 합니다만.
0: 네.
1: 인제 가면은 언제나 오나. 아. 오만은 날이나 일러주오.
0: 일러주오.
1: 네.
0: 3절도 배우셔야죠.
1: 갈 때는.
0: 네.
2: 우리 아래 뺏기면 되죠.
1: 네.
0: 그렇죠.
1: 인제 가면은 언제나 오나.
0: 인제 가면은
2: 인제 가면 언제나 오나.
0: 네, 네. 언제 오나.
1: 인제 가면은 언제나 오나.
0: 네.
1: 네. 그리고 오만은 날이나 일러주오.
0: 네.
2: 언제나 오나. 그 다음 이제 또
1: 오만은
2: 오만은
1: 날이나 오면은 이런 말이죠.
2: 오만은
1: 네. 날이나
2: 네. 오만은 그 다음
1: 날이나
2: 날이나
1: 일러주오.
2: 날이나 일러주오.
1: 일러주오.
2: 일러주오.
0: 언제 가면 예. 언제나
2: 이제 가면 언제나,
0: 언제나 오래나
2: 오만은 날이나 일러주어
0: 네.
2: 오늘을 일러달라 말이야.
1: 어느 날을 일러달라는 얘기죠. 네. 언제 언제
0: 기약 없이 네. 가지 말고 네. 정해주고 가라는 거죠.
1: 8월 28일에 올 건지 29일에 올 건지.

0: 건지 네, 네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1: 네. 네.
0: 근데 모르죠. 그걸 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 그렇죠. 네. 예전에는 뭐 지금처럼 뭐 네, 편지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전화는 더 없고 네, 소식을 전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약을 하고 까치를 가라는
0: 통해서?
2: 거죠. 까치. 그렇죠. 옛날에 통신 도구가 기러기 네, 아니면
0: 까치를 네, 통해서.
2: 까치를 통해서. 네.
3: 까치가 네, 워낙해서 까치 네, 울면
0: 네, 좋은 소식이 온다고 했죠. 네, 했습니다. 네.

나를 버리고

0: 알고 잘하셨어요. 네,
1: 잘하셨어요.
0: 네. 자. 인제 가면은 할 때는
1: 예, 인제 가면은
0: 예, 음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뜨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제

0: 저는 인제 가면은까지 몇 박자죠?
1: 수학 계산을 또 시키는 수학 계산을
2: 하나 둘 셋
0: 여섯 박자
2: 네.
0: 인제 가면은 자 시작 이자

0: 언제 나오나가 몇 박자죠?
1: 6박자.
0: 아, 잘하시네. 네. 네. 그럼 인제 가면 언제 나오나까지는 모두 몇 박자죠?
1: 12박자.
0: 12박자입니까?
2: 오나까지는?
0: 네, 오나까지. 처음부터 오나까지. 네.
3: 그렇죠.
0: 12박자 맞아요?
3: 네, 맞습니다.
0: 맞습니다.
3: 삼각형이 4개.
0: 네. 인제.

아, 나자를 제나의 나자를 앞으로 확 뿌려주세요. 제나 이렇게 언제나 오나 자.

0: 자, 인재가 어려우시면은, 어려우시면은 방법이 있어요.
1: 네.
0: 어떻게 하죠?
1: 올라가죠.
0: 인 이렇게 올려도 됩니다. 밑에서 위로, 위에서 떨어뜨리기가 힘드시면은 인재 이렇게 해보세요. 시작.
2: 인재.
0: 좋습니다. 아니면 인재 해보세요.
2: 인재.
0: 어떤 게 더 쉬워요?
1: 다 되잖아요.
0: 아래에서 올리는 게 더 쉽죠. 네. 인제 가면은
2: 인제
0: 다시

0: 그렇습니다.
1: 잘하시네요.
0: 잘하시네요. 왜냐하면은 네. 1, 2절을 이제 막 다 터득을 하시고 나니까 3절은 너무 쉽게 했습니다.
1: 네.
0: 그래도 지름길에서 말씀해 주시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더 부르기가 더 쉽지요.
1: 그렇죠.
0: 네. 네. 그렇죠.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까?
1: 제가 지금 뭐 그렇다고
0: 저를 저도 지금 착취를 하고 있어요.
1: 제가 농구도 아니에요. 좀 여기서 그냥 똑같게 그 나를 버리고 네. 청청 네. 하늘에 네. 그다음 또 이제 가면 이거 다 똑같은 흐름으로 네. 가면은 네. 조금 그
0: 식상하죠. 네. 재미가 없어요.
1: 좀 좀 네.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이게 좀 어렵더라도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인 해서 음을 하나 이자를 저 위에 걸었다가 인 네. 인제 쟤는 그냥 따라가서 가고요.
0: 네. 네.

여기까지. 예. 그 다음, 언제나, 여기 장난상으로 넝, 멍, 따, 쿵, 따, 이러니까. 언제나, 오, 오, 오, 여기까지 하나 삼각형이고, 나, 여기까지 또 하나의 삼각형이죠. 네. 자, 우리가 수학계 산을 이렇게 합니다. 이 세마치 장단에서는 장단이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삼각형 하나만 그으면 되니까요. 근데 거기 안에 세 박자, 세 박자, 세서 역 아홉 박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오만은 날이라, 여기에서도 오, 아, 마찬가지예요. 두 개 음이에요. 한 계단, 한 계단, 우리가 계단을 두 개 올라간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꺼번에 저기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

나 여긴 괜찮죠? 고개로 나리나 나 돼. 그다음 일로 쭉 여기까지 하나의 삼각형. 오 여기까지 또 하나의 삼각형.

0: 삼각형이 총 8개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1: 24박자, 그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학 계산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총 몇 박자죠? 이렇게.
0: 아, 그래요?
1: 38에 20이 아니죠.
0: 38에 20. 네. 그렇죠.
1: 38에 20. 24.
0: 네, 모두 24박자. 38에 21은 어떻게 나오죠? 아,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2: 그러니까 이게 총체 박자가 4분의 3이라고 8분의 6이라고
0: 8분의 9
2: 8분의 6
0: 9
2: 9 8분의 9대요.
1: 덤덤 딱다 덤
2: 총체를 덤, 알고 해요.
0: 덤,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이거 장단을 우리가 안다고 할 때는 덩덩따쿵따 이게 지금 우리 그냥 크게 삼각형으로 네. 세 개 삼각형이니까 세 개 박 세 개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네. 한 개변에는 세 박자란 말입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하나 둘 둘 셋. 네, 그냥 셋이 아니라 여기 안에 세 박자씩 세 박자씩 아홉 박자가
1: 세 박은
0: 있어요.
1: 큰 박으로 해서 세 박이고 네. 8분의 9는 모두 이제 아, 한 소설 안에 아홉 박이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24박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정확하게 하자면은 24에 또 3을 곱해야 돼요. 그럼 24 곱하기 3은 뭐예요? 또 한참
0: 44.
1: 72.
0: 80. 예? 84죠.
1: 72.
0: 28 곱하기 3.
1: 24 곱하기 4.
0: 아, 28 곱한 28 곱했네.
1: 74.
3: 72.
1: 24. 24박.
0: 24 3, 그렇죠.
1: 예, 곱하기 3은 72박이에요.
0: 네. 네.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0: 그렇게 하면 힘드니까 네. 우리는 하나 둘 셋. 근데 이 하나에 세 박자 있다는 뜻입니다.
2: 악보 없으니까 뭐 어떻게 있어요. 계산 뭐 악보 시대는 조금 호라네.
1: 네네네 그렇죠.
2: 소망하자니까 좀 네. 암산이 빨라야 되죠.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그걸 이게 24박자, 34박자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 덩, 덩, 딱, 쿵, 다 하나, 네. 둘, 셋 이게 제일 간단해요.
1: 장단으로 계산하십시오. 네.
0: 장단으로 계산하는 게
1: 한 삼각이면 한 장단이거든요. 네. 그럼 이런 장단이 이 저기 24번 있다는 얘기예요. 네. 24번. 네. 네. 자, 어떻게 잘 알아들으셨나요? 예. 지금 예. 지름길을 말씀을 해드렸는데.
2: 잊어버리면 너무 어렵고.
1: 아, 잊어버리지 마셔. 안 됩니다.
2: 네.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1: 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0: 네. 네.
1: 아, 근데 자주 안 하시다 보면 또
0: 잊어지죠.
1: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0: 그러면 전에 것도 한번 꺼내 불러봐야죠.
1: 맞죠.
3: 네. 네. 나오면 또 흥얼거리면 따라 하게 되니까. 네.
0: 그렇죠. 네.
1: 자. 이제 다 이제 1절도 그렇고 2절도 그렇고 다 밑에서부터 뭐 나를 청천 다 이렇게 똑같으면 재미없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키를 조금 낮춰서 그러면 인제 인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4: 인제
1: 이

0: 잘하시네. 네.
1: 잘하셨어요.
0: 잘하셨죠?
1: 네.
0: 형, 엄이란 쌤도 한번 해보셔야지. 네? 오늘은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2: 네?
0: 목이?
2: 예.
0: 오늘은 목이 괜찮으세요? 아, 항상 목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하시니까.
1: 목이 항상 이렇다 저렇다.
0: 그러면서도 또 할 거는 다 하시면서. 네.
1: 네.
0: 그래서 할 건 다 하잖아요. 네. 노래는 또 뭐 하시라고 하면 다 하시더라고요. 잘 하시더라고요. 3절까지 할 겁니까? 네? 2절까지 할 겁니까?
1: 3절만 해요, 그럼?
0: 3절만 할 겁니까?
1: 모르겠어요.
0: 모르겠어요? 네? 시간을 볼게요, 제가 그러면. 네. 아, 3절까지 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학생분들도 또 한 분 한 네. 한 번씩 다. 네.
1: 할 시간이
0: 충분합니다 지금.
1: 네.
0: 네. 자. 조금 키를 높일게요. 네. 이건 좀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네.

0: 잘하셨어요.
1: 거기 뭐가, 거기 뭐가.
2: 거기 지금. 네. 예, 뭐가 자, 있어요.
1: 그리고 이제 학생분들, 3절만, 네, 예. 3절을 한 분씩. 시작.
3: 아니, 이 시도 시작. 아니, 하나씩.
1: 한 분씩. 인제자.
3: 처음에 다시 하기지, 아리라.
2: 아리라.
3: 아니, 같이 또 떨어지는 거
2: 같아. 그러시죠.
3: 아리라.
1: 자, 시작.

0: 잘하셨습니다. 네.
1: 야, 어느 시간이 너무 빨리도 지나가네요.
0: 한 번씩 또 다 해보셨네요.
1: 다 해보시고.
0: 네.
1: 괜찮죠?
2: 예.
1: 네. 자, 이렇게 약속된 시간이 다가와서요. 인사 나눠야 되겠습니다.
0: 그래요?
1: 에이. 네. 어른들 영어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3: 수고하셨습니다.
1: 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번조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이란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73번째 시간입니다.

0: 월랑산은 노정성 곁에 우뚝 솟아 있었는 가장 높은 봉우리는 해발 3200m가 되었다. 부대는 산을 오르기 시작하였다. 산 중턱에 올라 뒤를 돌아다 보니 깊은 산골짜기를 흐르는 대도하가 가는 뱀처럼 아스라니 멀어 보이었다. 부대는 원시름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그야말로 딴 세상이었다.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나무가 우거져서 좀체로 볕이 들지 않았다. 숲속은 하루 종일 어둠침침했다. 발밑은 해묵은 나뭇잎들이 두툼하게 깔려있어서 푹신푹신했다. 어떤 곳에는 빗물과 썩은 잎이 고여서 매캐한 곰팡이가 풍기였다. 길을 막고 넘어져 있던 고목을 넘는 일이 가장 힘들었는데 채우지 않으면 너무 갈 수가 없었다. 초울레는 호위병들과 함께 대우를 따라 걸었다. 얼굴은 귀조했을 때보다 더 여윈데다가 체력도 많이 떨어졌지만 생기가 도는 큰 눈과 멋진 수염은 그대로였다. 그는 여전히 홍군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었다. 중년일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그의 손을 거치었다. 결정된 일을 시행을 하고 점검하는 일도 그의 몫이었다. 귀주했을 때 말에서 떨어진 뒤에 동지들이 그의 일을 덜어주려고 애를 썼지만은 별로 나아진 것은 없었다. 게다가 류백승이 선두부대 사령을 맡게 되자 총참모장이 해야 할 일이 다시 그의 어깨에 떨어지었다. 쉴 시간이라고는 없었다. 조울래는 호위병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우스갯소리도 해가면서 기운을 푹 돋아주려고 애를 썼다. 일행은 오후에야 비로소 감죽산 꼭대기에 올랐다. 원시림을 벗어나 물에 씻은 듯 맑고 푸른 하늘과 장막처럼 펼쳐진 구름 그리고 푸른 바다처럼 맑고 푸른 하늘과 장막처럼 펼쳐진 구름 그리고 푸른 바다처럼 펼쳐진 산을 바라보니 우울하던 마음이 대번에 탁 트였다. 우리 여기에서 숨을 좀 돌립시다. 조울래가 자줏빛 바위에 걸터앉으며 말을 했다. 호위병들도 가까이에 둘러앉았다. 햇빛이 비치자 흰 구름은 유난히 새뜻하고 가벼워 보였다. 서남쪽에 있는 높은 산은 더장관을 이루었다. 구름으로 우뚝 솟은 눈 쌓인 봉우리는 새하얘서 눈이 부시었다. 저 산은 무슨 산이길래 저렇게 높습니까? 홍구기가 산을 가리키며 물었다. 아마 공활산일 거야. 조울래가 대답을 했다. 해발 7000m가 되는데 우리 중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이지. 우리 중국에는 산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홍구기가 실증 난다는 듯 말했다. 우리 강서에도 온통 산인데 나와보니까 더 많을 줄 어찌 알겠습니까? 호남에도 산, 귀주에도 산, 운남에도 산, 사천에도 산. 언제쯤이면 이 산들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벌판은 국민당 놈들이 싹 차지해버렸잖아. 허위병 위동무가 입을 삐죽거리었다. 어서 벌판으로 나가면 좋겠어요. 홍국이는 한숨을 쉬고는 고개를 돌려 물었다. 사방면군과 합류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쯤이 되면 만날 수 있을까요?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조울래가 빙그레 웃으며 말을 했다. 사방면군은 어디에 있습니까? 민강 상류 일대에 있어요. 거긴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강서를 떠날 때랑 비슷할걸? 이야, 정말 멋지네요. 하치면은 10만이 될 테니까 한번 해볼만 하겠어요. 조울래도 웃으며 맞장구를 치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홍국은 신이 나서 손짓 발짓까지 해가며 말을 했다. 먼저 성도평원을 점령을 하고 다음에 사천 전체를 먹어야지요. 이 친구 정말 동의 큰데? 조울래가 흥국이의 어깨를 툭 쳤다. 동지의 말 맞다나 우리 두 방명군이 만나기만 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상황을 열어갈 수 있을 겁니다. 위동부도 눈을 깜빡이며 즐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1: 그럼 난 먼저 신부터 갈아신어야겠어. 당장 신삼을 천조각도 없단 말이야.
0: 위동무는 달아빠진 신발을 쳐들어 보였다.
1: 조부주석 동지 식사부터 하셔야죠. 저기 샘물이 있습니다.
0: 홍국은 미식가루를 꺼낸 다음 벼랑 아래로 가서 물을 떠왔다. 얼마 뒤에 그들은 대우를 따라 산을 내려갔다. 그러다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원시림에 들어섰다. 저녁 무렵 비가 또 내리면서 숲속은 밤처럼 어두워지고 말았다. 산비탈을 따라 흘러내린 흙탕물의 썩은 나뭇잎과 잡초들이 뒤엉켜 걸음마다 푹푹 빠져들어갔다. 조울래는 아주 힘겹게 걸었다. 이미 푹 젖은 검정 헝겊신이 지늘기에 붙어 자꾸 벗겨지었다. 홍국은 가방에서 끈을 두 오리 꺼내어 신우야의 발에 동여맸다. 그렇게 해도 한 시간에 2, 3리밖에 갈 수가 없었다. 아직 산 밑에 닿지 못했는데 날이 저물고 말았다. 이제는 더 걸을 수가 없었다. 제자리에서 수경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었다. 호위병들이 식량 주머니를 열어보니 미식가루가 다 젖어 죽처럼 풀어져 있었다. 궁극이 걱정스레 말했다.
1: 망할 놈이 산 맑은 물도 없고 밥을 먹긴 다 틀린 것 같은데요.
0: 주울래가 고개를 쳐들고 나뭇잎에서 흘러내리는 빗방울을 보더니 웃으면서 말을 했다.
1: 이게 맑은 물 아닙니까?
0: 홍국은 힘없이 웃으며 컵을 꺼내 빗물을 받았다. 조울래와 호위병들은 미식가루를 얼마쯤 먹고 빗물을 마시는 것으로 저녁을 때웠다. 밥은 먹었지만은 이제 잠자리가 걱정이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마른 자리라고는 손바닥만한 곳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자기는커녕 앉을 곳도 없었다.
1: 조부주석 동지가 주무실 자리가 있어야 할 텐데 안 그래? 어제도 밤에 일을 하느라고 잠을 설친 데다가 오늘 종일 걸었으니까 주무셔 하는데 말이야. 이렇게 서서 밤을 새게 할 수 없지 않나? 그래? 응?
0: 홍국은 다른 호위병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다가 거의 울상이 되었다.
1: 동지들 뭘 그렇게 의논하고 있지?
0: 조울래가 나무에 기대어 쉬고

0: 하고 있다가 호위병들이 모여 드론 거리는 것을 보고 물었다. 지금 조부주석 동지의 잠자리를 어찌하나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졸레가 웃으며 말했다. 동지들이 연구한다고 마른 자리가 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쉬겠습니까? 졸레가 몸을 나무에 더 편안히 기대면서 대답을 했다. 이렇게 자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찌 그렇게 주무신다 말입니까? 왜 안 돼요? 졸레는 땅에 앉거나 나무에 기대선 사람들을 가리키었다. 남들은 다 되는데 나는 왜 안 된단 말입니까? 내 걱정 말고 동지들이나 어서 쉬어요. 졸레는 나무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부대는 이튿날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출발을 했다. 희미한 아침 햇살 속으로 긴 행렬이 푸른 계곡물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지었다. 이 계곡은 강강이라고도 하고 청해강이라고도 하였다. 쪽빛 강물은 바닥에 환히 들여다 보일 만큼 맑았다. 강 양쪽에는 온갖 풀꽃이 우거져 있었다. 가끔 새 우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젯밤 숲속에서 내내 갑갑하게 지낸 터인지라 사람들은 마음이 밝아지는 듯하였다. 졸레와 호위병들이 십리쯤 걸어갔을 때 앞에서 즐겁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가까이 가보니 산호에서 폭포가 쏟아지고 있었다. 폭포는 사람들 머리 위를 지나 문발처럼 골짜기로 쏟아져 내리었다. 청년 전사들이 먹이를 다투는 병아리처럼 컵을 들고 서서 샘물을 받고 있었다. 호위병들도 얼른 컵을 꺼내어 물을 받으러 달려간다. 졸레가 폭포를 지나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있을 때 홍국이 샘물을 떠났다. 졸레는 단숨에 두 잔이나 마시었다.
1: 아, 예책에 샘물처럼 달다는 말이 있더니 바로 이런 물을 두고 하는 말이로군.
0: 졸레가 떠나려고 하는데 누군가 달려왔다.
2: 보고 드립니다. 조부주석 동지, 모두석 동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모태동의 호위병 심동무였다. 졸레가 물었다.
2: 모두석은 어디에 계시지?
3: 저기 산비탈에 계십니다.
0: 심동무가 대답했다.
2: 이른 아침부터 기다리셨습니다.
0: 산 우쪽 숲속으로 희뿌옇게 색이 바랜 작은 나무 층집이 보이었다. 졸레와 호위병들은 심호위병을 따라 산비탈을 올랐다. 졸레가 집안에 들어서니 모태똥은 쪽글상에 앉아 무릎 위에 커다란 사천성 지도를 펼쳐놓고 고개를 숙인 채 지도를 들여다보는 중이었다. 얼마나 집중을 했던지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몰랐다.
2: 조부수석 동지가 오셨습니다.
0: 심동무가 말했다. 그제야 모태똥이 지도를 들고 일어섰다. 성큼 다가서는 졸레의 바지가랭이와 신발에 진흙이 잔뜩 휘발려 있었다.
1: 원래 동지 얼마나 기다린지 압니까? 어서 와요, 어서. 오늘 얼랑산에서 엄청 고생했나 보군요. 언제나 나를 앞서가더니 이번에는 내가 앞섰네요.
2: 산에 마른 곳이 없어서 조부수석 동지는 밤을 소소 지냈습니다.
0: 홍국이 대답했다.
1: 무척 힘들었겠어요.
0: 모태똥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1: 이 집 주인은 참 마음씨가 좋은 사람인가 봐요. 우리한테 죽 한 가마를 끓여주었거든요. 얼른 들어요.
0: 졸레는 쪽글상에 앉아서 죽을 먹으며 모태똥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1: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사방맹군과 합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략 목표지요. 하지만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0: 모태똥은 호주머니에서 형편없이 구겨진 만담배를
1: 끈에 들더니 곧게 편담 불을 붙이

민강 상류까지 세 갈래 로선이 있어요. 헌데 이 세 갈래 길은 저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요. 어젯밤 그걸 고민하느라고 잠을 설쳤어요. 당신이 얼른 왔으면 하고 얼마나 바라는지 모른다니까요. 좋을 때는 죽 두 사발을 먹었더니 기운이 났다. 그는 나무 벽에 몸을 기대며 웃음을 띠고 물었다. 세 갈래 로선이라면서요? 모태똥은 손가락으로 지도를 가리키었다. 첫 번째 로선은 부대가 천전을 점령한 다음 안성서부에서 공내, 대업을 지나 성도평원과 관해를 거쳐 민강상류에 이르는 거지요. 두 번째 로선은 천전에서 로산, 봉을 지나 무공에 이르며 대금천과 소금천 일대를 점령하는 것인데 이 로선은 큰 설산 몇 개를 넘어야 합니다. 만년설이 쌓인 데다가 산소가 모자라서 여태껏 대군이 넘는 일이 없었어요. 세 번째 로선은 머리를 돌려서 강딩, 담바, 대금천과 소금천을 지나 아바 일대로 가는 거지요. 말하자면 인적이 드문 서강을 칠러 가야 한단 말이죠. 모태똥은 주울내게 지도를 건네고는 쭈글쭈글한 만담배를 뚜듯이 입으로 가져갔다. 주울내는 지도를 보면서 한참 생각을 하더니 말했다. 세 번째 로선은 더 생각하지 않은 게 좋겠어요. 우리는 식량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인적이 드물다면 아무래도 부대가 보급을 받기 힘들 테고 길이 너무 멀어서 지나고 나게 되면 사람이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로선도 문제가 많지요. 성도 평원이라면 적들이 많은 군대를 쉽게 보낼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다시 겹겹이 포위당할 수도 있고 귀주에서처럼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귀주에 있을 때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니까요. 조울래는 손가락 두 개를 내밀고 서건거리었다. 최근 통계에 보면은 지금 우리는 2만 명도 안 된다고 해요. 어두운 그늘이 보일 듯 말 듯 모태똥의 눈을 스쳐 지나갔다. 담배를 입가에 가져가던 손이 뚝 멈추었다. 조울래가 잠깐 서 있다가 말을 이었다. 설산을 넘는 두 번째 로선은 다른 로선에 견주어 가깝고 안전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적들은 우리가 가는 길을 막기 어렵겠지요. 하지만 지금 동지들은 싸우며 먼 길을 걸어오느라고 몹시 지쳐 있습니다. 게다가 겨울옷도 턱없이 모자라죠. 여태 어떤 대군도 지나간 적이 없는 길이니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더 조사를 해보고 나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태똥이 담배째를 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나도 두 번째 로선에 마음이 쏠려요. 세 갈래 로선이 모두 위험하지만은 견주어 보면은 그래도 설산을 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더군요. 누군가 설산을 넘은 사람이 있다는 건 우리도 넘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모두들 서로 돕는다면은 넘을 수 있겠지요. 물론이죠. 주울대가 대답했다. 지금껏 지나올 수 없을 거라는 것이 많았지만은 우린 모두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본디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다만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된다는 것이다 라고 한 이 로신의 말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모태똥의 눈빛에서 자신감이 흘렀다. 좋아요. 그럼 다시 회의를 열고 토론해 봅시다. 이때 심호위병이 들어왔다. 두 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비밀과에서 전보를 갖고 왔습니다. 동신원이 뒤따라 들어와 경례를 붙이고는 주울래에게 전보를 내밀었다. 주울래는 전보문을 보고 나서 모태똥에게 건네며 말을 했다. 선전부대가 천재를 점령했다고 하는데요. 모태똥은 전보문을 보고 난 뒤에 지도를 거두며 대꾸하였다. 원래 이젠 우리도 떠날 때가 되었군요.

장편 소설 대장정 7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1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두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네 곽을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두 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거듭 말씀드릴 거는 이 조금씩 싸도 우대활동 해주는 이 4과계 3과학 2과계 1과학 10과계 1과학 이 우대활동이가 10월까지 마감입니다. 2,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우대활동은 월 초에만 하니까니

방송 들으면서 난저약 좀 한번 써봐야지 하던 분들 좋은 기회를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미 써봤고 효과를 보기 시작한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열광 쏴도 열광 드리는 이런 우대 활동이가 좋습니다. 이런 우대 활동 참가한다할 때 장기적으로 쓰는데 크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습니다. 예. 사실 이 약은 따지고 보면은 비싼 약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진짜 약종이 많이 들어갔고 따라서 25가지나 되는 이런 진짜 약종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에 따라 나오는 효능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효능도 일반 약에 비해서 3~4배 더 많습니다. 그 약이 설명서에 쓴 효능만 해도 이 그리고 확실히 효과를 잘 보는 약이고 확실히 진짜 약종이 들어갔고 확실히 그 음가양이 병용 그다음에 군천좌실이란 조제 원칙 뭐 기를 보충하는 약, 그 다음에 혀를 보충하는 약이 들어갔는가 하면은 또 우리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사실 우리 머리라는 거는 사람한테서 사령부입니다. 대뇌중추가 다 짓게 되는 곳이죠. 우리가 오장육부가 자기 기능을 하려고 해도 이 대뇌에서부터 신경전달이 와야 됩니다. 또 확실히 우리 그 오장육부도 대뇌중추 명령을 받고 산다 하는 걸 일반적인 생활에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전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좀 스트레스 받거나 근심되는 일이 있거나 이러면 밥맛이부터 없지 않습니까? 밥맛이부터 뚝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위에서 소화기능 또 우리 위장도에 보내는 이런 신호에 따라서 소화액, 호르몬 이게 다 분비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밥맛이 없다는 건 주로 비위과 관계되는데 어째서 이 스트레스 받거나 근심나는 일이 있으면 우리 이렇게 밥부터 먹을 수 없는가 소화부터 해야 되는가 심지어 위경련 거성이 일어납니다. 이게 다 대뇌중추가 우리 모든 오장육부의 기능을 지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또 뇌와서 모든 대뇌 신경이 활발하게 자기 기능을 완성하려면 이런 근뇌보시환 같은 약을 꾸준히 써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근뇌보신환은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면서 이 기능을 높여서 뇌세포가 건강하게 하게끔 만드는 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때문에 일시적으로 서약으로 해서 대뇌세포를 흥분시키거나 잠이 아려면 또 수면제를 먹거나 임시 이런 서약으로 구급하는 약이 아닙니다. 그 병 원인을 뭐 치매 걸린다거나 기억력이 떨어졌다거나 파킨슨병이 걸렸다거나 알츠하이머성 치매든 혈관성 치매든 지금 또 혈관성 치매도 적지 않습니다. 혈관이라는 게 머리에 와서 20% 이상을 우리 전체 20% 이상이 혈류량이 머리에 가 있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런 그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그 후유증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노발적 빙변이라면 이게 다 모세혈관이 막히면서 뇌세포가 죽어나가는 우리 영상학에서 나오는 검사 결과입니다. 어제는 이 효도하는 이런 방면에도 좋고 지금 자식들이 효도할 때면 한 번씩 이 그 부모들을 모시고 가서 MRI를 찍지 않습니까? 근데 MRI에서 큰 혈관이 안 막혀도 벌써 노발적 빙변이라는 게 왔다 하면은 이 MRI도 그렇습니다. MRI 있고 MRI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산자병은 표준을 하면 한 보통 600m인데 두 가지를 보통 같이 찍어서 1,200~1,300원씩 합니다. 우리 연배병은 표준으로 그렇습니다. MRI는 우리 혈관이 이 머리에 있는 혈관이 어느 만큼 어떤 형태로 어디에 어느 만큼 막혔는가 이걸 혈관이 조싱을 검사하는 게 MRI고 그다음 MRI라는 거는 그 우리 두부처럼 생긴 뇌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하들하들하는 그 뇌조직이 어느 만큼 위축이 왔는가 어디에 와서 종물이 생

0: 생기는가, 어디와 문제 생기는가, 그거 검사하는 게 MRI입니다. 그래서 MRA, MRI, 보통 두 가지를 한세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 노발적 빙변이란 게 많고, 그 다음에 더 심하다 할 때는, 어느 큰 혈관이 막혔다, 어디 와서 어느 만큼 막혔다, 이런 진단이 나올 때 있습니다. 이러면 무조건, 우리 이런 그, 서양만 쓰지 마시고, 혈관을 소통시키고, 혈관 속에 있는 혈전을 용해하고, 피가 진득진득한 걸, 근거에 근거 우리 모르게 피가 걸지 않게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뇌세포를 살려주고 혈관을 수복하고 이런 성분이 다 들어간 약이가 근뇌보신환입니다. 때문에 이런 그 MRI 검사에서의 문제가 있는 분들 그리고 60세 이상 들었으면은 대부분 혈관에 빵块이 있고 경동맥 빵块은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걸 두게 되면은 머리와 또 문제 생기죠. 때문에 이런 검사 결과에 따라서 또 검사를 아직 MRI 같은 거 한 번도 해봤다는 분들 뭐 기억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잠이 아여워 이러면 빨리 이런 건네보시와 같은 약 써주는 게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나도 지금은 가 뭐 이 매체체로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냥 여기저기 사주기 아프기도 하고 머리도 많이 휑하고 정신이 안 나고 해서 지금 맥도 많이 떨어질 때다. 그래서 네.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건뇌보신환을 지금 6개월 동안 먹었는데 확실하게 나아지는 게 많이 알린다.
0: 네.
2: 벌써 머리 휑하던 게 많이 나아지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고 물어보면 말 자꾸 물어보고 들었는데 말한다 하던 게 그래도 지금 여지간이 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2: 예, 그래, 예. 물건을 싸다 너무 또 버지 못하면 먹지도 않았으면 못 먹었습니다. 또 봐야 먹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냥 물건 싸다 놓게 되면 딱 보는 데 놓고 이래 따서 굴러댕기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 기운력이 많이 좋아지면서, 예. 어떤 버터 생각납니다. 저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그거 다행입니다.
2: 예. 그래, 요즘에 이게 머리도 많이 맑아지고 정신이 나는 게 확실하게 알립니다.
0: 예.
2: 그리고 소변을 자꾸 닫습니다. 소변을 자꾸 예. 저녁에 또 이 귀에서 자꾸 소리 나면서 다음 달 못 왔댔습니다. 소변 보라서 둘러나라고 자꾸 둘렁거리 하다나 가네. 여전히 요즘은 이제 이 귀에서 소리 덜 나고 예. 소변을 덜 다 이렇게 소변 자수 많이 줄어들었네. 다음 주에 영 잘 잔다.
0: 그렇죠. 본래 건파지 허한 걸 오래 두면 그렇게 뇌세포가 많이 죽습니다.
2: 옳습니다. 예. 그리고 아래 다리 그냥 떨려서 맥이 원래 없는데 아래 다리 떨려서 그냥 무릎 아래 하도 떨리면 멀리 걸지도 못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맥이 나는 게 확실히 알리고 다리에도 맥이 나는 게 알립대다.
0: 네.
2: 그래서 내가 지금 시작했던 바 계속 더 먹자고 이 약 그냥 먹으니까 내 진짜 날마다 좋아지는 게 알린대다. 그래서 내 오늘도 또 계속 먹자고 또 싸게 했습니다.
0: 네. 배달을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1: 네, 배달번호 네. 501-2797번입니다.
2: 네, 501-2797번. 예, 연락 받겠습니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이렇게 자문을 받다 보면은, 예, 확실히,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아무 데도 아이 아프고, 무병장수만 하는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예.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부장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저는 여기 양주 다건에 보시안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여기서는 중풍이 와서, 예.
1: 네.
3: 기다립시다. 기 연속 두 번 오거나, 예, 말한 게, 그 사람은 내 알아듣지 못하게 말한다.
0: 네, 그렇죠.
3: 예, 이번에 보시안 쓴 기수는 예, 말해도 내람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0: 그 어느 중추가 다 신경 손상이 왔던 게 이 약 잤으면 그런 어느 중추 세포들이 살아나면서 예, 어느 뿐만 아니라 운동 신경 이게 다 수복이 됩니다.
3: 네, 그리고 예, 지금은 이제는 회복됐습니다. 내가 회의 예. 채소 조금 까, 우리 채소 잘 나가면 못 땡길까, 채소 조금 같은 거를 쌓았단 말입니다. 예.
0: 예.
3: 가지고, 내가 생활 수방자까지

0: 올라갔다 계속 자기 가족 올라온다더랍니다. 이게 우리 단락은 제대로 오고 루에서 단락 올라오는 대로 덜딱 단락 덜딱 위에다 내려놨다 말서 감내렸다 말 어떨까 예. 왕태도 그대로 쭉 올라가고 예. 열대 주변공사 같은 뭡니까 올라갔다 말인다 루. 예. 길에 내가 설명한다. 올때까지 올라와 갔어. 올라와 왔다. 집에 가면. 그 다음에 언니 꼭 내려가볼까? 내가 막 내려갔다 말한다. 내려간 데 없습니다. 어디 가서 어디 갔는가 한지 내가 또그 다음에 내 전화 친다니 막 전화해 놨어요. 전화 못 쳤다 말입니다. 자르 집이 온다. 둘 다 예. 자르 막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온다. 우리 집에서 온다. 온지 어떻게 됐는가가 왕쪽에 룰을 위해 두 번의 연속 올라갔단다. 뭐 그래서 날씨 좋습니다. 지금 올라시 두 번 지어주고 예, 그 다음에 막 위협하러 이사 오고 날씨 좋댔습니다. 이게 지금 이성상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치매입니까?
1: 그렇죠. 치매 초기에 그렇습니다.
0: 그 연속 두 번까지 올라갑니까? 기차입니다. 한번 그게 약 이런 무슨 증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 약은 면바로 선택 잘했습니다.
0: 예, 선생님, 약은 우리는 많이 씁니다. 선생님, 오랫동안 강의하셨지 않습니까? 강의하셔도, 영국도 예, 지식도 많고, 그러니까, 예, 약도 효과도가 많이 쓰는데, 또 약마다 효과도가 우리 둘 다 쓰는 게 이렇게 효과도 없습니다.
1: 이 약 자체가 이름 있는 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데, 보시환이 되나서, 예, 믿고 꾸준히 쓰십시오.
0: 예, 그리고 예, 이 예, 바채도 자꾸 전이 선비대도 좋습니다, 예.
1: 네, 맞습니다.
0: 그게 또 440번 그 400영시 올라가기 잘 나갑니다.
1: 네.
0: 그래, 이 아픈 것도, 이 통풍이 오기도 왔지만, 이 뼈도 아프고, 이 무릎 긴데 용 맥이 없었습니다.
1: 네.
0: 또 이런 용이 없습니다.
1: 거바지 좋아지는 약이기 때문에, 골가병은 낫지 말래도 따라서 낫습니다. 예.
0: 네, 선생님, 잠깐만, 예. 네, 오늘 또 많이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예, 배달 받으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우리 자문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확실히 벌써 나이가 들어가면은 콩팥이 흐한 문제가 심합니다. 이런 걸 오래 두게 되면은 우리 뇌세포가 다 빨리 다른 사람과 손상이 옵니다. 그 외에 콩팥이 흐한 문제가 원인이 어디 있는가? 비위가 나쁘고 오래 두면 콩팥이 허증이 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저도 지금 근데 의사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있으면서 항상 머리 아프고 어디 붓이 나고 병리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냥 반찬을 먹고 있는데 이 약 먹는 다음에 혈압이 온동되니까 예. 어린이 많이 없어지고 예. 자꾸 깜빡깜빡 병력 없던 게 병력이 많이 좋아졌다 지금
1: 기운력이 좋아지는 약이
3: 네 그리고 예. 그 뭔가 구박이 좋지 않아 소변사수가 안 많았는데 소변사수 하수나 결렬이고 싶으니까 예. 잠 못 자는데 지금 소변사수가 하수나 한 번 보니까 예. 또 누구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급분하고 정신이 안 가지.
1: 예.
3: 네, 제가 이렇게 효과도 올 때 배달받아 계속 주다 그런다.
1: 예. 우리 주께서도 우대 활동 참가할 수 있는 우대가 15일까지입니다. 예.
3: 네.
1: 예, 야, 거기 지금 전화하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때문에 이 약을 강의하면서 보니까 예, 확실히 우리 여러 가지 이런 오장육부의 기능을 높여주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 뇌세포가 건전해지고 뇌세포가 건강해지려면 그에 상응한 콩팥을 위주로 해서 간, 비장 이런 기능이 좋아져야 된다는 그 도리에 만든 약입니다. 때문에 한두 가지 효과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이런 오장육부가 다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25가지나 되는 이런 진귀한 약종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때문에 치료상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그 효과를 볼 때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골가병 있던 게 골가병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소변이 잦던 게 소변이 해결됐다. 또 전립선 비대에 있어서 밤소변에

0: 밤에도 뭐 서너 번씩 일어났다. 이게 다 해결되는 걸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병 치료도 그렇습니다. 뇌세포를 건강하게 한 데서 직접적으로 뇌세포를 뭐 어찌는 약은 없습니다. 그건 다 임시 구급이거나 격서 들어갔죠. 예. 그래서 이 방면에서 집중적으로 쓸 수 있는 약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병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제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병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제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전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오늘 역시 우리 연기입간 구복액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시다. 일단 어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방송해 드린다 할 때 우리 어제는 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담석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담석증 하면은 현대인들한테서 이전보다 많이 확실히 이 증상이 나타나고 그 담석증이 많은 원인은 물론 우리 B초를 많이 하면서 이전에는 B초를 크게 아야다 보니까 담석증이 있는지 없는지 발견하지 못하는 때도 많았습니다. 예. 일단 담석증은 평상시에는 움직이지 않을 때 그 도리가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크게 별다른 뚜렷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B초를 통해서 미리 검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이래서 담석증에 대해서 지금 좀 진단 이런 방법이 올라가면서 담석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 이 연기관 구복액을 쓰는 분들 담석증 환자들이 꼭 쓰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담석증이란 어떤 증상이 있고 어찌 생긴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콜레스테롤성 담석증이 있고 그 다음에 색소성 담석증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담석증도 주로 우리 간에서 분비되는 담즙산이가 이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으면서 본래는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라 할 때는 간에서 이런 콜레스테롤을 다 분해해버립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 그런데 그 분해가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할 때에는 이 열물에 이런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아지면서 담낭에 와서 쌓이게 됩니다. 담낭이란 건 다른 공능이 없습니다. 무슨 거 분비한다거나 소화액을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공능은 없고 주로 간에서 분비되는 이 담즙산을 조축했다가 우리 장도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이걸 오지스 코요지를 통해서 방출해서 내보내는 저축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저축하고 있는 이 열무리가 이 담즙산의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 할 때에는 그 담낭 안에서 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외에도 담낭벽이 두껍다, 염증이 있다, 다른 문제도 있지만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색소성 담석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생충 알이거나 이런 나쁜 이런 충란들이 우리 담도를 통해서 염증을 일으킨 걸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염증성이죠. 이 우리 장도하고 이 담낭은 오디스 코요지, 코요지란 게 뭡니까? 활약근이란 말입니다. 우리 깡문 코요지, 홍문에도 코요지란 게 있죠.

0: 이래서 우리 그 홍문에 있는 이 고요지가 꼭 다물고 있어야 관비돼야 우리 장도에 있는 뭐 이런 변 같은 게 흘러나가지 않죠. 예. 그런데 이 12지장에 이런 오디스 고요지란 게 있습니다. 허장 12지장 그 다음에 위란 말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아무리 깨끗하게 먹는다 해도 이, 특히 채소라면 생거 먹을 때 특히 우리 민족은 생거 많이 먹지 않습니까? 상추, 배추, 오이, 고추 찍어 먹는 거이 이러면서 그걸 삶지 않는다 할 때는 이런 충란들이 자기도 모르게 따라 들어갑니다. 특히 그 상추 뒷면에라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충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전엔 또 해충이 많았습니다. 우리 해충약을 막 학교마다 공급했지 않습니까? 예? 이러면서 이런 해충 아이들이 오디스 코요지를 통해서 담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긴 담석증을 돌을 색소성 담석증이라 하는데 지금은 우리 이것보다 콜레스테롤 담석증이 현대인들은 더 많습니다. 돌이 생기는 게.
1: 네, 다음 분들입니다.
0: 여기 깡구복에.
1: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지금 이 깡구복에 쓰고 있는 환사입니다.
0: 네.
2: 그런 그 지방 간도 좀 있고 담배 끓여놓은 거 거기 꿀이 통신이고 그
1: 네, 그래요. 신호가 너무 안 좋아서 안 들립니다.
2: 안 들립니까?
1: 네, 말씀하세요.
0: 네, 높이 얘기를 하세요.
2: 네. 지금 됩니까?
1: 네.
2: 네, 바쁘게 되고 갈게요. 네, 그래서 이 약 지금 쓰고 있는데 담배 보고 옆구리가 계속 물증을 찬 것처럼 먹고 아프고 했는데 그 통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0: 네.
2: 이제 아침 일어나면 계속 일간이 계속 쓴물이 올라오는 게 쓴물이 많이 줄어들고 콧감 가다가 일간이 꼭 밥맛이 돌아서 또 위가 해져서 계속 소화해야 되고 항상 더부룩하고 이랬습니다. 나이 맞고 담배 또 위가 해 좋겠지요.
0: 네.
2: 이 약 몸이 지금 많이 효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활동을 지금 어떻게 계속 하고 있습니까?
0: 네, 활동 있습니다.
2: 그럼 좀 더 싸서 한 1년이나 2년 더 먹어보겠습니다. 효과 보고 제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0: 배달을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가 적으십시오.
1: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에? 예?
1: 네, 맞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이런 콜레스테롤 담석증이 더 많은데 이런 담석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용기 깡구복에 글쓰시라는 그 원인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전적으로 우리 간 세포에서 이런 콜레스테롤을 분해를 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합성하고 간에서 진행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래서 우리 이런 담석증뿐만 아니라 간에서 진행되는 모든 기능 너무나도 많습니다. 간을 우리 중에서는 장군에다 비기지 않습니까? 모든 오장육부의 장군이다. 그다음 우리 서예학적으로 봐도 몇백 개의 화학공장을 안친 것과 같답니다. 간에서 많은 독소를 분해한단 말입니다.
1: 다음 분계랍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3: 네, 예, 이 영지 입고, 깡구복에 그 작년부터 먹었는데, 지내 좋으니까, 우리 언니, 지금, 내 먹고 효과 좋으니까, 우리 언니, 이, 저기, 간이 지내 해나 빠서에 맥이 없지, 누워서 이러면 난다. 간경화가 네. 걸려서, 그래서 내, 내 먹어본 게 이게 지내 좋으니까 잡더라고. 근데 우리 언니 정말 그냥 매슬었고 맥이 없어 밥은 못 잤었습니다.
0: 네.
3: 그래서 이거 얻어는 7달 밥 쌌습니다. 그래서 쌌는데 얻어는 밥이 맛있고 그냥 누워만 있던 게 얻어는 일어나고 맥이 난단다. 그리고 매슬었던 것도 잃었고 단나이 다 옆구리 아프던 것도 얻어는 많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눈이 부하게 좀 아이보이던 것도 눈도 좀 맑아져서 댄스 보기 영 좋다고. 야, 이렇게 좋은 약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랍니다. 그래서 아, 우리 언니 선생님과 한 가지 자문하겠쇼. 3년 전에 강도에 시루가 있어서 예, 이걸 떼내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 도박신이라며 와서 검사하라더랍니다. 근데 물을 일곱 구멍지 지내 힘들어서 예, 이 선생님이 약 잡았었구나. 지내 좋아서 지금 예, 그 상황 벗어서 3년 먹었습니다. 네. 근데 어떤 예, 변도 이거 입간구보기하고 잡았는데 그냥 설사하던 게 변도 좀 좋은 거 보지. 이 모든 면에서 살아났다고 지금 해도 안 알린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나사현상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여미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첫 곡으로 최창순 작사 김일환 작곡의 우리 연변 조식구를 허미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영대는 가요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오메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가끔 일상에서 벗어나 낯선 풍경과 새로운 맛에 취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설렘을 가득 안고 오늘도 여행 가이드가 여러분의 여행 길라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가을의 맛을 테마로 연변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곳곳을 찾아 풍요로운 시간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기분 좋은 맛 여행을 함께 떠나볼까요?

연민 음식은 청산과 록수가 빚어낸 자연의 보고입니다.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대자연의 선물을 가장 조화롭게 담아내는 예술이자 대를 이어 전해 내려온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매운 듯 시원하고 달콤한 듯 깊은 여운을 남기는 연민의 맛은 그 자체로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정성스러운 손길로 빚어진 연민의 특색 음식들은 타지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특별한 향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쌀을 씻고 어머니가 정성스레 버무린 김치 한 포기 그리고 형제 민족이 하나 되어 맛있는 음식을 서로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훈훈한 인심까지 그 모든 순간이 연변의 맛을 완성합니다. 여행 가이드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우리는 음식을 넘어 그 음식을 빚어낸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맛보려고 합니다. 연변의 특색 음식과 특산품에 간직한 깊은 향기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아 연변의 산과들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특별한 선물, 바로 연변의 대표적인 특산품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장백산의 험준한 봉우리와 울창한 원시림은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결실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이 짧고도 귀한 시기에 연변의 대자연은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맛과 향기, 그리고 건강을 담은 보물들을 선물하는데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송이버섯, 오미자, 구기자입니다. 먼저 장백산의 버섯 중의 왕으로 불리는 송이버섯을 만나보겠습니다. 송이버섯은 살아있는 소나무 뿌리에서만 자라는 귀한 활물 공생균으로 아직까지 인공 재배가 불가능한 자연의 순수한 선물입니다. 연변은 중국 내 대표적인 송이버섯 주산지로, 특히 룡정시 삼합지는 송이버섯의 고향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연길과 화룡 등 해발이 높은 지역에서 품질 좋은 송이버섯이 생산됩니다. 제철은 8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로 한 달가량 짧은 기간이 수확의 절정기입니다. 연변 송이버섯은 버섯 자체가 단단하고 과육이 풍부하며 고유의 향이 매우 진한 것이 특징입니다. 해발이 높고 일교차가 큰 환경 덕분에 조밀도가 높고 아삭한 식감을 자랑하는데, 실제 연구에 따르면 연변산 송이버섯의 총 아미노산 함량이 영양학적으로도 뛰어난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송이버섯은 맛과 향을 내는 감칠맛과 단맛 성분이 다른 균근성 버섯에 비해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미노산, 비타민, 무기질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신장을 보강하고 기력을 북돋우며 가래를 삭이고 기침을 멎게 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대 연구에서는 항산화, 항염증, 항암 효과와 면역력 조절,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송이버섯은 그 본연의 향과 맛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두툼하게 썰어 버터에 구워 먹거나 달기나 등뼈와 함께 맑은 국물에 끓여 먹는 것이 대표적인 조리법입니다. 송이버섯은 신선도가 생명인 만큼 구입 후에는 가능한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게나 가재 같은 갑각류나 고지방, 고칼슘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에 연변에 가을 제철 특산인 송이버섯을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연변 특산은 바로 다섯 가지 맛이 담긴 약재의 으뜸이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그 이름처럼 신맛, 단맛, 쓴맛, 매운맛, 짠맛이라는 다섯 가지 말을 모두 지닌 특이한 열매로 장백산맥 일대는 북오미자의 유명한 주산지입니다. 연변준해에서는 안도현과 왕창현 등지에서 규모있게 재배되며 수확시기는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입니다. 오미자를 흔히 오모제 또는 오무제라고 부르는데요. 수분이 57.5%로 가장 많고 초지방 함량이 비교적 높은 것이 특징이며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 등이 풍부하게 함유돼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오미자는 자양강장과 수렴제로 중요하게 여기며 폐와 신장을 보호하고 진액을 생성하며 땀을 그치게 하고 설사를 멎게 하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간 기능 보호와 알코올 해독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미자는 말린 것을 3에서 6g 정도 차로 우려 마시거나 꿀이나 설탕에 절여 식초나 소스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발효를 거치면 비타민C 함량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감기에 걸렸을 때나 기침이 심할 때 그리고 몸에 습열이 있는 경우에는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연변특사는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붉은 보석, 바로 구기자입니다. 구기자는 가지과 식물인 구기자 나무의 잘 익은 열매로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오랫동안 귀중한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안도현은 장백산 홍구기자의 대표적인 산지로 높은 위도로 인해 성숙기가 다소 늦어서 해마다 8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 수확합니다. 이 시기 구기자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서 영양분을 더욱 응축하는데 연변의 구기자는 혹독한 장백산의 겨울을 견뎌낸 내한성이 강한 품종으로 열매가 특히 크고 과육이 충실하며 일반 구기자보다 당분과 폴리사카라이드 함량이 10에서 15%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기자의 핵심 성분은 베타인으로서 대한약전에서도 0.5% 이상 함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제아잔틴, 루틴 등의 항산화 성분과 다양한 아미노산, 비타민 B군이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구기자는 한의학적으로는 간과 신장을 보호하고 시력을 좋게 하는 효능으로 유명하며 현대 연구에서는 혈당 강하, 면역력 증진, 항노화, 항종양 효과가 보고되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동맥경화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구기자는 가장 흔히 차로 우려 마시거나 밥이나 죽을 지을 때 함께 넣어 먹거나 술을 담가 먹기도 하며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에 약 20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체하거나 열이 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감기 등 외부 병증이 있거나 비상이 허약해 설사를 잘하는 사람은 주의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행 가이드 금요 코너 연변의 맛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변 특색 음식 중에 밥반찬, 간식, 술안주의 제격인 조선족 전통 냉채의 대표 주자인 바로 소힘줄 무침입니다. 쫄깃하고 질긴 식감이 일품인 소힘줄 무침은 달콤하고 매콤하며 짠맛과 신맛이 어우러진 복합적인 맛이 특징으로 가정에서 자주 만드는 반찬이면서도 술안주로도 빼놓을 수 없는 별미입니다. 이 요리의 핵심 재료는 소의 등 부분에서 온몸의 근육을 연결하는 큰 힘줄인데 소 한 마리에서 얻을 수 있는 양이 매우 적어서 귀하게 여겨집니다. 최상의 식감을 위해서 손으로 찢는 방식을 즐기는데 보통 압력솥에 40분에서 1시간가량 삶아서 연하게 만든 뒤 식혀서 결대로 손으로 찢거나 칼로 가늘게 썰어서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면 섬유질이 잘 살아 씹을수록 감칠맛이 납니다. 부재료로는 양파, 풋고추 등을 넣어 식감과 향을 더욱 풍부하게 합니다. 소힘줄 무침의 진가는 바로 달콤하고 매콤하며 짠맛과 신맛이 조화된 조선족의 특별한 양념이 있습니다. 다진 마늘, 소금, 간장, 식초, 참기름, 미원 등의 기본 양념에 고춧가루, 고추장, 설탕, 깨소금 등을 넣어 풍미를 더하고 일부 가정에서는 물엿을 넣어 윤기와 단맛을 내기도 합니다. 그 결과 매운맛은 맵지만 텁텁하지 않고 향긋하며 단맛은 매운맛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감칠맛을 살려줍니다. 연변에서는 이 무침을 가장 보편적으로 즐겨 먹습니다. 조선족 가정에서는 손님 접대용 상차림은 물론 일상 반찬이나 아이들 간식으로도 사랑받으며 술안주로 으뜸일 뿐만 아니라 요즘은 외지 관광객들이 꼭 사가는 연변 특산물이기도 합니다. 소힘줄은 단백질과 콜라겐이 풍부해서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이처럼 소힘줄 무침은 단순한 냉채를 넘어 조선족의 정교한 재료 손질과 과감한 양념 조화가 돋보이는 연변 음식 문화의 자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힘줄 무침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연변의 산과들이 가을에 내려준 고마운 선물인 송이버섯, 오미자, 구기자, 그리고 조선족의 손맛이 살아있는 소힘줄 무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처음 마주했던 그 설레임, 처음 약속했던 그 진심, 처음 꿈꾸던 그 열정. 우리는 가끔 그 시작의 순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광수 작사, 김일환 작곡의 김송림 가수가 부른 늘 시작처럼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가끔은 그리운 그 초가집에서 살던 시절이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정광일 작사 백희남 작곡의 고향 초가집을 전해드립니다. 김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아름다움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노래한 가요. 박흥글 작사, 최시를 작곡해 리광일 가수가 부른 사랑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반복되는 가사와 육아, 집안일로 가득한 평범한 일상. 매일 똑같은 하루가 지루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 짧은 한 줄의 글, 좋은 한 권의 책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겨주곤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돌보고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주부 도서관과 함께 따뜻한 책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에 대한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속한 종, 호모 사피엔스의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교수가 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사피엔스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방의 뉴인원에서 지구의 지배자가 됐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 30개국 이상에서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빌 게이츠와 마크 저커버그도 강력 추천한 화제작입니다. 하라리 교수는 생물학과 역사학을 넘나드는 거대한 시각으로 우리 종의 행태를 통찰력 있게 분석하는데요. 마치 우주 정거장에서 지구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보듯이 인류의 7만 년 역사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럼 그 시간을 거슬러 볼까요?

약 7만 년 전 지구에는 우리 호모 사피엔스뿐만 아니라 네안데르탈인 호모 에렉투스, 호모 솔로엔시스, 플로레스인, 그리고 2010년에 새로 발견된 데니소바인까지 최소 6종의 인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만 남아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책은 그 비밀을 세 가지 거대한 혁명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인지혁명입니다. 약 7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의 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바로 허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동물들도 의사소통을 합니다. 녹색 원숭이는 독수리다, 사자다 하고 경고할 수 있죠. 벌들은 춤을 추며 꿀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죠. 하지만 우리는 사자는 우리 부족의 수호령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함께 상상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우리 종의 가장 큰 무기였죠. 이 능력이 왜 그렇게 대단할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침팬지 무리는 보통 20에서 50마리가 한 개입니다. 서로를 모두 알아야 협력할 수 있으니까요. 인간의 뇌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한계가 약 150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난 내가 있습니다. 프랑스 자동차 회사 푸조를 생각해 보세요. 이 푸조라는 회사는 실제로 존재할까요? 공장도 있고 직원도 있고 자동차도 있지만 그것들을 모두 합친다고 해서 푸조는 아닙니다. 직원이 모두 죽고 공장이 불타도 회사는 존재할 수 있죠. 푸조는 우리 모두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존재하는 법적 허구입니다. 이처럼 공통된 신화는 낯선 사람들끼리도 거대한 도시를 짓고 제국을 건설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 곳곳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을 디딘 곳마다 대형 동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사피어스는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종이었던 거죠. 오스트랄리아에는 한때 2.5톤에 달하는 디프로터돈이라는 거대한 웜뱃과 호랑이만 한 유대목 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피언스가 오스트랄리아에 도착한 지 몇천 년 만에 몸무게 50kg이 넘는 동물 24종 중 23종이 사라졌습니다. 북아메리카에서는 47석의 대형 동물 중 34석이, 남미에서는 60석 중 50석이 멸종했죠. 매머드, 거대한 땅나무늘보, 검치호랑이, 이들이 멸종한 시기는 인간이 그 땅에 도착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라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생물학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종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보다 약 12,000년 전 인류 역사상 중요한 농업혁명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보통 농업혁명을 인류의 위대한 도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직접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으니 더 안정적이고 풍요로워진 거 아니냐고요. 얼핏 생각하면 밀을 재배한 건 우리지만 사실은 밀이 우리를 길들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렵 채집이는 하루 서너 시간이라며 수십 가지 다양한 음식을 먹었고 영양 상태도 좋았습니다. 화석 뼈를 보면 농업혁명 이전의 사람들이 농업혁명 이후의 사람들보다 키가 더 컸고요. 치아 상태

태도 더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농부는 해가 뜨고 질 때까지 밭에서 허리를 굽히며 일해야 했죠. 그 결과 우리의 척추와 무릎은 망가졌고요. 디스크 탈출증과 관절염이 생겼습니다. 한두 가지 곡물에 의존하다 보니 흉년이 들면 굶주렸고 밀집된 정착지에서는 전염병이 창궐했죠.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그만큼 삶의 질은 떨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탁기나 자동차 같은 시간 절약형 기계를 발명했지만 오히려 일은 더 많아지고 바빠진 것과 같습니다. 이메일을 보내면 즉시 답장이 오길 기대하고 문자를 보내면 몇 분 안에 답이 오길 기대하죠. 우리는 시간을 절약했다고 생각했지만 삶의 속도는 10배 빨라졌습니다. 농업혁명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지만 그 결과는 더 많은 노동력과 더 많은 인구, 그리고 그들을 통제할 엘리트의 탄생이었죠.

이렇게 생겨난 잉여신경은 왕과 군인 등 사람들을 먹여 살렸고 그들은 함무라비 법전이나 독립선언문 같은 거대한 신화, 즉 상상의 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독립선언문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됐다고 말했죠. 과연 어느 쪽이 더 진실일까요? 교수는 이것들 모두가 객관적 사실이 아닌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 않습니다. 유전자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허구를 믿기 때문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흩어져 있던 인류는 어떻게 하나로 뭉치게 됐을까요? 인류를 통합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돈, 혁명 등입니다. 먼저 돈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여러분은 왜 이 종이 조각에 그렇게 큰 가치를 둘까요? 먹을 수도 입을 수도 없는데 말이죠. 바로 신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가치를 믿기 때문이죠. 역사적으로 돈은 별, 보배, 고등 껍데기, 가축, 소금, 금속 주화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항상 같았어요. 바로 보편적 신뢰입니다. 에스파냐 정복자 코르테스는 메이코의 아즈텍인들에게 금에 집착하는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와 내 동료들은 금으로만 나을 수 있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돈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도 거래할 수 있게 했고 이것이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었죠. 다음은 혁명.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과학혁명입니다. 불과 500년 전에 시작된 이 혁명은 인류에게 전대미문의 힘을 안겨주었죠. 과학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과학은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그 무지를 채우기 위해 관찰과 수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이 과학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유럽의 탐험가들은 미지의 땅을 정복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지식을 수집했죠. 1768년 제임스 쿡 선장의 항해가 단순한 탐험이 아니라 과학적 연구와 군사적 정복이 결합된 것이었음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금성의 태양면 통과를 관측하기 위해 타이티로 갔지만 동시에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를 영국 영토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힘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풍요를 주었지만 동시에 수십억 마리의 가축을 공장식으로 착취하는 비극을 낳았죠. 송아지는 출생 직후 어미와 분리되어 좁은 우리에 갇히고 돼지는 몸을 돌릴 수도 없는 공간에서 평생을 보냅니다. 또한 산업혁명은 가족과 공동체를 해체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이 복지 시스템이었고 의료 시스템이었고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국가와 시장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우리는 더 자유로워졌지만 동시에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더 행복해졌을까요?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불의의 사고를 당해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행복 수준은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른바 행복의 셋 포인트가 우리 몸속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돈이나 건강보다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유전자와 생화학적 시스템입니다. 연봉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오르면 행복감이 높아지지만 그 이상에서는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집니다. 우리는 좋은 감정은 붙잡고 나쁜 감정은 밀쳐내려고 하지만 모든 감정은 파도처럼 왔다 가죠.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됐는데요. 오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전정예,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오늘은 류선음의 글 여생은 제가 지켜드릴게요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5년 전의 그 여름날 밤을 나는 아마도 평생토록 잊지 못할 것이다. 그날 우리는 어머니를 잃어버렸다. 나와 아버지는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모든 장소를 다 찾아다녔고 결국 밤이 이슥해서야 백이 된 지 꽤 되는 농산물 시장에서 어머니를 발견했다. 내일이면 우리 딸 생일이라고요. 돼지고기를 좀 사서 물만두를 빚어줘야겠어요. 자신 앞에 불쑥 나타난 우리 보미를 보면서 어머니는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고 하자 그는 마치 불청객이 나타나기라도 한듯 잔뜩 겁을 먹으면서 뒤로 물러섰다. 그렇다. 2년 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어머니는 이 딸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겨우 50, 50밖에 되지 않은 어머니가 퇴직한 지 5년

1년도 채 안 되는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 집안에는 삽시에 검은 구름이 들이왔다. 그때 나는 28살이었고 아버지는 퇴직을 1년 남짓이 앞두고 있었다. 상의 끝에 우리는 평시에 어머니를 돌보드릴 도우미 아줌마 한 명을 청해 오기로 했다. 도우미 아줌마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 왔던 날 아버지는 일부러 청가를 맡고 아줌마가 어머니와 친해질 수 있도록 옆에서 거들어주기로 했다. 그날 오전 아버지는 도우미 아줌마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따스한 햇빛이 어머니의 몸을 포근히 감싸서 그랬던지 어머니는 아이처럼 신나했다. 앞에서 천천히 걸어가던 어머니가 어린 옷을 파는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옷을 가리키면서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 공주 드레스 우리 소명이 입으면 얼마나 예쁠까? 우리 이 드레스 사면 안 될까요? 어머니의 말에 옆에 있던 아줌마는 그만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더니 또 잊지 않고 한마디 곁들였다. 이보세요 아줌마, 아줌마 딸은 이제 28살이라고요. 어디선가 들려온 낯선 사람의 야유와 비웃음이 섞인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저도 모르게 아버지 뒤로 숨을 숨기더니 겁이 가득한 눈길로 오가는 행인들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가차없이 도우미 아줌마를 돌려보냈다. 그날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자신이 출근하는 단위로 가서 예정된 시간보다 앞당겨 퇴직 수속을 밟았다. 그 뒤로부터 아버지는 마치 그림자 마냥 어머니 주변을 지켜주었다. 누구한테 맡겨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면서 여생은 자신이 어머니 곁을 지켜준다면서 증상이 심해지면서 어머니는 낮과 밤이 서로 뒤바뀐 삶을 이어갔다. 낮에 잠드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대신 밤이면 실면증에 시달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외출을 하겠다고 아버지한테 졸랐다. 아버지가 말리면 눈에 보이는 물건을 되는 대로 손으로 잡아 메치곤 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침 7시 되기 바쁘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외출을 했다. 어머니와 함께 공원에 가서 꽃 구경도 하고 강가에 가서 조약돌을 줍기도 했다. 이렇게 하면 어머니가 낮에 잠들어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오전 11시만 되면 마치 최면이 풀리듯 어머니가 졸기 시작한다. 그곳이 길가든 버스 안이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다. 어느 한 번 아버지는 어머니가 버스에서 잠들어 버린 바람에 장장 5시간 동안 버스에 머물러 있은 적도 있었다. 나중에는 운전사 아저씨까지 그 모습이 딱해 보이는지 이제 깨워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아니면 밤중이 되도록 깨어날 것 같지 않은데요. 라며 안쓰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사비를 몇 번이고 더 내면서 어머니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다. 후에 아버지는 이렇게 해석했다. 네 엄마가 잠들어는 모습이 꼭 갓난아기 같았어. 그래서 차마 흔들어 깨울 수가 없더구나. 그렇게 아버지의 말년에는 곁을 지켜주는 동반자 대신 마음을 기울여 돌봐야 할 자식 한 명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의 생활 패턴도 점차 어머니를 따라가게 되었다. 낮에 어머니가 곤히 쉴 때면 아버지도 조심스레 어머니 곁에서 누워 잠깐씩 눈을 붙였고 어머니가 잠에서 깨나 외출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아버지는 즉시 어머니한테 옷을 입혀주었다. 매주 금요일마다 나는 아버지 대신 어머니를 돌보러 갔다. 그런데 요즘 들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밥상에서 내가 어머니한테 음식을 집어줄 때마다 그는 고마워 아가씨, 우리 딸처럼 마음씨 착한 분이군요 하면서 나를 칭찬해 주었다. 어머니가 화장실을 가겠다고 해서 내가 따라 나섰더니 어머니가 살며시 내 발을 밀어내면서 아버지를 불렀다. 여보, 낯선 사람과 함께 화장실에 가고 싶지 않으니 당신이 날 부축해줘요. 어느 하루 나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넌지시 물었다. 어머니 이런 모습을 날마다 지켜보는 게 혹시 지겹지 않나요? 나의 질문에 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사실 전에도 아버지는 어머니가 일부러 궤병을 부리는 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두 분이 산책을 나가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더니 옷장에서 얇은 패딩 하나를 가져왔다. 때는 초여름이라 저녁이라도 날씨가 포근하기 그지없었지만 아버지는 어머니가 챙겨준 패딩을 꼭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다. 어느 하루 아버지는 또 어머니의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가는데 어머니 손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아버지가 20년 전에 출근했던 직장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등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도시락 하나를 꺼내서 아버지한테 건네주었다. 아버지가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았더니 하얀 쌀밥 위에는 절인 오리알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그득히 차올랐다. 20년 전 아버지는 점심마다 도시락을 챙겨가지고 직장에 출근했었는데 그때 어머니는 하루도 빠질세라 절인 오리알 하나를 어김없이 도시락에 챙겨 넣었던 것이다. 병리에 걸리고 나서 어머니는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듯 많은 것들을 잊어버렸지만 아버지를 살뜰하게 챙겨주었던 생활적인 세부들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언젠가 아버지는 자신의 배를 가리키며 자부감에 넘쳐 말했다. 내 어머니와 날마다 산책한 덕분에 배불뚝이 별명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 그리고 전번 날에 검사를 받았더니 혈압도 정상이 더러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내 엄마한테도 고마워해야 될 게 아니겠어?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그동안 어머니한테서 받아왔던 사랑과 온정을 이젠 갚을 때가 되었다면서 아버지는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어머니의 기억력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아버지는 날마다 머리를 굴려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해냈다. 아버지는 매주마다 해바라기 씨를 한 근씩 싸서 어머니더러 껍질을 바르게 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임무를 완성하면 상가에서 지불하는 수고비라면서 돈 100원을 어머니 손에 쥐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는 한 줄에 100원씩 주는 보수에 만족을 느끼지 못했다. 어머니가 해바라기 씨를 까는 속도는 나를 거듭하면서 빨라졌고 상가에서 지불하는 보수도 점점 더 많아졌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또 한 가지 임무가 늘어났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노동 성과를 주위의 친척분들한테 나눠주는 일이었다. 그 뒤로 어머니의 일손은 눈에 띄게 잽싸졌다. 아버지의 알선으로 어머니는 냉장고, 텔레비전 덮개를 뜨는 일을 도맡아 하게 되는데 고객의 수요에 따라 대령 원향을, 대령 국화를 수놓는 고난도 기술도 선보이기도 했다. 어머니의 올바른 생활 습관을 배양함에 있어서도 아버지한테는 자신만의 비법이 따로 있었다. 어머니한테 제때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키워주기 위해 아버지는 어머니가 반기는 간식들을 집에 잔뜩 마련해 놓았다. 어머니가 어쩌다가 낮에 주무시지 않은 날에는 그의 손을 잡고 공원으로 가서 회전 목마를 타기도 했다. 아버지는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어머니의 병을 어느 정도 지연시킬 수 있기를 바랐다. 적어도 대뇌가 수축되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춰줬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아 있었다. 어느 하루 오랜만에 어머니를 보려고 집에 들린 나는 눈앞의 광경이 그만 목석처럼 굳어지고 말았다. 채색 텔레비전은 구식의 흑백 텔레비전으로 바꿔져 있었고 문마다 어머니가 손수 수놓은 문빨이 걸려있었다. 방에 들어가 보니 옷장들도 가운데 커다란 거울이 박혀있는 구식 옷장으로 교체되어 있었고 가장 놀라운 것은 텔레비전에서는 어느 년대 방송된 적 있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은 드라마 장면들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놀라운 표정을 지으며 아버지한테 물었다. 복고풍이 우리 집까지 불어 들어온 건가요? 그러자 아버지는 얼굴에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서 해석했다. 모 대학교의 한 유명한 교수가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어느 한 곳을 지정해 20년 전의 모양으로 되돌려놓고 이른에 가까운 노인 16명을 그곳에 모아 함께 생활하게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주일 뒤 이 노인들은 시력, 청력, 기억력이 모두 선명하게 제고된 건 물론이고 체력도 선명하게 개선되었다. 너희 어머니 기억 속에서 가장 추억에 남는 일들이라면 지난 세기 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 그때는 너희 어머니가 가장 젊고 예뻤을 때니까. 그러더니 아버지는 집에는 낡은 집 세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어디에서 어떻게 구했는지 구구절절 설명을 했다. 이 물건들을 구하기 위해 아버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곳곳을 잔빛을 하듯 샅샅이 훑고 다녔다고 한다. 바로 그때 흑백 텔레비전에서 어머니가 젊은 시절 즐겨보았던 드라마 주제곡이 흘러나왔다. 그 시절 어머니는 늘 입으로 이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가슴에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에서 바삐 돌아챘다며 말하는 아버지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어려있었다. 그 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절강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딸애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외할머니 집에서 일하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전화 저편에서 딸애가 나지막한 소리로 흐느끼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그러더니 딸애는 이내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나도 이제 외할아버지 같은 남자한테 시집을 갈 거야. 어느 주말 나는 오랜만에 정신을 차린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머리를 다듬어 주고 있었다. 어머니는 주방에서 밥을 하느라 바삐 돌아치는 아버지를 누러져라 바라보면서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지금 앓고 있는 사람이 네 아버지였으면 좋겠구나. 저 양반이 날 보살폈던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위해 뭔가 좀 해줄 수 있게 말이야. 아버지는 손에 쥐고 있던 주걱을 옆에 내려놓더니 어깨를 들먹이며 등을

우리 쪽으로 돌렸다. 그 순간 아버지가 흘러내리는 눈물을 참느라 얼마나 모지름을 쓰고 있는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한테 또 한 번 전에도 했던 질문을 들이댔다. 정말 하나도 힘들지 않나요? 그러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빈은 한평생을 그저 평범하게만 살아왔단다. 그럴듯하게 이뤄놓은 일도 없고 말이야. 하지만 내 엄마를 돌보는 일에서만큼은 누구보다 빈틈없이 잘했다고 자부할 수 있어 하늘에 맹세코 말이야. 이 세상을 살면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준 사람이 바로 어머니였다면서 아버지는 그 기회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다. 어느 하룻밤 어머니는 저녁 9시 반에 잠들었는데 이튿날 아침 6시까지 잠에서 깨지 못했다. 걱정이 되었던 아버지는 나한테 전화를 걸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한번 다녀오자고 했다. 다행히 어머니 병은 더 악화되지 않았다. 밤과 낮이 뒷바뀐 어머니의 삶은 다시 이어졌다. 아버지는 의뢰의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놓더니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을 떠났다. 베란다에 서서 가로등 아래 길게 드루어진 두 번의 그림자를 하염없이 바라보노라니 나의 머릿속에는 어느 유명한 작가가 했던 말 한마디가 스쳐 지나갔다. 우린 평생을 사랑했지만 여전히 함께한 시간이 짧아 안타깝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란 단어에 익숙해져 그 무게를 잊곤 하지만 길게 두려운 그림자처럼 묵묵히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사랑의 언어라는 것을 이 글을 통해 깨달은 것 같습니다. 평생을 사랑했지만 짧았다는 그 고백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라는 속삭임이 아닐까요?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변 라디오 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

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염견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염견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염변초선호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염변초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염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염변초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염변초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8월 초 이틀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인내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지만 진정한 승자는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 산책에서는 남영산의 수필, 매미의 일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매미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다. 몇십 년 전 소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매미와 개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기억에 새롭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대체로 이러하다. 매미는 늘 나무 그늘 밑에서 노래만 부르면서 세월을 보내지만 개미는 늘 부지런히 먹이를 날라들였다. 겨울이 되자 매미는 먹을 것이 없어 늘 개미네 집에 동냥을 다녔다는 것이다. 매미에 대하여 아는 것은 이것뿐이었다. 몇 해 전 낚시하러 갔다가 한족 친구네 집에 들려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그날 점심상에 기름에 튀운 요충이 한 접시 올랐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머나먼 산동에서 가져온 것인데 매미로 되기 전에 요충이란 것이다. 이 요충은 땅속에 3년간 묻혀있는데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얻기 어려운 귀한 것이라고 했다. 산동에서 나무가 있는 주위의 땅을 파서 얻은 것인데 영양가가 풍부해 사람에게 아주 좋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기름에 튀긴 요충이 담겨있는 접시에 쉽사리 젓가락을 댈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하도 진심으로 뜨겁게 권하기에 눈을 찔끈 감고 하나 집어먹었더니 보기와 생각과는 다르게 참으로 고소했다. 그날 나는 그들에 의하여 매미의 요충이 땅속에 3년 동안 묻혀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쯤에서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았다. 지난 여름 한국에 가서 체류할 때였다. 내가 체류하는 집 뒤에는 나무가 우거져 있었는데 날이 훤히 밝아오기 시작하면 수도 없을 것 같은 매미들이 종일 합창을 벌리곤 했는데 정말 귀찮을 정도였다. 수십 마리가 함께 울어대다 갑자기 잠깐 멈췄다가는 또 한두 마리가 운을 떼면 따라서 울어대곤 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불현듯 매미의 요충이 땅속에서 3년 동안 긴 시간을 보내다 나온다는 말이 생각났다. 그때 어디라 없이 콘크리트로 다져진 서울에서 땅속에 묻혀있던 매미가 어떻게 나왔을까는 의문이 잠깐 떠오르기도 했다. 이튿날 일하러 갔다가 옥상에 나앉아 담배쉼을 하는데 난데없이 매미가 날아와 우리가 앉은 앞에 툭 떨어져 발을 몇 번 움직이더니 죽어가는 것이었다. 그때 함께 일을 하는 한국인 실장이 죽은 매미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말하는 것이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3년 동안이나 땅속에 묻혀있다가 나와서 고작 한 주일 살고 죽다니 참. 떨리는 어조로 말하는 그를 바라보느라니 눈에 눈물이 핑 돌았었다. 그때 매미에 대하여 한번 잘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불쑥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으며 돌아와 인터넷으로 검색하기에 이르렀다. 매미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한 마리 매미가 온전하게 일생을 마치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고 한다. 요충의 95% 이상이 땅으로 떨어지는 과정에 두더지나 개미에게 먹히고 성충이 돼서도 절반 넘게 새나 거미에게 잡혀 먹힌다고 한다. 어미 개미가 적당한 나무 가지를 선택하여 작은 구멍을 만들어 그 속에 알을 낳으면 이듬해 7월쯤에 애벌레로 깨어나서 땅속에 들어간다고 한다. 땅속에 들어가서 3년에서 5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내면서 성충으로 되는데 4차례나 변태를 한다고 한다. 그러다 어느 날인가는 땅을 뚫고 새성이 나오는데 다시 허울을 벗고 날개를 가지면서 날기 시작하며 울게 된다고 한다. 극성스럽게 우는 매미는 수컷인데 그렇듯 쉼 없이 우는 원인은 죽기 전에 짝을 짓자고 암컷을 부르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7일에서 15일이란 짧은 사이에 암컷을 만나 짝짓기가 끝나면 수컷은 죽고 암컷은 교미 후 알을 낳고 역시 죽는다고 했다. 비참한 것은 일부 수컷은 쉬지 않고 울어댔지만 암컷은

암컷을 만나 교미도 해보지 못하고 때가 되면 죽으며 암컷은 울 줄을 모르기에 소리 한번 내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다. 세상이 나와서 짧으면 7일, 좀 더 길어야 15일을 살겠다고 긴 시간 동안 땅속 생활을 하는 매미다. 허나 짧디 짧은 시간을 살더라도 자기들의 족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 어둡고 침침한 땅속 생활을 무난히 마칠 수 있었을 것이다. 어떤 이는 매미는 오덕을 갖췄다고까지 했다. 즉 매미의 입이 곧은 것은 학문을 배우고 익히는 선비와 같고 아침 이슬만 먹고 사니 청빈함을 엿볼 수 있으며 농부가 애써 가꾼 나달이나 채소를 해치지 않으니 염치가 있고 다른 곤충과는 달리 집이 없어도 나무 그늘에서 살아가니 검소함을 엿볼 수 있으며 제철에 맞추어 울고 때가 되면 죽으니 신의가 있기에 문, 청, 렴, 검, 신의 오덕을 갖췄다는 것이다. 한간 미물이지만 한결 숙연해지는 마음이었으며 늦게 알게 된 것도 그렇지만 기름에 튀긴 유충을 먹었던 지난 날이 너무도 후회스러웠다. 사이트에서 말하는 매미의 오덕도 좋지만 그보다는 인고의 한결같은 마음이 내 마음을 더 사로잡았다. 비록 세상이 나와서 오래 살지 못하지만 몇 년 땅속 생활을 묵묵히 이겨나가는 매미가 아닌가. 땅속에서 보낸 시간과 세상에서 보낸 시간의 비례가 엄청나지만 매미는 흔쾌히 받아들이고 감내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단군 신화가 떠오른다. 범은 어둡고 맵고 쓰고 배고픈 나날들을 참지 못하고 동굴에서 뛰쳐나왔기에 인간으로 되지 못했지만 곰은 모든 고통을 참고 견뎌냈기에 웅녀로 환골 탈퇴할 수 있었다. 우리의 삶을 짧아도 굵게 한 획을 긋겠는가, 아니면 길면서 실오리 같은 약한 한 획을 긋겠는가, 또는 길어도 근 획이 알리지 않게 하겠는가는 아주 이해하기 쉬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자신의 삶을 길면서도 굵게 한 획 긋는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짧아도 굵게 한 획 긋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자면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인고의 나날들을 보내야 할 것이다. 그 인고의 나날들이 곧 굵은 한 획으로 이어지니까. 지금 나는 매미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간혹 꿈속에서도 매미를 보곤 한다. 다음으로 리은실의 수필 냉면 소나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동료 선생님들이 자주 찾는 냉면집이 있다고 했다. 그 냉면을 얘기할 때면 저마다 눈가가 촉촉해서는 입을 다시길래 저기 호기심이 동했다. 냉면의 종가라 불려도 좋을 만한 평양냉면, 연변냉면, 개서냉면을 제치고 그 맛이 단연 냉면 중 으뜸이라고 하는 선생님도 계셔서 내 호기심에 더욱 불이 붙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 뒷자리 동료 선생님이 고맙게도 그 맛을 느끼게 해주시겠다며 나를 데리고 그 식당으로 갔다. 시내버스를 타고 흔들흔들 북경 이환의 고풍스러운 전통적인 옛 거리를 지나 전혀 냉면집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골목에 화천견길이라 씌워진 녹색 간판이 눈에 띄었다. 낯선 북경의 옛 주택구에서 우리 글을 보니 퍼구나 정겨웠다. 식당으로 들어가니 입이 떡 벌어진다. 백옥이 놓여진 테이블마다에 사람들로 꽉 찼고 카운터 앞에서부터 입구까지 냉면 먹으러 온 손님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이었다. 겨우 자리를 찾아앉고 간단히 냉면 두 그릇에 고향 연변의 냉면집에서 듣도 보도 못한 장조림 비슷하게 생긴 반찬을 주문했다. 음식을 시키고 식당내를 휘휘 둘러보니 그래도 조선족 음식점임을 고집하는 장치들이 곳곳에 보였다. 벽에 걸린 민속 풍경화가 그랬고 한족 복무원의 몸에 입혀진 계량 한복이 그랬다. 이윽고 냉면이 상이 올랐다. 아, 고향에서 먹었던 냉면도 이랬던가. 북경 왕징에는 평양 식당의 냉면도 이랬던가. 그래도 냉면이라고 하면 사리를 곱게 틀어서 말간 육수에 댕그랗게 놓고 위에는 10개 썬 사과나 배, 채 썬 오이, 삶은 달걀 등 고명을 보기 좋게 올려놓은 그런 모습 아니던가.
간장물 같은 거무 튀튀한 육수에 면가락은 제멋대로 늘어져 있고 또 일부는 그릇벽에 붙어 존재가

사람을 뽐냈으며 투박하게 썰어놓은 사과 조각도 미관에 상관없이 육수에 동동 떠다니고 있었다. 면발은 또 왜 이렇게 굵은지 좀 과장한다면 아기 손가락 굵기만큼한 면발이 냉면임을 한껏 뽐내는 듯도 했다. 한 가닥 집어 입에 넣었다. 바오라기 같은 면발을 씹으니 밀가루 맛이 물씬 풍겨온다. 사지도 뜨겁지도 않은 육수에서는 진한 간장 맛과 고추장 맛이 은은히 풍겨오고 육수를 한 술 떠서 마셔보니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 육수 맛 또한 텁텁하니 요상하다. 냉면도 온면도 아닌 미면 미지근한 면이라 하면 어떨는지. 선생님은 진심 이 냉면 맛있습니까? 참지 못하고 마주앉은 선생님께 물었더니 나도 처음엔 뭐 이런 냉면이 다 있나 그랬어. 근데 먹을수록 생각나는 맛이야. 맛은 없는데 맛이 있어. 한동안 안 먹으면 그 맛이 생각나고 말이야 하고 아리송한 대답을 한다. 거참 맛이 없는데 맛있는 맛이란 도대체 어떤 맛인지 너희가 냉면 맛을 알아? 허천연길이라는 이 연변 음식점은 1943년도에 북경에 섰다고 한다. 리시성을 가진 한 조선족 할머니가 몇몇 북경의 젊은이들과 함께 냉면을 해서 팔다가 후에 연결식당으로 이름을 거치고 경영했다고 한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북경의 연변 음식점인 셈이다. 지난 세기 80년대 대학 입학으로 취직으로 북경에 온 조선족 젊은이들에겐 어려우나마 고향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귀한 곳이었다고도 한다. 지금처럼 한국 음식점들이 많지도 않았을 때고 주머니 사정도 여의치 않았던 그들은 3355 이 가격 착한 냉면집을 찾아 냉면을 먹었을 테고 그것으로 향수를 달랬을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타양의 냉면 맛에 점차 길들여지다 보니 그만 이 냉면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점차 조선족의 대도시 진출이 용이해지고 또 북경에도 왕징이라는 코리안타운이 형성되면서 민족 음식점은 예전처럼 귀한 존재가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반시간 정도 차를 타고 나갈 정통 평양냉면을 연변냉면을 어렵지 않게 맛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직장의 50대, 60대로 선배님들은 아직도 이 집 냉면 맛이 최고라고 추켜세우신다. 음식은 맛만으로 먹는 게 아닌가 보다. 남의 주관적인 느낌을 감히 짐작해보겠다는 주제넘는 생각을 해본다면 그들에게 이 냉면은 추억이고 향수지 않을까. 젊은 시절에 대한 추억과 고향에 대한 향수, 그 모든 것이 이 냉면에 들어있지 않았을까. 북경 생활 8년 차인 나는 결핍의 시대를 겪지도 않았던 나는 아직 모르겠다. 그 맛의 소중함을.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웅준 작사 서초리 작곡의 연변 살자 보내드립니다. 아름다운 연변에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면서 최련아 박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홍룡 작사 리하수 작곡의 두메라 산천의 웃음꽃 피었네 보내드립니다. 사람들의 웃음이 가득 피어나는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노래입니다. 산골 마을의 소박한 정취와 행복한 웃음이 곳곳에 퍼지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전분선 현경숙의 인창으로 들어보시죠.

풍년이 든 기쁨을 흥겨운 멜로디로 표현한 가요입니다. 신학산 작사 이상희 작곡의 이별의 풍년이 들면 보내드립니다.

우리에게 편안한 쉼터와 행복을 선사하는 연변. 연변의 사랑스러운 매력에 빠져보시길 바라면서 리상각 작사 최선명 작곡의 연변은 살기 좋아라 보내드립니다. 김선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디를 가든 자랑하고 싶은 아름다운 고향 연변. 따뜻한 정이 가득한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고향 사랑이 묻어나는 가요. 김성휘 작사, 리엘남 작곡의 내 고향은 연변일세 보내드립니다. 방송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풍경으로 물들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는 연변의 모습. 사계절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연변에서 많은 행복을 쌓아가길 바라면서 김대현 작사 김창근 작곡의 아름다운 연변 보내드립니다. 박춘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고향, 정이 넘치는 연변, 사람들의 환한 웃음, 아름다운 자연 풍경, 고향의 모든 것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사합니다. 따뜻한 초대의 마음과 함께 연변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가요, 김만 가수가 부른 연변으로 오세요, 보내드립니다.

땀흘린 노력이 풍요로운 결실로 돌아오는 기쁨을 만끽해보면서 오늘도 자신의 분야에서 뛰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선물합니다. 강호혁 작사, 김봉관 작곡의 일할수록 성수나오 함께 들어볼까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두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죠? 이제 개학했으니 학교와 반급 생활에 잘 적응해 가야 할 때예요. 특히 새롭게 학교 생활을 시작한 1학년 친구들은 모든 게 낯설고 걱정될 수 있는데요. 오늘 먼저 들려드릴 이야기는 첫 등교를 걱정하는 매튜를 따뜻하게 안심시켜준 아빠의 동화, 긴 다리 아빠예요. 함께 들어보자요.
0: 긴 다리 아빠. 매튜에게 아주 특별한 첫 등교 날이 찾아왔어요. 새로운 학교에 가는 날인데 매튜는 설레는 마음보다 낯선 환경이 두려워 마음속에 걱정이 가득 쌓였어요. 아빠와 학교를 가는 내내 온갖 걱정거리를 떠올리며 불안해했어요.
1: 아침 일찍 아빠는 매튜를 데려다 주려고 늘 타던 낡은 회색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그런데 차가 갑자기 말썽을 부리며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빠는 조급해하지 않고 차 주변을 살펴보며 수리하기 시작했고 징그랑 징그랑 부품 소리를 내며 열심히 손을 움직였어요.
0: 잠시 후 차가 다시 시동이 걸렸어요. 아빠는 자동차에게 힘내라고 속삭이고 매튜를 차에 태운 뒤 학교로 출발했어요.
1: 학교 인근에 도착한 아빠는 자동차를 주차장에 세워놓고 매튜의 손을 꼭 잡고 학교 청문까지 함께 걸어갔어요. 아빠는 매튜의 이마에 부드럽게 뽀뽀를 해주고 즐겁고 활기차게 학교 생활을 보내라고 따뜻하게 격려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꼭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한 뒤 발걸음을 돌려 천천히 걸어갔어요.
0: 아빠가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자 매튜는 걱정이 다시 커졌어요. 아침에 고장났던 차가 저녁에도 또 말썽을 부리면 아빠가 자기를 데려오지 못할까봐 마음이 몹시 불안했어요. 매튜는 두 손을 꼭 움켜쥐고 아빠의 뒷모습을 계속 쳐다봤어요.
1: 매튜의 걱정은 끝이 없었어요. 아침처럼 차가 또 고장날 일, 이웃 아저씨네 차마저 고장나서 빌릴 수 없는 일, 아기 곰 마틴이 깊은 잠에 빠져 아빠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일, 공원의 새들이 아이를 돌보느라 학교까지 날아오지 못하는 일, 꽃사슴이 할머니 댁에 놀러가 아빠를 태워줄 수 없는 일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걱정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그리고는 서둘러 아빠를 부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0: 아빠, 만약 자동차가 또 고장나면 저녁에 저를 데리러 오지 못하는 거예요?
1: 아빠는 불안해하는 매튜의 작은 어깨를 감싸주며 부드럽게 품에 안으며 차분하고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대답을 해줬어요.
0: 우리 집 차가 고장나면 옆집 아저씨네 차를 빌리고 그 차마저 말썽을 부리면 아기 곰 마틴을 부리면 돼. 아기 곰 마틴이 잠이 들면 새들을 부르고 새들이 바쁘면 물길을 만들어 배를 타고 오면 되지. 만약 물길마저 없으면 토끼를 타고 오면 돼. 말을 마친 아빠는 웃으며 매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1: 아빠는 동화 같은 따뜻한 말로 매튜의 불안한 마음을 어루만져 줬지만 매튜는 여전히 마음의 걱정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0: 아빠, 하지만 그 방법들이 다 통하지 않으면

0: 그때는 어떡해요?
1: 아빠는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매튜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답을 들려주었어요.
0: 자동차도 곰도 새도 토끼도 모두 도움을 청할 수가 없다 해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아빠의 길고 튼튼한 두 다리로 무조건 매튜에게 달려올 거야. 아빠 역시 매튜를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니 두 다리가 절대 지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너에게 달려올 수 있을 거야.
1: 아빠의 진심어린 말을 듣고 매튜는 이제야 마음속 걱정이 싹 사라지고 이제 완전히 안심했어요. 언제나 자기를 아껴주고 지켜주는 긴 다리 아빠가 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학교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이제 두렵기만 했던 낯선 학교가 설렘 가득한 즐거운 공간으로 바뀌었고 매튜는 웃으며 새 친구들을 만나고 재미있는 학교 생활을 즐길 준비를 했어요.
0: 친구들, 우리도 매튜처럼 첫 등교나 첫 유치원에 가거나 처음 해보는 일들을 마주할 때 두렵고 걱정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곁에는 긴다리 아빠처럼 따뜻하게 지켜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언제나 함께해주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고요. 사랑 가득한 부모님, 자상한 선생님,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이 우리의 고민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우리가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도록 도움을 줄 거예요. 네, 잠시 동요 한 곡 듣고 나서 다음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동요, 교정에 피는 꽃을 보내드립니다.

0: 이어서 두 번째 동화, 착한 심성을 가진 작은 버섯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 착한 심성을 가진 작은 버섯. 숲 깊은 곳에 여리고 작은 아기 버섯 한 송이가 살고 있었어요. 아직 세상 구경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아기 버섯은

0: 매일 몸을 살짝 웅크리고 부드러운 흙 속에 머리를 숨긴 채 달콤한 꿈을 꾸며 조용히 지냈어요. 아기 버섯은 꿈속에서 예쁜 꽃들과 반짝이는 별들을 만나고 포근한 바람이 불어오는 모습을 상상하며 평온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1: 어느 날 깊은 밤, 아기 버섯이 달콤한 꿈에 푹 빠져 편안하게 잠들어 있을 때 차갑고 촉촉한 물방울이 툭 하고 자신의 머리 위에 떨어졌어요. 아기 버섯은 깜짝 놀라 몸으로 느껴보고 그 시원함에 정말 기뻤어요. 그는 오랜만에 맞는 이 물방울에 졸린 눈을 비비고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천천히 흙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어요.
0: 잠시 뒤 굵은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기 버섯은 얼굴을 하늘로 들고 촉촉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드디어 기다렸던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1: 이때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피하느라 정신없이 허둥대는 작은 개미 한 마리가 아기 버섯 옆을 지나고 있었어요. 아기 버섯은 친절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2: 개미야, 빨리 여기 와서 비를 피해.
0: 개미는 감동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버섯 밑으로 들어가 몸에 묻은 빗물을 훌훌 털어냈어요. 친구를 도운 아기 버섯은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며 행복한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1: 아기 버섯은 주변을 천천히 살펴보다 또 날개가 흠뻑 젖은 힘겹게 날개짓하는 나비를 발견했어요. 아기 버섯은 걱정된 마음에 큰 소리로 불렀어요.
2: 나비야, 빨리 여기 와서 비를 피해.
0: 나비는 몸을 덜덜 떨며 고마움을 전하고 조심스럽게 아기 버섯 아래로 들어왔어요. 아기 버섯은 개미와 나비가 비에 더 젖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몸을 넓게 펴주었어요.
1: 그때 머리 위에서
2: 아이고 아이고
1: 하는 작은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툭소리와 함께 낙장벌레 한 마리가 굴러떨어졌어요. 큰 빗방울의 날개가 무거워져 제대로 날지 못하고 떨어진 거예요. 아기 버섯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낙장벌레를 불러 비를 피하게 했어요. 낙장벌레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더듬고 고마움을 전하며 조심스럽게 아기 버섯 아래로 들어왔어요.
0: 아기 버섯은 땅 속에 뿌리를 깊고 넓게 뻗어 흙 속의 영양분을 가득 흡수하며 몸을 점점 더 크게 키웠어요. 그는 자기 아래와 비를 피하며 쉬고 있는 작은 동물들을 끝까지 지켜줘야 한다고 굳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1: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게 쏟아졌어요. 새, 토끼, 장난꾸러기 원숭이, 길을 잃은 어린 다람쥐, 고양이와 꿀꿀이까지 비를 피하려고 버섯 밑으로 하나 둘 모여들었어요. 버섯은 모두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힘을 내서 몸을 계속 넓게 펼쳐주었어요.
0: 아기 버섯이 점점 넓게 펴지자 그늘 아래는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새들은 맑은 목소리로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나비는 가벼운 날개짓으로 아름답게 춤을 췄어요.
1: 또 개미는 작은 발걸음으로 리듬을 맞추고 원숭이와 다람쥐는 귀여운 매우기를 보여주었으며 밖에서 쏟아지는 빗소리는 마치 따뜻한 박수갈채처럼 들렸어요. 동물들은 함께 웃고 뛰놀며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0: 얼마 지나서 비가 그치고 하늘에는 예쁜 무지개가 걸렸어요.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비쳐나왔어요. 염소와 사슴, 여우까지 숲속 동물들이 소식을 듣고 하나 둘 모두 아기 버섯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1: 모두 금세 커진 아기 버섯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리고 작았던 아기 버섯은 넓은 우산처럼 커져서 여러 동물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 뒤로 동물들은 버섯 그늘 아래에서 매일 함께 즐겁게 놀았어요.
0: 아기 버섯의 따뜻한 이야기는 숲속 곳곳에 퍼졌어요. 동물 신문 기자인 기린 선생님은 카메라를 메고 아기 버섯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어요. 그는 커다란 버섯과 그 아래에서 웃고 즐기는 동물들의 모습을 정성껏 사진에 담았어요.

0: 다음날 아기 버섯의 사진은 동물신문 1면에 크게 실렸어요. 이제 아기 버섯은 숲속 모두에게 사랑받는 인기 스타가 되었어요. 원래 여리고 약했지만 친구들을 돕고 싶은 착한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해서 모두가 아끼는 멋진 버섯으로 성장한 거예요.
1: 친구들, 이 동화는 착한 마음으로 주변 친구들을 배려하고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는 선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남에게 베푼 따뜻한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큰 기쁨과 행복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깊은 교훈을 담고 있어요.
0: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친구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요.
2: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리광수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장진석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선생님 고맙습니다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꿈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꿈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라 가슴 속에 심어둔 씨앗이죠. 내를 향한 소망의 꽃잎을 흩날려 가길 바라며 노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간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기회를 빌어가지고 길태종이 문진보의 박창호 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40여 년이라는 중이 서이의 조이, 조선적 이야기란 뜻이 되죠. 림상 경험을 갖춘 분인데, 퇴직을 하기 전에는 연길시 요양원하고 연변조이병원에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의 요청을 받고 매일같이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는데요.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심내혈관계통질병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으로 일으키는 말조 현운증이라든가 두통증, 그리고 관심병, 심교통, 심리부치에 이러한 병증,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러한 말죠. 심내혈관계통의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최근에 보게 되면 소화교통 질병 치료에 마저 특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급성 만성 위염, 특히는 위축성 위염, 밀환성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결장염, 변비, 설사,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해가지고 많은 환자들로부터 장위병 극성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호흡계통 질병 치료에서도 특징을 보이는데요.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의 인후염, 기관지 천식에, 그리고 감기를 자주 하고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 않은 이러한 병증에, 이런 호흡계통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리고 중약하고 혈위주사료법을 결합해가지고 중노년분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골관절이 아파나는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상술한 말죠.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 하게 되면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박창호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가을에 잡아들면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싸늘하죠. 그리고 기후가 말이죠, 건조해집니다.
0: 네.
1: 우리 중의학에서는 우리 인체의 병을 말이죠 일으키는 이러한 인소를 갖다서 세치에, 하늘로 세치라 합니다. 사기라 합니다.
0: 네.
1: 그러면 이 가을이라는 계절이 오게 되면 어떠한 말이죠 세치가 죄악의 인체에 손해를 주는가에, 우리 풍한 서습조와 이러한 말죠 사기 중에서 가을에 잡아들게 되면 간조할 조짜인데, 조사가 말이죠 이 우리 인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0: 네.
1: 많이는 이 코라든가 입이라든가 이러한 말죠 부위로부터 침범에 들어오는데, 이 사기가 호흡도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죠 폐장을 말이죠 손상 주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이죠. 우리 림상에서 보기 되면 예? 호흡도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데 호흡도라 할 경우에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0: 예.
1: 하나는 상호흡도, 하나는 하호흡도. 예. 상호흡도에 보게 되면 코라든가 예? 비도라든가 인후의 인고관 회염에 이러한 마저 조직들로 마저 구성되었고요. 하호흡도라 할 때는 말이죠. 기관이라든가 기관지 폐로 말이죠에 조성되었습니다. 이 호흡도에 보게 되면 늘상 보게 되면 비염을 일으킨다든가 비두염에 인후염 예. 그리고 기관지염에 폐염에 폐결핵 이러한 말저 질병들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우리 최근에 림상에서 보게 되면 코가 말라두고 예, 목이 말라두고 어떤 분들은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말이죠 예, 아프다 합니다.
0: 네.
1: 그리고 말이죠 이 가을이란 계절에 잡아들면서 폐에 있는 진액이가 말이죠 말라두기 때문에 마른 기침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0: 네.
1: 원래 기초 질병이 있는 분들 특히 보게 되면 기관지염이라든가 폐염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기초 질병이 있는 분들 보게 되면 기침을 하는데 가래가 말이죠 노랗고 딱 달라붙습니다 목에
0: 네.
1: 잘 빠져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침이라는 말이죠 이 병증이 오래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답답하거나 또 아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 기관지염에 대해서 우리 뇌를 해봅시다.
0: 네.
1: 급성으로 나타나는 기관지염이 있는데 병원 미생물이 감염으로 인해서 말이죠. 특히는 췌양 산소가 결핍해집니다. 이래게 되면 인체의 말이죠 정상적인 생리공능 특히는 폐공능이가 말이죠 몹시 하강되고 엄중할 때는 말이죠 전해질 문란 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네.
1: 예 말씀하세요.
2: 감사합니다.
1: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2: 예 어금니 자꾸 예 술에 자꾸

0: 예.
1: 그래서 방금 다 방세 자기 못하고 그래서 뒤편에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보냈는데
0: 예.
1: 아주 호전이 좋습니다.
0: 예.
1: 한번 보여야 하려고 전화 드린 겁니다.
0: 예. 오늘은

0: 땅뿐 랭기랍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2: 예, 예.
1: 우리 남편도 그 다리도 그렇고 혈압도 높고 이 그 저기 뼈가 많이 아파서 대중에 가서 그 원장님이 치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2: 예.
1: 도면이 내 못 걸고 예. 화장실 가도 네 발 걸음에 가고 도망 어떨 때 한 발짝도 못 걸고 머리도 아프고 예 맥이었고 식사도 잘 못하고 이랬습니다.
2: 예.
1: 대중에 가서 그 원장님이 알뜰한 치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처음에는 미네먹었던 게 걸기 시작하고 식사를 못하던 게 식사도 하고 맥이 없었고 못하던 게 계속 맥도 나고 예. 그래서 지금 활동도 하고 계속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2: 예.
1: 맞고 중약도 먹고 진도 맞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해주셔서 지금 많이 좋았는데 요지간에 또 좀 계절이 바뀌니까 그런지 또 조금 살살 아플까 해서 지금 오늘 가서 다시 또 보이고 약도 찍고 하려고 예약해 주세요.
2: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1: 예,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저 소변이 잡아가지고 어떨 때는 소변 볼 때 어떨 때는 또 저리고 이래 아프고 해서 하루 전하게 막 대여섯 번씩 소변 볼라 댕기다나니까
2: 예.
3: 예, 잠도 방자에 못하고 그런 차에 방송을 통해서 박윤덕 주임이 신념에 잘한다 해서
2: 예.
3: 그래 거기 가서 약을 세축을 썼지만 예. 저 전화기에 다섯 번씩 나가던 차수가 2차, 3차 이렇게 쫄아들고 또 저리고 아프고 하던 것도 예, 좀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많이 나사시니까 오늘 가서 좀 약도 쓰자고
2: 예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3: 수고하세요.
2: 예 건강하십시오. 예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4: 예, 젊은 병정만은 신경이 영민하고 밤잠 잘 자지 못하고, 예.
2: 예.
4: 예, 그래고는 이래 뭐니까 머리도 아프게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띵 하면서 이 앞마 쪽에 또 아프고 해서
2: 예.
4: 힘도 없고 밥맛이 없고 해서 박윤덕 주인데 가서 이래 검사했더니 그 뭐니까 그 이 박윤덕 주인이 한쪽말로 말하면 예약이 하는 게 2개월째였어 挺好的 그래가지고 소리 오늘도 또 가서 예약 갖고래
2: 예예 어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4: 예
2: 예약이 됐습니다
0: 네
4: 수고하세요
2: 예 건강하세요
0: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저 피부과 예약하죠
2: 예 어떤 상황입니까
5: 광선 비염이 오래돼가지고
2: 예.
5: 이렇게 이런 거를 하고 그리고 요즘 날씨 기온이 떨어지니 코도 많이 막히고 그리고 자꾸 기침도 나고 재채기 나고
2: 예.
5: 너무 이래가지고 피부과 김주임을 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2: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5: 예 알겠습니다.
2: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예.
2: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2: 예.
6: 예, 저는 예, 저기, 이 기관지 나빠가지고서 기침을 많이 기쳤습니다.
2: 예, 예.
6: 예, 그래서, 예, 아니, 밤에 뭐, 기침이 더 나고, 아줌마 기침을 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뭐, 어쩌면 몇 년 됩니다.
2: 예.
6: 좀 났을 것 같으려 하다도, 예, 또 대부치라고, 대부치라고. 그래서 용하다는 이산대도 여러 곳도 가보고, 밀방약도 많이 써보고, 이랬는데도 나의 그냥 기침이 떨어지진다.
2: 예.
6: 여름에도, 저기, 그, 지난 여름에 얼마 더웠을까? 30도 넘어도 내 밖에 온신에 마스크 끼고 다니는 게 있음 같지 않습니다.
2: 예.
6: 딱 이 찬 공기 낸 데만 딱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2: 예.
6: 그런데 소문에 이 기태중에 박상호 선생님이 그렇게 기침을 잘 된다고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2: 예.
6: 그래서 또, 우겐 또 거기나 가보자고 가본 게 여지간에 또 찬바람이 떨어지니까 또 기침이 시작하고

0: 되다.
1: 예.
0: 그런데 요 먼저 며칠 전에 갔는데 아이 정말 용한다 그 선생님. 기침은 며칠 아이 썼는데 뚝 떨어진다.
1: 예.
0: 오, 냈으면 오, 이렇게 기침이 떨어지는 곳도 있는가 싶었대다.
1: 예.
0: 선생님 정말 그 선생님 용하대다.
1: 예.
0: 어제는 그래 올겨울은 그래도 좀 어제는 무사히 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기침은 많이 지치니까 나의 인후염도 생깁니다.
1: 예,
0: 인후염을 해서 또 예, 형 고생했습니다. 근데 지금 인후염이 이거 마저 해결하기를 해서 예, 오늘이 또 박창호 선생님과 예약하자 그랬다.
1: 예, 오늘만은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0: 오늘이?
1: 예, 예.
0: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네. 오늘이 길태병원에 가서 그런 병 보이자고 그랬다.
1: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3: 아, 나는 이 기침, 나도 기침 한 영색이 나서 저번에 박창호 주임 이사 참약을 일곱 첩처다 먹었습니다.
1: 예, 예.
3: 기침 많이 났습니다. 예. 나는 이게 영별 났습니다. 칼에 딱 붙었는데 이게 어디에 거기 어떻게 말라붙었는지 떨어다.
1: 그렇습니다.
3: 삼키자 해도 삼키지 못하고 이렇습니다.
1: 예.
3: 그래서 여덴에 가서 저 단약은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내 기반으로는 나는 물 마시듯이 집에서 먹고 계속 이렇게 먹고 밤에 잘 때 자기 전에 먹고 또 자다가도 먹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잠 자는 게 제대로 못 잔다 만다. 자꾸 여기 목이 간질간질해서
1: 예,
3: 그리고 계속 여름에는 마스크 끼고 댕겨도 어쩌긴지 고소에 계속 여기 간질간질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1: 예.
3: 그러네. 가서 박정호 주임 선생님이라 치료받은 게 많이 나왔습니다. 내 또 우선 이 가을이 또 이제 그만가 봄에부터 약을 썼습니다. 굉장히 저번에 또 그간에 일이 있어서 약을 떼고 이랬는데 또 여름에 또 먹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낫긴 났는데 내게도 이 가을이 들었을까 나 막 무시했습니다.
1: 네.
3: 아무래도 내 가서 가병 배우고 또 오늘 가서 약을 재와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3: 아침에 일찍 내려가겠습니다.
1: 예, 그러도록 합시다. 어전에. 예,
3: 오늘이 예. 예약해 주십시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3: 어전에 일찍 가겠습니다.
1: 예, 예. 오세요.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세요. 예. 나는 길태동이는 처음인데요. 내가 오른손이 저리고.
1: 예.
4: 통세 나고 그래요. 그 어느 의사를 보였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어. 아,
1: 진단은 받았습니까?
4: 아, 진단은 아니 받고.
1: 예. 그러니까.
4: 친구를 해야 되지요.
1: 아, 글쎄 친구를 할 수도 있고 뭐 첨약을 지어드릴 수 있는데 그 수원장 찾으세요.
4: 아, 수원장이요?
1: 예, 숙사란 숙제입니다. 한쪽 뿐인데 성씨 특수합니다.
4: 친구도 하는 거예요?
1: 잘하죠. 예.
4: 오늘 토요일인데
1: 예 이렇습니다.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4: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네. 아 저분이 심장이 안 좋아서 그 뭐니까 치료 받은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5: 박창호 주임 보였겠어요.
1: 예예 예. 예, 예.
5: 아, 근데 요즘에 또, 이, 아침 저녁에 또 춥더니,
1: 예.
5: 아침 저녁 춥고 낮에 덥더니 또 감기한 것 같습니다.
1: 예. 어슬어슬 춥습니까?
5: 예, 춥고 기침이 나고 가래도 많고 맥이 없고.
1: 예.
5: 갑자기 지금 그러네.
1: 그러면 박창호 주임은 마저 예, 보였다니까 계속 보이세요. 자, 됩니다. 치료가.
5: 예, 지금 금방 떨어질까, 감기.
1: 예.
5: 감기 첨약 먹습니까?
1: 예, 첨약을 쓸 수 있죠.
5: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무때나 감기지.
1: 오늘만은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5: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1: 예.
5: 먹어야겠네요.
1: 예, 예.
5: 예, 예.
2: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 이태병원에 저기 치영이 선생님한테 허리 아프고 다 다리가 막 저리면서 아파서 치매 못 한 5일 맞았는데요.
1: 네.
6: 좀 많이 좋아졌어요.
1: 예, 예.
6: 그래서 또 맞으려고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6: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예.
1: 땅뿐 댕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0: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오랑 위병 환자입니다.
0: 예.
2: 예. 위병 환자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있었는데 방송을 듣고 박창호 주임 선생님한테 성약을 네 번씩 제가 먹었는데 다 나아졌습니다.
0: 좋습니다.
2: 그래, 네.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0: 예.
2: 요즘에 또 날씨 기온이가 떨어지니까 기침이 많이 나고 가래가 많아가지고
0: 예,
2: 예, 박창호 주임 선생님한테 예약을 또 부탁드리자 그러고.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어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2: 예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땅뿐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강철수 지금 환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인데요.
0: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3: 허리에, 저는 허리가 배가 아픈다. 그리고 다리 저리고 무릎도 아프고 이래서 걷기도 힘들고 한 50m를 걷고는 또 서서 언어를 움직이다가 걸고 이랬습니다.
0: 어, 심했군요. 예.
3: 예, 심했습니다. 예, 예 그런 방송도 그사리 강철수 주임한테서 침도 맞고 소약도 쓰고 어떤 한 두 번 갖다 썼습니다. 소약을.
0: 예, 예.
3: 예,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3: 그래, 오늘 또 강철수 주임을 예약합시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3: 예,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아,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그, 나는 오늘이 심장병 환자인데.
0: 네.
4: 아, 맥이 지레 똥 떨어져가지고, 한번 저기, 약 쓰다고. 그래, 그, 박창호 주임 선생님이 그, 저기, 이런 거 잘한다고 해서, 용하다고 해서.
0: 예.
4: 그래서 나를 걸었습니다.
0: 예,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오늘만.
4: 예.
1: 예.
4: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 설명 주시죠.
0: 그러니까 예, 기초 질환이가 예, 만성 기관지염이라든가 예, 만성 폐렴이 있는 분들이 이 가을이란 계절을 잡아들면서 특별히 예, 예, 주의를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에 예, 병을 일으키는 이러한 말저 인소를 갖다 중요하게서는 예, 사기라 하는 데시에 치에 예, 가을에 잘 받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떨어집니다. 싸늘한 기온이.
1: 네.
0: 그리고 또 간조한 기후가 말이죠. 이 가을에 잡아들면서 인체에 말이죠.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렴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이 가을이란 계절에 말이죠. 다른 분들보다 쉽게 말이죠. 조세에 간조하단 조세에
1: 네.
0: 조사의 침습을 받을 말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분들이 기침을 하는데 마른 기침을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침을 하면서 가래가 말이죠. 나오는데 가래가 말이죠. 노란색을 띠거나 마저 딱 목에 달라붙어서 빠져나오기 힘들어합니다. 이래서 목이 간질간질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말이죠. 다른 말이죠. 호흡도 질환을 인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1: 네.
0: 급성이라든가 만성으로 나타나는 인후염에 급성 단계를 놓고 본다 할 때 목이 말라드고 간질간질하고 예, 인후가 말죠. 예, 아파납니다.
1: 네.
0: 예, 이 단계를 말죠. 예, 우리 제때 말죠.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예, 점차적으로 예, 만성 인후염으로 번져질 때 있습니다. 예, 변한다 말입니다.
1: 네.
0: 이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 목에 말이죠. 무슨 물건이 붙어 있는 감이 나타납니다. 이물감에. 사실 우리 이비인후과에 가서 검사를 해보게 되면 아무것도 말이죠. 없습니다. 그런데
1: 네.
0: 환자분이 말이죠. 감각이 그렇단 말입니다. 간질간질하면 목에 무엇이 붙어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말이죠. 예, 마치 기관지염에 걸린 것처럼 기침을 할 때 있습니다.
1: 네.
0: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예, 목소리까지 변해집니다. 쓰야의 쉰 목소리가 나타난단 네. 말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좀 심한 분들이 있는데 마치 식도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아주 돈인곤란증이 나타날 때 있습니다. 음식을 삼키거나 물을 삼키거나 별난 감이 잘 넘어가지 않는 이런 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이 급성이라든가 만성 인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데 많은데 특히 만성 인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그 병정이가 상당히 길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말죠. 몇 달간, 어떤 분들은 심지어 예, 몇 년씩 말죠. 예, 그럴 때 있습니다. 비교적 그 완고하고 예, 치료가 말죠. 예, 잘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을에 이래 잡아들게 되면 하나는 말이죠. 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예, 조사가 말이죠. 입이라든가 코라든가 예, 이런 데로부터 진범에 들어와서 말이죠. 예, 호흡계통에 문제를 많이 발생합니다. 예.
1: 잠시만요. 담자 나봤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십니까?
6: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6: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선생님.
0: 예.
6: 예. 네, 지금 예, 정황이 중에서 출혈, 이번에 또 출혈이 안 나왔는데 지금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서 매수금을
1: 네, 봐. 소리가 너무 났습니다.
6: 매수금을 밥은 못 먹습니다, 지금은. 예.
0: 예.
6: 그래서 지금 곁에서 말하는 게 조금 영양 그런 거 제가 하려서 그런지 그 뭔가 빨단 거 아무 사람이나 맞을 수 있습니까?
0: 아, 맞을 수는 있는데 필요 없으면 그거 무슨 맞을 필요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서 진맥을 한 다음에 예. 그 저 지금 출원했다지 않습니까?
6: 예.
0: 비장의 공능이가 아주 약한 것 같은데 첨약을 사다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6: 빠르겠습니까?
0: 빠르죠.
6: 근데 지금 첨약을 지금 이제 딱 먹기 싶은데 지금 받아들일 것 같지 않습니까?
0: 아하, 그거는 예, 처방을 어떻게 내는가에 관계됩니다.
6: 그렇습니까?
0: 그렇죠, 예. 내가 지금 전화상 걸러보면 되니 출원한 다음에 비장의 공능이가 맞물기지 않습니다. 허약합니다.
6: 지금 싹 살이 빠져서 말하기도 좀 애매해.
0: 그렇죠, 그렇죠.
6: 밥을 먹자는 생각이 없고 물도 예 마시자면 원래 이제 물이랑 커하면 많이 먹어야 되는데 물도 맛이 없습니다.
0: 지금. 예. 그래서 예, 지금 그 소개를 하고 있는 이 박창호 선생이 이 소화교통 질병 영 잘 치료합니다. 와서 예, 진맥을 받아보고 예, 첨약을 첨약을 타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6: 알았습니다. 원래 하긴 그냥 그 박윤도 선생께서도
0: 치료. 아, 이렇습니까? 그분도 그 중년에서 아예 소문난 이사인데.
6: 예, 거기서 그 치료를 받았는데.
0: 그러도록 합시다. 오전에 오세요.
6: 네.
1: 네.
0: 예, 안녕히 계세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예.
1: 네, 길태종이 문진부 지점은 연결시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우리 수에서는 자체 계획으로 난점을 해결하고 질적 향상과 효익 증가, 본업 회복에 초점을 맞춰 개발구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내려놓고 내생 동력을 충분히 활성화하도록 주동해 전주 고품질 발전 동력을 축적했습니다. 일전 연길국제공항경제개발구에 위치한 연변선도식품연회사 생산작업장에서 설비가 효율적으로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4톤 용량의 대형 무균 탱크 20여 개가 가지런히 늘어서 있고 밀균기, 균질기, 전자동 주입기 등 지능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종횡으로 교차된 밀폐관이 전반 생산 흐름선을 연결시켜 무접촉식 작업을 실현했습니다. 회사는 16년간 감주 생산에 주력하면서 5차례의 갱신, 승격을 거쳐 현대화, 표준화 작업장을 건설하고 현재 8갈래 선진적인 전자동 생산 흐름선을 갖췄으며 45가지 특색 맛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출시하는데 년간 매출액이 1천만 원을 웃돕니다. 현재 회사 제품은 동북 삼성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에서는 북경, 천진, 하북시장을 중점 개척하고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시장 개척에도 공을 들일 계획입니다. 연변선도식품위원회사는 연길 국제공항경제개발구에 입주한 후 정책 신청, 발로 확장 등 면에서 개발구의 맞춤형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바로 개발구에서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본업에 발붙여 기업에 봉사한 생동한 축도입니다. 현재 개발구에서는 금융봉사, 시장 확대, 살뜰 보장 등 세 가지 면에서 기업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은행과 기업의 연결 플랫폼을 구축해 7개 우수 기업의 은행 신용 한도 2천만 원을 쟁취해주고 장려 보조금 150만 원을 신청 지급해 기업의 융자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업의 고속 성장은 개혁의 실천 성과를 보여줍니다. 개혁 전 전주 각급 각류형 개발구와 기능구는 14개로 그중 국가급 성급 개발구 12개, 국가급 기능구 2개를 포함했습니다. 일부 개발구 배치가 분산되고 직능이 범위를 초과하고 효능이 부족한 등 단점에 비춰 우리주에서는 기구 간소화, 직능 재정립, 산업 승격, 요소 보장 등 면에 초점을 두고 정돈 개선을 추진하고 사업 중심을 산업 발전이라는 주업으로 회복시켰는데 개혁 정돈 성과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합 및 최적화를 추진하고 산만한 발전 모식을 단호히 배제했으며 개발구의 질적 향상과 기구 간소화를 추진했습니다. 연령도 신구, 길림 연령도 문화관광구,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를 개발구 관리 목록에서 퇴출시켜 전조 개발구를 12개로 줄였는데 감축률이 14.3%였습니다. 유휴자산 활성화를 유형별로 추진해 국유자산 배치와 사용 능률을 높였습니다. 사회 사무 분리 임무 또한 순차적으로 실행했습니다. 활용 변경 경제 합작구, 연결 고신기술 산업 개발구의 위생 건강 봉사 직능 분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권리와 책임 경계를 일층 명확히 하고 직능 위치를 분명히 함으로써 여러 개발구에서 산업 대상에 주력하고 봉사를 최적화하게 했습니다. 이번 기구 간소화와 통합은 단지 기구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고품질 발전에 효능을 더해줬습니다. 기구 편제 총량을 엄격히 통제하고 개발구 주요 책임과 주업에 초점을 두고 내부 기구 설치를 최적화하고 2급 내부 기구를 전면 폐지해 관리 등급을 간소화했으며 인원 배치를 최적화했습니다. 한편 체계적 계획을 거쳐 전주 개발구 관리 기구를 11개에서 10개로 줄여 경제류 내부 기구 비율을 88%에 도달시켰습니다. 또 인사 보수 제도 체계를 보완하고 전문 개혁 방안과 근무지 설치, 성과 평가, 보수 분배 등 5가지 보조 세칙을 내와 고착된 모식을 타파하고 간부 대우의 사업 열의와 창업 활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산업질을 높이고 요소 능률과 봉사 수준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 주에서는 개발구 산업 총적 배치 지침을 과학적으로 편성하고 각 개발구 주도 산업과 보조 산업을 다시 확정해 산업 구도와 발전 방향을 1층 명확히 했습니다. 요소 보장을 꾸준히 강화했습니다. 개발구의 재정, 토지, 자산, 재무 상황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토지 양도금 관리 방법과 공업 용지 표준지 개혁 방안을 내오는 등 요소 보장 강화를 통해 개발구 혁신 발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권한 이양 개혁 또한 정밀하게 실행했습니다. 여러 개발구 기능 위치와 산업 특색에 따라 개발구마다 한 가지 정책에 차별화된 권리, 책임 배당을 실시하고 보류, 반환, 이양할 경제 직능 사항을 과학적으로 정리해 경영 환경을 꾸준히 최적화하고 산업 발전 옥토를 다졌습니다. 고질적 폐단을 타파해야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고 주업에 발붙여야 산업을 흥기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에서는 기업의 어려움 해소부터 산업 군집 육성까지 기존 자원 활성화부터 신규 대상 집결까지 개혁이 내놓은 성과가 끊임없이 실제 생산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홀가분하게 출발한 여러 개발구는 낡은 것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수립하는 분진의 기세로 목표를 향해 확고하게 나아가고 있으며 따라서 지능 발전의 길도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9월은 연변주 74번째 민족단결 진보 선전월입니다. 9월 11일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은 도문에서 책임촌 건설, 민족단결 진보 선전월 활동 전개 정황을 조사 연구하고 현향, 량급, 임대, 임기 교체 선거 사업을 자를 때 대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도문시 량수진 량수촌에서 최홍성은 책임촌을 살펴보고 촌주재 사업팀 사업 전개 정황, 방조 부축 책임 락착, 방조 부축 조치 실시 및 이룩한 실제 성과 정황을 상세히 료했으며 초민과 촌 간부들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했습니다. 최홍성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이래 량수촌의 간부 대중은 예의 진취하고 실속 있게 일해 마을 환경을 부단히 최적화하고 민생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켰으며 촌급 집체 경영성 수입을 뚜렷이 증가시켜 향촌 진흥에서 단계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촌주재 사업팀은 흥변부민, 변강 안정공고 재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초민들의 생산생활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여러 민족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부단히 증강해야 합니다. 량수촌 조사 연구를 마친 후 최홍성은 도문시 향상가도 흥안사회구역을 찾아 민족단결 진보건설사업 정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흥안사회구역에는 한족, 조선족, 만족, 회족, 몽골족, 미호족, 시보족 등 여러 민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단일간 사회구역에서는 당건설 인솔을 견제하면서 당건설 플러스 민족단결 사회구역 브랜드를 구축했으며 네 가지 들어주기, 네 가지 촉진 사업법으로 문예 공연, 자원봉사, 리론 선전 강연 등 활동을 120여 차례 전개했습니다. 흥안 사회구역은 선으로 길림성 선진기층 당조직, 도문시 민족단결 진보 선진 집단 등 여러 영예 칭호를 받았습니다. 최홍성은 사회구역의 민족단결 진보 건설 사업을 긍정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사회구역은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생활하는 삶의 터전입니다. 민족단결 진보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활동단체를 풍부히 하며 여러 민족 대중의 광범한 왕래, 전면 교류, 심층 융합을 촉진해 중화민족은 한 가정이라는 리념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이어 최홍성 일행은 도문시 무형문화재 전시관을 찾아 중국 조선족 무형문화재 전람을 살펴봤습니다. 해당 전시관은 2010년에 건설됐고 전시청 면적은 1300평방미터인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둘러싸고 전통무용, 음악, 의학, 미술 등 7가지 류형 119개의 각급 각 류형 무형문화재 종목을 전시했습니다. 이곳은 우리 주에서 유일한 중국 조선족 무형문화재 전시관이자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우리 주 시범기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홍성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시관의 플랫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문화관광 융합 발전을 추진하며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 이야기를 잘 들려줘야 합니다. 무형문화재의 문화적 함의를 깊이 발굴하고 전시 방식을 혁신하며 소통 체험을 강화해 무형문화재가 활성화되고 대대로 전승되도록 해 여러 민족이 서로 료해하고 존중하며 서로 돕고 배우는 중요한 유대로 되게 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최홍성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민족 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관한 습근평 정서기의 중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향촌 진흥을 착실히 추진하며 민족 단결 진보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여러 민족 대중이 성규시마냥 단단히 뭉치도록 추진함으로써 연빈의 도약 주월에 힘을 기여해야 합니다. 재홍성은 또 현향 량급 인대 임기 교체 선거 사업을 잘할 때 대해 포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정 절차에 엄격히 맞추고 시간대를 단단히 주시하며 재반고리의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임기 교체 규율을 엄격히 지켜 인대 임기 교체 선거 사업이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진행되고 깨끗한 기풍이 형성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1: 올해 9월은 연변 쪽 74번째 민족 단결 진보 선전월입니다. 9월 10일 조정엽 추석 주금성이 용정에서 민족 단결 진보 선전월 활동 전개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주금성은 민족 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조선을 단단히 틀어시며 형식이 다양하고 내용이 풍부한 민족 단결 진보 선전 교양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해 여러 민족 대중이 네 가지 함께 공동체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인도함으로써 단결 분토에 강대한 합력을 모아 연변 도약 주월이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도록 다그쳐 추동하는 데 힘을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정시 용정실험소학교에서 주금성은 교정 민족단결진보 문화회랑, 독서코너, 선전단 건설 등 정황을 살펴보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수립 교육선행학교 건설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이날은 마침 42번째 교원절이었습니다. 주금성은 교원들과 친절하게 교류하고 명절의 축복과 문안을 전하면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일상교수 전 과정에 융합시키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 들려줘 청소년들의 가국 정감을 육성하며 학생들이 중화민족은 한가정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인도해 민족 단결의 전파자와 실천자가 되라고 경려했습니다. 안민가도 길명사회구역에서 주금성은 사회구역 당군중 봉사 중심을 찾아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 사업회보를 참답게 총취하고 진지건설, 기층치리, 변민봉사 등 사업 전개 정황을 상세히 유예했습니다. 주금성은 해당 사회구역이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에서 거둔 성과를 충분히 긍정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사회구역은 대중을 위해 봉사하고 대중과 연계하는 중요한 진지입니다. 대중들이 걱정하는 문제를 조시하고 대중들의 생산생활 수요에 초점을 맞춰 마음을 다해 편민 봉사를 잘하고 정성을 다해 모순 분쟁을 해소하며 힘을 다해 대중들의 실제 곤란을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 민족 대중의 광범한 왕래, 전면 교류, 심층 융합을 추진해 민족 단결의 꽃이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게 해야 합니다. 이어 주금성은 계산 둔진 교양 실천 기지를 찾아 현장 해설을 참답게 청취하고 전시 구축, 견학 활동 및 선전 교양 전개 정황을 상세히 요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교양 실천 기지라는 중요 선전 담채를 충분히 이용하고 역사 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하며 전시 내용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견학 체험 형식을 풍부히 하며 진지의 파급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더욱 많은 간부와 대중, 청소년들이 기지를 찾아 교양을 받도록 해 홍색 자원을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양 실천으로 확실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주금성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을 활동 전개를 계기로 중화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학습 선전과 관철 실시를 착실히 추진합니다.

0: 매진하고 기층 진지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며 선전 형식과 담체를 부단히 혁신해야 합니다. 디지털화와 뉴미디어 기술을 적극 활용해 대승이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의 핵심 요의와 주요 내용을 직관적으로 요해하도록 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전주 각급 정협 조직은 전문 협상 기구라는 위치에 입각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위원 기층행 활동을 지속적으로 깊이 전개해야 합니다. 위원들을 조직해 일선에 내려가 민정을 살피고 민의를 청취하며 대중의 걱정을 덜어줘야 합니다. 제안, 소형 건의, 사회 정황과 민의 정보 등 형식으로 적극 건언 헌책함으로써 우리 주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이 새로운 단계에 오르도록 인심과 공감대, 지혜와 역량을 광범위하게 모아야 합니다. 조정엽 부주석이며 비서장인 전경로, 용정시 당의와 용정시 정협 책임자, 주정엽 관련 부서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전성 적십자 개통 공신력 건설 강습반이 9일 연기를서 있었습니다. 성 적십자회 당조석이며 상무부회장인 리덕부,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주정부 당조성원인 리시가가 개강식에 출석했습니다. 리덕부는 개강 동원 연설에서 우리조 적십자회 사업, 특히 적십자 투명도 지수 사업을 충분히 긍정했습니다. 리시가는 개강식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단연 내 전조 각급 적십자회에서는 중심을 둘러싸고 대국을 위해 봉사하면서 현급 적십자회 임기 교체와 감사회 건설, 기층조직 보급, 인도주의 구조 봉사 등 면에서 적극적인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전주 각급 적십자회에서 이번 학습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각지 좋은 경험과 방법을 제대로 배워 실제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우리 조 적십자 사업의 질과 효율을 1층 제고하기 바랍니다. 이번 전성 적십자 개통 공신력 건설 강습반은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강습은 적십자 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지시, 회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공신력 건설에 관한 중국 적십자회 총회의 새로운 포치 요구를 실시하며 적십자 투명도 지수 건설, 시와 현 적십자회 임기 교체, 의식 형태 및 하반기 중점 임무를 재차 포치하고 추진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강습에서는 업무 강의, 실천, 조사 연구 등 형식을 통해 전성 적십자 개통 사업 일꾼들의 업무 수준과 종합 자질을 1층 향상시켰습니다. 주 적십자회 당조 성원이고 부회장인 동양양입니다. 이번 강습반에는 업무 강의도 있고 여론 상황 실천도 있어 목적성이 아주 강합니다. 공신력 건설은 적십자회의 생명선이고 적십자 투명도 지수는 사업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향후 우리는 적십자 투명도 지수에 비춰 차이를 찾고 부족점을 보완하면서 재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시에 사랑과 선의를 실제적인 곳에 구현해 대중이 신뢰하고 사회가 만족하는 햇빛 적십자회를 건설하겠습니다.
1: 9월 12일 중국축구협회 각급 리그와 동북축구연맹전 경기가 펼쳐집니다. 연맹방송 전 매체 행렬에서는 두 축구 경기를 동시에 전 과정 실황 중계합니다. 저녁 7시 30분 중국축구협회 각급 리그 제23라운드에서 연맹 룡정 거시안팀은 원정에서 광서 항신팀과 맞붙습니다. 저녁 7시 25분부터 연맹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 공식 사이트 및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전 과정을 실황 중계합니다. 저녁 7시 40분에는 동북축구연맹전 준결승 2차전이 펼쳐지는데 연변 대표팀이 원정에서 대련 대표팀과 맞붙습니다. 저녁 7시 10분부터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 계정과 위챗 공식 계정에서 경기 전 공연과 경기 전 과정을 실황 중계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윤거리였습니다.
2: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3: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0: 번영나고 문명하며 조화로운 새 연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랑스러운 내 고향. 그대의 아름다운 미래를 축복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최근 몇 년 내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왕궁도시를 꼽으라면 아마 여러분은 주저없이 연기를 떠올리실 겁니다. 소셜미디어에 오른 연변대학 맞은편 빼곡한 이중언어 간판들, 민속원에서 민족복장을 곱게 차려입은 공주님들의 모습, 수상시장의 뜨거운 아침 풍경,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 되었죠. 오늘은 세 분의 시각으로 연기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연구자로서의 깊이 있는 시각, 현장에서 생생한 경험, 그리고 여행산업의 최전선에서 바라보는 전망 분석까지. 여러분, 또 세 분의 이야기가 어떻게 어려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 연변대학 권희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권 박사님은 오래전부터 연길의 도시발전과 문화관광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켜봐 오셨죠?
2: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사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연길이 도시 변천과 문화관광융합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연길이 왕홍 현상을 넘어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그리고 두 번째 게스트, 현재 여행사를 운행하시면서 연길 관광의 살아있는 전도사로 활약하고 있는 리향숙 씨를 소개합니다. 리향숙 씨는 연길이 본격적으로 관광지로 뜨기 전부터 지금까지 현장에서 수많은 여행객을 맞이해 오셨죠.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길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태껏 연변 관광 가이드로 일해왔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연길을 찾는 외지 관광객이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연중 내내 분주하죠. 매일같이 변하는 연길의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1: 네, 오늘 권 박사님과 리향숙 씨께서 연길의 아침부터 밤까지 그 뜨거운 불맛과 정겨운 이야기 속으로 저와 시청자들을 안내해 주실 텐데요. 먼저 연길의 새로운 소식부터 전해드리면 좋겠네요.
2: 네, 진행자님. 바로 지난 2026년 7월 19일 무려 28년 역사를 간직한 연길 수상시장이 전체 새 단장을 마치고 세퇴해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연기를 이야기하기 더없이 좋은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맞아요. 저도 개장 첫날 현장에 갔었는데 정말 사람이 장사진이었어요. 제가 데리고 간 관광객분들도 모두 깜짝 놀라셨죠. 이게 진짜 예전에 그 수상시장이 맞나 하면서요.
1: 수상시장 하면 연길의 진짜 일상이 느껴지는 대표적인 공간인데요. 권 박사님, 이 시장의 유래부터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2: 네, 수상시장이라는 이름은 바로 그 터전인 연지파 강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 연지파 강가?
2: 예, 네. 지난 세기 8, 90년대 초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강가에 모여 장을 보는 데서 시작되었고, 이 1998년 정식 시장으로 자리를 잡아 올해로 장장 28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네, 시장은 연길이 변화를 함께 해온 산 증인이자 관광객들이 현지 생활을 체험하는 첫 관문이기도 합니다.
1: 네, 그런데 예전 시장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나요?
2: 네, 기존 시장을 번호라면 하천과 린접해서 홍수가 지면 안전 우려가 있었고, 아주 협소한 공간으로 주차난도 매우 심각했습니다. 특히 관광객이 급증하면서부터 이러한 문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는 단순한 보수가 아닌 과감한 이전과 전면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결정한 것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이 리향숙 씨는 현장에서 또 직접 예전 시장이랑 새 시장의 그 차이를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3: 네, 제가 예전에 시장을 기억하는 데는 정말 좁고 복잡했거든요. 관광객들을 데리고 가면 항상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면서 이제 다니기를 좀 꺼려 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은 더욱 곤란했지요.

0: 네. 그런데 새 시장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날 가보니 너무 깔끔하고 높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많이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0: 네, 우선 주차장이 생긴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1: 주차장이 생겼고, 네. 네.
0: 예전에는 관광버스를 어디에 세울지 항상 고민이 많았는데 지금은 770대까지 주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가 너무 예쁩니다. 전기와의 하얀 벽, 전통 문로 양식까지 관광객들은 건물만 보고도 와 하고 이렇게 감탄을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사진을 찍는데 오히려 시간을 더 쓸 정도입니다.
1: 아, 거기서도 역시 인증샷.
0: 네, 맞습니다.
1: 반드시 필요하죠.
0: 예.
1: 네, 그러면 권 박사님, 이 새로운 시장의 건축 양식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물론입니다. 이 새 수상시장은 건물 자체가 조선족 전통 요소를 곳곳에 아주 잘 살리고 있습니다. 이 외관은 조선족 민가의 상징인 청귀화와 하얀 벽을 이 기본으로 했고,
1: 네.
2: 네, 지붕은 전통적인 팔각 지붕 형태를 재현했으며, 룡마루 량끝이 가볍게 치켜올라 학이 날개를 편 듯한 이 자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문은 조선족 전통 문루 양식으로 나무 격자 창문에는 전통 상징 문양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네, 실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1층 특산물 판매대는 조선족 나무집 단장을 재현했고 민속 초롱을 걸어 전통 분위기를 더 한층 살려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공공지역에는 떡치기, 김치담그기 등 생활 모습을 담은 민속 문화 벽화와 진달래, 그리고 장구, 상모 등 무형 문화재 요소를 새긴 부어가 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런데 시설만 좋아지면 그 옛날 시장 냄새가 덜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상업화되면 오히려 정이 덜하지 않을까요? 먼저 새 수상시장으로 이사 온 경영업주와 외식 관광객들의 반향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3: 우리 이사 온 다음에 이게 환경도 좋아지고 맛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님들 위해서 이 엘리베이터도 만들고 여기 주위 환경에 차들이 들어와도 충돌이 안 생기고 원래보다 공간이 많이 커지니까 오는 손님마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4: 저는 산동에서 왔습니다. 연결은 처음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가족들과 함께 연결 수상시장에 왔습니다. 시장 안의 음식들을 처음 맛보았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이곳의 건축물도 처음 보는데 조선족 특색이 짙습니다.
5: 방금 수상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찰떡, 게장, 새우장도 맛보았는데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또 오고 싶습니다.
1: 금방 보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리향숙 씨 현장에서 느끼는 바가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네, 제가 가장 반가웠던 것이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유명한 형제 국밥집 아저씨도 그대로 계시고
1: 네.
0: 떡집 할머니도 똑같은 자리에서 떡을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들은 아, 이 맛 그대로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예전에는 70여 평방미터였는데 그 계단이 너무 가파랐어요. 지금은 210평방미터에 계단이 없어서 노인분들도 편히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장사도 더 잘 된다고 모두들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1: 네, 시설이 편해졌네요.
0: 네, 많이 편해졌습니다.
1: 네.
2: 네, 이 부분이 가장 귀한 점입니다.
1: 네.
2: 이 새 시장은 예전 주인 우선 원칙을 잘 지켰습니다. 기존 335 호 상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1: 참 대단하죠. 한 명도 빠지지 않았다는 건.
2: 네. 네. 예, 불맛은 끊기지 않고
1: 네.
2: 인정은 식지 않는다는 이 말에 딱 맞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1: 아, 그렇네요. 그러면 새 시장의 공간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2: 예, 새 시장 내부는 용도에 따라 깔끔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1층에서는 민속 특색 음식 및 인기 간식을 중심으로 이 순대국, 쌀떡, 선지국, 감자경단 등 전통 민속 음식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2층에서는 연변 특산물을 집중적으로 전시 판매하며 인삼, 명태 등이 모두 대표적입니다. 또한 넓은 전망대가 마련되어 있어 연지파의 풍경도 이 한눈에 만끽할 수 있죠.
1: 네.
2: 네, 3층은 휴식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새로운 명소가 될 예정입니다.
1: 아, 다공간이네요. 네, 그러면 예전에는 아침만 열던 아침 수상시장이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또 변할 예정인가요?
0: 네, 앞으로는 야시장까지 연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예전에는 아침만 열던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밤에도 올 수 있다니 완전히 손님들 좋아하시고 또 네. 새로운 명소가 된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관광객들이 일정을 짜기도 훨씬 쉬워졌습니다.
2: 이제는 단순한 먹거리 시장이 아니라 조선족 풍속을 보여주는 핵심 문화관광 IP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 보도에 따르면 개장 첫날에는 약 5만 5천여 명이 다녀갔을 거라고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1: 오, 엄청나네요.
5: 그렇습니다. 1998년 문을 연 이래 2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시장은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연길 시민들의 일상과 애환이 깃든 생활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2026년 7월 19일 이 시장은 연지파변에서 모진 풍파를 견뎌내며 마침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5만 5천 명이 넘는 시민과 관광객이 개장 첫날을 축하했던 그 현장, 우리 모두 생생하게 기억하시죠? 좁았던 골목은 넓은 복도로, 비가 오면 걱정했던 노점상은 깨끗한 매장으로, 주차 걱정은 770대까지 수용 가능한 대규모 주차장으로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335호 상인들의 손맛과 인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연길은 먹는 도시이기 전에 그 깊은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정신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뜨거운 아침의 기운을 뒤로하고 새로운 여정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이제 도심에서 남쪽으로 돌려보시겠어요? 지금 펼쳐지는 이 풍경은 바로 모아산 기슭에 자리한 중국 조선족 민속원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연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의 박물관입니다. 2012년 연변 조선족 자치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며 처음 조성된 이 민속원은 당시만 해도 변방의 한적한 골짜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연길 씨는 이곳의 잠재력을 놓치지 않았고 2022년 대대적인 재보수와 확장 공사를 통해 이곳을 문화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 결과 올해 5월 1일 연휴 기간에는 하루 최대 3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이곳을 찾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민속원의 진정한 가치는 그 규모나 통계 수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전시된 9채의 100년 된 전통 가옥들. 이 가옥들은 국경 마을에서 한 채 한 채 해체되어 이곳에 그대로 재현된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청기와와 하얀 벽이 만들어내는 단아한 조화, 팔각 지붕에 우아하게 지켜올린 처마선, 그리고 용마루 양끝에서 학이 날개를 편 듯 경쾌하게 솟아오른 곡선까지. 이 모든 건축적 디테일은 조선족 선조들의 삶의 지혜와 미적 감각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민속원이 단순한 전시 공간에 머물지 않고 체험형 문화 콘텐츠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광객들은 이제 그저 아름다운 전통 복장을 입고 인증샷을 남기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민속원 주변에는 현재 1200여 개의 촬영 스튜디오와 전통 복식 대여점이 성업 중이며, 이는 2022년 8월 5곳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실로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속원의 문턱을 넘어 10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한 이 전통의 숲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1: 요즘 연길에 오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중국 조선족 민속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조선족 공주 되기를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먼저 민속원을 찾은 외지 관광객들의 소감부터 들어볼까요?
6: 저는 할빈에서 왔습니다. 연길에 와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예전부터 민속원은 꼭 가봐야 할 곳이라고 들었어요. 연길 공주 체험도 해보고 싶어서 오늘 이 복장을 입었습니다. 연길 공주가 된 기분이 들고 싶었어요. 옷이 정말 예뻐서 민속원을 돌아다니는 동안 진짜 연길 공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도 연길에 다시 와서 연길의 음식과 조선동 민속 문화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1: 두 분 보시다시피 묘준 민속원은 관광객들의 인기몰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향숙 씨, 이 현장에서 네. 가장 많이 접하는 관광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7: 네, 정말 폭발적이에요. 제가 데리고 가는 관광객이 90% 이상이 민속원에서 민족 복장 체험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여성분들은 조선족 공주 사진을 꼭 찍어보고 싶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젊은 분만 아니라 나이 지긋한 어머님들도 많이 하시고 커플 가족 단위로도 점점 많이 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 어린이들도 물론 또 체험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7: 네, 맞습니다. 네.
1: 자, 예. 그럼 민속원에서 직접 체험을 한 관광객을 만나보겠습니다.
6: 저는 섬서에서 이곳에 왔습니다. 연길에 처음 왔어요. 연길의 민족 복장을 체험하고 민속원에도 왔습니다. 이곳에는 민속 풍습과 민족 건축물이 많아서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이곳에 와서 정말 기쁘고 다음에 또 오고 싶습니다.
1: 네, 참으로 민속원은 요즘 외지 관광객들의 인기몰이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권 박사님, 이 민속원은 원래 어떤 곳이었나요?
2: 네, 이 민속원은 모아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2012년 자치주 성립 60주년을 기념해 조성되었습니다. 네. 처음엔 그냥 외진 골짜기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22년 대대적인 재보수 이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설 연휴 때 외지에서 온 촬영팀들이 이곳에서 이곳이 매력을 발견하면서부터 폭발적으로 이 인기가 세계방방곡곡에 알려졌습니다.
1: 그래요. 불과 4년밖에 안 됐죠. 네. 주변에 촬영 스튜디오가 얼마나 생겼는지 궁금한데요. 잠시 민속원 주변에서 민속복장과 또 촬영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영업주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6: 성수기가 되면서 분장하러 온 손님들이 많아졌습니다. 방문객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많은 손님들이 조선족 민족 복장 체험하러 오십니다. 이쪽은 복장을 입는 곳이고 특색 있는 조선족 복장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쪽은 분장하는 곳입니다. 연길에 오신 손님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잘해드려야 하죠.
7: 2022년 8월만 해도 민속원 앞에는 스튜디오가 서너 곳이었는데 지금 2022년 8월 그 말에는 40몇 곳, 한 몫이 몇십 곳이 늘었습니다.
1: 굉장히 예. 많이 늘었네요.
7: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변에 무려 1200여 개의 촬영 스튜디오가 생겼어요.
1: 1200개라니. 네. 엄청난 숫자네요.
7: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성장인지 그러니까요. 상상이 가시죠.
1: 네네. 네. 자, 그런데 이런 인기가 오래 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권 박사님 생각 어떠세요?
2: 그래서 이제는 이 인증샷에서 진짜 체험으로 이 전환하는 움직임이 매우 큽니다. 민속원이 가장 큰 자산은 아홉 채의 100년 된 옛 가옥들입니다. 이 가옥들은 국경마을에서 통째로 옮겨온 것으로 조선족 전통생활상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1: 네.
2: 이 전체 건물은 청규화와 하얀 벽이 어우러진 전통 양식으로 지붕이 우아한 처마선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1: 네,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있나요?
7: 저는 관광객들에게 이야기를 꼭 전해줘요. 여기에 있는 집들은 100년이 넘었다고 하면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예쁜 세트장이 아니라 실제 역사가 살아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우리 민속원이 포인트입니다.
1: 네.
2: 네, 그리고 이 민속원은 전통 복식 체험과 이 조선족 공주 사진 촬영 외에도 매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찰떡치기 그리고 네. 막걸리 빚기 등이 매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면 향숙 씨 네. 실제로 현장 체험을 하신 관광객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7: 제가 실제로 체험단을 데리고 갔을 때 떡치기 체험이 가장 인기가 있었습니다.
1: 아 떡치기가
7: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망설이다가 네.

0: 또 막상 해보면 너무 재미있어서 하십니다.
1: 그렇죠. 예. 현장에서 또 맛보기도 할 수 있고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직접 자기가 진떡을 맛보면 그 맛이 또 남다르다고 합니다.
1: 네.
0: 예, 정후에는 기념품으로 또 포장해서 가시고 갈 수가 있어서 또 너무 좋아하십니다.
2: 예, 그리고 이 무형문화재 전승인들이 직접 옷걸음이나 문양이 담긴 이 뜻을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예, 그냥 화풀이 아니라 진짜 간직할 곳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럼요. 이 특히 민

0: 가 있잖아요. 예, 그걸 보면 아 이게 전승인들이 꼭 체험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예, 체험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돼요.
1: 네.
0: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체험들을 더 추가될 예정인가요?
2: 예, 보도에 따르면 우리 연말에는 스토리 게임까지 선보일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관광객들이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0: 네, 네, 그렇죠.
1: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 관광객들은 민속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길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전에는 사진을 찍고 1시간, 2시간이면 끝나는데 앞으로는 아마 반나절의 시간을 기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예. 실제 방문객 수는 어떻게 되나요?
2: 예, 올해 5.1절 연휴에는 하루 최대 3만여 명이 넘게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매우 놀라운 숫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0: 네네.
2: 예, 그리고 연길시에서 2억 4천만 원을 들여 보수한 이 결과물이 이렇게 오늘에야 빛을 본 겁니다.
0: 네, 네. 참 대단한 숫자입니다.
1: 네, 네, 저는 현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십니다. 일본, 한국,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특히 우리 조선족 전통 문화에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바로 연변이 매력이다라는 걸 정말 실감하게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3: 지금 펼쳐지는 이 장면, 이 화려한 네온사인의 바다를 보십시오. 이것은 바로 연변대학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이른바 왕홍 단막벽입니다. 이 벽은 원래 2012년에 지어진 평범한 상업용 건물의 외벽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외벽에 자리 잡은 70여 개의 한자와 조선글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간판들이 어느 순간부터 관광객들의 카메라 렌즈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2019년 연변대학 졸업생들이 이곳에서 독특한 배경을 활용해 졸업사진을 찍으면서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곳은 단지 대학가의 평범한 거리 풍경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중국 전역에서 수천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기 인플루언서 방기가 이곳을 방문해 촬영한 영상이 게재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영상은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고 이곳은 하룻밤 사이에 전국적인 명소로 발돋움했습니다. 단막벽이라는 별명은 마치 동영상 플랫폼의 댓글처럼 간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모습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정말로 시대의 흐름을 잘 반영한 재미있는 명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길시는 이 인기를 단순한 유행으로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2023년 시정부는 220만 원의 자금을 투입해 이 일대의 야간 경관 조명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조명 공사를 통해 단순한 네온사인이 아닌 하나의 종합적인 불빛쇼가 펼쳐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명절이면 이 거리에서 펼쳐지는 특별 공연, 주말이면 등장하는 공연, 그리고 계절마다 변화하는 조명 콘셉트까지. 이제 이 거리는 사진 촬영 장소를 넘어 연길 밤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함 뒤에는 연길시의 세심한 행정력이 숨어 있습니다. 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해 차량 통행과 보행자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자 경찰은 도로 위에 안전석줄을 설치해 차도와 보도를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이 작은 배려 하나가 관광객들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 아름다운 밤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입니다. 또한 주변 상권과의 협력을 통해 불빛 점등 시간을 계절에 따라 조정하고 인근 상점들과 연계한 이벤트를 기획함으로써 방문객들이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럼 이 뜨거운 밤의 기운을 가슴에 담은 채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로

0: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네, 수상시장과 민속원이 연결의 역사와 전통을 보여준다면 다음 명소는 완전히 현대화 트렌드의 산물입니다. 바로 연변대학 맞은편의 왕홍 단막벽이죠. 예, 향숙 씨, 이곳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어떤 반응인가요?
1: 네, 이곳은 이제 연길이 또 다른 명소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 관광객들은 무조건 이 벽 앞에서 인증샷을 찍어야 한대요. 그래서 저녁에 불빛이 켜지면 분위기가 완전 달라져서 어떤 관광객은 낮에도 왔지만 밤에도 또 다시 오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0: 그렇죠. 낮의 풍경과 밤의 풍경이 완전히 다르죠.
1: 네, 많이 다릅니다.
0: 네, 그러면 외지 관광객들이 반응은 어떨지 만나보겠습니다.
2: 연길의 온천날인데 오전에는 민속원에서 놀았고 저녁에는 이 왕홍벽 거리에 왔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많아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생활의 활기가 넘치고 야경도 아름답습니다. 연길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0: 네, 자, 권 박사님, 이 벽이 어떻게 유명해졌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3: 네, 이 벽이 대해 이해하려 하면 이 얘기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0: 네.
3: 이 벽은 사실 2012년에 지은 평범한 상업용 건물입니다. 유명해진 건 우연에서 비롯되었죠.
0: 네.
3: 예, 처음엔 2019년 연변대학 졸업생들이 이곳에서 졸업사진을 찍으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아마 이 벽에는 한자와 민족어가 함께 쓰인 70여 개 간판이 배경으로 너무 잘 어울렸는가 봅니다.
0: 네.
3: 예, 그러다가 2021년에 팔로워가 1000만이 넘는 인플루언서 방기가 이곳을 소개하면서부터 완전히 이름이 알려진 것입니다.
0: 그 영상 이후에 그럼 또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1: 네,
0: 향숙 씨.
1: 네, 그 영상이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갑자기 관광객들이 확 늘었어요. 처음에는 다들 이게 뭐지 하면서 신기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벽을 위해서 연기를 찾는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0: 그럼요.
1: 예.
0: 누리꾼들이 탄막벽이라고 부르는데요. 한어로 땅 무창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그 간판들이 동영상 댓글처럼 빼곡하게 들어차 있어서 그 별명이 딱 맞죠? 연길시에서는 이 인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나요?
3: 네, 이 연길시 대응도 매우 빨랐습니다.
0: 네.
3: 네, 인기가 생기자 그걸 극대화한 겁니다. 네, 2023년 연길시에서는 220여만 원을 투자해 두 차례 야간 조명 개선을 진행하였고 심지어 불빛 쇼까지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사진 찍는 걸 넘어서 밤이면 불빛 쇼가 펼쳐지고 명절이면 거리 공연까지 펼쳐지고 있어 매우 큰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0: 참 다양해졌네요. 네,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도 취했다고 들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안전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경찰이 도로에 80여 개의 안전속주를 설치해서 사람과 차량을 완전히 분리를 했죠.
0: 네.
1: 예, 이 세심한 배려 덕분에 더 많은 관광객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학생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진 전문 핫플레이스로 변모를 했었고요.
0: 네. 자, 그러면 이 벽이 주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3: 이 한면이 벽이 거리를 살렸고 또 그 거리가 연길이 밤 경제를 활성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변에 카페와 음식점이 우죽순처럼 생겨났고 연길이라고 쓰인 이 종이컵을 든 인증샷이 또 하나의 유행이 되었습니다.
0: 네. 연길 커피, 그렇죠.
1: 네. 실제로 관광객들이 왕홍벽에서 사진을 찍고 나면 바로 근처의 카페로 갑니다. 연길이라고 쓴 커피를 꼭 사야 된다고 하면서 거기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죠. 근데 그 커피 값이 몇십 원을 허가하는데도 그걸 사는 걸 보면 정말 너무 신기합니다. 한면이 벽이 이렇게 큰 경제 효과를 낼 줄 누군들 상상을 했겠습니까?
0: 그럼요. 이 왕홍벽 야시장에서 음료를 판매하고 있는 한 경영주를 만나보겠습니다.
4: 지금 연길의 왕홍벽 야시장에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람이 많았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장사도 작년보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0: 똥이 트기 전부터 불을 켠 수상시장의 뜨거운 아침. 모아산 기슭에서 100년의 세월을 견뎌낸 민속원의 고요한 오후. 그리고 해가 지면 더욱 화려하게 빛나는 왕호 탄막벽의 뜨거운 밤까지. 각각의 장소는 고유의 온도와 색깔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모든 곳에 사람의 숨결과 이야기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동행은 마무리되어 갑니다. 하지만 연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었던 이 하루의 여정은 연길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했을 뿐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첫 장에 불과합니다. 이 도시는 앞으로도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계절의 매력을 살린 관광 상품을 선보이며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할 것입니다. 봄에는 진달래 축제로, 여름에는 계곡의 시원함으로, 가을에는 단풍의 아름다움으로, 겨울에는 눈꽃의 정취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연길의 아침, 점심, 저녁을 함께했습니다. 수상시장에서 느낀 정겨운 온기, 민서원에서 체험한 깊은 문화의 울림, 그리고 왕홍벽 아래서 느낀 젊은 열정까지, 이 모든 경험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기를 바랍니다. 네, 한 면의 벽이 한 거리를 살렸고 연길은 이 시각적 상징을 실제 관광 수익으로 전환해냈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요.
3: 네,
0: 네. 새벽 수상시장에서 시작해 민속원을 거쳐 왕홍벽까지 연길의 하루를 두 분의 생생한 이야기로 함께 걸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연길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권 박사님부터 얘기 주시죠.
3: 네, 저는 연길이 성공 비결을 아래와 같은 이 네 글자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바로 수성과 창신, 우리 한어로 하면 쇼정, 창신, 즉 전통을 지키고 혁신하라입니다. 이 수성은 민족 문화의 뿌리와 따뜻한 인정미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연길은 중국 최대의 조선족 거주 도시로서 그 건축도 좋고 이 음식도 좋고 그리고 복식, 언어가 대체 불가능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수상시장은 옮겨도 기존 상인과 맛은 그대로 보존한 것은 이 미소원이 무형문화재를 살려 체험성 콘텐츠를 발전시킨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뿌리를 잘 지킨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신은 시대와 젊은 세대를 포용하는 이 자세인 것입니다. 인증샷도 좋고 이 여행사진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감정가치 등 새로운 이 소비 추세를 예리하게 포착하고 즉각 대응했습니다. 이 정부 차원에서 시장 이전과 왕홍벽 경관 조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청년 연길 정책을 통해 많은 인재를 유치한 것도 바로 이러한 혁신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이 이 술도 중요하지만 연길이 오래가려면 이 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뿌리를 지키고 그 풋풋한 인정미를 간직한다면 그 인기는 결코 식지 않을 것입니다.
0: 네, 권 박사님께서 전통과 또 혁신의 조화를 강조하셨는데요. 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신 리양숙 씨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1: 네, 저는 연길이 체험이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들은 이제 단순히 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내가 직접 해보고 느끼고 그 추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원하지요.
0: 네.
1: 네, 수상시장이 이제 단순한 아침시장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한 것처럼 민속원도 그냥 사진을 찍는 곳이 아니라 조선족 문화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들이 하루 종일 머물면서 전통 음식을 만들고 춤을 배우고 역사를 듣고 그런 하루 조선적 체험 이런 프로그램이 더 다양해지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도시가 되는 것이 우리 목표이기도 하고요. 또 연기는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봄에는 진달래,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눈꽃 축제 등 계절별 매력을 살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이 권 박사님, 마지막으로 연길의 미래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3: 네, 우리 연길 시에는 내세운 구호가 있습니다. 이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연길에는 특별한 삶이 있다 하느로 요이종 성허지어 연지.
0: 네.
3: 네, 새벽 수상시장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민속원이 공주님 사진 한 장, 그리고 왕홍벽 아래의 커피 한 잔. 이 모든 전통이 일상이 되고 이 모든 일상이 풍경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연길에 끌리는 진짜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연길이 나아가야 할 길은 매우 분명합니다. 자신만이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도 시대의 흐름을 읽고 방문하는 모든 이에게 진정한 감동을 주는 도시. 그게 바로 지속가능한 왕홍이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서는 우리 연길이 그럴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리양숙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0: 네.
1: 네, 매일 관광객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건데 연길은 사람 냄새가 나는 도시예요. 아무리 유명해지고 변해도 그 정겨운 인심은 그대더라고요. 그게 연길이 가장 큰 매력이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오늘 새벽 시장의 정겨운 온기에서부터 민속원의 다채로운 문화체험, 그리고 왕홍벽 아래 젊은 열정까지 권희 박사님과 리향숙 씨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연길이 단순한 왕궁을 넘어 진정한 문화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연길의 변화는 한 도시의 성장 이야기를 넘어 중국 지방 도시들이 어떻게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 사회가 발전하면서